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아지 데리고 미용 한번 간 적이 있었죠?
1: 네네네. Yeah. 기억나요.
0: 맞습니다. 근데 갔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를 맡겼는데 이게 한두 시간에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뭐 나중에 픽업을 할 때 뭐 아빠가 간다던가 뭐 엄마가 간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저희도 그런 적 있어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문장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몇 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는 예전에 이병자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1: 돌아도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0: That's
1: 여러
0: right.
1: 가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
0: 뭔가 더
1: 느낌이에요.
0: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픽업을 하는
1: 그죠. 강아지,
0: 약간
1: 미용된 강아지를 이제
0: 그렇습니다.
1: 데리고 올 수가 있나 보죠.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 미용을 맡기러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몇 시에 돌아와야 될까요?
2: Do you need something else?
1: I have a question.
2: Okay.
1: Yeah. My dog haircut
2: Yep.
1: when will done?
2: Oh, when will it be finished?
1: Yes. What time?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1: Call
2: you
1: you?
2: when he's done. When he's finished.
1: Finish.
2: I will
1: My dog
2: call you.
1: finish. Call me.
2: Yes, yes, okay?
1: So.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아빠 번호거든요?
2: Oh, this is your number?
1: No.
2: Okay.
1: My dad number. My dad number call, so my dad 올 거예요.
2: Oh, your
1: Come.
2: dad?
1: Yeah,
2: I
1: dad come.
2: see.
1: Okay.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Yeah,
2: This
1: thank you.
2: number.
1: My
2: Okay. Your
1: dad.
2: dad.
1: Yeah.
2: Okay.
0: 아우, 잘
1: 네.
0: 봤습니다. 이게 제가 또 저의 스토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몇 시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한 두세 시,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털이 많고 막 목욕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하면 3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더라고요.
0: That's
1: 좀 예민한
0: right.
1: 강아지면은 조금 더
0: Yes.
1: 걸리고.
0: 오늘 그 와중에도 패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라이트?
1: 그쵸.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네.
0: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미션부터 갈 건데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는 뭐 사실은 강아지를 맡기는 상황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1: 네.
0: 뭔가 뭐 물건을 맡기거나
1: 예.
0: 아니면 세탁물 같은 거 맡길 때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1: 그쵸. 이거는 뭐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라서
0: Sure.
1: 외워도 되겠네요.
0: 맞아요.
1: 근데 what time should? What time? 몇 시에 should? 해야 될까요? 내가 돌아와야.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0: 아.
1: 그 돌아오는 거는 그거죠. 이제 back.
0: Back.
1: 백 해야 되냐?
0: I'll be
1: 우리
0: back.
1: 우리도 차 뒤로 뺄 때도 백,
0: Back,
1: 백, 백
0: back, back,
1: 하잖아요. 예. 백, 백밖에 없어요, 여기.
0: 그 가방 back 얘기한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백.
0: 알겠습니다. back.
1: 예, 그쵸.
0: All right. So what time should I back?
1: 어쩐지 좀 길더라고요.
0: 너무 어쩐지 백을 평소보다 많이 하신 걸 봐서 불안했어요. 자, come
1: come
0: back이라고
1: back구나.
0: 하는 거, back이 사실 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도로 오는 거니까 돌아오다라는
1: 아,
0: 덩어리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 should가 저도 동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얘는 조동사죠.
1: 그쵸,
0: 도와주는
1: 그쵸.
0: 친구일 뿐이에요. 해야
1: 그래서,
0: 할까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 네네.
0: 친구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진짜 동사인 come back이 들어와야
1: 써야
0: 되고요.
1: 되는군요.
0: 그런데 얘를 시제를 바꾸려면 back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앞부분에 come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1: 아.
0: So, 왔다. 그리고 PP 형태.
1: 예. 왔다. come 다음에 came이죠.
0: 오케이.
1: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came.
0: Okay.
1: come.
0: Came.
1: Yes.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근히 실수가 있는 동사거든요.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come came까지는 많이들 하세요. 근데 have PP 쓸 때는 마지막에 come.
1: 컴으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0: 맞습니다. 근데 원어민들 중에 약간 슬랭처럼 come 대신 came 쓰는 사람들도 회화체, you know, 그럴 때는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긴 해요.
1: 네. 예.
0: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의문사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질문이 있어요. 뭐뭐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 앞에 의문사라는 걸 탑재를 하면
1: 네.
0: 무엇, 뭐 어디, 왜
1: 어떻게?
0: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오늘은 의문사가 그냥 what이 아니라
1: What time까지요?
0: 그렇습니다. time까지. 이게 바로 몇 시에라는
1: 아.
0: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얘를 질문어순으로 이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I should come back이 아니라 should I come back?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면 get home.
1: 네.
0: come home도 좋지만 get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라고 하면은
1: 네.
0: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려도 돼요?
1: What time?
0: 넌 왔니 집에?
1: What time?
0: 과거니까.
1: Did you?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1: 아.
0: 과거요.
1: 예.
0: 왔니이기 때문에.
1: 그죠,
0: so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와.
0: Right?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1: 그죠.
0: 그래서 did you get home? Did you come home?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 그 다음에 what time을 넣어주면 오,
0: That's right. 자, 이번에는 should를 여기처럼 넣어볼게요.
1: 네.
0: should는 해야 할까,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인데
1: 네.
0: 이거 해볼게요.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그러니까 공항에 처음 가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 따라간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What time should I leave?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볼게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게 사실 강아지 모량이나
1: 네.
0: 그 엉킴 정도에 따라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난대요.
1: 그렇죠. 또 저희 그 포메리안 스타일로 미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더 걸리잖아요.
0: 오래 걸리죠.
1: 어디는 남기고 어딘가
0: 그렇죠.
1: 따야 되고 이러니까.
0: 그래서 몇 시에 정확히 오라고 잘 말을 안 해주거든요.
1: 쉽지 않죠.
0: 그래서 끝나면 전화드릴게요.
1: 아.
0: 오고 가보겠습니다. 현실적입니다. 네.
1: I'll call you. 내가 전화할 거예요. 언제? When he's 끝나면.
0: Alright.
1: 끝나는 거니까 he's 끝나다. Finish.
0: 아.
1: 네, finish. 좁네요.
0: 네. 약간 찜찜하죠. 네.
1: 이기래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finish도 좋은데 이것마저도 모양을 사실 바꿔야 되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아예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바로 뭐냐면은 I'll call you when he's
1: Done. 아,
0: 네.
1: 보면 알 것 같은데 또.
0: 그렇죠? 자, do라고 하는 건 하다죠.
1: 네.
0: 네, do는 하다인데 그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PP형태죠.
1: 네,
0: 맞아. Do, right, did, done인데요. Done이라고 하면 다 마친, 다 끝낸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비동사 같이 썼죠.
1: 예.
0: He is done, right?
1: 예.
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one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1: 아.
0: 다 마친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So, 그가 다 마친 상태일 때, 뭐 강아지가 he라고 친다면은
1: 네.
0: 그때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done 대신에 방금 슬리기 씨가 쓴 거 있죠?
1: 네.
0: 거기 그것을 형용사로 조금 바꿔보세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에 ed를 붙이면 되겠네요. finish it. 그죠?
0: 맞는지 볼게요.
1: 네.
0: finished. perfect. finish라고 하면 그것도 동사가 되죠.
1: 그죠.
0: 끝내다. right? so finished 하면 끝난. 이런 형용사가 되면서 done, finished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1: 네.
0: 자, 그런데 여기에 확장형 패턴이 있어요.
1: 어.
0: I call you. 이거 문장 괜찮아요?
1: 그렇죠.
0: 어때요? 괜찮죠?
1: 끝내도 되네요.
0: 괜찮아요. 근데 근데 언제 전화하실 건데요?
1: 예.
0: when he's done. when이

0: 그래서 when 평소문 하면 평소문일 때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쩔 때는 이제 뭐뭐이면으로 해석하는 게또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 참고로 써놓은 것뿐입니다. 근데 어떤 딱 시기에 뭐뭐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그가 떠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When?
1: When he is left?
0: 아, no. 그냥
1: When?
0: 평소문 when he leaves라고
1: 아,
0: 쓰시면
1: when
0: 돼요.
1: he leaves.
0: 네, 왜냐하면 이게 when 뒤에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뭐 will 쓰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기본형,
1: When he
0: 현재형으로
1: leaves.
0: 쓰시면 돼요. So when
1: 네.
0: he leaves. 자, how about this? 내가 TV를 보고 있었을 때. 자, 힌트. 과거 진행형입니다.
1: When I was watching
0: TV? TV.
1: TV.
0: Alright. So when I was watching TV 하고 있었을 때. 자, 구간만 드린 거고요.
1: 네.
0: 그러면 앞에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나한테 전화해. 그가 떠날 때.
1: Call me when he
0: 그러자.
1: leaves.
0: Call me when he leaves. How about this? 넌 나에게 전화를 했어.
1: 네.
0: 근데 내가 TV 보고 있을 때 전화를 한 거야.
1: 아,
0: 넌 나에게 전화했대요.
1: you called me
0: You called me when?
1: when I was watching
0: 그렇죠. You
1: TV.
0: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and
1: Yes.
0: that's why I couldn't answer. 뭐 이런
1: 그쵸.
0: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1: TV 볼때 전화 절대 못 받아요. 우리
0: 그렇죠.
1: 집중을 그때만큼 예, 할
0: 집중하거든요.
1: 수가
0: 네.
1: 없거든요.
0: Alright, so 이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So when을 아, when 쉬운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1: 네.
0: 얘는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Call me when he leaves.
1: Call me when he leaves.
0: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1: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I'll call you when it's done.
0: Alright, 사실 이거는요, when I'm done 써도 돼요. 왜냐면 내가
1: 네.
0: 미용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1: 아.
0: 상관없습니다. 강아지가 그 미용 상태가 끝났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좀 뒤에는 뭐 본인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어딘가 가야
1: 그쵸.
0: 되나 봐요.
1: 예, 바쁘죠. 예. Can you call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 줄수 있나요?
0: 전화 줄수 있나요? 이 번호에.
1: 그쵸. It's my 아빠 번호. 그러면은, that's, 너무 짧은데요? That's
0: 네.
1: number.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0: 다음번에는요,
1: 예.
0: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괄호를 해놓을까 봐요. 그것 때문에 너무
1: 그러니까요.
0: 부담을 느끼시는 것
1: 제가 좀
0: 같아가지고.
1: 스트레스가 많아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lright, so can you call this number 할수 있어요? 그게 뭐다? It's my dad's number. 일단 너무 좋습니다. 너무
1: 네.
0: 좋아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좀
1: DN,
0: 보여드릴게요.
1: DN, there's number DN.
0: DN,
1: 예,
0: DN.
1: DN.
0: 죄송한데 너무 억지 유행화하는
1: 아, 왜요?
0: 시키려는 것
1: 아, 그래요?
0: 같아서.
1: 이건 안
0: 자,
1: 되나요?
0: 그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dads라고 쓰면 됩니다.
1: 아.
0: Okay, so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소유격을 짧게 해가지고 뭐 my car 대신에 mine이라고도
1: 아,
0: 하잖아요. Right? 뭐 your
1: 네네네.
0: book 대신에 yours 하듯이
1: 아.
0: 이거는 도대체 아빠의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컨텍스트로, 그러니까
1: 충분히.
0: 맥락으로 추리할 수가 있기
1: 네네네.
0: 때문에 dads라고 하면 아빠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1: 아, 그 아빠 거예요.
0: Right? It's my dad's,
1: 전화
0: right? 그쵸,
1: 주세요.
0: the phone number, right?
1: 네.
0: Okay. 자, 그리고 우리가 전화한다라고 할 때요. Hey, call me, call him. 누구에게 전화한다도 쓸수 있지만 그 자리에
1: 예.
0: 전화번호를 그냥 넣어버려도 돼요. 그럼 그
1: 아.
0: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1: 예.
0: Okay? So 여기서는 뭐예요? Can you call 하고 나서
1: This
0: me가
1: number.
0: 아니라 this number 아니면
1: 예.
0: 실제 번호가 나와도 돼요. 1234에 뭐
1: 5, 6, 7,
0: 5678
1: 8,
0: something
1: 뭐.
0: like tha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꼭내 전화기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1: 네.
0: 너이 번호에 전화했니? 그럼
1: 오.
0: 어떡할까? 너이 전화 이 번호에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1: 오.
0: Hey, did you call this number?
1: 네.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번엔 숫자를 아예 넣어볼게요.
1: 오케이.
0: 1, 2, 3, 4, 5, 6, 7, 8로 전화해주세요. Please 이러면서
1: 아하.
0: Please부터.
1: Please call 1234 and 5678.
0: Yes.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도 된다. 전화번호를
1: 오.
0: 넣어도 된다.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나

0: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1: 네.
0: Alright, you guys, let's read this. Okay, so did you call this number?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Please call 1-2-3-4-5-6-7-8.
1: Please call 1-2-3-4-5-6-7-8.
0: 네, 자 여기에 참고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1: 네네.
0: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익히라는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냥 교재에 참고로 필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1: 네.
0: 자, 어떤 기기로 전화를 해달라, 특정한 기기에 전화해달라고 할 때는 on을 써주십니다.
1: 아하.
0: 네, 그냥 call my cell phone 하지 마시고요. call someone, right? 여기까지 하고
1: 예.
0: 나서 on my cell phone 이렇게. 왜냐면 내가 내 cell phone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office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hey, call me on my cell phone. 기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뒤에다 on을 추가하기. 자, 그리고 장소 있죠?
1: 네.
0: 나 사무실로 전화해달라. 나 집으로 전화해달라. 이렇게 장소와 함께 쓰고 싶다면 as로.
1: 아.
0: You know what I mean?
1: Yes.
0: Alright, so, hey, call me at my office. 나 집에 오늘 없을 거거든. So, call me at my office.
1: 사무실로 전화하면?
0: That's right.
1: 네.
0: Alright, so, 이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Okay, good.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 문제 없죠. 아빠께 전화 드릴게요.
1: 오.
0: 아, 이분 굉장히, 저 아직 기억이 나는데
1: 네.
0: 너무 친절하신 분이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1: 그래요?
0: 딴 데로 가셨나 봐요.
1: 아.
0: 연락이 안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더 목 좋은 데로 가셨겠죠.
0: 그리고 저희 예. 강아지 털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1: 문제 없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No problem.
0: No problem?
1: 네. 프라블.
0: 어, 네. 실망할 뻔했잖아요.
1: 2M인가? UM인가? 아우, 네. 기억이 헷갈리네. 갑자기 역시, 헷갈리네요.
0: 역시 멈추면 안 돼요.
1: 예. 툭 써야 돼요.
0: 맞아요.
1: 예. I'll call him a, I'll give a call.
0: Give him a call.
1: Give him a call.
0: 그게 뭘 것 같아요? 뭐예요?
1: 어, 나는 그에게 줄 거예요, 전화를.
0: 네. 오케이. 연락을 주겠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Right. No problem. No problem.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No problem. 문제 없어요.
1: 네.
0: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주겠다. 자, 참고로 이거 말고 no problem 대신에 제가 다른 거, 다양한 거를 왕초보 영어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조금 굉장히 구어체에 가까운 가벼운 거 하나.
1: 어.
0: 그게 바로 sure thing.
1: Sure thing.
0: 굉장히 가볍고, 많이 비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좀 친근한 느낌 준달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oh sure thing, sure thing. 이거 결국에는 oh sure, no problem. 의미는 같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전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알고 계시더라고요. Hey, call me 대신에 give 누구 a call, right? 뭐 아마 노래 가사 이런 데도 났던 기억이
1: give
0: 나는데요.
1: Me a call.
0: Give me a call,
1: baby,
0: right?
1: Baby.
0: Yeah.
1: Yeah.
0: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듣잖아요. Give me a call, baby, baby.
1: 맞아요.
0: Give 뒤에 me가 나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러니까 그 형식을 머릿속에 딱 대입을 시켜서
0: 맞아요.
1: 어, 이것도 어디 많이 본 건데 라고 유추를 했어요.
0: 그게 얼마나 네. 좋아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0: 이거예요. 딱 이 차이예요.
1: 네.
0: 미국 사람들이 왜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1: 어?
0: 머리가 더 좋아서? 아니라 그걸 계속 들은 것뿐이에요.
1: 어,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give me a call, 뭐 baby baby 이거를 계속 들으면 우리도 익숙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누가 나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give a call, baby baby 이러면 아, 아니야 거기 뭐 있어야 돼.
1: 미 있어야 될걸?
0: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1: 야,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0: Of course. 노출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거를 암기하는 걸 넘어서 give someone a call. So 목적어를 바꾸면은 이 사람에게 연락을 주는 겁니다.
1: 네.
0: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ive 과거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1: gave.
0: gave죠. 할 수 있겠죠?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전화 줘. 오늘 밤에.
1: 아하. 어떨까요?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give me a call tonight. Call
1: 네.
0: me tonight.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1: 예.
0: 자, how about this? give의 과거 다시 한번.
1: gave.
0: gave. 그러면 나 이미 그녀에게 전화했어.
1: 아.
0: 나는 이미 그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1: 예. I already gave her a call.
0: 그렇죠.
1: 아.
0: me가 아니죠. her죠.
1: Yes.
0: So I already gave her a call. 이런 식으로 I mean, I already called her. 이거나 마찬가지다.
1: 그러네요.
0: 거.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I already gave her a call.
1: I already gave her a call.
0: 네. 그리고 왠지 give me a call. 뭔가 라임이 좀 살아있으면서
1: 맞아요.
0: 가사에 그래서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자, 참고로 Give me a call, 연락 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call 대신에 buzz를 쓰는 거예요. 버즈가 약간 울림이죠.
1: 아, 진동소리군요.
0: 맞아요. 진동소리, 뭐 벌소리 이런 거 아, 하는 게 버즈예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들으면은 알람이 되겠죠. 어? 뭐가 왔네?
1: 그렇죠.
0: 그래서 에이, hey, give me a buzz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연락
1: 달라는. 네.
0: 이거는 뭐 네. 구식 표현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시면 I mean, 이거 쓰는 게 최고 좋기는 하죠. 네. 약간 격식이기도 하고. 근데 남이 얘기했을 때 버즈를 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1: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0: That's right. 네.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그렇죠. 질문 어순으로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
0: 그렇죠. It's my dad or it's my dad's phone number. 네.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알라이,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hat time? 하고 나서 뒤에 질문 어순 이어가는 거. 네. 사실 그 어순 지키는 게 제일 여기선 키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쵸, 그쵸.
0: Alright. 자,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1: 네.
0: 제가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should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몇 시에 제가 돌아와야 할까요?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Yes.
0: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갈 텐데, 집에 도착하는 거 get home입니다. 오는 거
1: 네.
0: get home. 너 몇 시에 집에 도착했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Yes.
0: Just like that. 자, 세 번째요. should를 또 써볼게요.
1: 네.
0: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나 몇 시에 가야 되지?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did you get home? What time should I leave?
0: Very nice.
1: Yes.
0: 자, 다음은요. call하고, call me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화번호를 써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어렵진 않죠, 이거? 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아,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당신은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어요?
1: Can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Can you call this number? Phone number 써도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phone까지 굳이 안 써요. 우리도 전화번호 대신 그냥 번호로 연락 달라라고 하니까.
1: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이거 내 친구 번호야. 막 이러면서.
1: 아.
0: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오. Did you call this number?
1: 오.
0: 이렇게요.
1: Yes.
0: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1: Yes, please call 1, 2, 3, 4, 5, 6, 7, 8.
0: Okay.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자 부담 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화

0: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1: 네네네.
0: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please call 1-800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1: 아~
0: 자주 딱 들릴 거예요. 그럼 바로 번호 나오네. 약간 반갑지 않을까라는
1: 예.
0: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잘 오케이. 들리겠는데요?
0: 그럼요.
1: 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Did you call this number? Please call 1234-5678.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3: I'll call you when he's done.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3: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l right, 좋습니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5: I'll call you when he's done.
4: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5: Oh, no problem.
4: Yeah.
5: I'll give him a call.
4: Yeah,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you guess my password?
0: That's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at time?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너 몇 시에 학교 갔니?
1: 오.
0: 네,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항상 낭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낭독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게 낭독입니다.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1: 네?
0: 소리 내서 하세요. 약속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어버이날이라 서툰 솜씨지만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빠, 엄마, 제가 만든 음식 어때요?
1: 이 정도면 훌륭하지.
0: 영어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어떻게 말할까요? This is good enough.

0: You're really studying hard.
1: Yeah, it's easier than I thought. And it's so fun.
0: Very impressive.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1: What do you think? Pretty good, right?
0: Not bad at all. Not bad at all. Not bad at all. But in Korea, you can't use a red pen to write someone's name.
1: Really? Why not?
0: It's superstition. If you write a name in red ink, you'll get bad luck.
1: Oh dear! Oh, sorry, Kevin.
0: That's okay. It's just superstition. Let's erase it with white and write it again.
1: White? What's that?
0: Erase it with this.
1: Oh, you mean white out. Okay, let me write it again.
0: Where did she go? What is this? When did she learn to write this?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이 가나다라 봐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또 시스템 창제 원리 때문에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의 한글 쓰기 실력은 어떨까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같이 배워볼까요? 크리스틴이 한글책을 들고 가나다라 마바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한글을 배우는데 아주 열의가 돋보이는데요. 그럼 혹시 크리스틴은 케빈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을까요? 짜잔! 너무 잘 썼죠? What do you think? 괜찮지? 나 실력 나쁘지 않지? 그랬더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오늘의 문장이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Not bad at all. Not bad at all. 입니다. Not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Bad은 알고 있듯이 나쁜. 그리고 at all 함께 붙어서 전혀 라는 뜻이 됩니다. 전혀 나쁘지 않다. 즉, 아니 나쁘다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아주 좋다 라는 칭찬 될 수 있습니다. Not bad at all. 함께 말해 볼게요. Not bad at all. 모두 붙여서 노란 부분 강조해 가면서 다시 한번 Not bad at all. 아유,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런데요. 크리스틴이 케빈의 이름을 쓸 때 빨간색 펜으로 케빈 하고 썼거든요. 뭐 미신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름 잘 쓰지 않는다라는 우리 문화적인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랬더니 Why not? 왜 안 되는데? 미국에는 없는 문화니까 궁금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왜?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 앞에 나온 문장이 긍정문일 때는 그냥 왜?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You should use a black pen. 너 까만색 펜을 써야 돼. 라고 하면 왜? Why?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전 크리스틴과 케빈의 대화처럼 왜 안 돼? 라고 물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You can't use a red pen. 너 빨간 펜 쓰면 안 돼. Can't. 부정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는 why가 아니라 why not? 왜 안 되는데? 하고 되물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why 쓰고 언제 why not 쓰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설명을 해줍니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불행이 찾아온대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 너무 미안하겠죠. Oh, sorry, Kevin. 미안해, 미안해. 아이 괜찮아. 그냥 미신일 뿐이니까 지우고 다시 쓰면 돼. 미신이라는

말 많이 쓰죠? superstition. superstition. 이 바로 미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미신이니까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면 돼 라고 했거든요. 화이트? white? 또 화이트도 우리 크리스티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랬더니 수정액 화이트를 보여주면서 아, 이걸로 지운다고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보자마자 아, white out 말이구나 라고 고쳐줬습니다. 우리 흔히 화이트라고 하죠. 하얀색으로 싹싹 지우고 다시 쓸수 있는 수정액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white까지만 하지 않고 white out, 싹 지우는 느낌으로 white out이라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수정액은 white out.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다시 써볼게. Let me write it again. Let me write it again. 그럼 다시 쓸게. 자, 이때도요, 우리 뭐뭐 할게. 내가 뭐뭐 할게라고 할 때는 will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신에 let 사용해 보세요. Let me 동작하면 내가 뭐뭐 할게.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해달라란 뜻이지만 허락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 공지, 말하는 그런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 Let me 동작. Let me help you. I'll help you 해도 되지만 let me help you. 내가 도와줄게요. 또는 let me call him. 내가 그에게 전화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쓱쓱 쓰더니 크리스틴 종이를 쓱 던지고 도망을 가버리네요. 왜 그랬을까 했고 주워봤더니 케빈 바보라고 다른 색깔 펜으로 쓰고 도망갔습니다. 크리스틴도 장난꾸러기예요. 자, 이렇게 재밌는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이 정도면 훌륭하지. Not bad at all. 비슷한 표현 배워볼게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건 기능을 할수 있다. 이런 다양한 걸 포함하는 말이 that will do입니다. That will do. 그거면 됐어? That will do.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원을 그리려는데 컴퍼스가 안 보이네요. 대신에 밥 공기를 갖다 주시는 엄마. 그거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That will do. That will do. 자,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했을 때, 야, 잘한다! 응원도 될수 있고, 칭찬도 될수 있는 표현, way to go. way to go. 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반대항 축구대회에서 역전골을 넣은 내 친구, 잘한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way to go. way to go. Great. 오늘 카툰에서는 칭찬과 긍정의 문장을 배워봤네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Not bad at all. 그리고 that will do. 그거면 충분하다, 됐다. 그리고 way to go. 잘한다 하는 표현까지 잘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요 우리 지난 수업들에 이어서 계속 삼음절 단어들 학습할 건데요. 자, 오늘은 어떤 학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오늘의 표현들 들어보고 올게요. Let's take a listen.
1: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Recommend. What would you recommend? Overseas. I love traveling overseas.
0: Okay, 오늘의 학습도 여러분 잘 들렸나요? 원어민의 발음.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Understand. Recommend, 그리고 overseas. 자, 오늘도 다 모두 삼음절 단어들이죠. 물총 박자 빵빵빵 세 번입니다. Understand, recommend, 그렇죠? 마지막도 O랑 ver 나눠지고 seas. 이렇게 세 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오늘은 여러분 게임 규칙이 뭐겠어요? 맞아요. 오늘은 ABC 블럭 중에서 C 마지막 블럭이 왕이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 그 박자를 가장 강하게 발음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바로 하나씩 단어 좀 볼까요? 첫 번째 단어, 이해하다 라는 단어죠. Understand.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 이 stand 부분을 강하게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국식으로 따지면 스탠드 이렇게 세 글자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한 번의 소리, 빵! 이 한 번의 소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stand, 이게 하나의 호흡입니다. 오케이? 스탠드 이렇게 세 글자 아니죠? Understand, 이게 한국식으로는 다섯 글자지만 영어식으로는 세 글자여야 돼요. Understand. Alright? 자,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난 이해가 안 돼. 어떤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정말로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했을 때 하는 말이죠. I don't understand. 이 stand 부분을 확 강하게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S와 T의 뜨거운 우정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서요. 스탠드가 아니라 stand 이렇게 된소리 발음까지 한번 가볼게요. I don't understand. Okay, 두 번째 단어, 추천하다 라는 단어죠. 자, 이것도 역시 이 mend 부분에 가장 강하게 발음해주면 되고 이거는 recommend인데 recommend 약간 이렇게 실수도 많은 것 같아요. re가 아니라 에 발음입니다. 이거 re, recommend, mend 부분에 강하게요. 어렵지 않죠?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넌 뭘 추천하겠어? 또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서 거기 웨이터 분한테 뭘 추천하시겠어요? 이런 질문할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What would you recommend? Mend 부분에 강하게요. Would you라고 물어보면서 뭘 추천하니라기보다는 뭘 추천하겠니? 이런 말투로 바뀝니다. What would you recommend? Mend 부분에 강세 있다는 거. 자, 마지막 단어는 overseas. 아, 이 단어도 좀 어렵게 생겼죠. 자, 이거는 뜻이 해외로 또는 해외에 이런 단어예요. 부사예요. 그래서 overseas, 해외라는 명사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발음은 뒷부분 seas 부분이 강세입니다. overseas, seas를 확 강하게요. 예문 볼까요? 난 해외로 여행하는 거 좋아해. 정말 좋아해. 그래서 I love로 갈게요. I love traveling overseas. Seas 부분을 강하고 좀 길게 끌어주세요. I love traveling overseas. 삼음절 단어들인데 이 마지막 C블럭에 강세 있다는 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연습하러 떠나볼게요.

0: 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우리 지금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understand. 이 stand 부분에 강하게 그리고 stand 이렇게 세 글자가 아니라 stand 한 글자처럼 영어식으로.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Understand. 한 번 더. Understand. Very good.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추천하다. 이건 강세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부분 re 아니고 re입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Recommend. One more time. Recommend. Wonderful.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해외로 또는 해외에라는 부사죠. 자, 뒷부분 강세 갑니다. Overseas. 한 번 더. Overseas. Good job. 자, 이번엔 문장들로 만나볼게요. 자, 그리고 연습할 때는 선생님이 자주 말하죠. 조금 과장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으니까요. 조금 미묘하지 않게 좀 강하게 강세 표현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 갑니다. I don't understand. Great. One more time. I don't understand. Very good. 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넌 뭘 추천하겠어? 갑니다. What would you recommend? 그렇죠. mend 부분에 강하게 다시 한번. What would you recommend? Wonderful. 정말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 난 해외로 여행 가는 걸 정말 좋아해. 해외로라는 부사기 때문에 traveling 다음에 어떤 다른 전치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갑니다. I love traveling overseas. 자, 이런 박자에 선생님이 표현해주는 박자에 들어오도록 조금 더 빠르게 one more time 가볼게요. I love traveling overseas. 그렇죠. 정말 잘했어요. 삼음절 단어들의 마지막 부분 강세 있는 단어들. 여러분 하는 방법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큰 소리로 따라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Understand.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Recommend. Recommend. What would you recommend? What would you recommend? Overseas. Overseas. I love traveling overseas. I love traveling overseas.
0: 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0: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pple. A, P, P, L, E. Apple. Apple. Pear. P, E, A, R. Pear. Pear. Banana. B, A, N, A, N, A. Banana. Banana.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짜잔! Fruits! 과일이에요! It's my favorite! Everyone, do you like fruits? 과일 좋아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이 오늘 나오는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apple! 사과예요. Wow! It looks very fresh! 아주 신선해 보여요. Can I have some? 저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은 pear, 배요. 한국말이랑 살짝 비슷하네요. Wow, this juicy pear. 아주 과즙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다음은 바나나, banana예요. Do you like bananas? 여러분, 영어로는요, 에 소리 나요. banana. Very good.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사과, apple. 여러분, 애플이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려서 아로 발음해야 돼요. Apple. Good job. 배. Pear. 끝에 R 발음을 내보세요. Pear. Excellent. 바나나. Banana. 여러분, 에 소리를 내야 돼요. Banana.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 one more time.
1: Apple, apple. Pear, pear. Banana, banana.
0: 이제 단어를 예문으로 적용시켜봐요. This apple looks fresh. 이 사과는 신선해 보여. That's right. Looks, 뭐뭐해 보인다. 어떻다고요? Fresh. 신선해 보여. Wow, I want some.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is apple looks fresh. Good job. Can you buy some pears in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배 좀 사줄 수 있어? Wow, 혼자 먹으려고요? Can I have some? 자, 여러분, 살 수 있어? 아니면 사줄 수 있어? Can you buy?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마트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supermarket이라고 해요. 좀 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Can you buy some pears in the supermarket? Wow, 긴 문장도 아주 잘하는데요. 그 다음, Monkeys like to eat bananas.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 것을 좋아해. 나도 좋아해요. I love bananas. Do you? 자, like to,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예요. 여기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Monkeys like to eat bananas. 아주 잘했어요. 이제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1: Strawberry. S T R A W B E R R Y. Strawberry. Strawberry. Grape. G R A P E. Grape. Grape.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0: Okay, our next word is strawberry. 딸기. Wow, it looks delicious. 아주 맛있어 보여요. Yum, yum. 그 다음은 grape. 포도예요. 보세요.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통통하게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grape. 포도 한 알을 grape라고 하고요. 여러 포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grapes라고 해요. 그 다음은 watermelon, 수박이에요. 굉장히 영어로 길어요. 하지만 쉽게 외우세요. water, 물이 많은 melon, 이렇게 watermelon.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딸기, strawberry. 자, straw가 아니라 straw. strawberry. Very good. 포도, grape. Grape. Good job. 수박. Watermelon. One more time. 자, 발음을 강하게 해보세요. Watermelon. Good job, everyone.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1: Strawberry. Strawberry. Grape. Grape. Watermelon. Watermelon.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Let's have strawberry cake on my birthday. 내 생일날에 딸기 케이크 먹자. Wow, you're lucky. Can I go too? 나도 가도 돼요? 자, 여러분. Let's have 뭐뭐를 먹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생일은 my birthday. 와, 신나겠다. 이제 같이 따라해봐요. Let's have strawberry cake on my birthday. Very good. Can I have some grape juice, please? 저 포도 주스 마셔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카페나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할 때 Can I have 이 표현을 꼭 써야 돼요. 뭐뭐를 마셔도 될까요? 뭐뭐를 사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연습해봐요. Can I have some grape juice, please? That was very good. Now, let's try this one. Watermelon is my favorite fruit. 수박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야. 사실 이거 제 얘기예요. I love watermelon. Do you? 여러분도 좋아하나요? It's very good to eat in summer. 여름에 먹기 아주 좋아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Watermelon is my favorite fruit. Wow, that was very good,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Apple. Apple. Pear. Pear. Banana. Banana. Strawberry, strawberry, grape, grape, watermelon, watermelon.
0: Did you have fun today, everyone? If you practice like this every day, you will improve your English. Good job,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of course. Woo-hoo! Yeah!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B 소리가 나는 알파벳 B와 L 소리가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BL BL BL Very good! 그럼 BL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검정색 black이에요. 여기 앞에 BL 소리 들렸죠? 아주 진한 색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이 색깔이 보이죠? 검정색 영어로 black black black Good job! 그 다음 단어는 불다 blow이에요. 여기도 앞에 bl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우리가 풍선을 입으로 불 때 점점 커지죠? 불다 영어로 blow blow blow Very good! 또 bl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block block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각형 장난감 이것을 재미있게 끼워 맞추죠. 블록 영어로 block block block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bl 소리 날까요? 아! 파란색 blue가 있었네요. 친구들, 우리가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볼 때 아주 시원한 파란색이죠. 파란색 영어로 blue blue blue 아주 잘했어요. 이 단어도 bl 소리가 나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다 blink이에요. 앞에 bl 소리 들렸죠?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지려면 눈을 자주 깜빡깜빡거려야 돼요. 눈을 깜빡거리다 영어로 blink blink blink 발음이 너무 좋네요. bl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이불 blanket이에요. 우리가 밤에 잘 때 춥지 않으려면 꼭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야 돼요. 이불 영어로 blanket blanket blanket Great job! 와우! 이렇게 bl 소리 난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배웠죠? B 소리 나는 알파벳 B와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Blup, blup, blup.
0: 잘했어요. 신기한 bl 소리가 나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Logan, 우리가 불 꺼서 깜깜할 때 어떤 색이에요?
1: Black.
0: That's right. 검정색 black. 그러면은 이 많은 색 중에서 black를 찾아보세요. 아주 잘했네요. Yes, this is black. 자, 그럼 우리 이 black으로 무엇을 할까? 아, 우리 로건이 이름 한번 써볼까요? 이름 어떻게 쓰나 한번 보자. 와우!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너무 기대되는데. 짠! 자, 같이 읽어볼게요. Let's read it together. L-O-G-A-N Logan!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검정색 black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블럭블럭.

0: black, blah, blah, black, blah, blah, black.
1: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bl 소리가 나는데요. Logan, 우리가 풍선을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0: Blah, blah, blow, blah, blah, blow, blah, blah, blow.
1: Great job. 또 어떤 단어가 bl 소리 날까요? 아, 이거 로건이가 아마 가지고 논 적 있는 것 같은데 사각형으로 된 모양이고요. 이렇게 끼어 맞추는 거예요. What is it?
0: Block.
1: That's right. Logan, do you like playing with blocks?
0: Yeah.
1: Yeah.
0: Of course.
1: Of course.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block 써볼 거예요. 오늘 배운 소리 빠졌네요. B 어디 있어요? 역시 우리 록은 너무 잘하는데요. 자, 블록, 블록. 세 번 발음 들어보세요.
0: Blop, blop, block. Blop, blop, block. Blop, blop, block.
1: Excellent. 다음 단어도 블루 소리가 나요. 록은 우리가 하늘을 보거나 바다를 볼 때 어떤 색이 떠오르죠?
0: Blue.
1: That's right. 파란색, blue. 그럼 여기서 로건이가 blue를 한번 찾아볼까요? Where is blue? Can you give it to me? Very good. 친구들, 이게 파란색 blue예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 blue 다시 발음해주세요.
0: Blah, blah, blue. Blah, blah, blue. Blah, blah, blue.
1: Very good. 또 blue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죠. 록은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거릴 때 뭐라고 해요?
0: Blink.
1: That's right. 자, 그러면 Blink. 우리 록은이가 아주 빠르게 깜빡깜빡 해볼까요? 와, 진짜 잘하네요. 자, 그럼 눈을 깜빡깜빡거리다 blink 발음해주세요.
0: Blub, blub, blink. Blub, blub, blink. Blub, blub, blink.
1: Good job. bl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잘 때 무엇을 덮어야 따뜻하게 잘 수 있죠?
0: blub blub blanket. blub blub blanket. blub blub blanket.
1: Great job. Wow,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B L. Bluh, bluh, bluh. Bluh, black.
3: Bluh, black.
2: Bluh, blow.
3: Bluh, blow.
2: Bluh, block.
3: Bluh, block.
2: Bluh, blue.
3: Bluh, blue.
2: Bluh, blink.
3: Bluh, blink.
2: Bluh, blanket.
3: Bluh,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bl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bl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순서를 나타낼 때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고 있죠. 자, 그 숫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몇 번째 했다, 요 말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5. Ordinal numbers.

0: I can say how many times I have done something.
1: 자, warm-up부터 같이 해볼게요. Oh, look! The two friends are playing bowling. 두 친구가 볼링을 같이 치고 있어요. Have you tried bowling? 우리 친구들은 볼링 해봤나요? 네, 이게 볼링을 치는데 아마 한 친구가 넌 볼링을 왜 이렇게 잘해? 몇 번 해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만약에 볼링을 다섯 번 쳐봤다. What would you say in English? 다섯 번째 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나 한 100번은 쳐봤을 거야. 이런 건 어떻게 말할 거야? 똑같이 TH 규칙을 지킬까요?
2: Well, let's find out together. Okay then, let's go to listen to today's dialogue.
3: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skating?
0: This is my 10th time. I really enjoy skating.
3: I'm a bit scared.
0: Don't worry, I'll help you.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볼게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skating? 이렇게 물어봤죠. How many times? 이렇게 질문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해봤어? 라는 느낌의 질문이 돼요. How many times? 그리고 try는 해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까지만 하면 몇 번 해봤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쵸? 뒤에 skating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스케이팅을 몇 번 해봤어?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 skating 잘 그 스펠링을 봐주세요. skate는 원래 이로 끝나지만 ing를 바꿔줘서 이가 사라졌죠. 자, 그래서 skating은 스케이트를 타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 한번 응용해 볼까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다음에 어떤 활동이 와서 이 활동을 몇 번이나 해봤어? 라는 질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이 부분이 좀 길긴 하지만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이렇게 청크별로 나눠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너는 요가를 몇 번이나 해봤어?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yoga? 가 되겠네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yoga? 또, 그 게임을 몇 번이나 해봤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that game?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that game? Good job! 그림 그리는 거, 특히 페인트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몇 번이나 해봤어?
2: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painting.
1: 좀 더 붙여서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painting? 그 퍼즐을 몇 번이나 해봤어? 아까는 그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퍼즐로 한번 해볼까요?
2: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this puzzle?
1: 이라고 하면 되겠죠?
2: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this puzzle? Great job!
1: 자, this is my 10th time. 스케이팅 하는 게 열 번째야 라는 말이에요. This is my 10th time. 자, 10th time이 바로 열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지만 그냥 열 번째야 라고 할 때 이 time을 붙여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This is my 10th. 그러면 이건 내 열 번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열 번째 시도하는 거야. 내가 갖는 열 번째 시간이야 라는 의미로 10th time을 넣는 거죠. 자, 요걸 응용해서 그러면 This is my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 서수 그 다음에 time을 넣어서 이건 내 몇 번째 시도해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건 내 네 번째 시도하는 거야. This is my fourth time. 네 번째가 fourth였죠. 이건 나의 스무 번째야. This is my 20th time. 20에 그 th를 붙이는데 20에 y가 없어지고 요거는 eth 요렇게 발음이 돼요. 물론 그냥 20th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발음상 좀

0: 더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20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0th입니다. 15번째야. This is my 15th time. 15에 th만 붙여줬네요. 이건 나의 30번째야. This is my, 여기도 역시 30th time. 20th처럼 20, 30, 40 이렇게 10으로 끊어지는 숫자들은 I-E-T-H, Y가 빠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0th time. 그러면 90번째라고 할 때는 This is my 90th time이 되겠네요. 90에서 Y가 빠지고 I-E-T-H 붙여준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I really enjoy skating. 나는 스케이팅하는 걸 정말 즐겨라는 말이었죠. enjoy라는 표현이 즐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요. 그래서 enjoy가 되는 거죠. 이건 좀 과장되게 했지만 enjoy 이렇게 이음절에 꼭 넣어주세요. 자, 나는 어떤 활동을 정말 즐겨, 정말 좋아해 라고 할 때는 I really enjoy 다음에 뭐 스케이팅 대신에 다른 걸 넣을 수 있겠죠. 나는 스키 타는 걸 정말 즐겨. I really enjoy skiing 이라고 해요. skiing 스펠링이 참 독특하죠. I가 두 개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I really enjoy skiing. 또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즐겨. I really enjoy draw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축구하는 걸 정말 즐겨. I really enjoy playing soccer 라고 하면 되죠.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대부분 play 다음에 그 스포츠 이름이 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I really enjoy playing soccer. I'm a bit scared. 처음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는 두려울 수도 있죠. 무서울 수 있어요. I'm a bit scared 라고 했죠. A bit은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cared는 무서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좀 무서워. I'm a bit scare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Don't worry, I'll help you. 라고 말을 했죠. worry가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n't worry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 라는 의미고요. help는 도와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I'll help you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즐겁게 스케이팅을 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skating?
2: This is my 10th time. I really enjoy skating.
1: I'm a bit scared.
2: Don't worry. I'll help you.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Let's look at the picture of the two boys playing bowling again. 자, 볼링을 하러 왔어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bowling? 이렇게 한 친구가 질문을 하죠. 옆에 빨간 공 든 친구는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나 봐요. 근데 처음 와서 그런지 볼링 어떻게 치지? 이런 친구가 물어보네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다음에 활동이 오는 거. 여기서는 bowling을 넣어봤어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bowling?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bowling? 자, 우리 친구는 12번째 해봤대요. This is my 12th time. 12의 VE 부분이 F로 바뀌고 TH가 되는 거죠. 12th time. 이것도 역시 발음하기 더 편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This is my 12th time.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번째야. 정말 많이 했을 때 우리가 나 한 100번 했을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번째는 100에 TH만 붙여주면 돼요. 100th.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100th. 그리고 like가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0번쯤은 했을걸? 요럴 때는 This is like my 100th tim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is is like my 100th time. 정확하게 100번째다. 그럼 like를 빼면 되고 뭐 그쯤 돼. 비슷해. 그쯤이랑 비슷해 라고 할 때는 like를 넣어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This is like my 100th time. Good job. 자, lose count는 세는 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직역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셀 수 없다 라고 할 땐 lose count라는 표현을 써요. I lost count 라고 하면 아, 너무 셀 수 없이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셀 수도 없어 라는 의미죠. I lost count. 이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I really enjoy bowling. 진짜 한 100번쯤 할 정도면 정말 좋아하는 거네요. I really enjoy bowling 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처음 하는지 I'm a bit scared. 나 좀 걱정돼, 좀 무서워. 공이 너무 무겁고 I'm a bit scar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worried 이라는 표현은 걱정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cared 대신에 I'm a bit worried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 좀 걱정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느낌이에요. I'm a bit worried.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친구가 자신감 있게 안정을 시켜주는데 I'll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했죠. 혹은 I'll teach you.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이 순서로 나타낸 단어들을 내가 몇 번째 해봤어 라는 의미로 연습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follow along. Skating. Skating.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skating? 10th time. This is my 10th time. I really enjoy skating. Bowling. Bowling.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bowling? 100th. This is my 100th time. I really enjoy bowl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how many times I have done something. 어떤 걸 몇 번 했는지 말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Check. 그리고 20, 30, 40 이런 단어들은 Y가 사라지면서 IETH 붙이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지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5.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Wednesday. Birthday tradition in Jamaica.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0: 잘 들어봤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지 않나요? 쌤만 궁금한 거 아니죠? 자, 우리 그럼 바로 확인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0: Miguel, Bob. Oh,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도 생일 파티하는 중인가 봐요. It's a birthday party. Woohoo! 생일 파티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그렇지 않아? 자, 저 남자아이 티셔츠에 뭐라고 적힌 거야? 어, Jamaica라고 적혀 있네요. 자메이카 출신의 남자아이인가 봐요. He's from Jamaica. Okay. 근데 남자애가 조금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 유령같이 이렇게 허예요. 뭘 이렇게 뒤집어 썼나? 뭐가 묻었나? 그쵸? Why is he all white? 왜 하얀 게 이렇게 묻어 있을까? 아, 땅에 저게 뭔가요? Flower 라고 적혀 있는데, flower가 뭐였지, 얘들아? 밀가루입니다. 어, 밀가루 한 포대가 지금 바닥에 있어요. There is a bag of flour on the floor. 어, 왜 밀가루가 바닥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을까? 저거 왠지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자, 여자아이는 선물을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a gift. 근데 되게 놀란 표정이죠? She seems very surprised too. 어, 왜 그런지는 쌤이랑 이따 카툰톡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대표 단어 네 개 한번 확인해 보자. 빠밤. 첫 번째는요. Throw. Throw. 자, throw는 던지다입니다. 앞에 th 발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one more time 해볼게요. Throw. Throw. 해볼게요. Ready, set, go. Throw. Good job. Okay, number two. 자, number two는 flower. Flower. 밀가루입니다. 자, 이게 얘들아 꽃 flower랑 발음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 근데 스펠링이 다르지. 꽃은 F-L-O-W-E-R 이면은 얘는 F-L-O-U-R 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아. Flower 해볼게요. 시작! Flower. Okay. 자, 그 다음은 messy. Messy. 지저분한 엉망인입니다. 지금 저기 그림을 봐봐. 밀가루 다 쏟아져가지고 큰일 났어. 저거 어떻게 치우니? 그치, 얘들아? 지저분해요. 엉망이에요. 그쵸? 자, 지저분한 엉망인 messy. Mess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Ready, set, go. Messy. 그 축구 선수 메시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은 tradition. Tradition. 전통이란 뜻이에요. 어, 약간 밀가루가 좀 관련된, 밀가루와 관련된 전통이 있는 건가 같은데, 쌤이랑 그건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tradition 발음해 볼게요. 시작. Tradition. Ready? Tradition. Tradition. Okay,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2: My friends throw flour on me.
1: Really? Why do they do that?
2: It's a messy but fun flour shower tradition.
0: 얘들아, 잘 들어봤어? 우리 엄마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바밤. 자, 첫 번째로는 Happy birthday 나왔어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패턴인데요. 빠밤. 자, 일단 celebrate 단어 먼저 볼게요. 축하하다 라는 단어죠. 근데 이거 그냥 celebrate 이러면 안 돼. 자, celebrate 발음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작! Celebrate! 축하하다, okay? 자, 우리 계속 반복하는 패턴은 How do you celebrate? 입니다. 자,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라는 뜻이죠. How do you celebrate?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너가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할 때 이 패턴 사용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How do you celebrate when you get a good grade? 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 자, good grade는 좋은 성적이죠. 그래서 너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How do you celebrate? 어떻게 축하하냐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Okay. How do you celebrate? 특별한 날을 어떻게 축하하면서 보내냐라는 뜻입니다. Alright,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의 문장 한번 translate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자, 생일 축하해. 자메이카에서는 어떻게 생일을 축하하니? 라는 뜻이 왔는데.

완성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신나게!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잘했습니다. 자메이카가 아니라 Jamaica. Jamaica.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My friends throw flower on me. What? One more time. My friends throw flower on me. 선생님 너무 충격받았어.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일단 throw는요. 던지다란 뜻입니다. 던지다. throw. 왜 공을 던지다 할 때도 throw a ball 라고 하잖아. 그쵸? 자, flower는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그쵸, 밀가루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My friends throw flower on me. 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my friends, 내 친구들은 나한테 무엇을 던져요? 밀가루를 던진대요. 아니, 이 좋은 날 왜 밀가루를 던질까요? 쌤, 특별하네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friends throw flower on me. Okay. 이런 문화가 있군요. 재밌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보자. 궁금하니까. Really? Why do they do that?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조금 같은 마음을 표현했네요. 자, why do they, 나왔어요. 그들은 왜 뭐뭐 하나요?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뭐 습관이나 행동을 물어볼 때 쓰는 패턴이에요. 오케이? 자, why do they,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Why do they? 자, 우리 그럼 한번 예문을 보자. Why do they play soccer every day? 자, 이런 뭐 어떤 뜻이 될까? 왜 they? 그들은 play soccer, 축구를 every day, 매일 하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축구를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만약에 지금 왜 그들은 축구를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Why are they playing soccer?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상적이게 일어나는 나의 행동이나 습관, 그들의 습관을 물어볼 때 Why do they 패턴 쓰는 거 기억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오늘의 문장 Really? Why do they do that? 해석해 볼게요. 정말? Really? 그들은 왜 그걸 한대요? Why do they do that? 왜 그걸 해? 라고 물어보는 거지. 딱 궁금해서 밀가루를 맞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쵸? 자, 그랬더니 It's a messy but fun flower shower tradition 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쌤이랑 볼게요. 일단은 messy 나왔어요. messy 바로 지저분한 엉망인 이란 뜻입니다. 축구선수 messy는 끝에 y가 아니라 i입니다. 이거는 messy 지저분한 엉망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hower라는 단어도 선생님이 알려줄게. 우리가 shower라고 하면은 몸을 씻을 때 하는 샤워를 뜻하죠. 그쵸?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요 사람이나 물건 등에 무엇을 뿌리다 퍼붓다 라고 말할 때 shower 라고도 써요. 오, 특이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tradition은 전통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It's a messy but fun flower shower tradition. 해석하면 그것은 좀 지저분하고 엉망이지만 하지만 but Fun flower shower tradition. 하지만 재밌는 밀가루 샤워 전통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아, 진짜 특이하고 근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선생님은 밀가루 맞는 걸 아직 상상을 못하겠어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do your friends throw on birthdays in Jamaica? Okay, 자, 자메이카에서는 친구들한테 생일날 무엇을 뿌리나요? A. Rice. B. Flour. Okay, I think it's pretty easy, bu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ba-da-bum! The answer is flour. 그쵸? 자, rice는 뭐야, 얘들아? 밥입니다. 그 쌀, 밥, 알갱이, rice grains. 만약에 쌀 알갱이들을 뿌리면 매우 아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flour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 줄게.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자메이카에서는 어떻게 생일 축하해? My friends throw flour on me. 내 친구들이 나한테 밀가루를 던져. Really? Why do they do that?

이번이 바로 Cartoon Talk 시작해볼게요. 뻐범! Oh, it's a birthday party! 자, 이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얼른 확인해볼게요. 뻐범! Happy birthday, Andre! Andre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서 But what's on your face? 아, 근데 너 얼굴에 그게 뭐야? 라고 합니다. 지금 뭔가 허옇게, 하얗게 뭐가 묻어있죠? 그랬더니 Oh, my friends threw flower on me 라고 합니다. 얘들아, throw가 던지다 라는 뜻이었죠? threw는 그거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던졌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아, 내 친구들이 나한테 밀가루 던졌어 라고 합니다. Okay. In Jamaica, we throw flower on the birthday person. 자메이카에서는 생일 맞은 친구한테 밀가루를 던져 라고 하네요. Oh, okay. Interesting.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Wow, you look like a snowman! 이라고 합니다. 와, 너 눈사람 같이 보여! 라고 하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사람 같기도 하고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나는 자메이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 축하를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도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Hehehehe.

2, 3, 4, 5. Ready or not? Here I come!

0: 지유리는 눈물을 닦으며 또 헤헤 웃었다.
1: I have an idea. Let's do it together.
0: 아니야. 네 거니까 너 혼자 봐. I'm okay.
1: 오빠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 You're my brother.
0: 그래, 지우야. 그렇게 해. 어느새 다가온 엄마도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1: 셋 쓰면 같이 펼치는 거야. One, two, three, 짠!
0: 잉? 뭐야?
1: It's blank.
0: 정말 종이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그림도 글도 없었다.
1: Do you see anything?
2: No,
1: nothing.
2: Is this really a joke?
0: 역시 누군가의 장난이었나?
3: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화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지도를 이제 맘먹고 딱 펼쳐봤는데
0: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 텅 빈 거예요. 그냥 하얀 누리끼리 하겠지? 누리끼리한 종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유리가 막 자기가 잘못 봤나고 막 엄마 보여요? 막 안 보이죠. 그래서 지유가 아, 이상하다. 이게 진짜 누가 그냥 장난친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 났어요.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장난이라면 신문에 그런 광고가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드로잉 퀴즈 정답도 체크해 봐야죠.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은 맞아요. 너 가져. You can keep it. You can keep it이 정답이었네요. 맞힌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의 일기 제목은 텅 빈 지도예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네요. 좀 긴 단어도 있고 그죠? 하지만 단어 찾는 거 문제 없죠. 첫 번째 소리를 잘 들어보면 된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 together. Together. T, 소리 들렸죠? 맞아요. T로 시작하는 단어 찾으면 되죠. 두 번째 단어, blank. Blank. B 또는 B, O까지. O까지 들었다면 이 단어 찾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단어, nothing. Nothing. 소리 났으니까 N으로 시작하는 단어 찾아야죠. 마지막 joke. Joke. 그래요. 소리로 시작해서 J로 시작하는 단어 찾으면 되겠다.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짚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
0: 어? 펼쳤는데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있죠, 친구들. 텅 빈, 빈 이런 뜻 찾아볼게요.
3: 그래요. blank. blank. 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시험 치거나 할 때 빈칸 있죠? 그런 빈칸도 blank라고 부를 수 있고요. 친구들 놀라거나 긴장해서 머릿속이 텅 빈 느낌 있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1: 그럴 때도 blank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0: 두 번째. 상자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3: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1: 맞아요. Nothing. Nothing. 세 번째.
3: 중간에 있는 친구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 했나 봐요. 농담을 하하하. 이렇게 웃긴 이야기 또는 농담, 장난을 뜻하는 말
1: joke. Joke.
3: 마지막 단어네요. 함께 책을 보고 있어요. 함께, 같이, together, together. 자, 그럼 우리 단어들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세 번째 단어의 빨간 점 잘 봐주세요. 첫 번째 단어는요, together 이렇게 세 박자인데 get 부분을 강조해 주면 돼요. Here we go. Together. Together. 두 번째 단어는 한 박자 blank. Blank. 세 번째 단어는
1: nothing. 두 박자인데 앞부분에 강조 줄게요. nothing. nothing. 마지막 단어도 한 박자. joke. joke.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I have an idea. Let's do it together. 이거 전체 누가 한 말? 지유리가 한 말이에요. I have an idea. 이거 우리 친구들 잘 아는 표현이지 않아요? 나는 have 갖고 있어. An idea. idea는 뭐예요? 생각도 되지만 아주 좋은 생각을 idea라고 하잖아요. 아, 떠올랐어. 나 좋은 생각이 났어. I have an idea.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Let's do it together. 지유리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Let's 하자, do. Do는 그냥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Like, do your homework, 그죠? 뭐뭐를 하다. It, 그것을 하자. Together, 같이 하자. 뭘 같이 해요? 지도 펴서 보는 거, 또 보물이 있다면 보물 찾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는 거죠. Let's do it together.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I have an idea. Let's do it together.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지우가, 내가 너 줬잖아. 그냥 너 혼자 해도 돼. 난 괜찮아. I'm okay. I'm okay. A 부분에 강조 줘요. I'm okay. 나는 괜찮아. 그랬더니 지유리가 아니야.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 오빠는 내 오빠잖아. You're my brother. You're my brother. 내 오빠잖아. 이렇게 되게 스윗한 말을 해줬죠. 지유가 뭔가 마지못해 그럼 그럴까? 이제 셋 세면은 열어보기로 했어요. 하나, 둘, 셋. 세는 거 똑같이 one, two, three 하고 짠!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it's blank 라고 지유리가 소리쳤죠.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쵸? 엄마한테 엄마는 뭐 보이세요? Do you see anything? Do you see anything? Anything이 뭐라도 이런 뜻이에요. 뭐 보이는 거 있으세요? Do you see anything, 엄마? No, nothing.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엄마 눈에도, 지유리 눈에도, 지후 눈에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누구 진짜 장난인가? Is this really a joke? Is this니까 이건 뭐뭔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다만 이 문장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우가 혼잣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s this, 이것은 뭐뭐인가? Really, 정말로, 진짜로, a joke, 장난인가? Is this really a joke? 자, 이렇게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 다 살펴봤어요. 이제는 이 중에서 4개 문장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Let's do it together. Yeah. Let's do it together. 우리 그거 같이 하자. 강조할 말 두 개 찾아볼게요. 그렇죠. 하자, 같이. Let's do it together. 친구들도 리듬 살려서 Let's do it together. Let's do it together.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은 You're my brother. You're my brother. 너는 내 오빠잖아. 오빠는 내 오빠잖아. 하나만 강조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말 뭘까요? 그쵸, 오빠. 남자 형제지만 지유리한테는 오빠죠. You're my brother. You're my brother. 이렇게 강조해 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장은 Do you see anything? Do you see anything? 이네요. 두 개 찾아볼게요. 강조할 부분. 맞아요. 보이나요? 무언가가 뭐라도 see anything 강조하면 되겠죠. Do you see anything? Do you see anything? 한 번 더. Do you see anything? 마지막 문장이요. Is this really a joke? Is this really a joke? 자,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 세 개 찾아볼게요. 세 개 강조할 부분. 이거 진짜 장난? 이 중요하겠죠. Is this really a joke? Is this really a joke? 좋아요.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함께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Let's do it together. You're my brother. Do you see anything? Is this really a joke? Yay! 자, 오늘도 선생님이 drawing quiz 준비했어요. 오늘 일기 속에 있는 많았던 영어 문장 중에서 하나를 결정했어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림에 어울리는 영어 표현 무엇이 있었나 한번 찾아봐요. 자, 여기 아빠가 있고요. 선생님 가족 그림 그릴 거예요. 아빠니까 수염이 이렇게 있어. 수염이 좀. 자, 아빠. 그리고 엄마. 뽀글뽀글뽀글. 선생님, 왜 이렇게 엄마는 항상 뽀글머리를 그릴까요? 자, 엄마. 그리고 여기 한 여자친구. 웃는 눈. 키가 조그만 여자친구. 그리고 여기 누구지? 오빠인가 보다, 그죠? 키가 좀큰 오빠가 있어요, 그죠? 여자친구가 오빠한테 오빠, 오빠가 갖고 있는 그책 나줘, 나줘.
1: 그때 내가 왜 책을 줘야 돼?
0: 아이, 오빠, 오빠는 나의 오빠잖아. 동생한테 그것도 못 줘? 라고 여자친구가 얘기를 해요. 내 오빠잖아 라는 표현 오늘 이게 분명히 있었죠. 일기 있는 표현 친구들 찾아서 크게 외쳐주고요.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면 매일매일 선생님이 drawing quiz 회차 숫자랑 함께 자료 올려놨어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면 똑같은 그림 있을 거거든요. 아래 선에다가 오늘의 문장도 적어 보고 또그 아래 칸에는 문장 한번더 적으면서 이 문장을 나만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또 문장도 써보고 여러 번 연습할 수 있으니까 자료 확인하는 거 잊지 마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오늘은 드디어 지율이 엄마도 기다리고 니콜쌤도 기다리고 우리 친구들도 기다리던 지도를 펼쳐보는 날이었죠. But it was 텅 비어있는 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당황을 하고 지우 생각에는 이게 진짜 누구의 장난인가 의심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선생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다음 일기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해보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친구들. 친구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기로는 그 친구의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 말해줘야죠. 야, 내가 아는 한 그거 사실 아닌데?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그쵸? 자, 과연 그 말, 내가 알고 있기론,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면 여러분 그 정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보아요.
1: 아하,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여러분. 단어 친구들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보니까 파티. 그렇죠? 막 음료수 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맛있는 거 즐기면서 파티하고 있는데 그냥 파티가 아니에요. Housewarming party입니다. Housewarming. House, 집을. Warm 하면 뭐 여러분 뭐예요 이거? 맞아요. 따뜻한. 집을 따뜻하게 하는 파티. 이게 뭘까? 집을 왜 따뜻하게 하지? 자, 여러분 혹시 이사 가본 적 있나요? 오, 이사 처음에 딱 가면 그 집 우리 집 아닌 것 같고 아직 뭔가 낯설고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집을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집들이, 네, 집들이 파티를 housewarming party라고 부릅니다. 재밌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Housewarming party. Housewarming party. Housewarming party. Very good. And next, look forward to. 우리 나온 적 있었던 표현인데 기억나는 친구?
2: 아이고야, 반은 기억하고 반은 기억을 못하는군요.
0: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잊고 까먹는

0: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Look forward to. 자, forward. 앞쪽이에요. 앞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뭔가를 굉장히 기대하기 때문에, 학수고대하기 때문이죠. 이분도 기대돼! 이런 표정 아닙니까? 그쵸?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Very good. And next. In person. In person. 아, 여러분. person 하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림을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손으로 직접 물감을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 직접 그리고 있죠? 네, 맞아요. 몸소. 직접이라고 할 때 in person이라는 표현을 쓰죠. In person. In person. In person. In person. Very good. And next. True. True. 나왔어요. 자, real이라고 하는 단어랑 비슷해요. 뭔가 진실의, 사실의, 진짜의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말해 볼게요. True. True.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잘 듣고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고 이해해 보세요.
1: 아, is Jack com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2: As far as I know, he isn't. Why don't you ask him in perso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그래, 내가 파티에서 이 친구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얘가 안 온다고 하면 얼마나 김빠져요. 나도 안 갈래.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쵸? 자, 자세한 내용 확인해 봅니다. A가 B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1: Is Jack com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0: 라고요. 자, 여러분, Jack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묻는 거죠. Jack이 is coming? 오니? 라는 거죠. 근데 어디로?
1: To the housewarming party.
0: 여러분, housewarming party? 어떤 파티? 맞아요. 집들이라고 했잖아요. 야, Jack이 집들이에 오니? 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B가 집들이를 하나? 또 다른 친구가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야, 잭이 그 집들이에 와? 라고 묻는 부분입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1: 야, Is Jack com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2: Is Jack com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Is Jack com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Is Jack com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1: And B says like this, Oh, as far as I know, he isn't.
0: 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 As far as I know.
0: 요거예요, 요거. 아, far 하면 우리 나온 적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far. It is so far. 자, far 하면 먼이라는 거잖아요. 먼. 그쵸? 근데
1: as far as I know
0: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넓이, 그 먼 거리만큼. 즉,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어느 정도 거리까지 분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미치는 한, 이런 말인 거예요. 내 지식이 미치는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미치는 한. 즉, 내가 알고 있는 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as far as I know 라고 합니다.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그쵸? 내가 알고 있는 한, he isn't, 그는 안 와.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1: That's right, he isn't com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0: 이 말이 생략된 거죠. 내가 안 온 한 걔 안 오는데? 이 말인 겁니다. 오케이? 친구들 따라서 말해볼게요.
1: As far as I know, he isn't. As far as I know, he isn't.
2: As far as I know, he isn't.
0: 잘했어요. Okay, 자, 우리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이라는 말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How about this one? 내가 아는 한 그거 사실 아닌데? 여러분, 오늘의 미션 문장은 바로 여기에 있군요. Example sentence에 나왔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거 사실 아니야. 말해볼게요.
1: As far as I know, it's not true.
2: As far as I know, it's not true.
3: As far as I know, it's not true.
2: As far as I know, it's not true.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요리를 잘해. As far as I know, she's a good cook.
2: As far as I know, she's a good cook.
3: Ooh, as far as I know, she's a good cook.
2: As far as I know, she's a good cook.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있잖아. 야, 그거 내가 아는 한 알고 있는 거로는 그거 되게 비싸. 비싸.
1: As far as I know, it's very expensive.
3: Oh, as far as I know, it's very expensive.
2: As far as I know, it's very expensive.
0: 네, 친구들 잘하셨습니다. As far as I know, 내가 알고 있기론 내가 알고 있는 한이라는 표현 잘 알겠죠? Okay, 자 계속해서 대화로 돌아갑니다.
4: 내가 아는 한 걔 집들이 안 오는데?
0: 라고 했더니 A가 갑자기 실망을 탁 하면서
1: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0: 이라고 말하죠. 왜? 내가
1: look forward to ing.
0: 뭐뭐를 학수고대하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이에요. 아, 얼마나 슬플까. 여러분 말해보겠습니다.
1: Why? I was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3: Why? I was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2: Why? I was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1: Very good. Keep going.
0: 자,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1: Why don't you ask him in person?
0: 이라고요. In person, 직접. 야, 너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 그래.
1: Why don't you?
0: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말이잖아요. 야,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쵸? 말해볼게요.
1: Why don't you ask him in person?
2: Why don't you ask him in person?
3: Why don't you ask him in person?
2: Why don't you ask him in person?
0: Good job!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5: 잭이 그 집들이에 오니?
2: Speak.
3: Oh,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 오는데.
5: Speak.
2: As far as I know, he isn't.
5: 왜? 나 걔 정말 만나고 싶었었는데.
2: Speak. Why? I was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3: 야, 네가 직접 그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2: Speak. Why don't you ask him in person?
0: 영어의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세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잘 맞춰보세요.
3: Okay, here goes the first question.
0: 내가 아는 한 그거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죠? 3, 2, 1, ding!
3: Time's up. So the answer is...
0: 그렇죠. Far, 네, 지식이 미치는 한이라고 해서 자, 말해볼게요.
1: As far as I know, it's not true.
2: As far as I know, it's not true.
3: As far as I know, it's not true.
2: As far as I know, it's not true.
1: Very good. And next question.
0: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요리를 잘해. 이제는 여러분 앞부분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3, 2, 1, ding!
3: Time's up.
0: Okay, the answer is... 이렇게 대답한 거 맞으시죠? 말해볼게요. As far as I know, she's a good cook.
2: As far as I know, she's a good cook. As far as I know, she's a good cook. As far as I know, she's a good cook.
0: Very good. And next question.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띵! Okay, the answer is 집들이 housewarming party. Very good. 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내가 아는 한,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혹시 내 지식이 미치는 한? 이라고 하는 as far as I know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as far as I know 뭐 she's single 그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single이야. As far as I know she's an English teacher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녀는 영어 선생님이야 등등 할 수 있는 말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문장의 형식과 일형식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제부터 문장 형식을 쫙 복습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은 이제 1형식 넘어 2형식 복습하는 날입니다. 자, 근데 2형식은 선생님이 설명한 바 있죠? 우리나라 말과 전혀 다른 보어라는 친구가 껴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해서요. 2형식은 총 3파트에 걸쳐서 복습을 할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고 갈게요. 문제 주시죠.

어땠어요, 여러분? 슬슬 좀 기억이 나나요? 뭔가 지난 시간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 요 기초적인 어순을 조금 문제로 풀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건 알았으니까 뒤에 나오는 그 뭐라는 친구가 어떤 건지를 조금 복습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학교 시험 출제 포인트는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다음 시간에도 엄청 강조할 거거든요.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거거든요.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수 없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수 없다. 뭐가 올수 없다고?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수 없다고. 자, 보어 자리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한국어에도 보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0: 하지만 한국어의 보어와 영어의 보어는 완전히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영어의 보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말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해석을 할때 부사랑 비슷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명사 혹은 형용사만 가능한 게 보어의 특징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는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굉장히 유명한 거스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남기신 명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역사 교과서에서 보겠네요. 자, 여기 자 나는 배고프고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자, 배고픈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쓸지 배고프게 해당하는 부사를 쓸지를 고르면 됩니다. 자, 근데 약간 우리 I am 다음에 I'm hungry를 쓸지 I'm hungrily. 약간 I'm hungry. 요게 훨씬 더 입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거 짧게를 많이 여러분들이 썼다 보니까 I'm hungry. 요거는 익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문장을 하나씩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지. 아, 그치. 비동사 뒤. 그러니까 이 형식에서는 뒤에 형용사지.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Thirsty라는 게 목마른이라는 뜻의 또 다른 형용사입니다. 자, 요것도 교과서에 있는 본문 하나 문장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하다인데, 자, 요거는 동사를 is를 쓸지 are 쓸지 간혹 가다 시험 문제 출제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Help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이라는 요 others만 보면은 are 쓰고 싶을 텐데 helping 이라는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is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is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비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혹은 명사를 써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별표 5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매우 빠르게 어두워졌다. 자, 이 해석부터 빠르게 어두워졌다. 빠르게 어두워졌다. 약간 빠르게. 선생님, 뭔가 여기 해석에도 부사가 보이고, 어둡게 됐다.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선생님. 어둡게 됐다. 어둑어둑해졌다. 부산에 darkly구만! 이렇게 바로 darkly를 고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어 해석이랑 요거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dark 골라주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시간에도 이 똑같은 얘기 계속할 거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얘기할 거니까 오늘 이해가 안 돼도 다음 시간에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became 혹은 비동사 혹은 뭐 look, seem, appear 이런 동사 혹은 go, turn 이런 이 형식에 관련된 동사들은 뒤에 명사나 형용사만 올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고요. 아무리 해석이 어둡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형용사 써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Listening point one. I am hungry and thirsty. I am hungry and thirsty. Listening point two. Helping others is important. Helping others is important. Listening point three. It became dark very quickly. It became dark very quickly.
0: 자, 나는 배고프고 목마르다. 요 선생님이 끊어놓은 거 보면은 주어, 동사, 보어. 요렇게 끊어놨죠? 들을 때도 요 청크로 끊어서 살짝 들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I am hungry and thirsty. I am hungry and thirsty. 나는 배고프고 목마르다. 두번 들어볼게요.
1: I am hungry and thirsty. I am hungry and thirsty.
0: 자, 이번에는 주어가 꽤나 깁니다. 그리고 동사 is 나오고 뒤에 important, 보완해요. Helping others is important. Helping others is important. Helping others is important.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하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Helping others is important. Helping others is important.
0: 자, it 주어고요. became 동사. dark 요게 보어고요. very quickly 요거는 그냥 수식어구입니다. It became dark very quickly. It became dark very quickly. 매우 빠르게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1: It became dark very quickly. It became dark very quickly.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나는 배고프고 목마르다부터 할 건데 뭔가 이 말하니까 진짜 배고프고 목말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중요한 거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쓴다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했어요. Hungrily and thirstily 이런 식으로 이상한 ly 붙이지 말고요. 자, 나는 배고프고부터 할 차지요. I am hungry. 나는 배고프다. I am hungry. 나는 목마르다. I am thirsty. 자, 요 두 개를 합치면 나는 배고프고 목마르다가 되죠. I am hungry and thirsty. I'm hungry and thirsty. 한 번 더요. I'm hungry and thirsty. I'm hungry and thirsty. 자, 반대로 배고프고 말고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하면 I'm full 이렇게 말합니다. Full이 꽉 찬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배가 꽉 찼어 이런 느낌으로. 자, 나는 배불러. I'm full. I'm full.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하다인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다. Helping others is. 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다. Helping others is. Important. 여기가 중요한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요 형용사 형태 importantly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Helping others is important. 한 번 더. Helping others is important. 자, 그럼 그냥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바꾸면 되죠. It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매우 빠르게 어두워졌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시기에 딱 어울리는 문장이죠. It became dark. 어두워졌답니다. It became dark. 매우 빠르게 붙여볼게요. It became dark very quickly. 한 번 더. It became dark very quickly. 아하,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 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자,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My dog is quite smart. Her name is Danby. Danby is also very cute. She is really friendly as well. Danby makes everyone happy.
0: 선생님이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띄어 있죠. 오늘은 선생님이 직접 쓴 선생님의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강아지 이야기가 마침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껴맞춰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기 전에 일단 단어부터 볼게요. quite라고 나와 있는데 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입니다. quite 해볼게요. quite. 자, my dog, 나의 개는 is, 이다, quite smart, 꽤 똑똑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뒤에 smart라는 똑똑한 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이 형식의 형용사가 나오는 구조. Her name is Danby. 그녀의 이름은 담비다. 선생님 강아지는 말티즈예요. 말티즈 강아지가 여자 강아지라서 her이라고 붙여봤고요. 담비 강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담비 is also very cute. 담비는 이다 또한 매우 귀엽다. 선생님의 사심이 듬뿍 들어간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 담비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방송 화면에 내보내기에 화질이 좋지 않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귀여운 하얀색 말티즈랍니다. 다음, She is really friendly as well. 그녀는 또한 굉장히 friendly 하면은 친절하다. as well, 또한인데, 선생님이 굳이 friendly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자, ly가 들어가는 것 중에 유일하다시피 형용사가 되는 친구가 바로 이 friendly입니다. friendly, lovely. 요두 단어는 ly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예요. 요두 단어만 예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So friendly, lovely는 형용사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쓸수 있어요. 친절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또한 매우 친절하다 또한. 담비는 만든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서 friendly에 대한 단어 설명까지 딱 나와 있네요. friendly 친절한 상냥한 읽어볼까요? friendly. 자, 이런 식으로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lovely 같은 경우도 love. 명사에다가 ly를 붙였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사 ly들은 형용사에 ly를 붙였기 때문에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담비 자랑이었고요.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My dog is quite smart. Her name is Danby. Danby is also very cute. She is really friendly as well. Danby makes everyone happy.
0: 자, 라이닝입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바쁩니다. 인데 주어는 저는이고 동사가 바쁘다? 바쁘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busy라는 형용사만 있죠. 그래서 비동사를 그냥 쓰면 될 텐데 I am busy 이렇게 쓰면 되고 지금을 붙여서 I am busy now 요 순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busily 이런 식의 부사는 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그녀는 유명해졌습니다. 주어는 그녀는이고요. 유명해졌습니다에서 이제 동사가 뭐뭐해지다인데 become이라는 동사를 쓰면 될것 같아요. 과거니까 became. 그래서 she became 하고 famous라는 형용사를 넣으면 됩니다. famous, 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계속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인데 주어가 그는, 동사는 있었습니다. 계속 뭐뭐하고 있다라는 건데 keep이라는 동사를 한번 써보자고요. he keep 과거 시제인데 he kept 한 다음에 조용히예요. 근데 자 한국어 해석은 조용히지만 부사로 쓰면 안 되고 형용사로 써야 된다. 그래서 조용한이라는 뜻에 silent를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라이딩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가는 또 다른 문장들 살펴볼게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저희 오늘도요, 비교해서 다양한 출제 포인트들,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 짚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오늘의 듣기 유형은 수치 파악하기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11시, 11시 반까지는 이제 오전이죠? 그 다음에 4, 5번은 이제 오후로 넘어오면서 12시, 그리고 12시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몇 시에 만나야 할지 지금 바로 들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Listen up.
1: Liz, did you hear that Rainbow Pizza opened a store in our town?
2: Really? Their pizza is really famous and delicious. This is good news.
1: How about going there this Saturday?
2: Sure. I wake up at 10 a.m. on weekends. Why don't we meet at 11 a.m.?
1: Let's make it a bit later. They open at 12 p.m.
2: Then let's meet at 12:30 p.m.
1: Okay, see you at the shop.
0: 자, 두 사람이 만날 시각 몇 시였는지,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답이 맞는지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z, did you hear that Rainbow Pizza opened a store in our town?
0: 자, 첫 번째 문칸에는 did you hear? 이렇게 did you hear? 세 단어 넣어주시고요. Did you hear that Rainbow Pizza opened a store in our town? 그래서 우리 마을에 레인보우 피자가 가게를 냈다는 거너 들었니? 너그 소식 알고 있었어?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opened. ED 살짝 들렸지만 붙여서 써주셔야겠죠?
2: Really? Their pizza is really famous and delicious.
0: 자, 두 칸에 형용사 각각 들어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really famous and delicious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0: 그리고 맛있는. 야, 그 레인보우 피자 정말 유명하고 맛있잖아. 라는 뜻이 되겠죠?
1: This is good news.
0: 좋은 소식인데. 자, 계속해서.
2: How about going there this Saturday?
0: 자, 남자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제안할 때또 대표적인 요 표현, how about, 그리고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죠. So how about going there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거기 가는 게 어떠니? 라고 제안을 했고요.
1: Sure. I wake up at 10 a.m. on weekends.
0: 여자가 sure, I wake up 여는 되면 wake up처럼 들립니다.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자, 10시에, 오전 10시에 일어난대요. On weekends. 그래서 주말에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1: Why don't we meet at 11 a.m.?
0: 자, 그래서 여자가 제안하는 것, Why don't we meet at 11 a.m.? 그래서 만나지 않을래? 11시에. 라고 시각 앞에는 항상 전치사 at을 써주죠. 자, 일단 오전 11시를 제안을 했는데요. 남자의 응답이
2: Let's make it a bit later.
0: Let's make it a bit later. 자, 첫 번째는 make it 연음 들으셨죠? make it 붙여서 make it a bit later. 조금 나중으로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트 발음도 역시나 얼로 들렸고요. 시간을 조금 늦추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 They open at 12 p.m.
0: They open at 12 p.m. 그 가게 오후 12시나 돼야 열거든. 이런 뜻이죠.
1: Then let's meet at 11 a.m.
0: Then let's meet at 이었죠. 그래서 만나자. 시각 앞에 at 써주시면 되고요. 12:30 p.m. 그러면서 정답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12시 30분에 만나자라고 여자의 제안에 대해서 남자가
2: Okay, see you at the shop.
0: Okay, see you at the shop. 그럼 우리 가게에서 보자라고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12시 30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휘 공부 잠깐 하고 오늘의 비교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분복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어근에서 파생되는 다른 다양한 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 오늘 주어진 어근 단어는 바로 aster입니다. aster. 요 단어들이 각종 어떤 전미어나 접두어 뒤에 붙으면서 여러 가지 뜻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일단 이 aster은 star, 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disaster입니다. 여기 aster이 붙어 있죠. 그리고 앞에 dis가 붙잖아요. 그럼 뭔가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접두어거든. 그래서 disaster 그러면 뭔가 불길한 별, 불길한 징조의 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disaster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 재난 또는 큰 불행을 우리 disaster이라고 하죠. 예문 속에서 볼까요? A lot of people died in the disaster.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 astronomy입니다. 이 aster의 변형 형태가 이 astro인데요.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얘도 별이란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omi가 붙으면 얘는 명사를 만들어주면서 어떤 학문 또는 법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역할의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astronomy, 그러면 별에 관한 학문이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지, 천문학이 되겠습니다. 천문학의 예문 볼게요. Astronomy i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universe. 그래서 이 천문학이란 우주의 과학적인 연구이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에스터의 변형 형태인 astro에다가 뒤에 not, N-A-U-T라는 단어를 붙여서 astronaut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자, 별이었죠. 그리고 뒤에 있는 not, 얘가 붙게 되면 얘는 sailor, 선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astronaut, 그럼 별 사이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누구겠니? 누가 별 사이를 다닐 수가 있니? 우주 비행사들이죠. 그래서 astronaut, 우주비행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astronomy하고 astronaut 요거를 좀 많이 헷갈리는데 두 단어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예문 볼까요? His dream is to be an astronaut. 그러면 그의 꿈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ster 하면 별이란 뜻에서 astronomy, 천문학, astronaut 하면 우주비행사.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첫 번째 배웠던 disaster, 재앙, 재난, 큰 불행이란 단어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출제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비교 표현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급의 강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여러분 내신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나왔던 포인트들이니까 자, 우리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먼저 풀어보죠. 자, 첫 번째 문장은 My mom gave me a blank 있고요. 뒤에가 small and cute puppy. 자, small and cute 하면 이제 형용사이죠. 형용사를 강조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문장은 I named her Happy. 그 강아지 이름을 뭐 해피라고 붙였다. Now she is. 역시나 빈칸 있고요. 이번에는 비교급의 형용사가 등장했습니다. Bigger and heavier than before.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형용사 앞을 강조할 수 있는 부사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비교급의 형용사를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 정답 생각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 나와 있네요. 자,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Much, even, still, far, a lot인데 사실 이 단어를 각각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much, 저거는 많은인데? 이렇게 기억할 거고 그 다음에 even, 그러면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till 하면 얘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뭐 여전히 이런 뜻도 있고 가만히 있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far, 그러면 먼, 뭐 거리가 먼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공부했었죠. 자, 마지막에는 a lot, 또 많이, 많은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비교급 앞에 붙게 되면 얘는 그냥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뜻 다 잊으시고 얘는 여기서 훨씬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비교 표현을 알아야 얘네들이 비교급의 강조로 쓰인 거구나 이거를 또 알 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ear 또는 more를 붙인 우등 비교, 더 뭐뭐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열등 비교도 배웠습니다. less를 붙여서 덜 뭐뭐한 이런 뜻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비교급처럼 생긴, 물론 우리 불규칙 비교형도 있어요. 그렇죠? 뭐 better 같은 거, worse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얘네 앞에 붙은 요 다섯 개의 부사는 뜻을 어떻게 하자? 그렇지. 훨씬 더 뭐뭐한 혹은 훨씬 덜 뭐뭐한 이렇게 강조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예문 속에서 보겠습니다. Your car is much more expensive than mine. 그 무슨 뜻이야? 너의 차는 훨씬 더 비싸다. 뭐보다? 내 거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지금 more이라고 하는 비교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much는 훨씬이란 뜻이 될 거고 자,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사 네 가지도 기억해 주면 좋겠죠. Even more expensive, still more expensive, far more 또는 a lot more expensiv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여기에서 꼭 같이 나오는 부분이 요건데요. 비교급의 강조에는 절대 very를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very도 매우란 뜻이거든. 근데 이거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your car is very more expensive than mine 이런 식의 문장은 틀리더라.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very는 어떤 걸 강조할 수 있냐면 이 매우라는 뜻의 부사였죠. 얘는 비교급은 말고요. 형용사나 일반 부사의 원급, 그치? 원급의 형태를 강조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r car is very expensive. 그럼 여기는 뭐 more 같은 비교급이 없잖아. 그럼 여기선 very가 당연히 가능하겠지. 너의 차는 매우 비싸다. 이런 식으로 원급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일반 형용사 원급이었죠. small and cute.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인데요. 이때 여기를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은 ver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bigger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었잖아. 그래서 방금 봤으니까 우리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 even, still, far, a lot 다섯 개 배웠지만 우리 선택지는 much밖에 없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나는 그 강아지를 해피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해피는 as much bigger and heavier than before 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무거워졌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 자리에 막 more를 많이 넣거든? 요거 안 돼요. 요거는 그냥 이곳 자체도 비교급이라 이렇게 쓸 수 없고 much 또는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우리 원급 비교 배웠잖아. 원급 비교는 as를 써서 예제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의 형태를 넣는 거였죠. 해석은 A는 B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A와 B가 어떤 동등한, 동등한 역할을 하는 그런 비교급이었는데 이때 이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 요거는 알겠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아무거나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을 또 틀려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고 형용사를 쓸 때가 있는 거고 부사를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요것도 어법적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먼저 형용사를 쓸 때는 이 비교급이지만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보어 역할 뭐 앞에 동사가 비동사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올 때는 이제 형용사를 넣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동사가 이제 일반 동사일 때는 주로 부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원래 명사 빼고 모든 품사 뭐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 이런 것들을 수식하잖아. 근데 주로는 as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해서 as 앞에 동사가 비동사다. 그러면 형용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일반 동사네. 그러면 부사로 as 사이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Her bag is as expensive as mine. 그러면 그녀의 가방은 내 가방만큼이나 비쌉니다. 라고 할 때 형용사죠. 자, 앞에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니까 우리 원래 비동사의 보어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expensively 같은 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Lisa speaks English as well as Jenny. 자, 리사는 제니만큼 영어를 잘합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는 as 사이에 지금 well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간 거야. 그치? 얘는 이제 부사이고 자, 그럼 요거의 형용사 형태가 good인데요. 이건 왜 안 되니? 그렇죠. 앞에 있는 동사가 spec, 일반 동사죠. 그래서 영어를 잘 말한다. 일반 동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당연히 부사를 채워주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as 사이에 형용사를 넣을지 아니면 부사를 넣을지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푼다? 앞에 동사의 종류를 보고서 비동사면 형용사, 일반 동사면 부사. 자, 우리 그러면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에서 어법상 알맞은 거 골라볼 거고요. 1번은 His English is as good, well, better as mine. 그의 영어는 내 영어만큼 괜찮다, 뭐 훌륭하다 이런 문장인데 자, 우리 as 사이는 일단 원급만 됩니다. 비교급 탈락이 되고 동사를 확인했더니 is, 비동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형용사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good과 well 중에서 형용사는 as good as mine 이었고요. 자, 2번 볼게요. She walked as slow, slowly, slower as he. 자, 그녀는 그만큼 천천히 걸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역시나 우리 일단 as 사이는 원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급 표현 탈락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이번엔 일반 동사입니다. 천천히 걸었다. 누가 봐도 부사 자리죠? 그래서 ly가 붙은 부사. As slowly as h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I can play the piano as good, well, better as you. 나는 너만큼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자,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 역시나 일반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비교급은 탈락이 되고요. 둘 중에서 우리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인 well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쌤이 준비한 사진은 바로 이곳입니다. 뉴욕에 있는 시청, 바로 시티 헐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곳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시의회라고 하죠. 영어로는 시티 카운슬이라고 해요. 같이 스펠링도 확인해 볼게요. 시티 카운슬, 시티 카운슬. 그래서 왜 우리 학생회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전부 다 학교에 있는 학생회의 같은 경우에는 Student Council이라고 하면 되고, 시에서 뭔가 안건을 다루는 그런 의회는 City Council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citizen은 시민이란 뜻이고요. decide라는 이 동사는 결정하다. 그리고 이 동사의 명사 decision은 결정이라는 이런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cide, decision 이런 단어들이 어떤 흐름에서 쓰이는지 조금 이따 선생님 문장으로 보여줄게요. 다음 단어 vacant lot이란 단어인데요. 원래 vacant가 비어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명사로 공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ommunity는 지역 공동체를 뜻하고요. place는 장소라는 명사죠.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어떤 city hall, 시청을 떠올리면서 방금 본 단어들이 우리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선생님 리스닝 클리어로 지금 내용 들려줄게요.
1: In every city, a group of people work together to make the city a better place for all the citizens. This group of people is called the city council. The city council can make many decisions for us. Suppose there is a vacant lot. The city council can decide whether it can be used as a park or an office building. Some people may believe that building a park is a better idea. They may say that a park would be a great place for community events. Others may believe that building an office building would be better.

people, 한 무리의 사람들이 work together, 같이 일을 한답니다. To make the city a better place for all the citizens. 그 도시가 되는 거죠. 그 도시로 하여금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맞아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This group of people is called the city council. 이런 무리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city council, 시의회라고 이렇게 불리워진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보면요. 어떤 시청에서의 지금 전부 다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의회를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의회 사진을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에서의 가장 포인트는 The City Council, 시의회가 하는 일이 되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독해해 볼게요. The City Council can make many decisions for us. 시의회는요, 많은 결정들을 할수 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us. 아, 우리를 위해서요. 자, 문맥상 우리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에서 더잘살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많은 결정들을 할수 있답니다. 어디에서? 시의회에서요. Suppose there is a vacant lot. 자, 원래 suppose라고 하면요, 가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자가 독자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vacant lot이 공터였잖아요. 만약에 우리 도시에 지금 공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The city council can decide whether it can be used as a park. Or an office building. 바로 시의회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터를 뭘로 이용할지? 그렇죠. 파크는 뭐죠? 맞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터를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공원으로 이용되게 할수 있을지, 아니면 office building, 이런 사무실 건물을 지을지, 이러한 것들을 시의회가 결정 내릴 수 있답니다. Some people may believe that building a park is a better idea.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공터를 뭔가 사람들을 위한 이런 공원으로 짓는 것이 더 나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y may say that a park would be a great place for community events.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공터를 공원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있는 많은 행사들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맥상 some people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라 바로 이 시의회에서 뭔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원을 개발합시다라고 한 사람들은 뭐가 포인트다?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뭔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요. 공원을 짓는다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Others may believe that building an office building. 자, 이번에는 시의회에서도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 공터에다가 뭐를 짓자? 그렇죠. 뭔가 이런 사무실 빌딩을 짓자라고 생각을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They may say that an office building would help the city by bringing more people to the area. 자, 당연히 건물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사무실이 많겠고, 사무실이 많다라는 것은 그곳에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쌓으면 뭐할 것이다? 건물을 올리면 맞아요. 그 지역으로, 그 도시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옴으로써 도시를 더 도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본그 글에서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였죠? 맞아요. 일단 중심 소재는 City Council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죠. 자, A번 볼게요. Building a park is always a great idea. 자, 뭐를 짓는 것? 공원을 짓는 것은 항상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물론 Building a park 이야기가 있긴 했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죠. 지금 포커스는 뭐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회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결정들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0: A번으로 가면 안 돼요. B 볼게요. The city council is not run by good people. 자, 원래 run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운영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서 be run이라고 하면요. 운영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시 의회는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전혀 맥락에도 맞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B번 아니고요. C 볼게요. The city council can make many decisions for the city. 시 의회에서는 이런 도시를 위해서 많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C이고요. 구체적으로 vacant lot. 만약에 도시에 어떤 공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많은 결정들을 내리는 곳이 city council이다라는 내용이었죠. 정답은 C입니다. 이어서 우리 발음 연습해 볼게요. 먼저 전체에 하나씩 발음, 우리 또박또박 발음해 볼게요. The city council can make many decisions for us. 자,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decision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decision은 결정이라는 뜻인데요. 명사로 쓸수 있는 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서, 결정? 결정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추상적인데, 셀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볼수 있지만, 영어에서는요, 이 단어 자체를 셀수 있는 명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정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발음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decisions에서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서요. 그래서, decision이 아니고, decision. decision 이어서 바로 이 중간 부분 있죠? 이 이음절에 조금 더 강한 억양, 강한 그런 강세를 둬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고요. for us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발음하다 보면 for us, for us. 그래서 마치 for us처럼 거의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여기 부분 전체 문장 발음해 볼게요. The city council can make many decisions for us. Many decisions for us. Many decisions for us. 이제 일부러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원어민도 그런 소리가 나는지 우리 원어민 소리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The city council can make many decisions for us.
0: 네, 정말로 many decisions for us라고 조금 더이 부분을 강하게 발음을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시의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커다란 어떤 연방 정부 (federal, state, county) 그다음에 township or city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city governments라는 것은 are the most local level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가장 어떤 지역적인 단계의 정부, 그런 단위가 city government, 시 정부라는 거죠. residents, 그래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elect a city council, 시의회를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선출을 하게 되고요. and a mayor, 맞아요. 메이어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회의 시장을 이런 resident 주민들이 선출을 하게 되죠. To represent their interest at the city level. 그들의 이익을 뭔가 대변하기 위한 그런 시장을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City Council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서요. 가볍게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Grammar Clear로 이제 어법 문제도 풀어 볼게요. 다음 AB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흔히 시험, 내신 문제에서 네모 어법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A번 볼게요. A번은 이렇게 that과 whether가 묶여 있고요. B번도 what과 that이 묶여 있네요. C번의 위치는 build를 쓸 건지 아니면 building을 쓸 건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설을 해 줄게요. 여기에서의 A번에 먼저 출제 의도를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해석은요, The City Council, 시의회가 can decide 할수 있대요. 결정을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결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오죠? 나는 결정해. 나는 결정해. I decide 라는 말 뒤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말로 을로 해석이 되는 것은 영어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decide라는 동사도 역시 뒤에 목적어가 와야 의미가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결정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영어에서 목적어는 명사가 할수 있기 때문에 A번에 들어갈 것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대신지 아니면 명사절을 역할할 수 있는 whether를 써야 할지를 그걸 봐야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명사절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여러분이 넣으시면 돼요. 영어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절, 첫 번째는 접속사로서의 대시고요.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이 명사절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의문사절인 wh절, 그리고 if와 whether절이 명사절처럼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은 어법적으로요. A번에는요. 둘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A번에는 실은 둘 다, 이 부분만 따지고 보면은 어법적으로 접속사 대시를 써도 되고요.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이 whether를 써도 됩니다. 둘다 써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석으로 풀어야 하죠. 자, 뒤에 보니까 시의회가 뭘 결정할 수 있냐면요. It can be used as a park. 자, 문맥상 it은 공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라는 곳이 공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을지 or 아니면 an office building. 사무실 건물로 이용될 수 있을지라는 내용이어서 어떤 기정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접속사 대시 쓰지만요. 뭔가 인지 아닌지 이걸 공원으로 쓸지 아니면 어떤 오피스 빌딩으로 쓸지 인지 아닌지의 그런 맥락 or와 함께 쓰이는 것은 whether가 맞기 때문에 명사절에 whether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접속사 대절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고요. 여기서는 공원으로 쓸지 건물을 올릴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whether A or B라는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B번 볼게요. B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요, may, believe 이렇게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믿냐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도 believe에 대한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what을 쓸 건지, that을 쓸 건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어법적으로만 따진다면 what이요. 관계 대명사 what으로 쓰인다면 이와 같이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실은 what이 들어가도 맞아요. 두 번째로 대시 접속사 대수로 쓰인다면 역시 이 자리에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쓰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단, 여기에서의 가장 큰 어법적인 특징은 관계대명사 was은요. 뒤에 무언가가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의 형태로 쓰이게 되고요.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뒤에 문장 구조를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 뒤를 보았을 때 building a park, 공원을 짓는 것이라는 어떤 동명사 주어 덩어리가 나와 있고요. is라는 비동사가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은 어떤 아이디어다? 맞아요. a better idea라는 명사구 덩어리가 보어처럼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는 완벽한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이렇게 써야 맞는다라는 거죠. C번 볼게요. C번도 역시 여기에서의 that은 뭐다?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that은 접속사 that이고요. 접속사라고 함은 뒤에 주어 동사라는 절을 가지고 오는 특징이 있어서 접속사 that 뒤에는 이 자리가 주어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역할할 수 있는 것은 build는 무조건 동사죠. build는 동사고요. building 그래서 무언가를 짓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빌딩을 쓰시는 게 맞고요. 뒤에 나와 있는 would be better가 접속사 대절이 이끌고 있는 주어 동사 이 절이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법적인 해석도요. 어떤 사람들을 뭐라고 믿어요? 맞아요. 이러한 사무실 건물을 짓는 것이 would be better, 더 낫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여서 일종의 어떤 기정사실을 뜻하고 있는 접속사 대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building을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챙기시면 돼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That's because는 안 내용의 결과를 나타낸다. 정답은 DX입니다. That's because는요, 안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정답은 X로 볼수 있고요. 오늘의 OS 퀴즈는 이거예요. 자, 접속사 whether는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City Council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케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만화를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재미난 표현들 많이 많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o, go, go!
1: Kevin,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You need to get an A on your test.
2: Oh, I'm so full. I'm getting sleepy.
1: Come on! No pain, no gain!
2: You're right. I'm not a little kid anymore. Well, I can't concentrate here. Let's go somewhere else.
1: What? Where?
2: A study cafe?
1: Study cafe? What's that?
2: In Korea, a study cafe is a place where students can go to study.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1: Oh, how interesting. Oh, there are so many things I don't know about Korea.
2: I'll teach you everything. Let's go.
1: Okay. You can study and I'll have coffee, cake, some macarons and...
2: Hey, hey, hey. That's not fair.
0: 네, 여러분. 오늘의 재미있는 카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해가 안 가셨다고요? Well, that's alright. 괜찮아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장소는 케빈's house, 케빈의 집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이 있죠. 크리스틴이, Kevin, now that you had dinner, you should study. 케빈, 이제 저녁도 먹었으니까 공부를 하자. 라고 하네요. 어? 그 이유는 뭘까요? You need to get an A on your test. 그렇죠. 너는 시험에서 A를 받아야 되잖아. 라고 케빈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은 아, 못 들은 척하죠.
3: Oh, I'm so full. I'm getting sleepy.
0: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Come on! 아, 진짜. No pain, no gain! 네, 여기서 핵심 표현 나왔죠? No pain, no gain. 과연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No pain, no gain은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No pain, no gain.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You're right. I'm not a little kid anymore. 네 말이 맞아.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네,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Well, I can't concentrate here. 근데 나 여기서 집중을 못하겠어. Let's go somewhere else.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어, 어디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Where? 응? 어, 어디? 어디로? 그러자 케빈이 A study cafe 라고 합니다. A study cafe. 여러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죠? Study cafe? What's that? 하지만 크리스틴은 모르는 것 같네요. Study cafe 그게 뭔데? 라고 묻고 있죠? 네, 여러분. Study cafe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곳이죠. Study cafe. 하지만 외국에서는요. 보통 뭐 일반적으로 cafe or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Study cafe라는 것은 외국에는 없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친절하게 우리 케빈이 설명을 해주죠. In Korea, 한국에서는 study cafe에서 study cafe is a place where students can go to study. 한국에선 study cafe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심지어 방 예약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how interesting. There are so many things I don't know about Korea. 정말 흥미진진하다. 난 정말 한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I'll teach you everything. Let's go.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오케이, 좋아. You can study and I'll have coffee, cake, some macarons and 오, 벌써부터 우리 크리스틴은 케빈한테 그래, 너는 공부해도 좋아. 하지만 나는 커피, 커피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마카롱도 먹고 벌써 먹을 것부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이 Hey, that's not fair. 그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어땠나요? 만화 복습하니까 더 쏙쏙 잘 들어오죠? 하지만 다음은 우리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Okay, guys.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순서입니다. 저를 도와줄 오늘의 멋진 친구 소개할게요. Come on in, Jamie! 아, Jamie, 우리 엄마가 너를 너무 좋아해. 아들이 나오는 것보다 너를 더 좋아해.
4: 어, 정말? Thank you!
0: 너무, 너만 너무 인기 있어. 안 되겠어. 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 No pain, no gain.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No pain, no gain. 한 번 더. No pain, no gain. 아주 잘했어요. 어, 제이미도 하나 하겠다고?
4: No effort, no fun.
0: 그렇죠. No effort, no fun. 노력 없이는 즐기지 못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No effort, no fun. 한번 더. No effort, no fun.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핵심 표현 및 또 핵심 표현과 비슷한 또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카툰 다시 한번 보면서 핵심 표현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1: Kevin,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You need to get an A on your test.
2: Oh, I'm so full. I'm getting sleepy.
1: Come on! No pain, no gain!
2: You're right. I'm not a little kid anymore. Well, I can't concentrate here. Let's go somewhere else.
1: What? Where?
2: A study cafe.
1: Study cafe? What's that?
2: In Korea, a study cafe is a place where students can go to study.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윅센의 지치원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 인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가 길다기보다는 얘가 앞뒤에 쓰이는 맥락 때문에 조금 문장이 길 텐데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어쩌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외워야죠, 그죠? 자, 그럼 일단 다이얼로그부터 한번 볼게요. I'm in favor of purchasing new computers. 나는 새 컴퓨터들 사는데 찬성이야. That's good to hear. And in contrast to what the art department said. 좋은 소식인데, 근데 저쪽 미술부가 얘기하는 거랑은 대조되네. Let me guess. Did they want to purchase more paint instead? 아, 가만히 있자. 혹시 그들이 페인트를 대신에 더 사고 싶어 했어? 자, 뭔가 이렇게 서로 사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사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있는 법이잖아요, 그죠? 미술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쓸 물감이랑 막 스케치북이 더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우리 컴퓨터 선생님들은 컴퓨터가 더 사고 싶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죠? 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서로 무엇을 사는지에 관련된 재밌는 대화였는데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in contrast 라는 거랑 in favor of 입니다. 요 두 가지 표현 한번 살펴볼 건데요. In contrast 같은 경우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고요. In favor of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조금 더 나오는 표현인데 중3쯤부터 교과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in contrast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그에 반해서 반대로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냥 한 단어로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대조, 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contrast가 대조라는 뜻이에요. 혹은 대비인데요. 우리 친구들 요즘 워낙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뭐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진, 나만 그런가, 선생님만 그런가요? 나 이렇게 막 색깔도 보정하고 하는데 너희들도 하잖아, 그치? 그거 보정할 때 보면은 contrast라고 적혀있는 메뉴가 있어요. 혹은

0: 대조 대비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게 색깔의 구분이 엄청 명확해지거나 반대로 엄청 흐릿해집니다. 고 내가 그 보정할 때고 느낌을 생각해서 외우면은 조금 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튼 contrast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대조 대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나새 컴퓨터 사는데 동의해. 그러니까 좋네, 좋네. 근데 미술팀이 얘기하는 거랑은 반대되네, 대조되네라는 뜻입니다. 미술팀은 새 컴퓨터보다는 페인트를 사고 싶어 했으니까 반대된다라는 맥락이었겠죠.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반대로 라는 뜻이라는 걸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문도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요. In contrast to her brother, Mary is very organized.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In contrast, 반대로 to her brother, 그의 남자 형제와 그녀겠죠. 그녀의 남자 형제와는 반대로 Mary는 굉장히 organized 하면은 착해, 정리정돈이 잘 되고,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고, 계획도 좀잘 세우고 하는 뭔가 MBTI로 치면 J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반대에 해당하는 걸 얘기할 때 in contrast 많이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 포인트가 또 요게 있습니다. in contrast 뒤에 to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선생님이 앞에 I를 대문자로 썼죠. in contrast 요렇게 해서 접속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In contrast to 같은 경우에는 문장 중간에 쓰고요. 뒤에 있는 in contrast는 접속사로서 문두, 문장 맨 앞에 사용합니다. 둘다 의미는 그에 반해서 라는 뜻이니까 그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In contrast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 in favor of입니다. favor 자체가 우리 favorite 하면 최애의, 좋아, 엄청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완전 좋아, 찬성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나새 컴퓨터 사는 거에 완전 찬성해. 요게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not을 넣게 되면은 찬성을 안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해석하면 they are not in favor of any change 라고 해서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변화에도 찬성하지 않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avor라는 단어,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우리 외웠던 고단어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단어 표현 한번 봤고요. 퀴즈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퀴즈 타임입니다. 오늘도 네 문제 나갈 건데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어제의 날씨와 반대로 오늘의 날씨는 화창하네요. 약간 그 기상캐스터 같지 않았어요? 아니었군요. 자, 자, 반대로가 핵심입니다. in contrast. 그쵸. contrast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고요. in contrast to까지 해서 요렇게 문장 중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Look, 길다! 쉽지만 요거 우리 교과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릴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유인원이다. 반대로 오랑우탄은 상냥한 기질을 가진 유인원이다. 유인원이라고 하면은 인간과 가장 유사한 그런 포유류인데, 똑같이 고릴라랑 오랑우탄이랑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쓴 교과서 본문이었어요. 여기 들어갈 건 in contrast입니다. 요게 바로 in contrast를 접속사로 사용한 그런 예문이 되겠죠. 길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아, 요렇게 쓰는구나 하고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모두 이 계획에 찬성하는 건가? 찬성하는 건가? in favor of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 선생님이 내 아이디어에 찬성하셨다고 하니 안심된다. 자, 찬성 in favor of까지 넣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favorite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좋다고 했죠? 자, 이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I'm in favor of purchasing new computers. That's good to hear, and in contrast to what the art department said. Let me guess, did they want to purchase more paint instead?
0: 자, 이렇게 오늘 in 들어간 친구들 가지고 두개 표현 살펴봤죠? in contrast. 그와 반대로 대비되어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 친구였고요. 그 다음이 찬성하여라는 뜻의 in favor of였습니다. 요두개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pple. A, P, P, L, E. Apple. Apple. Pear. P, E, A, R. Pear. Pear. Banana. B, A, N, A, N, A. Banana. Banana.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짜잔! Fruits! 과일이에요! It's my favorite! Everyone, do you like fruits? 과일 좋아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이 오늘 나오는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apple! 사과예요. Wow, it looks very fresh. 아주 신선해 보여요. Can I have some? 저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은 pear. 배요. 한국말이랑 살짝 비슷하네요. Wow, this juicy pear. 아주 과즙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다음은 바나나, banana예요. Do you like bananas? 여러분, 영어로는요. 에 소리 나요. banana. Very good.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사과, apple. 여러분, 애플이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려서 아로 발음해야 돼요. apple. Good job. 배, pear. 끝에 r 발음을 내보세요. pear. Excellent. 바나나, banana. 여러분, 에 소리를 내야 돼요. banana.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 one more time.
1: Apple. Apple. Pear. Pear. Banana. Banana.
0: 이제 단어를 예문으로 적용시켜봐요. This apple looks fresh. 이 사과는 신선해 보여. That's right. Looks, 뭐뭐해 보인다. 어떻다고요? Fresh, 신선해 보여. Wow, I want some.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is apple looks fresh. Good job. Can you buy some pears in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배 좀 사줄 수 있어? 와, 혼자 먹으려고요? Can I have some? 자, 여러분, 살 수 있어? 아니면 사줄 수 있어? Can you buy?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마트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supermarket이라고 해요. 좀 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Can you buy some pears in the supermarket? Wow, 긴 문장도 아주 잘하는데요. 그 다음, monkeys like to eat bananas.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 것을 좋아해. 나도 좋아해요. I love bananas. Do you? 자, like to,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예요. 여기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Monkeys like to eat bananas. 아주 잘했어요. 이제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1: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 Grape. G-R-A-P-E. P-E. Grape. Grape.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0: Okay, our next word is strawberry. 딸기. Wow, it looks delicious. 아주 맛있어 보여요. Yum, yum. 그 다음은 grape. 포도예요. 보세요.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통통하게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grape. 포도 한 알을 grape라고 하고요. 여러 포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grapes라고 해요. 그 다음은 watermelon, 수박이에요. 굉장히 영어로 길어요. 하지만 쉽게 외우세요. water, 물이 많은 melon, 이렇게 watermelon.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딸기, strawberry. 자, straw가 아니라 straw. strawberry, very good. 포도, grape. Grape. Good job. 수박. Watermelon. One more time. 자, 어 발음을 강하게 해보세요. Watermelon. Good job, everyone.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1: Strawberry. Strawberry. Grape. Grape. Watermelon. Watermelon.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Let's have strawberry cake on my birthday. 내 생일날에 딸기 케이크 먹자. Wow, you're lucky. Can I go too? 나도 가도 돼요? 자, 여러분, let's have 뭐뭐를 먹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생일은 my birthday. 와, 신나겠다. 이제 같이 따라해봐요. Let's have strawberry cake on my birthday. Very good. Can I have some grape juice, please? 저 포도 주스 마셔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카페나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할 때 Can I have 이 표현을 꼭 써야 돼요. 뭐뭐를 마셔도 될까요? 뭐뭐를 사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연습해봐요. Can I have some grape juice, please? That was very good. Now, let's try this one. Watermelon is my favorit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기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wo blank are playing tennis. 두 명의 남자가 테니스를 치고 있다라고 할 때, man, 남자를 어떤 형태로 적어야 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란 사람, 사물, 동물, 장소, 개념 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명사의 명자가 이름, 명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듯이 지칭하는 말을 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는 두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있다는 건말 그대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an apple. 사과는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죠. 셀수 있는 명사고요. Three pencils. 연필도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셀수 있습니다. Many books. 책 역시 한 권, 두 권, 세 권셀수 있는 명사죠.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는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명사를 가리켜요. 반대로 셀수 없는 명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명사로 형태가 특정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것들 혹은 유일해서 셀 필요가 없는 고유 명사에 사용합니다. Seoul. 여러분, 서울 한 개, 두개 이렇게 세나요? 아니죠. 서울은 이 세상에 하나뿐 유일하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Water. 물은 어느 그릇에 담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죠. 형태가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고요. Happiness. 행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특정하지 않으니까 happiness 역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우리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일 때는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면 앞에 어,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을 붙여줍니다. 이때 모음이란 아에이오우 소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복수 명사일 때는 수를 표현하는 말 two, three, many 등을 앞에 쓰는 경우가 많고요. 복수형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수 복수 개념이 없습니다. 수를 표현하는 말 two, three, many 등의 표현 함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로 사용될 때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어라? 단수 복수 개념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단수 복수 개념이 없지만 단수 취급을 해서 이에 맞게 동사를 적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동사의 현재형이면 주어가 단수 취급이 되어서 is를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유명사 하나뿐인 거죠. 하나뿐인 것에 이름을 붙인 것. 그래서 고유명사는 하나뿐이니까 셀 필요가 없어서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Korea, 한국 하나뿐이죠. Jisoo라는 어떤 사람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 고유명사 셀수 없고요. Han River, 한강도 역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물질명사, 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물질명사란 형태가 특정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 기체나 액체.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액체는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요. 그래서 기체의 air, 공기라든가 액체의 water, 물.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명사에 포함이 되고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개가 어려워요, 여러분. bread, 빵. 우리가 생각할 때 빵은 셀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왜냐? 선생님이 사과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이가 사과를 먹고 있다라고 하면 딱 빨간 사과 하나를 먹는 장면이 상상이 되죠. 그런데 제이가 빵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크로와상을 먹고 있는지, 피자빵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식빵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빵은 형태가 너무 다양하죠. 이렇게 형태가 특정하지 않은 것은 덩어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예요. bread는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다. 그러면 돈은요? 돈은 셀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로 돈. 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동전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지폐를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좌에 있는 숫자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특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 겁니다. 반면에 dollar,
달러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달러 지폐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달러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셀수 없는 명사는 형태가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상 명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Love, 사랑, happiness, 행복, freedom, 자유, 이런 것들은 전부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알아볼게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기본적으로 S를 생각하시면 돼요. S를 붙여요. 대부분 그냥 S를 붙여서 books, 책들, apples, 사과들, dogs, 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요. babies, 아기들, cities, 도시들, stories, 이야기들처럼요. 그리고 s, sh, ch, o, x로 끝나는 이런 명사들은 뒤에 s를 붙이면 발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es를 붙여서 buses, 버스들, dishes, 그릇들, tomatoes, 토마토들, boxes, 상자들 이렇게 적어줘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pianos, photos. 피아노들, 사진들이라고 할 때는 ES를 붙이지 않고 S만 붙여주니까 이 단어들은 따로 꼭 기억해 두세요. F나 FE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F와 FE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Knives, 칼들, leaves, 잎들, thieves, 도둑들, wolves, 늑대들처럼요. 이것도 역시 예외가 있는데요. roofs, 지붕들, beliefs, 신념, 믿음들, giraffes, 기린들, 이때는 그냥 s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 이 표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단어의 일부나 전체가 바뀌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암기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복수형일 때 E, 알파벳 E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알파벳 E가 우리말에서 숫자 E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E가 들어있으면 복수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Man, 남자 한 명, 남자 여러 명일 때는 M, E, N이 됩니다. Man, woman, 여자 한 명. 여러 명일 때는 역시 men으로 끝나죠? women, 여자들이에요. tooth, 정말 헷갈려요. 이빨 한 개면 tooth인데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e가 들어있으면 숫자 e를 생각해서 두개 이상 여러 개다. teeth, 이빨들. foot, 발 하나고요. feet 하면 발둘 이상. 그쵸? 또 mouse, 쥐. mice, 쥐들. child.

child, 아이, children, 아이들입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sheep, 양, deer, 사슴, fish, 물고기는 단수 복수 형태가 같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I have two. 박스의 복수형은 es를 붙이니까 boxes. 나는 두 개의 상자를 가지고 있다. Many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이죠. Many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ark.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다. The baby. baby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줘서 The babies are sleeping in the room. 그 아기들은 방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써주세요. 4번. My mom grows potatoes in the garden. 5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서 우리 엄마는 정원에서 감자를 기르고 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정답은 men, men으로 바꿔야겠죠. 두 명의 남자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강 학교생활 영단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3개 단어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나요? 오늘 배우게 될 단어를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책을 읽는 친구, 음악을 듣는 친구,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이 즐기는 활동이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enjoy, 즐기다 입니다. 이 단어에 있는 joy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이 n을 붙여서 즐기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된 거예요. enjoy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 번씩 따라 써봅시다. enjoy, E-N-J-O-Y 읽을 때는요, enjoy, 네, 즐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핵심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예문, I enjoy playing soccer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laying soccer 이라는 것은 축구를 하는 것이죠. 나는 축구하는 것을 뭐 한다? enjoy, 즐긴다 가 되겠죠? 이렇게 enjoy 뒤에는 자신이 즐겨하는 활동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볼게요. I enjoy reading books. reading books는 책을 읽는 것이죠. 나는 책 읽는 것을 뭐 한다? enjoy, 즐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enjoy, 즐기다 잘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interested,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I-N-T-E-R-E-S-T-E-D 인데요. 좀 길죠? 이럴 때는 우리 두 부분으로 끊어서 한번 발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단어의 경우 R을 기준으로 한번 끊어봅시다. 앞부분은 inter, inter 이렇게 발음하고요. 뒷부분은 rested.

rested. 합쳐보세요. Interested, interested. 자,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interested라는 단어는 관심이 있거나 흥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정확한 스펠링으로 한번 쓰기 연습해 볼까요? Interested,

뜻이 있다. 관심이 있다가 되겠죠? I'm interested in 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nterested와 함께 알아두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I'm interested in animals 라고 했네요. 나는 동물에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가 되겠죠? I'm interested in animals 하면 나는 동물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어 interested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단어 favorite으로 넘어가 볼게요. favorite은 매우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favorite. favorite. 자, 읽을 때는 favorite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의미는 매우 좋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같이 살펴볼 텐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첫 번째,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이라고 했습니다. My favorite season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우 좋아하는 계절이 됩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절도 이렇게 넣어서 말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야 라고 하려면, My favorite season is win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번에는 favorite subject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과목이 되겠죠.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다.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관심사와 관련된 세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금방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단어들도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쉽고 재미있는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일기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떤 단어들을 배워보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James의 일기를 먼저 확인해보고 올까요?
1: I do not like vegetables. I especially hate broccoli. So, I have a habit of not eating vegetables. This is my bad habit. My mom gets mad when I don't eat my vegetables.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0: 아, 오늘 제임스의 일기에서는 제임스의 안 좋은 버릇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의 테마는 My Bad Habit,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럼 제임스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임스가 어떤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서 영어 표현, 영어 문법, grammar, 그리고 영어 단어들, vocabulary,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o not like vegetables. 여기서 do not은 뭐뭐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do not like는 좋아하지 않는다, like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럼 제임스는 뭘 싫어할까요? 바로 vegetables. 맞아요. 채소 혹은 야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채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 not like vegetables 라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especially hate broccoli. 되게 긴 단어죠? especially, 특히 라는 뜻인데요. 특히 싫어하다, especially hate. 뭘 싫어할까요? 바로 broccoli, 브로콜리입니다. broccoli, 발음 주의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나는 특히 브로콜리를 싫어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 especially hate broccoli. I especially hate broccoli.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So, I have a habit of not eating vegetables.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habit, 습관 혹은 버릇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안 좋은 습관이니까 버릇에도 가깝겠죠? of not eating vegetables. eat은 먹다죠. 그러니까 야채를 먹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채소를 먹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So, I have a habit of not eating vegetables. So, I have a habit of not eating vegetable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is my bad habit. 여기서 bad는 안 좋은, 나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나쁜 습관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This is my bad habit. This is my bad habit.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긴 문장이죠? My mom gets mad when I don't eat my vegetables. 여기서 gets mad, get mad는 화가 나다죠. 그러니까 엄마는 화를 내는 거죠. 우리 엄마는 내가 채소를 먹지 않으면 화를 내십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My mom gets mad when I don't eat my vegetables. My mom gets mad when I don't eat my vegetables. 좋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여기서 try to는 뭐뭐를 하려고 노력하다,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뭘 시도할까요? 바로 잡는 거죠. 이 습관을. 바로 나는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I do not like vegetables. 나는 채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I especially hate broccoli. 나는 특히 브로콜리를 싫어합니다. So, I have a habit of not eating vegetables. 그래서 나는 채소를 먹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This is my bad habit. 이것이 나의 나쁜 습관입니다. My mom gets mad when I don't eat my vegetables. 우리 엄마는 내가 채소를 먹지 않으면 화를 내십니다.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나는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Especially, 특히. Especially, 특히. Habit, 버릇. Habit, 버릇. Bad, 안 좋은, 나쁜. Bad, 안 좋은, 나쁜. Get mad, 부하가 나다, 화가 나다. Get mad, 부하가 나다, 화가 나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Fix, 바로잡다, 고정시키다. Fix, 바로잡다, 고정시키다. 자, 그럼 이제까지 배워본 단어들을 퀴즈를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I have a blank of not eating vegetables.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habit, 버릇이죠. 습관 혹은 버릇이란 단어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a habit of not eating vegetables. 나는 야채를 먹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I have a habit of not eating vegetables.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blank hate broccoli.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Especially, 특히죠. Especially hate broccoli. 특히 브로콜리를 싫어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 especially hate broccoli. I especially hate broccoli.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This is my blank habit.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Bad habit, 나쁜 습관 혹은 버릇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This is my bad habit. This is my bad habi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will blank fix my bad habit. I will blank fix my bad habit.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Try to, 노력하다 라는 뜻이죠.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좋아요. 자, 이렇게 퀴즈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일기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I do not like vegetables. I especially hate broccoli. So, I have a habit of not eating vegetables. This is my bad habit. My mom gets mad when I don't eat my vegetables. I will try to fix my bad habit.
0: 자, 오늘은 제임스의 일기를 통해서 제임스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어버이날이라 서툰 솜씨지만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빠, 엄마, 제가 만든 음식 어때요?
1: 이 정도면 훌륭하지.
0: 영어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어떻게 말할까요? This is good enough. This much is great.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You're really studying hard.
1: Yeah, it's easier than I thought. And it's so fun.
0: Very impressive.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1: What do you think? Pretty good, right?
0: Not bad at all. Not bad at all. Not bad at all. But in Korea, you can't use a red pen to write someone's name.
1: Really? Why not?
0: It's superstition. If you write a name in red ink, you'll get bad luck.
1: Oh, dear. Oh, sorry, Kevin.
0: That's okay. It's just superstition. Let's erase it with white and write it again.
1: White? What's that?
0: Erase it with this.
1: Oh, you mean white out. Okay, let me write it again.
0: Where did she go? What is this? When did she learn to write this?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점 영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이 가나다라 봐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또 시스템 창제 원리 때문에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의 한글 쓰기 실력은 어떨까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같이 배워볼까요? 크리스틴이 한글책을 들고 가나다라 마바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한글을 배우는데 아주 열의가 돋보이는데요. 그럼 혹시 크리스틴은 케빈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을까요? 짜잔! 너무 잘 썼죠? What do you think? 괜찮지? 나 실력 나쁘지 않지? 그랬더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오늘의 문장이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Not bad at all. Not bad at all. 입니다. Not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Bad은 알고 있듯이 나쁜. 그리고 at all 함께 붙어서 전혀 라는 뜻이 됩니다. 전혀 나쁘지 않다. 즉, 아니 나쁘다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아주 좋다 라는 칭찬 될 수 있습니다. Not bad at all. 함께 말해 볼게요. Not bad at all. 모두 붙여서 노란 부분 강조해 가면서 다시 한번 Not bad at all. 아유,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런데요. 크리스틴이 케빈의 이름을 쓸 때 빨간색 펜으로 케빈 하고 썼거든요. 뭐 미신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빨간색 펜으로 케빈 하고 썼거든요.

친구를 이름 잘 쓰지 않는다라는 우리 문화적인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랬더니 Why not? 왜 안 되는데? 미국에는 없는 문화니까 궁금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왜?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 앞에 나온 문장이 긍정문일 때는 그냥 왜?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You should use a black pen. 너 까만색 펜을 써야 돼. 라고 하면 왜? Why?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전 크리스틴과 케빈의 대화처럼 왜 안 돼? 라고 물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You can't use a red pen. 너 빨간 펜 쓰면 안 돼. Can't. 부정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는 why가 아니라 why not? 왜 안 되는데? 하고 되물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why 쓰고 언제 why not 쓰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설명을 해줍니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불행이 찾아온대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 너무 미안하겠죠? Oh, sorry, Kevin. 미안해, 미안해. 아니 괜찮아. 그냥 미신일 뿐이니까 지우고 다시 쓰면 돼. 미신이라는 말 많이 쓰죠? Superstition. Superstition. 이 바로 미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미신이니까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면 돼 라고 했거든요. 화이트? White? 또 화이트도 우리 크리스티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랬더니 수정액 화이트를 보여주면서 이걸로 지운다고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보자마자 white out 말이구나 라고 고쳐줬습니다. 우리 흔히 화이트라고 하죠. 하얀색으로 싹싹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수정액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white까지만 하지 않고 white out, 싹 지우는 느낌으로 white out이라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수정액은 white out.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써볼게. Let me write it again. Let me write it again. 그럼 다시 쓸게. 자, 이때도요, 우리 뭐뭐 할게, 내가 뭐뭐 할게 라고 할 때는 will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신에 let 사용해 보세요. Let me 동작하면 내가 뭐뭐 할게.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해달라란 뜻이지만 허락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 공지, 말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 let me 동작. Let me help you. I'll help you 해도 되지만 let me help you. 내가 도와줄게요. 또는 let me call him. 내가 그에게 전화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쓱쓱 쓰더니 크리스틴 종이를 쓱 던지고 도망을 가버리네요. 왜 그랬을까 했고 좋아봤더니 케빈 바보라고 다른 색깔 펜으로 쓰고 도망갔습니다. 크리스틴도 장난꾸러기예요. 자, 이렇게 재밌는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이 정도면 훌륭하지. Not bad at all. 비슷한 표현 배워볼게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걸 포함하는 말이 that will do입니다. That will do. 그거면 됐어? That will do.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원을 그리려는데 컴퍼스가 안 보이네요. 대신에 밥 공기를 갖다 주시는 엄마.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That will do. That will do. 자,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했을 때 야, 잘한다! 응원도 될 수 있고 칭찬도 될 수 있는 표현 Way to go! Way to go! 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반대항 축구대회에서 역전골을 넣은 내 친구 잘한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Way to go! Way to go! Great! 오늘 카툰에서는 칭찬과 긍정의 문장을 배워봤네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Not bad at all. 그리고 that will do. 그거면 충분하다, 됐다. 그리고 way to go. 잘한다 하는 표현까지 잘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알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된

없으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아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 핸드폰을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께서 핸드폰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핸드폰 가지고 왔나요? 꺼두면 되는 건가? 핸드폰을 꺼둘게요. 클릭.
1: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2: Yes, I did.
1: Please give it to me.
2: I will turn it off.
1: No, I w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가져오다, 주다. 후에 이렇게 세 개의 단어 빈칸 채워볼게요. 첫 번째, did you 가져오다? 그러면 가져왔나요? 물어보는 게 되겠죠. 가져오다는 뭘까요, 친구들? 가져오다. bring. b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ring, 두 박자 아니고요. bring. bring. 이렇게 한 박자로 발음해요. Did you bring, 너 가져왔니? your, 너의 mobile phone. Mobile phone 기억나요? 맞아요. Mobile phone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전화니까 휴대폰, 휴대전화가 되겠죠. 휴대폰 가지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Yes, I did. 네, 가져왔어요. 대답 보세요, 친구들. Did you? 너 뭐뭐 했니? 물어봤으니까 했으면 Yes, I did. did로 물어봐서 아니면 No, I did not. No, I didn't.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가져왔어요. Did you? Yes, I did.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lease, 주다. 주는 거. 그렇지, give죠. Please give it to me. To me는 나에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란 뜻일 거고요. Give it은 뭘까, 친구들? It, 그것. 그렇지, 휴대폰이 되겠죠. 선생님한테 휴대폰 건네주세요. 이렇게 학교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꺼둘게요, 꺼둘게요. I will turn it off 라고 했어요. I will, 저는 뭐뭐 할게요. 그리고 turn it 빼고 off 봐주세요. turn off가 끄다 라는 뜻이에요. turn 할 때 뭔가 이렇게 돌려서 off, 꺼지는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it은 휴대폰이에요. 저 휴대폰 꺼둘게요. I'll turn it off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no, 아니야, 안 돼. I'll give it back to you. give it back은 다시 되돌려 이런 뜻이잖아요. I'll, 내가 give it back to you.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휴대폰. 언제요? 후에. After school.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나면 선생님이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친구들도 익숙한 대화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든 완성한 이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뭘까? 가지고 왔나요가 중요해요. Did you 하고 물어보는 말보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 bring이 중요하고요. 무엇을 bring 했는지가 중요하지 또. 그래서 mobile phone 강조해주면 돼요.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이렇게 친구들도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네, 가져왔어요. 어디 강조? 그렇지. Yes, I did. Yes, I did.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주세요 라고 했어요. 뭐뭐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 매너 있는 표현은 please잖아요. Please 강조하면서 동작, give까지 강조해요. Please give it to me. 친구들도 please give it to me. 아이의 대답, 저 꺼둘게요. I will turn it off. 어디 강조?

0: 그렇지. 끄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뭐 할게요가 아니라 무엇을 할 건지 동작이 중요해요. 그러면 I'll turn it off. 이렇게. 친구들도 I will turn it off. 좋아요. 선생님이 단호하게 no, 너는 강조.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여기 강조점 찾아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는 거, give. 그리고 다시 되돌려주니까 back도 중요하고요. 언제 되돌려주는지 중요하죠.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after school.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No,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친구들도 천천히. No,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Awesome. 자, 리듬 기억하면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학교 누르고 scene 11. 11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 말하기.
1: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0: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1: Yes, I did.
0: Yes, I did.
1: Please give it to me.
0: Please give it to me.
1: I will turn it off.
0: I will turn it off.
1: No.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0: No,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Well done. 친구들도 잘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전해볼 문장은 Did you bring? 이에요. Bring이 아까 무슨 뜻?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Did you는 너 뭐뭐 했니니까 너 뭐뭐 가져왔니?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말이 Did you bring이에요. 대화 속에는 어떤 문장이 있었지? 그렇지.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핸드폰 너 가져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Did you bring 다음에 다른 물건들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도전! 너물 가지고 왔니? 이거 중요하잖아요. 운동할 때, 체육 시간 있을 때, 현장 학습할 때. 그러면 물 가지고 왔니? 물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지. Water인데, did you bring water도 괜찮지만, 보통 네가 마실 물이라는 뜻으로 your water 많이 써요. Did you bring your water? Did you bring your water? 좋아. 이건 어때요? 그 케이크 가지고 왔어? 이 친구가 케이크 담당인가 봐. 그러면 그 케이크니까 the cak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Did you bring the cake? Did you bring the cake?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 초대장 가지고 오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파티 같은데 행사에 초대받으면 초대장 필요하거든요. 초대장이란 말은 invitation이에요. invitation. 그런데 나를 위한 초대장이니까 Did you bring your invitation? Did you bring your invitation? 이렇게 말해요. Good job.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자, 오늘은요, 우리 뭐뭐 가져왔나요? 네, 가져왔어요. 꺼놓을게요. 휴대폰을 소재로 해서 대화를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영어로 어떻게 바꿔서 말해볼 수 있을까? 항상 궁금해 하면서 또 말해보는 습관 가져봐요. 오늘 못한 부분. 다른 대화에 대답은 이렇게 체크해서 말하기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놔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3: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순서를 나타낼 때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고 있죠. 자, 그 숫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몇 번째 했다, 요 말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5. Ordinal numbers. I can say how many times I have done something.
0: 자, warm-up부터 같이 해볼게요. Oh, look! The two friends are playing bowling. 두 친구가 볼링을 같이 치고 있어요. Have you tried bowling? 우리 친구들은 볼링 해봤나요? 네, 이게 볼링을 치는데 아마 한 친구가 넌 볼링을 왜 이렇게 잘해? 몇 번 해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만약에 볼링을 다섯 번 쳐봤다. What would you say in English? 다섯 번째 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나 한 100번은 쳐봤을 거야. 이런 건 어떻게 말할 거야? 똑같이 TH 규칙을 지킬까요?
2: Well, let's find out together. Okay then, let's go to listen to today's dialogue.
3: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skating?
1: This is my 10th time. I really enjoy skating.
3: I'm a bit scared.
1: Don't worry, I'll help you.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볼게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skating? 이렇게 물어봤죠. How many times? 이렇게 질문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해봤어? 라는 느낌의 질문이 돼요. How many times? 그리고 try는 해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까지만 하면 몇 번 해봤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쵸? 뒤에 skating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스케이팅을 몇 번 해봤어?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 skating 잘 그 스펠링을 봐주세요. skate는 원래 이로 끝나지만 ing로 바꿔줘서 이가 사라졌죠. 자, 그래서 skating은 스케이트를 타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skating이라는 종목인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 한번 응용해 볼까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다음에 어떤 활동이 와서 이 활동을 몇 번이나 해봤어? 라는 질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이 부분이 좀 길긴 하지만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이렇게 청크별로 나눠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너는 요가를 몇 번이나 해봤어?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yoga?가 되겠네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yoga? 또, 그 게임을 몇 번이나 해봤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that game?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that game? Good job! 그림 그리는 거, 특히 페인트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몇 번이나 해봤어?
2: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painting?
0: 좀 더 붙여서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painting? 그 퍼즐을 몇 번이나 해봤어? 아까는 그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퍼즐로 한번 해볼까요?
2: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this puzzle?
0: 이라고 하면 되겠죠?
2: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this puzzle? Great job!
0: 자, this is my 10th time. 스케이팅 하는 게 열 번째야 라는 말이에요.
2: This is my 10th time.
0: 자, 10th time이 바로 열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지만 그냥 열 번째야 라고 할 때 이 time을 붙여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This is my 10th. 그러면 이건 내 열 번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열 번째 시도하는 거야. 내가 갖는 열 번째 시간이야 라는 의미로 10th time을 넣는 거죠. 자, 요걸 응용해서 그러면 This is my 다음에 순서로 나타내는 단어인 서수, 그 다음에 time을 넣어서 이건 내 몇 번째 시도해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건 내 네 번째.

0: 시도하는 거야. This is my fourth time. 네 번째가 fourth였죠. 이건 나의 스무 번째야. This is my 20th time. 20에 그 th를 붙이는데 20에 y가 없어지고 요거는 eth 요렇게 발음이 돼요. 물론 그냥 20th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발음상 좀 더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20는 요렇게 변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0th입니다. 15번째야. This is my 15th time. 15에 th만 붙여줬네요. 이건 나의 30번째야. This is my, 여기도 역시 30th time. 20th처럼 20, 30, 40 이렇게 10으로 끊어지는 숫자들은 ieth, y가 빠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0th time. 그러면 90번째라고 할 때는 This is my 90th time이 되겠네요. 90에서 y가 빠지고 ieth 붙여준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I really enjoy skating. 나는 스케이팅하는 걸 정말 즐겨 라는 말이었죠. enjoy 라는 표현이 즐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요. 그래서 enjoy가 되는 거죠. 이건 좀 과장되게 했지만 enjoy 이렇게 이음절에 꼭 넣어주세요. 자, 나는 어떤 활동을 정말 즐겨, 정말 좋아해 라고 할 때는 I really enjoy 다음에 뭐 스케이팅 대신에 다른 걸 넣을 수 있겠죠. 나는 스키 타는 걸 정말 즐겨. I really enjoy skiing 이라고 해요. skiing 스펠링이 참 독특하죠. I가 두 개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I really enjoy skiing. 또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즐겨. I really enjoy draw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축구하는 걸 정말 즐겨. I really enjoy playing soccer 라고 하면 되죠.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대부분 play 다음에 그 스포츠 이름이 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I really enjoy playing soccer. I'm a bit scared. 처음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는 두려울 수도 있죠. 무서울 수 있어요. I'm a bit scared 라고 했죠. A bit은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cared는 무서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좀 무서워. I'm a bit scare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Don't worry, I'll help you. 라고 말을 했죠. worry가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n't worry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 라는 의미고요. help는 도와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I'll help you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즐겁게 스케이팅을 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skating?
2: This is my 10th time. I really enjoy skating.
1: I'm a bit scared.
2: Don't worry, I'll help you.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Let's look at the picture of the two boys playing bowling again. 자, 볼링을 하러 왔어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bowling? 이렇게 한 친구가 질문을 하죠. 옆에 빨간 공 든 친구는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나 봐요. 근데 처음 와서 그런지 볼링 어떻게 치지? 이런 친구가 물어보네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다음에 활동이 오는 거. 여기서는 bowling을 넣어봤어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bowling?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bowling? 자, 우리 친구는 12번째 해봤대요. This is my 12th time. 12의 VE 부분이 F로 바뀌고 TH가 되는 거죠. 12th time. 이것도 역시 발음하기 더 편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This is my 12th time.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번째야. 정말 많이 했을 때 우리가 나 한 100번 했을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번째는 100에 th만 붙여주면 돼요. hundredth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hundredth. 그리고 like가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0번쯤은 했을걸? 요럴 때는 this is like my 100th time.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is is like my 100th time. 정확하게 100번째다. 그럼 like를 빼면 되고 뭐 그쯤 돼. 비슷해. 그쯤이랑 비슷해. 라고 할 때는 like를 넣어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This is like my 100th time. Good job. 자, lose count는 세는 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직역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셀 수 없다. 라고 할 땐 lose count라는 표현을 써요. I lost count. 라고 하면 아, 너무 셀 수 없이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셀 수도 없어 라는 의미죠. I lost count. 이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I really enjoy bowling. 진짜 한 100번쯤 할 정도면 정말 좋아하는 거네요. I really enjoy bowling 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처음 하는지 I'm a bit scared. 나 좀 걱정돼. 좀 무서워. 공이 너무 무겁고 I'm a bit scar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worried 이라는 표현은 걱정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cared 대신에 I'm a bit worried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 좀 걱정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느낌이에요. I'm a bit worried.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친구가 자신감 있게 안정을 시켜주는데 I'll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했죠. 혹은 I'll teach you.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이 순서로 나타낸 단어들을 내가 몇 번째 해봤어 라는 의미로 연습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follow along. Skating. Skating.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skating? Tenth time. This is my 10th time. I really enjoy skating. Bowling. Bowling. How many times have you tried bowling? 100th. This is my 100th time. I really enjoy bowl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how many times I have done something. 어떤 걸 몇 번 했는지 말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Check. 그리고 20, 30, 40 이런 단어들은 Y가 사라지면서 IETH 붙이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3: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4: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5: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4: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5.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Wednesday. Birthday tradition in Jamaica.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0: 잘 들어봤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지 않나요? 쌤만 궁금한 거 아니죠? 자, 우리 그럼 바로 확인해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도 생일 파티 하는 중인가 봐요. It's a birthday party. Woohoo! 생일 파티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그렇지 않아? 자, 저 남자아이 티셔츠에 뭐라고 적힌 거야? 어, Jamaica라고 적혀 있네요. 자메이카 출신의 남자아이인가 봐요. He's from Jamaica. Okay. 근데 남자애가 조금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 유령같이 이렇게 허예요. 뭘 이렇게 뒤집어 썼나? 뭐가 묻었나? 그쵸? Why is he all white? 왜 하얀 게 이렇게 묻어 있을까? 아, 땅에 저게 뭔가요? Flower라고 적혀 있는데 Flower가 뭐였지, 얘들아? 밀가루입니다. 어, 밀가루 한 포대가 지금 바닥에 있어요. There is a bag of flour on the floor. 어, 왜 밀가루가 바닥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을까? 저거 왠지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자, 여자아이는 선물을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a gift. 근데 되게 놀란 표정이죠? She seems very surprised too. 어,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랑 이따 카툰톡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대표 단어 네 개 한번 확인해 보자. 빠밤. 첫 번째는요. Throw. Throw. 자, throw는 던지다입니다. 앞에 th 발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one more time 해볼게요. Throw. Throw. 해볼게요. Ready, set, go. Throw. Good job. Okay, number two. 자, number two는 flower. Flower. 밀가루입니다. 자, 이게 얘들아 꽃 flower랑 발음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 근데 스펠링이 다르지 꽃은 f. L-O-W-E-R 이면은 얘는 F-L-O-U-R 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아. Flower 해볼게요. 시작! Flower. Okay. 자, 그 다음은 messy. Messy. 지저분한 엉망인입니다. 지금 저기 그림에 봐봐. 밀가루 다 쏟아져가지고 큰일 났어. 저거 어떻게 치우니? 그치, 얘들아? 지저분해요. 엉망이에요. 그쵸? 자, 지저분한 엉망인 messy. Mess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Ready, set, go. Messy. 그 축구선수 메시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은 tradition. Tradition. 전통이란 뜻이에요. 어, 약간 밀가루가 좀 관련된, 밀가루와 관련된 전통이 있는 건가 같은데 쌤이랑 그건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tradition 발음해 볼게요. 시작! Tradition. Ready? Tradition. Tradition. Okay,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1: My friends throw flour on me.
2: Really? Why do they do that?
1: It's a messy but fun flour shower tradition.
0: 얘들아, 잘 들어봤어?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바밤. 자, 첫 번째로는 Happy Birthday 나왔어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패턴인데요. 빠밤. 자, 일단 celebrate 단어 먼저 볼게요. 축하하다 라는 단어죠. 근데 이거 그냥 celebrate 이러면 안 돼. 자, celebrate 발음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작! Celebrate! 축하하다.

Okay. 자, 우리 계속 반복하는 패턴은 How do you celebrate? 입니다. 자,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라는 뜻이죠. How do you celebrate?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너가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할 때 이 패턴 사용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How do you celebrate when you get a good grade? 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 자, good grade는 좋은 성적이죠. 그래서 너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How do you celebrate? 어떻게 축하하냐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Okay. How do you celebrate? 특별한 날을 어떻게 축하하면서 보내냐라는 뜻입니다. Alright.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의 문장 한번 translate,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자, 생일 축하해. 자메이카에서는 어떻게 생일을 축하하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신나게!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잘했습니다. 자메이카가 아니라 Jamaica. Jamaica.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My friends throw flower on me. What? One more time. My friends throw flower on me. 선생님 너무 충격받았어.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일단 throw는요, 던지다란 뜻입니다. 던지다. throw. 왜 공을 던지다 할 때도 throw a ball 라고 하잖아. 그쵸? 자, flower는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그쵸, 밀가루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My friends throw flower on me. 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my friends, 내 친구들은 나한테 무엇을 던져요? 밀가루를 던진대요. 아니, 이 좋은 날 왜 밀가루를 던질까요? 쌤, 특별하네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friends throw flower on me. Okay. 이런 문화가 있군요. 재밌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보자. 궁금하니까. Really? Why do they do that?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조금 같은 마음을 표현했네요. 자, why do they, 나왔어요. 그들은 왜 뭐뭐 하나요?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뭐 습관이나 행동을 물어볼 때 쓰는 패턴이에요. 오케이? 자, why do they,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Why do they? 자, 우리 그럼 한번 예문을 보자. Why do they play soccer every day? 자, 이러면 어떤 뜻이 될까? 왜 they? 그들은 play soccer, 축구를 every day, 매일 하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축구를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만약에 지금 왜 그들은 축구를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Why are they playing soccer?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상적이게 일어나는 나의 행동이나 습관, 그들의 습관을 물어볼 때 Why do they 패턴 쓰는 거 기억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오늘의 문장 Really? Why do they do that? 해석해 볼게요. 정말? Really? 그들은 왜 그걸 한대요? Why do they do that? 왜 그걸 해? 라고 물어보는 거지. 딱 궁금해서 밀가루를 맞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쵸? 자, 그랬더니 It's a messy but fun flower shower tradition 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쌤이랑 볼게요. 일단은 messy 나왔어요. messy 바로 지저분한 엉망인 이란 뜻입니다. 축구선수 messy는 끝에 y가 아니라 i입니다. 이거는 messy 지저분한 엉망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hower라는 단어도 선생님이 알려줄게. 우리가 shower라고 하면은 몸을 씻을 때 하는 샤워를 뜻하죠. 그쵸?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요, 사람이나 물건 등에 무엇을 뿌리다, 퍼붓다 라고 말할 때 shower라고도 써요. 오, 특이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tradition은 전통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It's a messy but fun flower shower tradition.
해석하면은 아 그것에

0: 좀 지저분하고 엉망이지만, 하지만, but, fun flower shower tradition. 하지만 재밌는 밀가루 샤워 전통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아, 진짜 특이하고, 근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선생님은 밀가루 맞는 걸 아직 상상을 못 하겠어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do friends throw on birthdays in Jamaica? Okay. 자, 자메이카에서는 친구들한테 생일날 무엇을 뿌리나요? A. Rice. B. Flower. Okay, I think it's pretty easy, bu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바라밤! The answer is flour. 그쵸? 자, rice는 뭐야, 얘들아? 밥입니다. 그 쌀, 밥, 알갱이, rice grains. 만약에 쌀 알갱이들을 뿌리면 매우 아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flour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 줄게.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자메이카에서는 어떻게 생일 축하해? My friends throw flour on me. 내 친구들이 나한테 밀가루를 던져. Really? Why do they do that? 왜 진짜로? 정말? 왜 그걸 한대? It's a messy but fun flower shower tradition. 좀 지저분하긴 한데 재밌는 밀가루 샤워 전통이야. 라는 뜻이죠? 어때요? 재밌었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시간이 바로 Cartoon Talk 시작해볼게요. 뻐범! Oh, it's a birthday party! 자, 이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얼른 확인해볼게요. 뻐범! Happy birthday, Andre! Andre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서 But what's on your face? 아, 근데 너 얼굴에 그게 뭐야? 라고 합니다. 지금 뭔가 허옇게, 하얗게 뭐가 묻어있죠? 그랬더니 Oh, my friends threw flower on me! 라고 합니다. 얘들아, throw가 던지다 란 뜻이었죠? threw는 그거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던졌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아, 내 친구들이 나한테 밀가루 던졌어! 라고 합니다. Okay. In Jamaica, we throw flower on the birthday person. 자메이카에서는 생일 맞은 친구한테 밀가루를 던져! 라고 하네요. Oh, okay. Interesting.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Wow, you look like a snowman! 이라고 합니다. 와, 너 눈사람 같이 보여! 라고 하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사람 같기도 하고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Jamaica. 나는 자메이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 축하를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도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Shopping. Wednesday. Can I try these sneakers on? I can ask to try something on and talk about size.
1: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Here's the picture. 오, 그림을 보니까 shoe store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신발이 막 진열되어 있고 신발을 이것저것 착용해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5, size 5를 요청을 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뭔가 좀 꽉 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단어들은 무엇일까? 먼저 운동화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neakers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pants, 바지 얘기했었는데 바지도 항상 복수형으로 말한다고 했었죠? 운동화도 마찬가지예요. 두 짝을 항상 얘기를 하니까 한 켤레. 그래서 sneakers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말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sneakers. sneakers. sneakers. 네, 운동화는 sneakers. 그리고 오늘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크기, 사이즈는 영어로 size라고 하면 됩니다. Z 발음, size 유의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size, size, size. Very good. fit라는 단어도 우리 배워볼 건데요. fit는 맞다, 잘 맞다 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fit, fit, fit. 그래서 these sneakers fit 하면은 이 운동화가 잘 맞아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꽉 끼다, 조이다 라는 거는 tight 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tight, tight, tight. tight의 반대말은 loose예요. 헐렁하다, loose. 자, 이렇게 단어들 배워봤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Excuse me, can I try these sneakers on?
0: Sure. What size do you wear?
2: I wear size 5.
0: Here you are. How do they fit?
2: They're too tight. Do you have a bigger size?
1: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Can I try 땡땡 on? 입니다. 땡땡 신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우리 가게에 들어가서 이거 착용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Can I try 땡땡 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put on이라는 그 표현도 배웠었죠. put on 하면은 내 몸 위에 이렇게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거나 뭐 모자를 쓸 때 put on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try on은 내가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한번 신어봐도 돼요? 한번 입어봐도 돼요? 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운동화 신어봐도 돼요? 하면은 Can I try these sneakers on? 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Can I try these sneakers on? Can I try these sneakers on? Can I try these sneakers on? Very good. 이 모자 써봐도 돼요? 하면 Can I try this cap on? Can I try this cap on? Can I try this cap on? 네, 저 재킷 입어봐도 돼요? Can I try that jacket on? Can I try that jacket on? Can I try that jacket on? Very good. Put on은 그냥 입다, 신다, 쓰다. 근데 try on은 한 번. 이게 잘 맞는지 입었다가 벗어볼게요. 이런 의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expression으로 넘어가 봅니다. They're too 땡땡. 너무 땡땡해요.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이것도 배웠었죠? They're too expensive for me 할 때 이 표현을 배웠었는데 뒤에 for me를 빼고 이제 다양한 또 다른 형용사를 넣어서 오늘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너무 껴요. 너무 꽉 껴요. 라는 말을 할 때 They're too tight. 네, tight라는 단어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too tight 하면은 매우 보다 더 나아가서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껴요 라는 말.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They're too tight. They're too tight. They're too tight. 너무 길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It's too long. It's too long. It's too long. 너무 커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It's too big. It's too big. It's too big.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expression은 바로 Do you have 땡땡? 땡땡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역시 우리 이번 주에 다뤘었던 표현이죠.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뒤에 비교급 단어를 더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이즈 있나요? 를 한번 물어봅시다. Do you have a bigger size? 라고 물어보면 돼요. Big, 큰. 근데 더 큰이니까 뒤에 er를 붙여서 bigger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do you have a bigger size?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네, 더 짧은 거 있나요? 그러면 짧은은 short이죠. 뒤에 short, 뒤에 er를 붙이면 shorter가 돼서 Do you have a shorter one? Do you have a shorter one?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Do you have a shorter one? Do you have a shorter one? Do you have a shorter one? Very good. 더 작은 거 있나요?는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더 작은 거. 작은. 작은은 영어로 small. 뒤에 er를 붙이면 smaller가 돼서 Do you have a smaller one? 그쵸? Do you have a smaller one? Do you have a smaller one? Do you have a smaller on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start. Can I try these sneakers on? Can I try these sneakers on? How do they fit? How do they fit? They're too tight. They're too tight.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shoe store에서 clerk와 그 다음에 customer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신발을 이렇게 착용해 보면서 사이즈를 한번 재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customer가 먼저 실례합니다. 이 운동화 신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례합니다는 excuse me, 그죠? 이 운동화 신어봐도 될까요? 땡땡, these sneakers on. 네, 운동화는 sneakers라 그랬어요. 이제 신어봐도 될까요? 한번 착용해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배워봤어요. 자, 그럼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Can I try these sneakers on?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오늘 배워봤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따라해주세요. Excuse me, can I try these sneakers on? Excuse me, can I try these sneakers on? Excuse me, can I try these sneakers on? Good.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클럴크가 그럼요, sure.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사이즈를 신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What size do you... 땡땡. 그러면 어떤 사이즈를 보통 신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뒤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what size do you wear? 네, shoes는 wear, 신다. 그쵸, wear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Sure, what size do you wear? Sure, what size do you wear?

그랬더니 저는 사이즈 5를 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이즈 5. 그러니까 I wear 뭐라고 해야 할까요? 3, 2, 1. 네. I wear size 5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wear size 5. I wear size 5. I wear size 5.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이즈 5의 운동화를 갖다 주셨어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잘 맞나요? 이 운동화가 잘 맞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How do they? 땡땡.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맞다. 잘 착용해서 사이즈가 맞다라는 그 동사 fit. fit라는 단어 우리 배웠죠? 자, 따라해보세요. Here you are. How do they fit? Here you are. How do they fit? 네, 그랬더니 아, 너무 꽉 껴요 라고 답합니다. There, 땡땡. 더큰 사이즈 있나요? Do you have a bigger size?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너무 꽉 껴요. 너무 꽉 껴요. 어떻게 말하죠? 3, 2, 1. They're too tight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They're too tight. Do you have a bigger size? They're too tight. Do you have a bigger size? They're too tight. Do you have a bigger siz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옷을 사기 전에 혹은 신발을 사기 전에 꼭 필요한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Can I try these sneakers on? 옷도, 신발도, 모자도 다 이제 자신있게 입어보고 살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Guys, 이번 주는 우리가 비교를 하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S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sentences using more. more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을 배울 건데요. 어? 우리 저번에 more 들어간 거 배우지 않았나요?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오늘은요, 어떠한 물건의 양이 더 많다, 개수가 더 많다, 혹은 더 적다, 이런 표현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0: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3. Compare things. Wednesday. More food. I can say sentences using more comparative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At a squirrel's house. 다람쥐 집에 지금 있는데요. 지금 다람쥐가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앞에 놓인 이 먹을거리를 이렇게 세고 있어요. 뭔가 개수가 안 맞는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놓인 이 먹을 간식들, 음식들. What can you see?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도토리가 보이죠? 우리 도토리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Acorn. Acorn. Good. 자, 근데 도토리뿐만 아니라 말린 과일도 보이죠? 말린 과일 혹은 건과일이란 뜻을 가진 단어도 읽어볼게요. Dried fruits. Dried fruits. 자, 이 단어는 말 그대로 dried, 말린, 건조한 이런 뜻이고요. Fruits는 과일입니다. 자, 그런데 개수가 계속 안 맞나 봐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다람쥐가 yesterday, 어제는 이렇게나 많았는데 but today, 오늘은 이렇게 왜 양이 적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Look! Someone's stealing! 아, 지금 누가 이거를 훔쳐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맞아요. 무엇을 훔치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Steal. Steal. Very good! 그렇다면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Well, you have more food than I do.
1: Yes, but you have more acorns than me.
2: I have fewer dried fruits than you.
1: Wait, why do we have less food than yesterday?
2: Look, a mouse is stealing our food.
0: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You have more than me.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 비교하는 표현들을 배웠고요. 어제랑 좀 비슷한 표현이죠. 우리 th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뭐뭐보다 라는 의미가 되고 more가 들어가면 더 뭐뭐뭐라는 뜻이 돼요. 자, 여기서 A, have more 명사 than B가 되면 A는 B보다 무엇을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명사 부분이 이제 물건을 뜻하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는 빈칸을 채워야겠죠? 너는 나보다 도토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도토리 단어 배웠죠? Acorn인데 더 많아요. 그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corns를 S를 써야겠죠? Let's read. You have more acorns than me. You have more acorns than me. Good.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그녀는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돈은 영어로 볼까요? That's right, money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she has라고 have 대신 has를 써요. 우리 주어가 he, she, is을 쓰고 현재 시제로 사용하게 되면 have가 아닌 has를 사용해야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게요. She has more money than us. She has more money than us.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have fewer than you. 자, 여기서 핵심은 fewer,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than이 들어가면 A는 B보다 무엇을 더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는 뭘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렇게 셀 수 있는 물건들을 뜻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고체 형태를 가진 물건들이 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볼게요. 나는 너보다 말린 과일을 더 적게 가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말린 과일 기억하나요? 맞아요. Dried fruits. 자, 문장 읽어볼게요. I have fewer dried fruits than you. I have fewer dried fruits than you. Good. 자, 이번 문장은요. 이 상자는 저 상자보다 쿠키가 더 적게 들어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쿠키는 영어로 쿠키죠? 근데 우리 S를 넣어서 복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This box has fewer cookies than that one. This box has fewer cookies than that one. Great. 마지막 표현입니다. Why do we have less than yesterday? 자, 여기서 문장이 꽤 길어요. 뭐 why, do, does, 주어, have.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less, 셀 수 없는 명사, than.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쓰면 왜 뭐뭐는 뭐뭐보다 더 적은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는 문장인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less, 셀 수 없는 명사, than.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less도 뭐뭐보다 더 적은 이란 뜻인데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만 쓸 수 있어요. 앞에 선생님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했죠. 고체 형태를 가진 물건들. 셀 수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체나 액체인 명사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왜 우리는 어제보다 더 적은 음식을 가지고 있지?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음식이죠? 쉬워요. 영어로 하면 food입니다. 자, 문장 자체가 오늘에 갖고 있는 음식과 어제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썼겠죠? Let's read. Why do we have less food than yesterday? Why do we have less food than yesterday?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왜 이 병은 어제보다 더 적은 물이 담겨 있지? 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물, 바로 water를 사용하면 되죠. Let's read. Why does this bottle have less water than yesterday? One more time. Why does this bottle have less water than yesterday? Well done, everyone. It's Big Ten Speak tim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You have more acorns than me. You have more acorns than me. I have fewer dry fruits than you. I have fewer dried fruits than you. Why do we have less food than yesterday? Why do we have less food than yesterday? Good job, everybody. Welcome back. It's build 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in this picture? 어떤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맞아요. 지금 다람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먹을 것을 누가 훔쳐가는 상황이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음식이 더 적은 상황이었죠. 자, 우리 대화문을 함께 읽으면서 복습 시작해 볼게요. 읽어볼까요? Wow! You have more food than I do. 와, 너는 나보다 무엇이 더 많다라고 하나요? 음식이 더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Yes, but you have than me. 그렇지만, 맞아. 그렇지만 너는 나보다 이것을 더 가지고 있어 라는 문장이겠죠?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More acorns. 맞지만 너는 나보다 도토리가 더 많아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우리 읽어볼게요. Yes, but you have more acorns than me.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es, but you have more acorns than me.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란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단어도 읽어볼게요. Friends, friends. Good. 빈칸에 more friends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He has more friends than me. 여러분, 요건 어떤 뜻일까요? 그는 나보다 친구들이 더 많아 라는 문장입니다. 약간은 슬프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He has more friends than me.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I have fewer than you. 자, 여러분 여기서 fewer는 어떤 뜻이었죠? 더 적은 이란 뜻이었고요. 우리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셀 수 있는 명사를 사용해야겠죠? 맞아요. Dried fruits. 말린 과일들이란 뜻이죠. 우리 문장도 읽어볼게요. I have fewer dried fruits than you. 나는 너보다 말린 과일이 더 적어, 더 적은 말린 과일을 가지고 있어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Wait, why do we have less than yesterday? 잠깐만. 근데 우리는 왜 어제보다 더 적은 음식을 가지고 있지? 라는 문장이었죠? 우리 food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ait, why do we have less food than yesterday? 다음 문장 볼까요? Look, a mouse is stealing our food. 저기 봐봐. 뭐죠? 생쥐가 우리 음식을 훔치고 있어. 입니다. 아, 생쥐가 범인이었습니다.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이 더 많을 때 혹은 더 적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이 세 가지 표현들 연습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teacher, Chrissy. 얘들아,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어, 뭐라고? 쌤 봐서 또 기분이 좋아졌다고? 아유, 못 살아. 쌤도, 쌤도. 자, 오늘 선생님이랑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또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수요일.

0: 와, 일주일이 거의 다 갔어요. 수요일은 영어로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자, Wednesday는 뭐 하는 날이었지? 그렇죠. 재미있는,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듣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listening 재밌게 공부할 준비됐지요? 자, 그렇다 하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요번 주에 주제가 뭐였지요? 빠밤. Week 9. Let's go to the playground. Let's go to the playground. 자, playground가 뭐였어? 놀이터였죠? 자, 요번 주 아주 신나게 우리 놀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놀이터에 대한 어떤 재밌는 듣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항상 미션이 있지요. 자, 읽어줄게. What are they playing on at the playground? 이거 무슨 뜻일까? 놀이터에서 얘네는 무엇을 타면서 놀고 있냐? 뭘 타면서 놀고 있냐? 뭐 그건 모르지. 우리가 듣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깨 쫙 펴고 귀 쫑긋해서 잘 듣고 와보세요.
1: Hi, Chrissy. Let's play on the swing.
0: Okay, Roy. Sit on the swing.
1: All right. I'm ready.
0: I'll push you. Hold on tight.
1: Whee! This is fun.
0: I'm glad you like it.
1: Thanks for pushing me.
0: 얘들아, 잘 들어봤어? 좀 빨랐어요? 선생님이랑 다시 천천히 들어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준비됐지요? 귀 쫑긋.
1: Hi, Chrissy. Let's play on the swing.
0: 뭐래요?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까?
1: Hi, Chrissy. Let's play on the swing.
0: 오,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자, Roy가 나왔어요. Roy가 등장해서 Hi, Chrissy. Let's play on the swing. Chrissy, 안녕. 우리 그네 타면서 놀자. 그네 타자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Hi, Chrissy. Hi, Chrissy. Let's play on the swing. Let's play on the swing. 우리 그네 타면서 놀자 했더니 크리스가 뭐라고 할까요? Okay, Roy, sit on the swing. 뭐래? 한 번 더 들어보자. Okay, Roy, sit on the swing. 쌤이 뭐라 그랬어? 크리스가 뭐래? 짜잔. Okay, Roy. 그래, Roy. Sit on the swing. 그네 타봐. Sit가 앉다라는 거잖아요. 그네 앉아봐라는 거죠. Okay, Roy, sit on the swing. 우리 친구들 잘해? Okay, Roy, sit on the swing.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로이가 뭐라고 할까요? 그네 앉았을 것 같아요. 들어보자.
1: All right, I'm ready.
0: 오, 짧았는데 다시 한번.
1: All right, I'm ready.
0: 로이가 뭐라 그랬어? 빠밤. All right. I'm ready 라 그러지요. Alright 하면 무슨 뜻이야? 알겠어. Alright 입니다. I'm ready 하면 나 준비됐어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Alright, I'm ready. One more time. Alright, I'm ready. 잘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가 뭐라고 할까요? 빠밤. I'll push you. Hold on tight. 한 번 더. I'll push you. Hold on tight. 확인해보자. 자, 선생님, 크리스티가 바로 I'll push you라고 합니다. push는 밀다거든? 그러니까 그네를 탈 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재밌잖아. 그래서 쌤이 로이를 뒤에서 밀어준답니다. I'll push you. 내가 밀어줄게. I'll push you. I'll push you. I'll push you.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I'll push you. 하나처럼 부드럽게 발음해봐. I'll push you. 그랬더니 hold on tight. 이건 뭘까? Hold on tight. 꽉 잡아입니다. Hold on tight. 다시 한 번. Hold on tight.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I'll push you. I'll push you. Hold on tight. Hold on tight. 잘했어요. 그랬더니 로이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1: Whee! This is fun.
0: 뭐라 그랬어?
1: Whee! This is fun.
0: 자, 로이가 너무 신납니다. 그랬더니 we, this is fun. we는 야 라는 거예요. 야호, we. this is fun은 이거 재밌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 we, this is fun. 친구들 잘해? we, this is fun. 잘. 잘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가 뭐라고 할까요?
2: I'm glad you like it.
0: 한 번 더.
2: I'm glad you like it.
0: 쌤이 뭐라고 하냐면 빠밤 크리스가 I'm glad you like it 라고 합니다. glad는 happy, 기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m glad you like it 하면은 너가 좋아해서 난 기뻐 라는 거예요. 로이가 재밌게 이제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 이제 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I'm glad you like it. 너가 좋아해서 참 기쁘다. 다시 시작. I'm glad you like it. 친구들 잘해? I'm glad you like it.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보자.
1: Thanks for pushing me.
0: 한 번 더.
1: Thanks for pushing me.
0: 로이가 뭐라고 하냐면 빠밤. Thanks for pushing me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push가 아까 뭐라고 했지? 밀다였죠. 그래서 로이가 날 밀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네요. Thanks for pushing me.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Thanks for pushing me. 잘했어 얘들아. 어때?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아? 지금 바로 나가가지고 막 그네 타고 싶다. 그치 얘들아?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What are they playing on at the playground? 지금 놀이터에서 뭐 하면서 놀고 있어? 자, I'll give you 3 seconds. 1, 2, 3. 정답은 바라바람.
1: Let's play on the swing.
0: 뭐래요? Let's play on the swing 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swing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 지금 그네 타면서 놀고 있잖아. 로이랑 크리스랑, 그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는 바로 multiple choice 문제 풀어볼게요. Who is sitting on the swing? 아까 sit가 선생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앉다라는 거지. 그래서 who is sitting on the swing 하게 되면 누가 그네에 앉아 있나요? 라는 문제네. 누가 앉아 있었더라? A. Chrissy. B. Dan. C. Roy. 자, 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들어볼까?
2: Okay, Roy. Sit on the swing.
0: 오, Chrissy가 sit on the swing 이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1: All right. I'm ready.
0: 로이가 Alright, I'm ready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뭘까요? 정답은 A, B, C 중에 뭐예요? 그렇죠. Roy가 돼야 되겠지? Roy가 지금 sitting on the swing. 그네에 앉아서 지금 크리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2번 가볼까 말까? 가볼게요. 빠밤. 자, 2번은요. What is Chrissy doing? Chrissy는 지금 뭘 하고 있니? Chrissy 지금 뭘 하고 있었지? 자, 확인해보자. A. Pushing Roy on the swing. 로이를 지금 pushing, 밀고 있나요? B. Sitting on the ground. 땅에 앉아있나요? 땅에 그냥 퍽 앉아있을까? C. Climbing the slide. Climbing은 오르다인데 미끄럼틀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요? 정답이 뭘까? 자, 한번 들어보자.
2: I'll push you. Hold on tight.
0: 뭐라 그랬어? Hold on tight. I'll push you. Hold on tight 라고 하지? 그럼 정답은 A, B, C 중에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선생님 3초 줄게. 1, 2, 3. 따란! 정답은 A, pushing Roy on the swing. 자, 로이를 지금 swing, 그네 타고 있는 로이를 지금 밀어주고 있지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봐야지. 바람. Roy is scared to swing. 이거 무슨 뜻이야? Scared to 하면 뭐뭐에 무서워하다야. Roy는 지금 scared to swing? 그네 타는 것을 무서워하나요? 무서워했나? 덜덜덜 떨었어요? 자, 이번에는 true or false인데요. 이 문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들어보고 올게요.
1: Wee! This is fun.
0: 로이가 뭐라 그래? This is fun 이라 그러네요. 예, 너무 재밌다라 그러죠. 그럼 이거는 scared to swing? 로이는 지금 그네 타는 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True or false? 어떤 걸까요? 1, 2, 3. 정답은 바라바람 X지요. 왜냐면 it's fun to swing. 그네 타는 것은 재밌어. 이러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이다. 그쵸 얘들아? 자, 그럼 그 다음 거 가도 돼요? 그 다음

0: 다음 거 가도 돼요? 빠라바람. 자, 두 번째 가볼게요. Chrissy is happy that Roy likes swinging. 오, 너무 길었어. 다시 읽어줄게. Chrissy is happy. Chrissy는 기쁘대, 기쁘대, happy 하대. That Roy likes swinging. Roy가 지금 swinging 그네를 타고 있어서 happy 하대요. 맞을까, 틀릴까요? Chrissy is happy that Roy likes swinging. 로이가 그네를 타는 것을 즐거워해서 Chrissy가 기뻐한대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 I'm glad you like it.
0: I'm glad you like it 라고 하죠. 아까 쌤이 glad는 어떤 단어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지. happy랑 비슷한 단어라 그랬어. 그래서 Chrissy is happy that Roy likes swinging. 로이가 그네 타는 것을 재밌어해서 Chrissy는 기뻐요, 안 기뻐요? O or X, true or false, 어떤 걸까요? 그렇지요. 바로바로 O가 돼야 되겠죠? 지금 Chrissy랑 로이랑 재밌게 그네 타고 있는데, 오, Chrissy가 기쁜가 봐요. 그쵸?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무슨 시간일까요? 빠밤. 여러분이 Chrissy가 되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깨 쫙 펴고, 배에 힘주고, 귀 쫑긋해서 잘 듣고, 자신감 있게 선생님처럼 따라해 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지? 파이팅!
2: Hi, Chrissy. Let's play on the swing. All right, I'm ready. Whee! This is fun. Thanks for pushing me.
0: 어때? 선생님이 되어서 잘 따라해봤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쌤보다 너네들이 더 잘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올인원 키즈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듣기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라고? 너무 신났다고? 수업 하나 더 하고 싶다고? 아,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서 더 기쁘게, 더 신나게, 행복하게 쌤이랑 수업해볼게요. 요번 주에 우리 놀이터 얘기하고 있지? 우리 놀이터 단어들 잊지 말고, 선생님이랑 배운 것들 잊지 말고, 놀이터 가면 선생님 생각 꼭 해봐. 오케이? 자, 그럼 저녁 맛있게 먹고 행복한 밤 보내고요. 선생님이랑 내일 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3: TV 국민행동 요령 타이틀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얘기도 컸어요.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이끌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16강이고요. 새로운 유닛을 나가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유닛 6, 조동사 메이예요. 자, 조동사 우리 지난 시간

부터 쭉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켄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했던 거 여러분 복습 잘했나요? 켄은 능력,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 I can swim, I can play soccer 이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세 가지 더 용법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얼른 책을 잠깐 넘겨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선생님이 이 캔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이 조동사 메인은 지난 시간 캔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쭉 연결되는 내용이라 여러분이 지난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복습을 잘 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렸어요. 네, 오늘 조동사 메인 수업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 전에요, Dear Santa.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한 친구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를 믿으시나요? 선생님은 생각해 보면 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열심히 썼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 이번 연도 이렇게 지냈고요. 이번 연도에 엄마 심부름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선물 이거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도 열심히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요? 네, 오늘 우리 주인공이 Dear Santa, 산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Dear Santa Claus, 산타 할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Hi Santa, I think you, be very busy getting ready for Christmas.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산타 할아버지께서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I hope you and your reindeer are safe and healthy. 저는요, 산타 할아버지랑 산타 할아버지의 reindeer, 순록, 즉 루돌프를 말하겠죠. 그 순록들이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들은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쭉 해석해 볼게요. I ask for a new toy. 제가요, 혹시 새로운 장난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점점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난감 새로운 거 하나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I have been a good this year and I want to get a new robot. 저는요, have been good this year. 자, 이 말은요, 여러분이 어떤 캐롤을 들어도 자주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요. 저 이번 연도 진짜 잘 보냈어요. 진짜 착한 어린이였어요. And I want to get a new robot. 저는요, 새로운 로봇을 갖고 싶어요. 새로운 로봇을 원해요. I also get some chocolate. 저 초콜릿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I really like sweets and I think it, tastes delicious. 저는요, sweets 하면은 아주 달콤한 것들이에요. 전 달콤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주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I wonder if you, visit my house tonight. 저는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늘 저희 집에 좀 들릴 수 있으실지, visit 방문하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Thank you, Santa.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네, 선생님이 빈칸을 채워서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빈칸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까요?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면요, 여러분이 직접 이 빈칸 채워서 이 편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까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조동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조동사라는 친구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지요. 여러분 기억나죠? 영어에서의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 모든 일반 동사요. 그 중에서 조동사는 항상 이렇게 혼자 쓰이지 않고 비동사나 일반 동사 뒤에 혹은 앞에 붙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의미를 추가시키는 did가 있고요. 미래의 의미 will, 그 다음 할 수 있다. can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may까지요. 등등등 여러 가지 조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may라는 친구를 살펴볼게요. 오, may? 오, 선생님!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5월 달할때 May 아닌가요? 스펠링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지만 May는 조동사 May를 뜻해요. 자, 보시면요. 이 조동사 May는 문맥상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추측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첫 번째라고 1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허가예요. 허가. 두 번째 2라고도 써주세요. 우리 이 중에서 2번 먼저 볼게요. 2번이 이제 허가, 무엇뭐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선생님, 지난 시간 can 꼭 이해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can에서도 무엇뭐 해도 된다라는 뜻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You can use my phone. 너내 핸드폰 사용해도 돼. 지금 써도 돼. 이렇게 허가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may도 같아요. can이랑 같게 무엇뭐 해도 된다. You may use my phone. 내 핸드폰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can이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허가, 무엇뭐 해도 된다요. 자, 그런데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can보다는 may가 조금 더 공손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허가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추측인데요. 이 추측, 무엇뭐일지도 모른다. 무엇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추측은 어떤 강한 추측이 아니에요. 강하게 확신한, 그거 그거일 거야. 나는 확신해. 이게 아니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왠지 그거일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약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약한 써주세요. 약한 추측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약한 추측을 합니다. 반면에 강한 추측의 조동사도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다음 유닛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할 겁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t may rain later this afternoon. 자, 여기 나왔죠? It may rain. 자, 여러분, may도 당연히 조동사니까요. 그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It이 3인칭 단수 주어라고 해서 rains, s 붙여주시면 안 됩니다. 앞에 조동사 may 있으니까요. 동사 원형 rain 써줬어요.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거죠. It rains. may가 없으면 it rains. 비가 온다. 비가 온다라는 건데 may라는 조동사가 의미를 보충해줘서 비가 올지도 몰라. 추측하는 거죠. 언제? Lat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늦게 비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산 챙겨. 자, 그런 뜻이에요. It may rain.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이 may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maybe요. Maybe. Mayb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선생님 maybe라는 표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누군가가 이거 맞아요? 물어보면 선생님 maybe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마도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 may 조동사가 들어가면요, she may be angry. 선생님이 가끔 교실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고 더럽고 그러면은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선생님 반 학생들이 She may be angry. 선생님, 그녀는 화났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She may, 그 다음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요. 그 다음에 angry, 화난 형용사 왔죠. She may be angry 하면 그녀는 화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maybe를 쓰면 Maybe, 아마도, she's angry. 그녀는 화났을 거야. 아마 그녀는 화가 났어. 이렇게 쓸
계속 이렇게 붙여 쓰다 보니까 maybe, 아마도 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에 뜻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may, 여기에서 나오는 이 may는 조동사 may고 여기 있는 이 may

TV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이 조동사는 바로 뒤에 있는 비동사만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치만 발음할 땐 굉장히 똑같아요. Maybe, maybe 같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self-check 한번 살펴볼게요. They may cancel the meeting tomorrow. 그들은 may, 조동사 cancel, 동사 원형 나왔죠? 해석하면 그들은 취소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취소할지도 몰라요. 무엇을? The meeting, 그 회의를요. Tomorrow, 내일. 그들은 내일 그 회의를 취소할지도 몰라요. 네. 두 번째, You may take pictures here. 당신은 take picture 하면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이지요? 사진을 찍다. Take picture이죠? 그런데 그 앞에 may를 넣어서 여기서는 1번이랑 다른 용법입니다. 당신은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라고 허가해 주는 거죠? 이곳에서 당신은 사진 찍어도 돼요.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1번은 추측이었고요. 2번은 허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도대체 어디에서는 추측의 의미로, 어디서는 허가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메일을 허가의 의미로 쓰면 뭔가 공식적으로 이걸 허가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메인은 뭔가 이렇게 대화할 때,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할 때 쓰여요. 근데 그 의미가 잘 이렇게 문장 하나만 나올 때는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긴 문장에서 그 문맥상, 상황상 잘 그것을 이제 어우러서 보면, 어우러져서 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장 하나만 떼오면 여러분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 그 다다음 강의에서 네, 또 지문 읽으면서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메이의 부정문도 살펴봐야겠죠. 무엇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추측의 부정도 해야 되고요. 하면 안 된다. 금지도 해야겠죠. 메이의 부정 형태는 may not이에요. 항상 not은 조동사 뒤에 쫓아오죠. may not. may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요. 영어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워낙에 축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최대한 간편하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may not은 줄이지를 않아요. 굉장히 독특하죠? may not은 축약하지 않아요. 축약형이 없습니다. 항상 may not 이렇게 떨어뜨려서 씁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mayn't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 안 돼요. 축약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추측의 부정이 있고, 첫 번째는 추측을 부정합니다. 무엇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금지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허가의 부정 해도 됩니다. 이것을 부정해야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무엇 하면 안 된다. 자,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y may not allow pets inside the restaurant. 그들은 자, 여기서는 may not 무엇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추측의 부정으로 썼어요. Allow는 허락하다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을? Pets. 그 반려동물을요. Inside the restaurant. 그 식당 내에 반려동물 입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자, 예문 좀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The package may not arrive today. The package 하면요. 소포예요, 소포. 여러분, 택배 있죠? 그 소포가 arrive,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May not. 부정 왔죠? 언제? 오늘. 그 소포는 오늘 도착하지 않을지도 몰라. 온다고 하긴 했는데, 안 올지도 몰라. 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Children may not ride the roller coaster alone. 자, 봅시다. Children. 아이들은 may not 왔지요. 자, ride. 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금지의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 롤러코스터를 혼자서는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금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좀더 자연스럽죠. 아이들은 혼자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된다. 이렇게요. 여기 2번에서는 금지의 의미로 해석을 했고, 1번은 추

공식적인 뜻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이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된다. 금지하는 표현은 자연스러운데 그 소포는 도착하면 안 된다.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에 부정을 하는 게 좀 더 네, 어울리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메이 물어도 봐야겠죠. 의문문도 만들어 볼게요. 메이의 의문은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 친구들 이제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 너무 익숙하죠? 많이 연습했어요. 원래는 주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동사 메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을 슝 앞으로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 앞으로 조동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메이 주어 동사 원형이요. 메이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고 무엇 무엇 해도 되나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의미예요. 허락 동그라미하고 여러분 별표 칩시다. 메이어 선생님 추측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거 일지도 모르나요? 이런 추측의 의문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이 메이의 의문문은 주로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May I?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May I? 이런 식으로요. 주로 이 May 뒤에 오는 이 주어는 I를 많이 씁니다. I를.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May I go to bathroom? 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May I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다른 주어도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I를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 자, 예문을 보면요. May I use your pen for a moment? 나왔죠? 주어에 I를 넣어서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굉장히 공손하게, 정중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May I use your pen? 제가 당신의 펜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For a moment. 잠깐 동안 당신의 펜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아주 공손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can이랑 의미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may 대신에 can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can I use your pen for a moment?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can을 넣으면 조금 더 일상생활, 대화의 표현이고 친구한테 주로 하는 표현이에요. Can I use your pen? 나 너 펜 좀 사용해도 돼?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중하게, 공손하게 이야기할 때는 May I use your pen?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뜻은 비슷해요. 자, 예문 좀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May the guest stay here? 자, 그렇죠. May 나왔고 그 뒤에 있는 the guest. 그 손님들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 나온 거 보이시죠? 그 손님들이 머물러도 될까요? 어디서? Here, 여기서요. 그 손님들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May I ask you a question now? 여기서도 나왔어요. May, 그 다음에 주어 I요. 그리고 ask, 동사 원형 나왔죠. 제가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Now, 여기서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공손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물론 can도 돼요. Can I ask you a question now?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may보다는 조금 덜 공손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마지막 내용으로 can과 may를 비교합니다. can, may 둘 다 허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 뭐 해도 된다. 이렇게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된다. 이런 허가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허가 외에 can은 이 능력,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죠.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라는 능력의 의미가 있고요. may는 어때요? 허가 말고 추측의 의미도 있지요. 무엇 무엇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무엇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고 can은 능력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문 한번 볼게요.
You can you.

use the restroom. restroom 하면은 bathroom, toilet, restroom 다 같은 의미, 화장실로 쓰입니다. 당신은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하는 거죠. 이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 화장실 사용해도 돼요라고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you may use the restroom 하면 당신은 그 화장실을 사용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can, may, 자, 이렇게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결국 문장의 해석을 보면 같은 뜻이에요. 둘다 허가를 나타낸다. 이거 둘다 허가입니다. 무엇 무엇 해도 됩니다. 지금 화장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can speak English. 해석하면 그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죠.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라는 그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영어 할수 있어. 이렇게 능력이요. 그 다음에, he may speak English. He may speak English. 여기서 있는 이 may는요, 그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영어를 말할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이 문장에서는 can과 may가 완전 다른 뜻으로 쓰였구나. 네, 여러분이 이것을 좀더 연습하다 보면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같게 쓰였네, 여기선 다르게 쓰였네, 좀더 익숙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남은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에서 네, 더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Self-check 볼게요. Can solve the problem. 있죠? 여기 can이 있습니다. 이 can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한번 볼게요. 그는 그 문제를 solve, 해결하다죠. 문제를 해결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an은 해결해도 됩니다라는 허가일까요? 그는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can은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문제를 풀수 있다. 라는 능력의 의미로 쓰였어요. 능력이에요. 무엇무엇 할수 있다. 그렇죠? 무엇무엇 할수 있다. 여기선 허가가 아니라 능력으로 쓰였다. 2번 볼게요. He may solve the problem. 그는 문제를 풀수 있을지도 몰라. 풀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여기서는 추측의 의미로 쓰였죠. 추측. 자,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면 옆에다가 적어둘게요. 아, 여기서는 can이 능력 용법으로 쓰였구나. may가 여기서는 추측의 용법으로 쓰였구나. 조금 헷갈리면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떤 용법인지 적어놓을게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may. 캔의 친한 친구예요. 그치만 다 완전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요. 오늘 이 정도 알아두고,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우리 수업 초반에 봤었던 Dear Santa, 산타 할아버지께 썼던 편지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Dear Santa Claus, 산타 할아버지에게 Hi Santa, I think you be very busy getting ready for Christmas. 저는요, 당신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바쁠지도 모른다. 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다음, I ask for a new toy. 제가 새로운 장난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될까요? 라는 허락을 묻는 질문이죠. 그다음 여기 빈칸, I also get some chocolate. 제가 그리고 그 초콜릿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허락을 묻는 질문이고요. I really like sweets and I think it
Tastes delicious. 저는요,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왠지 그거 아주 달콤할지도 모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0: 마지막. I wonder if you visit my house tonight. 저는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저희 집에 방문할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그렇죠. May가 들어가면 되겠죠. May. I think you may be very busy. 아주 바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다음. May I ask for a new toy? May I ask for a new toy? 제가 새로운 장난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허락을 묻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요. May I also get some chocolate? 그리고요, 초콜릿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고요. 물론, can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Can I also get some chocolate? 그치만, can은 뭔가 좀더 친구에게 하는 부탁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I wonder if you may visit my house tonight. 오늘 밤에 저희 집에 방문할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may가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죠?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오늘 배운 조동사 may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산타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써보세요. 산타 할아버지께 저 이번 연도 이렇게 잘 보냈으니까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묻는 편지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초능력 문법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좀 걱정이 돼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지문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많이 많이 복습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예문도 다시 한번 직접 네, 뜻을 가리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네, 복습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아지 데리고 우리 미용 한번 간 적이 있었죠?
1: 네네네. Yeah. 기억나요?
0: 맞습니다. 근데 갔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를 맡겼는데 이게 한두 시간에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뭐 나중에 픽업을 할 때 뭐 아빠가 한다던가 뭐 엄마가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저희도 그런 적 있어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털갈이 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문장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몇 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는 예전에 이병자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1: 돌아도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0: That's right.
1: 여러 가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
0: 뭔가 더
1: 느낌이에요.
0: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픽업을 하는
1: 그죠. 강아지,
0: 약간
1: 미용된 강아지를 이제
0: 그렇습니다.
1: 데리고 올 수가 있나 보죠.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 미용을 맡기러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몇 시에 돌아와야 될까요?
2: Do you need something else?
1: Yes. I have a question.
2: Okay.
1: Yeah. My dog haircut
2: Yep.
1: when will done?
2: Oh, when will it be finished?
1: Yes. What time?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1: Call
2: you
1: you?
2: when he's done. When he's finished.
1: Finish.
2: I will
1: My dog
2: call you.
1: finish. Call me.
2: Yes, yes, okay?
1: So.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아빠 번호거든요.
2: Oh, this is your number?
1: No.
2: Okay.
1: My dad number. My dad number call. So my dad 올 거예요.
2: Oh, your
1: Come.
2: dad?
1: Yeah.
2: I
1: Dad come.
2: see.
1: Okay.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Yeah,
2: This
1: thank you.
2: number.
1: My
2: Okay.
1: dad.
2: Your dad.
1: Yeah.
2: Okay.
0: 아우, 잘
1: 네.
0: 봤습니다. 이게 제가 또 저의 스토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몇 시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한 두세 시,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털이 많고 막 목욕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아마 세 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더라고요.
0: That's
1: 좀 예민한
0: right.
1: 강아지면 조금 더
0: Yes.
1: 걸리고.
0: 오늘 그 와중에도 패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0: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네.
0: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미션부터 갈 건데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는 뭐, 사실은 강아지를 맡기는 상황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뭔가 뭐, 물건을 맡기거나
1: 예.
0: 아니면 세탁물 같은 거 맡길 때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1: 이거는 뭐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라서
0: Sure.
1: 외워도 되겠네요.
0: 맞아요.
1: 근데 what time should? what time? 몇 시에 should? 해야 될까요? 내가 돌아와야.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0: 아.
1: 그 돌아오는 거는 그거죠. 이제 back.
0: Back.
1: back 해야 되냐?
0: I'll be
1: 우리
0: back.
1: 우리도 차 뒤로 뺄 때도 back, back,
0: Back,
1: back
0: back, back,
1: 하잖아요. back밖에 없어요, 여기.
0: 그 가방 back 얘기하는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back.
0: I'm back.
1: 예, 그쵸.
0: All right. So what time should I back? 우.
1: 어쩐지 좀 길더라고요.
0: 너무 어쩐지 back을 평소보다 많이 하신 걸 봐서 불안했어요. 자, come back이라고
1: 컴백이구나.
0: 하는 거. back이 사실 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도로 오는 거니까 돌아오다라는
1: 아.
0: 덩어리 동사가 되는 거죠.
1: 아,
0: 그렇죠?
1: should가 저도 동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얘는 조동사죠. 도와주는
1: 그쵸.
0: 친구일 뿐이에요. 해야
1: 그죠. 아.
0: 할까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 네네.
0: 친구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진짜 동사인 come back이 들어와야
1: 써야
0: 되고요.
1: 되는군요.
0: 그런데 얘를 시제를 바꾸려면 back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앞부분에 come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1: 아.
0: So 왔다 그리고 PP 형태
1: 예.
0: 어떨까요?
1: 왔다. 컴 다음에 케이비죠.
0: 오케이.
1: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케임.
0: 오케이.
1: Came.
0: Come.
1: Yes.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근히 실수가 있는 동사거든요.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come came까지는 많이들 하세요. 근데 have pp 쓸 때는 마지막에 come came come.
1: 컴으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0: 맞습니다.

0: 근데 원어민들 중에 약간 슬랭처럼 컴대신 케임 쓰는 사람들도 회화체, you know, 그럴 때는 있긴 한데 네, 네. 이게 정확하긴 해요. 예.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의문사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질문이 있어요. 뭐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 앞에 의문사라는 걸 탑재를 하면 네. 무엇, 뭐 어디,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의문사가 그냥 what이 아니라
1: what, time까지
0: 그렇습니다. time까지 이게 바로 몇 시에 라는 아.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얘를 질문어순으로 이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Okay? So I should come back이 아니라 should I come back?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면 get home. 네. come home도 좋지만 get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라고 하면은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려도 돼요?
1: What time?
0: 넌 왔니? 집에.
1: What time?
0: 과거니까.
1: Did you?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아. 과거요. 예. 왔니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So what time did you get home? 와. Right?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1: 그죠.
0: 그래서 did you get home? Did you come home?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 그 다음에 what time을 넣어주면 오, That's 완벽하네요.
0: Right. 자, 이번에는 should를 여기처럼 넣어볼게요. 네. should는 해야 할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네. 이거 해볼게요.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그러니까 공항에 처음 가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아하.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 따라간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What time should I leave?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볼게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게 사실 강아지 모량이나
1: 네.
0: 그 엉킴 정도에 따라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난대요.
1: 그렇죠. 또 저희 그 포메리안 스타일로 미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더 걸리잖아요.
0: 오래 걸리죠.
1: 어디는 남기고 어딘 깎아야 그렇죠. 되고 이러니까.
0: 그래서 몇 시 정확히 오라고 잘 말을 안 해주거든요.
1: 쉽지 않죠.
0: 그래서 끝나면 전화드릴게요.
1: 아,
0: 오고 가보겠습니다. 현실적입니다. 네.
1: I'll call you. 내가 전화할 거예요. 언제? When he's 끝나면.
0: Alright.
1: 끝나는 거니까 he's 끝나다. Finish.
0: 아. 네,
1: finish. 좁네요.
0: 네. 약간 찜찜하죠. 네.
1: 이기래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finish도 좋은데 이것마저도 모양을 사실 바꿔야 되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아예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바로 뭐냐면은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아, 네. 보면 알 것 같은데 또.
0: 자, do라고 하는 건 하다죠.
1: 네.
0: 네, do는 하다인데 그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PP 형태죠.
1: 네,
0: 맞아요. do, right, did, done인데요. done이라고 하면 다 마친, 다 끝낸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비동사 같이 썼죠.
1: 예.
0: He is done, right?
1: 예.
0: So 그러다 보니까 done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1: 아.
0: 다 마친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So 그가 다 마친 상태일 때, 뭐 강아지가 he라고 친다면은
1: 네.
0: 그때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done 대신에 방금 슬리기 씨가 쓴 거 있죠.
1: 네.
0: 거기 그것을 형용사로 조금 바꿔보세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에 ed를 붙이면 되겠네요. Finish it. 그죠?
0: 맞는지 볼게요.
1: 네.
0: finished. perfect. finish라고 하면 그것도 동사가 되죠.
1: 그죠.
0: 끝내다. right? so finished 하면 끝난. 이런 형용사가 되면서 done, finished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1: 네.
0: 자, 그런데 여기에 확장형 패턴이 있어요.
1: 어.
0: I call you. 이거 문장 괜찮아요?
1: 그렇죠.
0: 어때? 괜찮죠?
1: 끝내도 되네요.
0: 괜찮아요. 근데 근데 언제 전화하실 건데요? 예. when he's done. when이 무슨 뜻일까? when?
1: When 뭐뭐 할 때.
0: 맞아요.
1: 네.
0: 언제 뭐뭐 할 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가 done일 때 전화하겠다라고 해서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when 평서문 하면 평서문일 때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쩔 때는 이제 뭐뭐이면으로 해석하는 게 또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 참고로 써놓은 네. 것뿐입니다. 근데 어떤 딱 시기에 뭐뭐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그가 떠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1: When he is left?
0: 아, no. 그냥 평소하면 when he leaves라고 쓰시면 돼요.
1: When he leaves.
0: 네, 왜냐하면 이게 when 뒤에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뭐 will 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형, 현재형으로 쓰시면 돼요. So when he leaves. 자, how about this? 내가 TV를 보고 있었을 때. 자, 힌트. 아. 과거 진행형입니다.
1: When I was watching
0: TV.
1: TV.
0: All right. So when I was watching TV 하고 있었을 때. 자, 구간만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앞에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나한테 전화해. 그가 떠날 때.
1: Call me when he leaves.
0: 그렇죠. Call me when he leaves. How about this? 넌 나에게 전화를 했어. 네. 근데 내가 TV 보고 있을 때 전화를 한 거야.
1: 아,
0: 넌 나에게 전화했대요.
1: You called me.
0: You called me when?
1: When I was watching TV.
0: 그렇죠.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1: Yes.
0: And that's why I couldn't answer.
1: 그렇죠.
0: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1: TV 볼 때 전화 절대 못 받아요.
0: 그렇죠.
1: 우리 집중을 그때만큼
0: 집중하거든요.
1: 네, 할 수가 네. 없거든요.
0: Alright, so 이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when을 아, when 쉬운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네. 얘는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Call me when he leaves.
1: Call me when he leaves.
0: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1: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I'll call you when it's done.
0: Alright. 사실 이거는요, when I'm done 써도 돼요. 네. 왜냐면 내가 미용을 하는 거니까.
1: 아.
0: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강아지가 그 미용 상태가 끝났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네.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좀 뒤에는 뭐 본인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어딘가 그쵸? 가야 되나 봐요.
1: 네, 바쁘죠. 네. 네. Can you call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 줄 수 있나요?
0: 전화 줄 수 있나요? 이 번호에.
1: 그렇죠. It's my 아빠 번호. 그러면은 that. 너무 짧은데요. That's number.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0: 다음번에는요.
1: 네.
0: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괄호를 해놓을까 봐요.
1: 그러니까.
0: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lright, so can you call this number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It's my dad's number. 일단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좀
1: DN?
0: 보여드릴게요.
1: DN? There's a number DN?
0: DN?
1: Yeah. DN?
0: DN. 저 죄송한데 너무 억지 유행화하는
1: 걸 왜요?
0: 시키려는 것 같아서.
1: 아, 그래요? 이건 안 되나요?
0: 자, 그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dads라고 쓰면 됩니다. Okay. So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소유격을 짧게 해가지고 뭐 my car 대신에 mine 이라고도 하잖아요.
1: 아, 네네네.
0: Right? 뭐 your book 대신에 yours 하듯이 아. 이거는 도대체 아빠의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컨텍스트로, 그러니까 맥락으로 추리할 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dad's라고 하면 아빠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1: 아, 그 아빠 거예요.
0: Right? It's my dad's.
1: 전화
0: right?
1: 주세요.
0: 그쵸, the phone number, right? 네. Okay. 자, 그리고 우리가 전화한다라고 할 때요. Hey, call me, call him. 누구에게 전화한다도 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네. 전화번호를 그냥 넣어버려도 돼요.
1: 아.
0: 그럼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1: 예.
0: Okay? So 여기서는 뭐예요? Can you call 하고 나서 me가,
1: this number.
0: me가 아니라 this number 예. 아니면 실제 번호가 나와도 돼요. 1, 2, 3, 4에 뭐 5, 6, 7, 8 something 뭐. like tha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꼭 내 전화기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1: 네.
0: 너 이 번호에 전화했니?
1: 오.
0: 그럼 어떡할까? 너 이 전화, 이 번호에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1: Oh.
0: Hey, did you call this number?
1: 네.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번엔 숫자를 아예 넣어볼게요.
1: Okay.
0: 1, 2, 3, 4, 5, 6, 7, 8로 전화해주세요. Please. 이러면서.
1: 아하.
0: Please부터.
1: Please call 1, 2, 3, 4, and 5, 6, 7, 8.
0: Yes.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도 된다. Oh. 전화번호를 넣어도 된다.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1: 네.
0: Alright, you guys, let's read this. Okay, so did you call this number?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Please call 1-2-3-4-5-6-7-8.
1: Please call 1-2-3-4-5-6-7-8.
0: 네, 자 여기에 참고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1: 네네.
0: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익히라는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냥 교재에 참고로 필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1: 네.
0: 자, 어떤 기기로 전화를 해달라 특정한 기기에 전화해달라고 할 때는 on을 써주십니다.
1: 아하.
0: 네. 그냥 call my cell phone 하지 마시고요. call someone, right?

0: 여기까지 하고 예. 나서 on my cell phone 이렇게. 왜냐면 내가 내 셀폰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오피스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hey, call me on my cell phone. 기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뒤에다 on을 추가하기. 자, 그리고 장소 있죠?
1: 네.
0: 나 사무실로 전화해달라. 나 집으로 전화해달라. 이렇게 장소와 함께 쓰고 싶다면 as로.
1: 아.
0: You know what I mean?
1: Yes.
0: Alright, so, hey, call me at my office. 나 집에 오늘 없을 거거든. So, call me at my office.
1: 사무실로 전화하면?
0: That's right. 네. Alright, so, 요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Okay? Good.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 문제 없죠. 아빠께 전화 드릴게요.
1: 오.
0: 아, 이분 굉장히, 저 아직 기억이 나는데,
1: 네.
0: 너무 친절하신 분이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1: 그래요?
0: 딴 데로 가셨나봐요.
1: 아.
0: 연락이 안 돼요.
1: 그쵸, 그쵸. 더 목 좋은 데로 가셨겠죠.
0: 그래서 저희 예. 강아지 털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1: 문제 없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no problem.
0: No problem?
1: 네. 풀어풀.
0: 어, 네. 실망할 뻔했잖아요.
1: EM인가? UM인가? 아우, 그게 네. 헷갈리네. 갑자기 역시, 헷갈리네요.
0: 역시 멈추면 안 돼요.
1: 예. 툭 써야 돼요.
0: 맞아요.
1: 예. I'll call him, I'll give a call.
0: Give him a call.
1: Give him a call.
0: 그게 뭘 것 같아요? 뭐예요?
1: 어, 나는 그에게 줄 거예요, 전화를.
0: 네. 오케이. 연락을 주겠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Right, no problem. No problem.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주겠다. 자, 참고로 이거 말고 no problem 대신에 제가 다른 건 다양한 거를 왕초보 영어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조금 굉장히 구어체에 가까운 가벼운 거 하나.
1: 어.
0: 그게 바로 sure thing.
1: Sure thing.
0: 굉장히 가볍고 많이 비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좀 친근한 느낌 준달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oh sure thing, sure thing. 이거 결국에는 oh sure, no problem. 의미는 같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전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Hey, call me 대신에 give 누구 a call, right? 뭐 아마 노래 가사 이런 데도 났던 기억이
1: give
0: 나는데요.
1: Give me a call,
0: baby, right?
1: baby.
0: Yeah.
1: yeah.
0: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듣잖아요. Give me a call, baby, baby.
1: 맞아요.
0: Give 뒤에 me가 나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러니까 그 형식을 머릿속에 딱 대입을 시켜서
0: 맞아요.
1: 이것도 어디 많이 본 건데라고 유추를 했어요.
0: 그게 얼마나 네. 좋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이거예요. 딱 이 차이예요.
1: 네.
0: 미국 사람들이 왜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1: 어?
0: 머리가 더 좋아서? 아니라 그걸 계속 들은 것뿐이에요.
1: 어,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give me a call, 뭐 baby baby 이거를 계속 들으면 우리도 익숙한 거예요.
1: 그쵸.
0: 이제. 그래서 누가 나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give a call, baby baby 이러면 아, 아니야 거기 뭐 있어야 돼.
1: 미 있어야 될걸?
0: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1: 야,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0: Of course. 노출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거를 암기하는 걸 넘어서 give someone a call. So 목적어를 바꾸면은 이 사람에게 연락을 주는 겁니다.
1: 네.
0: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ive 과거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1: Gave.
0: Gave죠. 할 수 있겠죠?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전화 줘. 오늘 밤에.
1: 아하. 어떨까요?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give me a call tonight. Call 네. me tonight.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1: 예.
0: 자, how about this? Give의 과거 다시 한번.
1: Gave.
0: Gave. 그러면 나 이미 그녀에게 전화했어.
1: 아.
0: 나는 이미 그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1: 예. I already gave her a call.
0: 그렇죠.
1: 아.
0: me가 아니죠. her죠.
1: Yes.
0: So I already gave her a call. 이런 식으로 하면 I already called her. 이거나 마찬가지다.
1: 그러네요.
0: 거.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I already gave her a call.
1: I already gave her a call.
0: 네. 그리고 왠지 give me a call. 뭔가 라임이 좀 살아있으면서
1: 맞아요.
0: 가사에 그래서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1: 네.
0: 제 생각에는. 그렇죠?
1: 네.
0: 자, 참고로 give me a call, 연락 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call 대신에 buzz를 쓰는 거예요. buzz가 약간 울림이죠.
1: 아, 진동소리군요.
0: 맞아요. 진동소리, 뭐 벌소리 이런 거 zzz 하는 게 buzz예요.
1: 네네.
0: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들으면은 알람이 되겠죠. 어? 뭐가 왔네?
1: 그렇죠.
0: 그래서 에이, give me a buzz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연락
1: 달라는
0: 네. 이거는 네. 뭐 구식 표현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시면 I mean 이거 쓰는 게 최고 좋기는 하죠.
1: 네.
0: 약간 격식

0: 이기도 하고. 근데 남이 얘기했을 때 버즈를 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1: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0: That's right. 네.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그렇죠. 질문 어순으로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0: 그렇죠. It's my dad's or it's my dad's phone number. 네.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알라이,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hat time? 음흠. 하고 나서 뒤에 질문 어순 이어가는 거. 네. 사실 그 어순 지키는 게 제일 여기선 키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쵸, 그쵸.
0: Alright. 자,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1: 네.
0: 제가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should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몇 시에 제가 돌아와야 할까요?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Ooh,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Yes.
0: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갈 텐데 집에 도착하는 거 get home입니다. 오는 거
1: 네.
0: get home. 너 몇 시에 집에 도착했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Yes.
0: Just like that. 자, 세 번째요. should를 또 써볼게요.
1: 네.
0: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나 몇 시에 가야 되지?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did you get home? What time should I leave?
0: Very nice.
1: Yes.
0: 자, 다음은요. call 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화번호를 써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어렵진 않죠, 이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아,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당신은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어요?
1: Can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Can you call this number? phone number 써도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phone까지 굳이 안 써요. 우리도 전화번호 대신 그냥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니까.
1: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이거 내 친구 번호야. 막 이러면서.
1: 아.
0: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오. Did you call this number?
1: 오.
0: 이렇게요.
1: Yes.
0: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234567-8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1: Yes, please call 1234567-8.
0: Okay.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자 부담번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화 달라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1: 네네네.
0: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please call 1800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아~ 자주 딱 들릴 거예요. 그럼 바로 번호 나오네. 약간 반갑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 좀 해봅니다.
1: 잘 들리겠는데요?
0: 그럼요. 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Can you call this number? Did you call this number? Please call 1234-5678.
0: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5: I'll call you when he's done.
4: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5: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좋습니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해결.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6: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2: Oh, no problem. Yeah. I'll give him a call.
6: Yeah, ok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you guess my password?
0: That's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at time?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어? 너 몇 시에 학교 갔니?
1: 오.
0: 네,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항상 낭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낭독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게 낭독입니다.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1: 네?
0: 소리 내서 하기 약속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영문법 독해인 레벨 4 13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13강은 새로운 유닛을 시작하는 강의인데요.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Next Step Challenge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런 우리말 문장을 주고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완성해 봤나요? 자, 우리말 볼게요. 당신은 무슨 영어 단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나요?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영어 단어 이렇게 네, 의문사와 명사가 나오는 의문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what, which, whose 명사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무슨이란 뜻을 가지는 의문사 what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 영어 단어라는 명사 뭐죠? English word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주어 동사를 봐야 되는데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문장의 동사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다 입니다. 일반 동사 like죠? 이럴 경우에는 일반 동사 대신에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두. 근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주어와 시제를 살펴야 돼요. 주어는 you, 당신은이고요. 좋아하다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do you로 물어야 되죠? 다음으로는 일반 동사 like가 나오고요. 뭐 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해서 like의 목적어가 to use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물음표 쓰는 거 잊지 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What English word do you like to use? 네, 이렇게 해서 잘 완성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to use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to 정사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today's learning point로 확인해 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step in에서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죠. 오늘 공부할 문법 제목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잘 배운 후에는 스텝법에서 독해를 해볼 거예요.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traffic, 교통수단입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교재 49쪽을 봐주세요. Get ready. 함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명사처럼 투부정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라는 이 문법 용어를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몇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투부정사가 무엇일까요? 먼저 to와 동사 원형이 같이 쓰여져 있는 형태의 말을 투부정사라고 말해요. to가 있으니까 to가 붙은 건 알겠는데, 부정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는 아닐 뿐 정은 정하다. 사는 품사 할때 사예요. 영어에는 여러 품사가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부정사는 그 품사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품사라도 정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고 또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품사로 정할 수 없다. 그 특징을 가지고 부정사란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번 유닛에서는 명사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음 유닛은 형용사, 그 다음 유닛은 부사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럼 명사로 쓰이면 투부정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다른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오거나 보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인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인 시작합니다. 네, 교재 50쪽을 봐주세요. 자, 이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시작해 볼게요. 파트 A와 파트 B에서는 주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다른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 주어로 쓸수 있습니다. 주어가 뭐죠?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네, 주어란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주인공인 말이거든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나오면 그것을 누가 하는지,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는 공부한다. 공부한다는 동작을 누가 하고 있죠? 나는. 나는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영어의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는 말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그게 주어라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기가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주어에 오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바뀌죠. 투부정사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요. 그에 알맞은 동사를 써야 합니다. 예문을 보면 이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To learn a new language is not easy.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주어로 to learn, to 동사원형, to 부정사가 쓰였죠?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배우는 것은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됐고, 자, 그리고 to learn, to 부정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맞게

is라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했죠? 그러면 예문을 몇 개 더 볼게요. self-check입니다. 투부정사 주어에 위하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To get an A on the exam was impossible. 그 시험에서 A를 받는 것은 어떻다?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라는 뜻이죠. 네, 여기서 보면 to get,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나왔고 맨 앞에 주어로 쓰였어요. 선생님이 받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했죠.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어땠나요? is의 과거형 was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석을 하면 그 시험에서 A를 받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다음 2번 가볼게요. To swim in the pool is fun.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역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고 해석은 to swim, 수영하는 것은으로 잘 해석했어요. 동사 볼까요? is, 3인칭 단수에 맞게 is가 잘 쓰였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로 쓰일 수 있고요. 다음 파트 B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를 살펴볼 건데요. 이번엔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용어는 여러분 익숙하죠? 네,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투부정사가 앞에 파트 A에서 본 것처럼 앞에 주어로 위치할 때도 있지만 뒤로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뒤로 가버리면 앞자리가 비죠. 그때 가짜로 it을 써주는 거예요. 그때 it을 가주어라고 불러요. 가짜 주어니까요. 가짜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진짜 주어는 뭐예요? 투부정사. 문장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로 앞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주어처럼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It is not easy to learn a new language. it 나왔고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러면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이에요. 뒤에서부터 해석이 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떻다? 쉽지 않다. it은 해석하지 않았죠. 네, 바로 이렇게 뒤로 와서 진짜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문장을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To learn a new language is not easy. Part A에서 봤던 문장입니다. 투부정사 주어가 이렇게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다. 뒤로 오면 가주어 it이 대신 쓰인다.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lf-check에서 문장 더 볼게요. 가주어와 진주어를 찾아 밑줄 먼저 치고요.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was impossible to get an A on the exam. 자, it하고 뭐가 나왔죠? 투부정사, to get 여기 있네요. 자, 가주어, 진주어 밑줄 쳤죠?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그 시험에서 A를 받는 것은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자, 이 문장 익숙하죠, 여러분? Part A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투부정사에 있는 주어부가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to get an A on the exam was impossible. 의미는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법이 좀 다를 뿐이죠.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It is fun to swim in the pool. It 가주어, to swim 진주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떠하다? It's fun. 재미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역시 이것도 투부정사 이 주어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쓰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래요? 네, 바로 To swim in the pool is fun. 네, 앞부분으로 다 와버렸어요. 그리고 Part A에 나왔던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두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B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Part C와 D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Part A, B에서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문장에서 주어에 위치할 때의 해석을 연습해 봤어요.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올 때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명사는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될 수 있죠. 투부 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면 역시 보어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어가 또 뭐죠? 보어는 쉽게 말하면 보충해주는 말인데요. 우리가 계속 볼 문장은 보어 중에서도 주격 보어라는 거예요. 주격 보어란 뭐냐면 뭐를 보충해주는 말이냐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주어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을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 주격 보어로서 투부 정사를 쓸수 있어요. 문장에서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게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다로 해석됩니다. 즉, 비동사와 같이 쓰일 때가 많아요. 자, 여기 예문을 보면 앞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Travel is to discover new cultures. 자, travel, 여행은 주어죠. 그리고 is, 이다가 나왔어요. 여행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리고 is로 끝난다면 여행이 무엇인지 알수 없죠. 여행이 무엇이죠? 다음 보어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온 이 표현, 투부정사로 표현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행은 무엇이다? 새로운 문화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To discover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고요. 여행이 무엇인지를 보충해주는 말로써, 즉, 주격보어로 사용된 문장이에요. 자, 주격보어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self-check해서 문장을 더 보도록 할게요. His dream is to help animals in need. 그의 꿈은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돕는 것이다. 자, 여기서 in need라는 건 필요 안에 있다라는 그런 직역을 하면 안 되고요. 필요한, 뭐가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in need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돕는 것. 선생님이 to help를 뭐라고 해석했죠? 돕는 것. 이렇게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했고요. 비동사와 같이 쓰여서 그의 꿈이라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주격보어로 쓰인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2번도 함께 볼게요. Her goal is to become a famous actress. 그녀의 목표는 to become 되는 것이다. 유명한 여배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to become을 명사적 용법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비동사가 is로 나와 있으니까 이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Her goal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로 to become, 투부정사가 사용된 문장이었죠? 네, 이렇게 주격보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파트 D로 같이 가서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사니까 뭐로도 쓰일 수 있다?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다. 목적어가 뭐죠, 여러분?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에서 공부한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뭔가요? 바로 영어를이죠. 우리말로 하면 을을이 붙는 말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이게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을을을 붙여서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장 속에서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He wanted to grow some plants. 그는 원했다. 몇몇 식물들을 기르기를, 기르는 것을 해서 wanted, 원했다라는 동사의 대상으로, 목적어로 to grow가 쓰였죠. 무엇을 원한 거예요? To grow, 기르는 것을 원했다. 이처럼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동사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ove, 사랑하다, begin, 시작하다, 또 want, 나왔죠? 원하다, hope, 희망하다, 또 plan, 계획하다. 이런 동사들이 목적으로서 투부정사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요 예문들은 우리 self-check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목적어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She loves to read books in her free time. 그녀는 loves, 여기서 love는 아주 좋아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문맥이 맞아요. 아주 좋아한다. 그녀의 자유 시간에 책 읽는 것을 하고 to read가 love의 목적으로서 쓰였죠. 아주 좋아해요. 뭘 좋아하죠? 책을 읽는 것을. 네, 그래서

합격하기를, 통과하기를 이란 의미로 쓰였죠.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하면 를 이라는 표현이 우리말에 따라 붙습니다. 호프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 정사의 명사조용법 잔뜩 배웠는데요. 자,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나요? 그럴 땐 이지은 선생님의 이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투부 정사란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의 말이고요. 우린 지금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따라서 해석할 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다 명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주어로 올 때는 은는 이가가 붙어서 뭐뭐 하기는 과 같이 해석되고요. 이때 주어는 3인칭 단수니까 동사 형태에 유의해야 돼요. 또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 정사도 살펴봤어요. 가주어는 이때 해석하지 않고 진짜 주어는 뭐다? 투부 정사다. 문장 뒤에 있으니까 잘 해석해야 되고요. 다음 다른 명사처럼 보호에 올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주격 보호에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주격 보호란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로써 문장에서 비동사와 함께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목적으로 쓰일 때도 살펴봤죠? 목적어는 우리말에서 을을이 붙어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목적어로 투부 정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동사들은 네,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업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적용해서 독해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에 대해 주제는 트래픽, 교통수단이에요. 이 주제는 처음 나왔죠? 자, 오늘도 어떤 재밌는 내용을 알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Some cities draw road lines with special paint. 몇몇의 도시들은 특별한 페인트로 도로선을 draw, 그린다. 네, 도로선이 글의 소재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Traffic이니까 road lines, 관련된 어휘죠. 특별한 페인트로 도로선을 그린다고 해요. The purpose of this is to make the lines glow in the dark. Purpose, 목적이에요. 이것의 목적은 그 라인을 glow,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자, 선생님이 이긴 문장을 해석했는데요. 여기에 이 문장을 잘 해석하려면 이 구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make가 나오고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때의 뜻은 이 목적어를 뭐하게 만들다란 뜻이에요. 문장 속에 대입해 볼게요. 이것의 목적은 그 선들을, 도로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선들을 동사 원형 나왔네요. glow는 빛나다란 뜻이에요. 그 선들을 빛나게 만든다. 어때요? 자, 이 구문에 맞게 잘 해석했죠? 네, 이것의 목적. 여기서 이것이란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스페셜 페인트로 도로선을 그리는 것의 목적은 이 라인이 빛나게 하는 것에 있대요. This paint absorbs light during the day and glows at night. 이 페인트는 낮 동안에 빛을 흡수하고 밤에 빛을 낸다. 빛난다. 자, 이 문장은 observes 그리고 glows가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네요. 두 개의 동사가 나왔어요. 이 페인트가 하는 기능이 나와 있어요. 낮 동안에 빛을 흡수해서 밤에 그 빛을 glow 내뿜는 거죠. 정말 special paint, 특별한 페인트네요. 다음, the cities hope to keep cars and people safe at night. 이 도시들, 그 도시들은 차들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밤에 차들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hope, 바란다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hope는 그 목적어로 to부 정사를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였죠. 그래서 hope의 목적어로 to keep이 왔고요. 선생님이 지키기를, 유지하기를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keep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구문이 있어요. 바로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용사 구문입니다. 이 구문은 목적어를 모호하게 지키다. 지키다가 keep이니까요.
유지하다 이런 뜻의 문장을 만들어내.

돼요. 그러면 여기 문장에 대입해서 살펴볼게요. 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말로는 뒤에 오는 이 목적격보의 형용사가 뭐뭐 하게라고 해석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사 같죠? 부사는 우리말로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이프를 나중에 영작할 때 세이플리로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호에는 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라는 의미더라도 safe와 같이 형용사 그대로 써줘야 돼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다음, plus, it is possible to save energy. 자, it 가지고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이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How? 어떻게? The paint glows without using electricity. 그 페인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 없이 빛난다. 맞나요, 여러분? Withou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 없이란 뜻이에요. 전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페인트가 낮에 빛을 흡수해서 밤에 내뿜으니까요. So we can blank.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잘 읽어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며 우리의 이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네, 볼게요. 뒤에 so we can 하고 빈칸 처리가 됐는데 앞에 문맥과 적절한 앞에 문맥과 어울리는 네, 문장이 완성되어야 되겠죠. 1번 볼게요. So we can protect many people on roads.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길 위에서 protect, 지킬 수 있다. 자, 앞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Without using electricity, 전기의 사용 없이 페인트가 빛난다. 그래서 it is possible to save energy. 전기를, 즉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protect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얘기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turn off some of the street lights. turn off, 끄다란 뜻이에요. some of the street lights 하면 street lights가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의 몇몇을 turn off, 꺼둘 수 있다. 자, 2번이 들어가면 어울리나요? 그렇죠. 앞에 지금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빛을 낸다고 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가로등은 몇 개는 꺼둘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So we can turn off some of the street lights. 잘했고요. 그래도 3번도 봐야겠죠? Keep the roads clean and safe. 네, 이 구문은 이 문장은 지금 목적어 the roads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clean and safe에서 형용사가 나온 구문이네요. Keep이 유지하다죠. 길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네, 이것도 크게 관련이 없는 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은? 질문이 나와 있어요. Why is the paint special? 왜그 페인트는 special, 특별한가요? 자, 우리 스페셜 페인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했죠? 페인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까요?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This paint absorbs light during the day and glows at night. 이 페인트는 낮 동안에 빛을 흡수하고 그리고 밤에 빛을 내요.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야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야광이어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자, 이제 이지 가이드로 방금 읽은 지문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글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나요? 메인 아이디어 함께 볼까요? Some cities use special paint to make road lines glow in the dark. 문장이 좀 길지만 차근차근히 보면 몇몇의 도시는 특별한 페인트를 사용한다. 여기서 to make가 나왔어요. 그리고 make 다음에 road lines 목적어 나왔고요. glow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즉, 도로선이 빛나도록 만든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어둠에서.
자, 여기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수직투부 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다다음 유닛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을 해석하면, 뭐 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그 도로 라인이, 도로선이 빛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페인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디테일도 볼게요. The paint absorbs light during the day. 그 페인트는 낮 동안의 빛을 흡수하고요. It glows at night without using electricity. 그것은 전기의 사용 없이 밤에 빛난다. It is possible to save energy. 이 to 구문이 나왔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특별한 페인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하고 있죠? 만드는 것이다. 자, 만들다 make를 뭘로 써야 돼요? To make 이렇게 쓰고요. 또 지키기를 희망한다. 희망한다 hope가 나왔어요. hope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올수 있죠? 따라서 지키다 keep을 넣어서 to keep 이렇게 쓰였습니다. 마지막은 앞에서도 방금 이지가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절약하는 것, 진주어로 to save 쓰면 완성되죠. 자, 이렇게 우리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잘 배워봤고요. 이번에 나온 리뷰 퀴즈는 keep, 목적어,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7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사 when, where, 그리고 why, how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오늘 의문사 내용 좀더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읽으면서 바로 표현 외워볼게요. 먼저 start 나와 있습니다. start 시작하다죠. 그리고 midterm exam인데요. 먼저 exam이라는 표현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이 mid가 중간에 한가운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midterm exam이라고 하면 중간고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arrive인데요. arrive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그리고 우리 airport, airport, 공항이죠. 또 station, station, 무슨 뜻이에요? 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subway station 하면 지하철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표현들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in front of. in front of인데요. 무엇의 앞에라는 표현이죠. 또 next는 next 무엇의 옆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eave인데요. leave는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leave Seoul 하면 서울을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palace인데요. palace 하면 궁전입니다. 궁전. 그리고 midnight. 여러분, night 하면 밤이죠. 근데 midnight이니까 한밤중에, 즉 자정이 되는 거예요. 자정. 오전 12시가 되겠죠. 자, 이어서 birthday입니다. birthday 하면 생일이에요.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언제니?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train인데요. train 하면 기차. 그리고 subway 하면 지하철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fall down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fall down 하면 넘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get a good grade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중간고사라는 표현 봤잖아요. 이 grade라는 표현은요, 성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et a good grade라고 하면 좋은 성적을 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disappointed, disappointed인데요. 실망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sappointed. 강세는 pointed,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disappointed. 한번 더. disappointed. 네, 잘하셨어요. 이어서 우리 scared 보겠습니다. scared. 무서워하는, 겁먹은이라는 의미예요. I'm so scared. 나 너무 무서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ghost입니다. 여러분, ghost 하면 유령이에요. I saw a ghost yesterday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 어제 유령을 봤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ghost, 유령. 그리고 우리 windy 나와 있습니다. wind는 바람인데요. 뒤에 y를 붙여서 바람이 많이 부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glasses입니다. glasses, 안경이라는 의미예요. wear glasses 하면 안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thick 나와 있어요. thick 하면 두께가 두꺼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 thick coat 하면 코트의 두께가 두꺼운 게 되겠죠. 자, 이어서 return 나와 있습니다. return a book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책을 반납하다, 다시 돌려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return, 반납하다라는 의미로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4개 단어 별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우리 의문사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when이라는 단어는요, 언제라는 의미로 장소, 장소가 아니죠. 시간이나 때를 물어볼 때 씁니다. 예를 들어, when is your birthday 하면 너의 생일은 언제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where 볼게요. where이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바로 어디에 라는 의미죠. where are you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어디에 있니?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why 볼게요. why는 왜? 라는 의미로 이유를 물어볼 때 주로 쓰게 됩니다. Why are you so angry? 너 왜 이렇게 화났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how인데요. how는 어떻게? 라는 의미로 방법이나 수단을 물어볼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How do you go to school? 하면 너는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 가냐? 이렇게 수단을 물어보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네 개의 의문사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오늘은 이 의문사들의 의미와 이 의문사가 사용된 의문문의 형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 when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의문사 when의 의미가 뭐였죠? 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en does the movie start? 라고 했어요.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는 시작 안 하고 자꾸 광고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영화는 언제 시작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 이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When does the movie

start. 무슨 뜻이라고요? 영화는 언제 시작하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답할 때는 그건 언제 시작한다? 라고 시간을 답해주면 되겠죠? It starts at 7.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정확한 시각의 앞에는 이와 같이 at을 사용해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본 내용을 교재 개념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의문사 when은요, 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때에 대해서 묻는 의문사예요. 예를 들어서, When do we have midterm exams? 라고 하면, 우리 중간고사가 언제니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요, 다양한 전치사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치사 단원에서 공부했지만, 아무 전치사나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구체적인 시각의 앞에는 전치사 at을 써주시면 되고요. 또 요일이나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을 써주면 됩니다. On Thursday, on Monda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년이나 월 앞에는 전치사 in을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는 12월에 있잖아요. 그럴 때 Christmas is in Decemb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On December 아니에요. 월 앞에는요. 전치사 in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각을 물을 때는 when을 써도 되긴 해요. 근데 when은 언제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 구체적인 시각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몇 시라는 의미로 what time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arrive at the airport? 이렇게 말하면 그 영화 배우는 몇 시에 공항에 도착하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각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when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의문사 where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here이라는 것은 어디에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인데요. 장소를 물어볼 때 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Where are my glasses?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안경이 어디에 있니?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안경 어딨어요? 지금 이분이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서 지금 안경 어딨는지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You are wearing them.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They are on your head. 머리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요, where로 물어보면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 교재 개념 정리해 볼까요? 의문사 where은 어디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로 장소에 대해서 묻는 의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is Seoul Station?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역은 어디에 있나요?가 되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니? 영어로 뭐라고 해요? Where are you? 라고 합니다. Where은 이렇게 장소나 위치에 대해서 묻는 표현인데요. 우리 대답할 때는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주는 다양한 전치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전치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의미를 떠올려 볼까요? 먼저 at이라고 하면요. 장소 앞에 나와서 보다 좁은 지점 앞에 나와서 그 장소에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in은 어때요? in은 어디의 내부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on은 무엇의 바로 위에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under은 무엇의 바로 아래에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under the desk 하면 책상 아래에 이런 의미예요. 자, next 볼까요? next는 무엇의 바로 옆에라는 의미죠. 그리고 between은요? between은 between A and B 이렇게 자주 쓰여서 A와 B 사이에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in front of인데요. in front of 하면 무엇의 앞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주는 전치사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t's in front of 남대문 police station.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남대문 경찰서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It's next to 남대문 police station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남대문 경찰서 옆에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을 통해서 방금 배운 의문사 두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다음 신데렐라의 두 장면을 보고 각 상황에 대한 질문을 완성하세요. 질문을 완성하는 우리 의문사를 적절하게 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장면을 보니까 이 신데렐라가 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장면을 보니까요.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나오고 있어요.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Bing, can did Cinderella go?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 한번 볼게요. She went to the palace. 그녀는 어디에 갔대요? Palace, 궁전에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뭐였을까요? 신데렐라는 어디에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았겠죠. 따라서 어디에라는 표현으로 wher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이번에는 Bing Khan did Cinderella leave the palace라고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궁전을 떠났는데 언제 떠났냐고 물어보았겠죠? 대답을 보니까 She left at midnight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정에 떠났습니다라고 하였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 언제 떠났나요? 라는 의미니까 우리 when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인데요. 다음 대답을 보고 질문을 완성하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보시면 Bing can do monkey sleep라고 하였습니다. 대답 한번 볼까요? They live in trees.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나무에 삽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원숭이들은 어디에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았겠죠? 정답은 where. Where do monkeys live? 원숭이들은 어디에 사나요? 라는 의미예요. 네, 이어서 2번입니다. Bing ca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어보았고요. 대답을 보니까 My birthday is on November 3rd 라고 했습니다. 내 생일이 언제래요? 11월 3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뭐였을까요? 너의 생일이 언제니? 라고 했겠죠. 그래서 whe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 is your birthday? 하면 너의 생일이 언제니? 이런 의미죠. 3번입니다. Bing can is your car? 이라고 물어보았네요. 너의 차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 대답을 보니까 It's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건물의 앞에 있어 라고 했어요. 위치를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 wher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here is your car? 너의 자동차는 어디에 있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4번인데요. Bing can did you return the book?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return the book은 무슨 뜻이에요? 책을 반납하다입니다. 대답을 보니까요. I returned the book yesterday라고 했어요. 나 어제 책을 반납했어. 이런 의미죠? 따라서 너책 언제 반납했어? 라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정답 when입니다. 너는 언제 책을 반납했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인데요. Bing Khan, do you want to go this summer?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 볼게요. I want to go to Paris. 나는 파리에 가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말은 너는 어디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Where do you want to go this summer? 이 되겠습니다. 너는 어디에 올해 여름에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Basic Concept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의문사는요. Where 그리고 When 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의문사 Why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의문사 Why는 왜? 라는 의미로 이유를 물을 때 주로 씁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참새들이 있고요. 아래에는 악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악어들이 다 참새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볼까요? 이 참새가 물어봅니다. Why are they looking at us? 무슨 뜻이에요? Why are they looking at us? 왜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이런 의미죠. 자, 이유를 답합니다. Because they are hungry. 쟤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뭐뭐하니까,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because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교재 개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y의 의미는 왜입니다. 왜라는 뜻으로 이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y the long face? 무슨 뜻일까요? The long face, 왜 얼굴이 기냐? 이게 아니에요. Long face는 우울해서 축 처진 얼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상을 하고 있어?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why는 왜, 이유를 물어볼 때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요, 이유를 나타내주는 문장을 써야겠죠. 이때는 because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because가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ecause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라고 하면 내가 나의 여자친구랑 헤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이유를 나타낼 때는 우리 문장 맨 앞에 because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의문사 how인데요. 의문사 how는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셀카봉 써보신 적 있나요?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셀카봉을 처음 써보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물어보나요? How do I use this selfie stick? 내가 이 셀피 스틱을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셀카봉은 어떻게 쓰면 된대요? You can take a picture of yourself. 너는 너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즉,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해서? By pulling out the pole. 이 막대기를 쭉 당겨서 너의 사진을 찍으면 돼. 라고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how로 물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대답할 때 방법을 설명해주면 돼요. 자, 그럼 개념 읽어볼게요. How는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방법이나 수단, 그리고 상태를 묻는 의문사예요. 예를 들어서, How do I use this program? 이렇게 물어보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How did you come here? 하면,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오셨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수단을 물어보는 것이죠. 또, How do you feel about the news? 이렇게 물어보면 그 소식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는 How가 당신의 상태를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방법이나 수단을 물어볼 때에는 by 플러스 명사로 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오셨냐고 물어볼 때는 I came here by train 이렇게 답하면 저는 여기에 왔는데 뭘 타고 온 거예요? 기차를 타고 온 것이죠. by 뒤에 이렇게 교통수단이 나오면 그 교통수단을 타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by subway. By subway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택시를 타고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y taxi 하시면 되겠네요. 자동차를 타고 해볼까요? 자동차를 타고 By car. 하나만 더. 버스를 타고는요? By bus. 자, 이런 식으로 by 뒤에 교통수단을 쓰게 되면요. 그 교통수단을 타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상태를 물어볼 때는요,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다양한 형용사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bad, good, tired, hungry, fine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것에 대해 안 좋은 기분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때는 feel 뒤에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feel 형용사 하면 어떤 기분을 느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까지 배운 내용 이 practice tool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인데요.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과 대답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1번 그림을 보시면 남자아이가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을까요? Fall down. 넘어졌기 때문이겠죠? 이 fell down은 fall down의 과거 형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완성해 볼까요? 그는 왜 울고 있니니까 맨 앞에 why를 써 주어야겠죠? Why is he crying? 이 되겠고요. 이유를 나타내니까 우리 because로 시작할게요. Because 뒤에는요,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오면 됩니다. He fell down. 그가 넘어졌기 때문이다가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이 남자아이가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Scared 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겁을 먹은 거죠? 유령을 봤기 때문이죠? 자, 왜?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Why is he scared? 무엇 때문이죠? Because he saw a ghost 하면 그가 유령을 봤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이번에는 남자가요, 굉장히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겠죠? 그는 왜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나요? Why is he wearing a thick coat 혹은 thick jacket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하니까 앞에 because 써주시면 되겠고 뒤에 wind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성적표를 보고 아이가 웃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why is she smiling 해주시고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because she got good grade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인데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바르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How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너 학교에 어떻게 가? 그러면 대답할 때는 나는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간다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나는 학교에 어떻게 간대요? By subway. 지하철을 타고 간대요. 자, 2번입니다. How do you feel today? 너 오늘 기분이 어때? 답할 때는 나 기분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I feel great. 나 기분 좋아 이런 의미예요. 3번인데요.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떻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씨가 어떻다고 대답해 주면 되겠죠. It's cold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추워. 4번입니다. How do I open this can? 이 캔을 어떻게 열까요? 자, 그럼 어떻게 여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캔 오프너를 사용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 대화에 적용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Grammar in real life고요. 자, 앞에 대화를 한번 쌤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James, 빈칸 is your birthday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본 걸까요? 너의 생일은 언제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대답 한번 볼게요. It's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 말은 앞에서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봤겠죠.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봤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했고요.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생일 파티에 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여자아이가, 아, 물론 갈수 있지, 라고 하면서, 빈칸 is a party at,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t's at my house, 라고 답해요. 우리 집에서 파티가 열려. 그러면 질문에서 너의 파티가 어디서 열리냐? 라고 물어보았겠죠. 따라서 알맞은 의문사 누가 들어갔을까요? Where 이 들어갔겠죠. Where? 자, 이어서 3번 보시면 빈칸 time does the party start? 라고 하였는데요. 자, 대답 보니까 It starts at 7 in the evening 이라고 했어요. 저녁 몇 시에 열린대요? 7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서 몇 시에 시작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몇 시라는 표현은요. What time입니다. What time? What time이라는 표현 자체가 몇 시라는 표현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Oh my, then I can't go to your party. 그러면 난 너의 파티 못 가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빈칸과 같이 질문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또 여자아이가 왜못 가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를 설명한다는 건왜못 와? Why? 라고 물어보았겠죠.
여자아이가 왜못 올까요? Because I have another birthday party at 7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또 다른 생일 파티가 있어서 거기 가야 돼. 너의 생일 파티에 못 가!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위 대화의 빈칸 1번부터 4번까지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다양한 의문사가 있어요. 쌤이랑 같이 이미 채워보셨죠? 자, 1번을 보시면요. 너의 생일이 언제니? 라고 하였으므로 when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요. 물론이지, 파티 어디서 열려? 라고 하였으므로 where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보시면요. what time 이라고 하면 몇 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hat 넣어줄게요. 이어서 4번.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라고 했으므로 wh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셨다면 우리 2번 볼게요. 우리 대화에서 소녀는 왜 소년의 파티에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말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우리말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죠. 여자아이가 왜 못 온다고 했어요? 다른 생일 파티가 있어서 못 간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친구의 생일 파티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How does the boy feel in the last picture? 이렇게 말했어요. Last picture, 마지막 그림이죠? 마지막 그림에서 이 남자아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여자아이가 못 와서 좀 슬프기도 하고 실망한 모습이 보입니다. 영어로는 He feels sad, unhappy, 혹은 disappointed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의문사 공부했어요. 의문사 when, where, 그리고 why, how까지 공부했으니까 각각의 의미와 의문문의 형태까지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303강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비교구문 여러분들 월요일날 이론 공부하신 거 어저께 자, 읽기로 반복해 보셨고요. 자, 오늘은 쓰기로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떤 순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비교구문 우리가 배운 내용들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듣고 자, 오늘 하루의 학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사의 A와 같은 스마트폰들은 B사의 B만큼 자, 똑같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장은 항상 이렇게 길어지면 뼈대부터 세우라고 했죠? 뭐가 어떻대요? 이게 사실은 2, 3번일 거예요. 매력적이다는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때요? A사의 A와 같은은? 그거는 스마트폰들이 있는데 어떤 스마트폰들이에요? A사의 A와 같은 스마트폰들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M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매력적인데 뭐만큼 매력적이에요? 바로 B사의 B만큼 매력적이라기 때문에 이거는 매력적인이라고 하는 보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보어를 수식하는 이거일 거예요. 그럼 이거 어순 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자, 주어동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smartphones가 되겠고 매력적이다는 2번, 자 3번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A사의 A와 같은은 어때요? 한 단어짜리면 앞에다 쓰려고 했는데 두 단어 이상이잖아요. such as 자체가 전치사고 뒤에 명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1 뒤에 들어간다는 거죠. 1과 2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여기 뒤에서 수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단어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3번에 뒷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자, 한글로 먼저 배치하면 이런 거죠. 주어와 동사보호 사이에 형용사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부사적 수식어가 수식하는 그런 어순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교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가, 자, 대등한 상황이라면 as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as는 한 단어로 끝나지 않아요. 앞쪽에 똑같이, 사실은 이 똑같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똑같이의 의미를 가진 as가 앞쪽에 저렇게 붙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면 되겠어요. 이 점만 주의하시면 뭐 나머지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지요. 자, 그러시면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자, 그러시면 문장 복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smartphones. 자, 그런데 그 스마트폰들과 어떤 거래요? Such as A's A. Are, 어떻습니까? As attractive as. 뭐만큼요? B's B.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As attractive as B's B.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문장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오이는 양배추보다 음악에 더 예민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문에서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뽑아왔는데, 영문으로는 어떤 어구들이 좀 주어져 있을까요? 일단, 고등용 단어가 아닌 것이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기는 합니다. 참고로, cucumber라고 하면 오이예요. 그 다음에 cabbage. 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오이와 양배추는 중등용 단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두 단어 가지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대요? 오이가 더 예민하대요.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비동사와 보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 2,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이가 뭐죠? 자, cucumbers.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와 어때요? 더 예민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예민하다는 그냥 보호인데 이것이 지금 more가 붙어 있으므로 뒤쪽에는 비교 대상과 연결어가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뭐보다도 양배추보다도 음악에 더 예민하다. 자, 예민하긴 예민한데 뭐에 예민해요? 음악에 예민하고. 그죠? 예민하긴 예민한데 누구보다도 더 예민해요? 바로 양배추보다도 더 예민하기 때문에 요거는 둘다다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앞에다가 쓸까요? 자, 저는 요 녀석을 좀 앞에다가 좀 써볼래요. 그리고 요것을 마지막 5번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글로 먼저 재배치를 좀 해볼게요. 자, 오이가 더 예민해요. 음악에 양배추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 보어.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이런 어순을 가지게 돼 있는 자 내용이고요. 자, 그 내용을 영문으로 다시 바꿨으면 이렇습니다. 자, cucumbers are more sensitive. 어디에? To music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than cabbages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내용적인 것을 추가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식물들도 음악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좋은 음악,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주면 성장을 더 빨리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식물들도 음악에 반응을 하는데, 자,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오이가 양배추보다도 음악에 더 예민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농업을 하시거나 자, 혹은 농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 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좀 된다면 수확량을 좀더 많이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참 인간들이 참 똑똑하기도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문을 좀 읽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 암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해 보니까 누가 어떻대요?

바로 cucumbers are more sensitive. 이게 좀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To music. 누구보다도 than cabbage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복기를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 2번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갈게요. 3번도 지문 안에서 이제 뽑은 그런 내용인데요. 한 인간의 기억력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자,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영문으로는 어떤 내용이 좀 주어져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뼈대부터 먼저 좀 세워볼까요? 누가 어떻대요? 당신의 기억력이 저장한다, 정보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영문 안에서 찾으시면 your memory 어떻게 되겠어요? 저장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요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store는 점포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의미는 저장하답니다. 뭘 저장합니까? 바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더라. 아이고, 요더 많은이 붙어서 비교 구문이 됐네요. 그래서 information은 목적어인데요.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ore가 나왔으니까, 더 많은 게 나왔으니까, 연결어와 비교 대상도 이제 필요하겠죠? 자, 연결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도서관보다도, 자, 더 많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모든 정보보다도 더 많이 정보를 저장한대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갖다가 4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또 어디 있대요? 이 세상에 있는 도서관들, 알겠죠? 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MA로 보시고 5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어순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수식어들이 두 개가 지금 와 있는 것인데요. 네. 자, 이것을 영문으로 재배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좀잘 되셨죠? 자, 그러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잘 복기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주어는 무엇이었나요? Your memory. 그럼 어떻게 할수 있대요? Can store. 뭐, can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stores. 이렇게 되겠죠? Your memory stores. 당신의 기억력이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저장하나요? More information. 좀더 많은 정보를 저장한대요. 근데 많은데, 뭐보다도 많대요. 자, than all the librar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도서관들이죠. 도서관들 어디에 있어요? 바로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보다 더 많이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까지도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4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지문 안에서 지금 뽑은 그런 문장인데요. 많은 어린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만큼 오로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대요. 자, 요 내용들 지금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점을 생각합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 뭐뭐을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목적으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도 이게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아유, 간단하네요. 어때요? 자, 바로 많은 어린이들이 생각한다. 바로 이 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한글로 재배치하면, 자, 주어 동사의 목적어절이고요. 영문으로 재배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만 주의하시면 되나요? 바로 that 이하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요 that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략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점. 바로 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think 이하의 that은 나와도 되고 생략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that 이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어와 동사와, 자, 그 다음에, 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science가 오로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와 있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만큼 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as는 as를 우리가 하나의 연결어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얘는 똑같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만큼 똑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더라. 그러나 실제로 과학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요게 이제 지문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비교구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 문장도 저희가 복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children think. 많은 아이들이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That science is only for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As smart as Einstein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 이렇게 복기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4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표면층 온도가 평년보다도 2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굉장히 여러 개의 수식어구가 붙어 있긴 하지만 뭐가 어떻대요? 뼈대가 어때요? 온도가 그죠? 네. 2도 더 높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2도 더 높다는요. 비동사와 보호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수식어가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온도 어디 있어요? The temperature. 2도 더 높다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비동사가 있을 거고요. 2도 더 높다는 2 degrees hig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degree라고 하는 단어는 정도의 뜻이고요. 자, 그래서 도수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온도를 나타낼 때도 degree라고 해요. 그래서 2 degrees hig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끝. 그럼 나머지들은 다 수식어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면층의 온도. 온도는 온도인데 어디의 온도예요? 표면층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적 수식어네요. 표면층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layer가 층이고요. surface가 표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면 좋겠어요? 1 뒤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을 1 뒤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층이 어디에 있어요? 동해의 표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면을 수식하는 형용사 MA가 되겠습니다. 자, 동해 어디 있어요? Of the East Se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 오겠어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겠네요. 그러면 요건 어디에 등장하나요? 1의 뒤쪽에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1 뒤의 뒤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하나 남았을걸요? 자, 그런데 더 높은데 여기서 higher는 형용사 high에 er이 붙은 거예요. high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라고 했습니다. 형용사 high에 er이 붙은 것이다. 근데 뭐보다도 더 높대요? 바로 평년, 평균적인 연도보다도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MD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니까 바로 보 뒤쪽에 오겠죠. 이것은 3 뒤에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어순 정리가 되면 자, 주어와 이것은 MA, MA 그 다음에 이것은 동사와 그 다음에 보어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요. 요것이 다시 MT가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대목 무엇입니까? 바로 보어가 비교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연결어가 된이 나와 있고 비교 대상이 그 뒤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문장도 마무리 짓고 자, 복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layer of the East Sea 어떻대요? 자, is 2 degrees higher.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n
the average

0: ear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도 배웠던 문장들 자 있으니까요. 요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Some smartphones, such as A's A, are as attractive.

0: Your memory stores more information than all the libraries in the world. Many children think that science is only for people as smart as Einstein.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layer of the East Sea is 2 degrees higher than the average year.
1: Okay, so, 여러분들, 그저께 시작했던 비교 구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두 번의 반복 오늘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기분 좋게 마무리가 잘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 정말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2: A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책을 많이 읽고요. 즐기다 보면은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끝내볼 책은 바로 싸이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 싸이라는 책이 그렇게 간단하고 짧은 책은 아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완독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끝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many, some, few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다른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알아두면 아 이게 이거구나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ff the stage. Family is important to Sai. When he is not working,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His wife is Yoo Hae-yun. They were married in 2006.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Buzz. In 2012, Sai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Sai was excited to begin working on some new songs. He said some may be in English. Sai's fame continues to grow.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싸이의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영어책을 또 완북하게 되었습니다. 완독을 하게 되었죠. 완전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Off the stage. 여기서 stage라는 것은 가수들이 공연하는 그 무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서 off, 내려왔다, 떨어져 있다가 되니까 무대 밖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소제목이 되겠죠. Family is important to Sai. 자, 그러면 무대 밖에서라는 것은 이제 음악 이외의 일들, 무대와 관련 없는 그런 생활들. 아, 그래서 첫 문장을 보니까 Family is important to Sai라고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가족은 Sai에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0: 중요하죠. 가족은 싸이에게 중요합니다. When he's not working, 그가 일을 하지 않을 때,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싸이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with his family and friends. 그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His wife is 유혜연. 그의 아내는 유혜연 씨입니다. They were married in 2006.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냐면 200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연도 읽는 방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6년이죠. 우리는 2006년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영어는 사실은 원래는 끊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를 읽으면은 20가 되겠죠. 뒤에 있는 것을 읽으면 6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살짝 약간 웃긴 그런 말이 되곤 합니다. 26. 이 글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26를 들으면 26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06년 같은 경우 0이 이렇게 있을 때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자리씩 끊어 읽지 않고 2000년대, 맞죠? 이런 2000년대에서 2000으로 시작하고 끝에 숫자 1의 자리만 있을 때는 그냥 2006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y were married in 2006라고 저도 읽은 것이죠.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면 그들의 twin이라고 하면은 쌍둥이의 혹은 쌍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쌍둥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정말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Off the stage. Family is important to Sai. When he is not working,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His wife is Yu Hae-yun. They were married in 2006.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0: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Buzz, Buzz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그 가수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정말 예술이던데요. 탐, 제 가상의 친구, 가장 친한 가상의 친구입니다. 탐아, 너 그거 알아? 그 노래 들어봤어? 와, 정말 나 한번 듣고 완전 빠져들었잖아. 그거 알아? 그 가수 알아? 와, 노래와 안무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 와, 그 안무가 중독성이 좀 있던데. 이렇게 웅성웅성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야기하고요. 제 친구도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웅성웅성웅성 거리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죠? 웅성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거 들어봤어? 그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웅성웅성웅성거리는 것이 바로 버즈입니다. 버즈는 원래는 벌의 소리에서 왔습니다. 버즈 이렇게 여기에서 왔는데 윙윙거리다, 웅성웅성거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웅성웅성거리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대중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웅성거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벌이 아니겠죠. 당연히 대중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대중의 관심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관련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중의 관심이라고 하면 이 다음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제목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그 한 단어 혹은 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고 웅성거림, 대중의 관심,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 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어떻게 또 관심이 커지고 어떻게 더 인기가 있어지고 유명해지지, 어떻게 더 관심을 받지, 이런 내용이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글을 읽으면은 확 몰입감이 생겨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빠져들고 한 번만 딱 읽어도 이해를 잘할 수 있겠죠. 막 또 읽고 또 읽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을 해봄으로써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약간의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n 2012, 2012년에 Sai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ai는 새로운 매니저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셨냐 하면 Scooter Brown. 어떤 분이셨냐 하면 Scooter Brow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니저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스쿠터는 스쿠터라는 분은 역시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With Justin Bieber. Justin Bieber이라는 분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Justin Bieber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Psy was excited. Psy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신이 났다라는 것이죠. 왜 신이 났죠?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To begin, 시작해서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begin,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excited, 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지금 여기 to부터 끝까지 적고 있습니다. 왜 사이가 신이 났냐 하면 바로 to begin, 시작해서. 뭐 하는 걸 시작했냐면 working on some new songs. 새로운 몇몇, 새로운 노래를 작업하기 시작해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노래 한번 써봐야지. 이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써야지. 이번에는 이런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막 신이 나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Some may be in English. 몇몇은 may be in English.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은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친구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me이라는 거. 여기서 몇몇이 뭐죠? Some 뭐죠? Some? 과자인가? 아니, 영어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영화인가? 아, 책인가? 일기? 수필? 아, 아니죠. 지금 여기에 이 문맥, 맥락을 활용한다면 노래겠죠, 당연히. 몇몇 노래는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있는 저런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여러 개를 제가 샘플로, 대표로 보여드리고요. 이것들이 꼭 하나의 역할만은 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Many, Some, Few의 또 다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만 제가 6개를 골라보았습니다. Many people attended the event. 많은 사람들은 attended the event. 이벤트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many가 될 것이고요. Some students are absent today. 몇몇 학생들은 오늘 결석했다. 몇몇 학생들. Few students passed the exam. 그 시험에 학생들이 거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의 많이 못했다. 매우 적다.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few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문장의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many, some, few가 되겠죠. 그 다음 세 개 볼까요? Any student can participate. Participate. 어떤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어떠한. 맞죠? All the students are here. 모든 학생들이 여기 왔다. 모든 학생들이 출석했다. Most people agree.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any, all, most 같은 것들이 또 수량을 나타내는 이 수량을 수량에 관련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것도 좋아요. 명확하게 있죠. 이 장점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형용사로서 지금 그 바로 다음에 전부 다 명사가 왔죠. People, students, students, students, students, people 이렇게 전부 다 량을 나타내는 그 대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많은 쿠키가 아니고 많은 책들도 아니고 많은 영화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니까 문장이 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사람들과 학생들 이야기 다 했는데 또 사람들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간결하고 짧게 적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Many attended the event. 자, 앞에 보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many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데 이게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Many attended the event. 그럼 앞에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many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여기 있는 some도 마찬가지. Some are absent today. 아까 전에 제가 students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학생 오늘 결석했다. 그 여기에 students를 적어주지 않더라도 앞에 이미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some students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 아주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Few passed the exam. 거의 아주 적은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니까 거의 없는이라고 few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거의 없는 학생들, 거의 학생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y도 마찬가지고 all도 마찬가지고 most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으면은 장점은 간결하게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many, some, few, any, all, most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조금은 불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문장, 이 문장들 말고요. 이 문장들이 쓰여 있는 나머지 문장들에서 맥락을 잘 캐치를 해서 이 여섯 개의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서로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줄여 쓰는 것도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내용에 집중만 해서 읽고 있다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ny, some, few를 제가 대표로 세 개를 적어 놓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진 표현이 나오면 다른 부분, 다른 맥락을 보면서 아, 이게 이걸 가리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i's fame continues to grow. Sai의 명성. 이 fame이라는 것은 평판, 명성이 되겠죠. 유명함입니다. 그래서 명성이 continues to grow.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ame이라는 거 우리가 약간은 덜 친숙하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여기에 ous를 붙이면은 famous가 되겠죠. 유명한, 인기 있는. 그래서 fame과 famous는 함께 눈에 익혀두면 좋겠죠.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팬들은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believe. 많은, 뭐죠? 많은 무언가가 믿습니다. He has a bright future. 그는 밝은 미래. 자, 그러면 believe라는 것은 일단 단어부터 다 보여드릴게요. believe는 믿다. bright는 밝은. future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많은 무언가는 믿습니다. He has a bright future. 그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뭐죠? 많은? 여기 보니까, 아, 앞에 저기 팬들도 나왔고, 아까 사람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은 바로 많은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Buzz. In 2012, Psy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Psy was excited to begin working on some new songs. He said some may be in English. Psy's fame continues to grow.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왔었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Fame. Fame. Psy's fame continues to grow.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Future. Future. She is excited about her future plans to travel. Bright. Bright. She's aiming for a bright future. Believe. Believe.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법은 바로 무조건 듣기만 있으면 될까요? 듣기만 있으면 될까요? 즉, 듣기만 많이 하면 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등하교하면서 혹은 여유 시간에 아, 나 영어를 좀 잘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영어 뉴스를 계속 듣는다든가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아, 나는 아직까지 이 영어 뉴스나 영어 음성, 영어 동화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30% 미만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즉, 아직까지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많이 유창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영어 실력이 초기에 있을 때,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 듣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듣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움직이는 그림, 즉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음성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항상 언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은 이 음성이나 글은 계속 읽거나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즉 예를 들어서 영어 뉴스를 듣거나 영어 동화를 듣는데 적어도 그 책 없이 혹은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그냥 음성, 영어 음성만 들었을 때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즉 아이는, 이 학습자는 이미 영어의 중급자 정도는 되겠죠. 한 중학생 수준 중급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음성만 들어도 괜찮겠죠. 왜요? 기존 지식으로서 이미 거기 안에 있는 영어 음성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듣기라는 것은 약간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죠. 영어 초기 단계에서는 듣기만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책이나 영상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영어가 좀 더 익숙해진다면 이제 음성만 들어도 괜찮겠죠.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학습자에 맞는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캥거루족 혹은 리트족이라고 불리는, 쉽게 얘기하면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인데요. 특히 영미권, 즉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서양권에서도 이런 캥거루족 혹은 리트족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이야기. 그 첫 순서는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제가 참 좋아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순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Kangaroo Tribe is growing'이라고 되어 있군요. A tribe,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종족을 얘기하죠. 캥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봅니다.
1: Kangaroo tribe is growing.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more than half of unmarried South Koreans in their 30s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y are often dubbed the kangaroo tribe, that refers to people who live off their parents even as they become old enough to leave the nest.
2: Kangaroo tribe is growing.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more than half of unmarried South Koreans in their 30s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y are often dubbed the kangaroo tribe, that refers to people who live off their parents even as they become old enough to leave the nest.
0: 그렇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표현을 알면 더욱더 쉬워지는데요. 그 표현, new keywords 들어봅니다.
1: To dub.
2: To dub.
1: Tribe.
2: Tribe.
1: To refer to.
2: To refer to.
1: To live off.
2: To live off.
1: To leave the nest.
2: To leave the nest.
0: 첫 번째 표현은 to dub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별명을 붙이다라고 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tribe, 부족이나 종족을 얘기하죠. tribe. to refer to something, 뭔가를 언급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refer to something. to live off, to live off,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epend on,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군요.

0: leave the nest. nest가 이제 자기가 살던 그 뭐 새의 경우에는 새의 둥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둥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거나 이래서 부모의 품을 떠나다라고 할 때 to leave the nest 이렇게 쓰는데요.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그죠? 뭐 꼭 보고서 그리고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통계라든가 statistics, 설문조사라든가 a survey, 뭐 여론조사, an opinion poll 다 according to로 시작을 하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more than half of unmarried South Koreans in their 30s. 그렇죠? In their 30s나 in the 30s. 항상 여기 소유격이나 더를 쓰시고 복수 쓰셔야 됩니다. 30대라고 하면 30부터 39세까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쓰셔야 되겠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30부터 39.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사 더를 쓰거나 소유격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얘기할 때 자주 빼고 쓰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결혼하지 않은 미혼 한국 성인 30대의 절반 이상이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이유가 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모님을 모시는 경향이었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8세가 되면 나가는 쪽이 좀 많았던 경우가 많았고요. 좀 문화적인 차이가 큰데요. 어쨌든 요 경향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해요. They are often dubbed the kangaroo tribe. 이들은 흔히 캥거루족이라고 불립니다. 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that refers to the people who live off their parents. 요거 정말 많이 씁니다. live off their parents. 부모님의 의지에서 살다. depend on their parents financially. 그걸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재정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Even as they become old enough to leave the nest. 심지어는 둥지를 떠날, 즉 부모님의 품을 떠날 만큼 나이가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즉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말이죠.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Kangaroo tribe is growing.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more than half of unmarried South Koreans in their 30s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y are often dubbed the kangaroo tribe, that refers to people who live off their parents even as they become old enough to leave the nest.
2: Kangaroo tribe is growing.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more than half of unmarried South Koreans in their 30s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y are often dubbed the kangaroo tribe, that refers to people who live off their parents even as they become old enough to leave the nest.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중국으로 가야 되겠군요. China boycotts Western brands. 보이콧은 막는 겁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불매운동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중국이 서방세계의 브랜드에게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볼 테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두 번 들어봅니다.
1: China boycotts Western brands. Nike, H&M, and other big Western brands are facing a boycott in China because of the stand they have taken against the alleged use of forced labor to produce cotton in the country's western region of Xinjiang.
2: China boycotts Western brands. Nike, H&M, and other big Western brands are facing a boycott in China because of the stand they have taken against the alleged use of forced labor to produce cotton in the country's western region of Xinjiang.
1: 보이콧. To take a stand.
2: To take a stand.
1: Alleged.
2: Alleged.
1: Forced labor.
2: Forced labor.
0: 첫 단어는 조금 전에 봤던 단어죠. Boycott. 본문에는 거부운동,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였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동사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To take a stand. Take a stand. 태도를 취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형용사로 들어갑니다. Alleged. 요거 중요하죠. 뭐뭐라고 주장된이라고 할

0: 쓰는 편이죠. 확정 지었을 때좀 위험할 때, 예를 들면 현재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이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용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라고 주장되는 이란 단어를 꼭 써줘야 됩니다. Alleged, forced labor, 강제 노동 혹은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표현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니케라고 읽진 않겠죠? 나이키, H&M, and other big Western brand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군요. 자, 나이키와 스웨덴의 H&M, 그리고 그 밖에 서방 세계의 대형 브랜드들이 are facing a boycott in China. are facing a boycott in China죠. face는 당면하고 있다라고 할때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face criticism이라고 하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즉,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할때 쓰는 편이고요. face a backlash라고 하면 역풍에 시달리다라고 할때 쓰는 편이고요. 정말 많이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facing a boycott이 되겠군요.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불매 운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the stand they have taken against the alleged use of forced labor to produce cotton in the country's western region of Xinjiang. 어휴, 숨 넘어가겠습니다. 진작인데요. 자, 일단 이때 stand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take a stand에 해당하는데 이게 앞으로 도치된 구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일 브랜드들이 취한 태도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태도가 against라는 의미에서 알수 있다시피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바로 the alleged use of forced labor, 강제 노역이 노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취했던 반대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alleged란 말이 만약에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the use of forced labor라고 해서 지금 이 글을 쓴 기자가 단정하는 겁니다. 강제 노역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취한 일 브랜드들을 놓고 중국이 불매운동까지 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까지 위험을 테이킹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부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alleged라고 써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 기본이기도 하고 현재 상황에도 맞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alleged use를 사용되었다라는 주장. 이렇게 alleged는 비록 형용사지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명사로 해석하면 조금 더 깔끔해져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이 강제 노동은 to produce cotton in the country's western region of 신장. 신장 지역이 참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면화를 생산하는데 강제 노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놓고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서 함께 제재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후속편이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이에 대해서 그 제재 조치를 취하고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놓고요. 한번 듣고 정리합니다.
1: China boycotts Western brands. Nike, H&M, and other big Western brands are facing a boycott in China because of the stand they have taken against the alleged use of forced labor to produce cotton in the country's western region of Xinjiang.
2: China boycotts Western brands. Nike, H&M, and other big Western brands are facing a boycott in China because of the stand they have taken against the alleged use of forced labor to produce cotton in the country's western region of Xinjiang.
0: 'Today's parents. 자, 오늘 today의 패턴은 뭐냐면 to take a stand 혹은 to take a stance 같은 의미입니다. stand를 쓰셔도 stance를 쓰셔도 의미는 같은데요. 특정한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미국 정부는 이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The U.S. administration is taking a blank stand on Iran. Take a stand, take a stance on Iran.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0: 강경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hardline stand를 쓰거나 아니면 tough stand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죠. hardline stand 혹은 stance라고 하면 강경한 입장, tough stand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말은 유화적인 입장이라고 쓰겠죠. 강경한의 반대말 유화적인, 그럴 땐 soft라고 쓰시면 되니까요. take a soft stance 혹은 stand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표현 들어옵니다.
1: The U.S. administration is taking a hard line on Iran.
2: The U.S. administration is taking a hard line on Iran.
0: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Knit People, a Global Phenomenon 이라고 해봤는데요. Knit, 그 need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need,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Knit People이에요. 잠시 후에 볼 거고요. A Global Phenomenon, 우리말로 유행이다 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Phenomenon 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Something has become a new phenomenon 이라고 하면 뭔가가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흐름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요. 니트족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 유행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 보이지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요. 직업도 없으면서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이 늘고 있습니다. 설명이 나오는군요. 니트족이라고 하는 것은 캥거루족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니트족은 일단 교육 받지 않,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공부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업 훈련을 받거나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대학 졸업상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하나씩 볼까요? 니트족이 늘고 있다, 숫자가 늘고 있다, 우리 뭐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The number of knit people, thos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is growing worldwide.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할 때 the number of 어떤 사람이 is growing, is rising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이긴 하죠. 니트족의 특징이 여기 NEET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Thos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래서 니트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학 졸업상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가끔씩 이제 그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야 되거나 아니면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직업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번역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simple and clear라는 말을 많이 써요. simple and clear. 좀 단순하게 하되 명확하게 하다. 근데 여기 simple이란 단어가 가끔 오해를 삽니다. simple이란 단어가 그냥 어려운 거 대충 넘어가고 뼈다귀만 딱 쓴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때문이다가 아니고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뉘앙스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안 되면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학 졸업장이라고 할 때 a college diploma. 디플로마가 졸업장이에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위라고 하면 되겠죠. a college degree. 이게 학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혼용이 가능합니다. 보장하다라고 할 때 to guarantee란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글쎄요. 대학 졸업상이 guarantee 쓸 수는 있겠는데요. 자, 볼까요? It is blank because of a college diploma is no longer a surefire blank to employment. 자, 일단 요 앞은 생각하지 맙시다. 뒤에만 볼게요. A college diploma. 대학 졸업장이 is no longer. 더 이상 a surefire blank to employment. 100% 확실하게 고용으로 우리를 이끌진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유 가운데 뭐뭐이기도 하다라는 얘기 뭐예요? 한 가지 이유라는 얘기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것도 이유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it is in part because, in part,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t is in part because a college diploma is no longer a surefire ticket to employment. 요거 빠져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아요? A guaranteed ticket to employment. 티켓은 가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날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a

0: Ali's diploma is no longer a ticket to employment.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정리하죠.
1: Neat people, a global phenomenon. The number of neat people, thos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is growing worldwide. It is in part because a college diploma is no longer a surefire ticket to employment.
2: Neat people, a global phenomenon. The number of neat people, thos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is growing worldwide. It is in part because a college diploma is no longer a surefire ticket to employment.
0: Today's expressions. 들어봅니다.
1: To live off.
2: To live off.
1: To leave the nest.
2: To leave the nest.
1: To take a stand.
2: To take a stand.
1: College diploma.
2: College diploma.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 편지 23강이었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 코치입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추가 문법 할 만한가요? 괜찮아요? 자, 오늘도 이제 추가 문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15부터 여러분들이 20까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딱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문법 들어갈 건데요. 자,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 퀴즈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선생님 왔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얘입니다. We were disappointed. 요거 이제 해석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왜? 잘하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했다라는 건데요. The movie, 영화에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빈칸에다가 한 단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도 답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열공하고 나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추가 문법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추가 문법 15번째 거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목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도 되면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추가 문법 같습니까? 바로 시제죠, 시제. 현재 완료하는 순간 시제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시제에 대한 추가를 알아볼 건데 이름이 진짜 웃긴 게요. 보시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묘하죠. 현재 완료가 우리 뭔지 알아요? 그리고 진행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 개를 그냥 합친 겁니다. 왜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이렇게 합치면은 합치면 약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무슨 맛이 날지 예상이 되시죠? 뭐 이렇게 막 짭짤하면서도 좀 매콤한 그런 맛 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요. 현재 완료랑 진행이랑 합친 그런 느낌이 될 거라서요.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어떤 동작이. 그리고 진행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쓰는 것만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쓰는 것도요. 잘 들여다보면은 앞에 have been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는 이제 has been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죠. have pp, has pp를 썼으니까.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ing. 요게 진행형이잖아요. 그 두 개를 그대로 합쳐서 have, has been, ing라는 이런 시제가 만들어졌고요. 느낌은 뭐 따로 공부할 것도 없다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I have been waiting. 어떤 느낌? 내가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를요, for 2 hours, 2시간 동안요. 그 다음에 Sally는요. has been writing입니다.

써왔고요.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메일을요. 아침 내내요. 그리고 it has been snowing입니다. 이때 it은 그냥 날씨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눈이요. 계속 왔고요.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since가 뭐뭐 이후로니까 어제 이후로요. 괜찮아요. 이제 쓰라 그러면 약간 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좀 낯설고 기니까. 하지만 한 번만 딱 기억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우리 좀 수준도 높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상태나 이미 완료된 일의 결과를 말할 때는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요. know라는 동사가 핵심인 거죠. know. 알다. 알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아니에요. 알다는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동작, 동작이 아닙니다. 이 동작이 되려면 머릿속에 무슨 동작이 그려져야 되는데, 알다 그러면 그냥 아는 거잖아요? 뭐 동작이 따로 그려지지가 않죠. 예, 요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예요. 아는 상태라는 건데, 요런 거는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작적 동작이 어울리지, 이런 거는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거죠. I have known her. 나는 그녀를 쭉 알아왔다라는 거죠. 그녀가 I였을 때부터. 밑에 거는요, 지금 동작이 완료가 됐어요. Sally has written 5 emails this morning. Sally가요, 오늘 아침에요. 5개의 이메일을요, 다 썼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일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또 쓰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요, 똑똑한 학생들이 합니다. 무슨 질문 하냐면은, 현재 완료 시제 기억나시나요? 걔도요, 계속이라는 용법이 있었어요. 쭉 이렇게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게 이어져 오다가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느낌이 원래 현재 완료 시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걔랑 얘랑 뭐가 다르냐고요.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live나 work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나, 그냥 현재 완료를 쓰나, 느낌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요, have been living 쭉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죠. here 여기에요. 2년 동안요. 요런 거는 그냥 have lived로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두 개가 같은 의미다. 밑에가 마찬가지로요. she has been working. 그녀가요, 일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요, 2004년 이후로요. 쭉 일을 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has worked만 써도 충분히 그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엑소사이즈 대표적인 문제 우리 좀 풀어볼 건데요. 제가 4번과 5번을 가지고 와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이제 적절한 동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나타내면 되는 건데요. 내 남동생이라고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요. 3달 동안에 직업을 뭐 하고 있었겠어요? look for가 찾다죠. 이제 쭉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다. 요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동생이니까요, has를 연결하는 거, have 아니라,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요게 포인트가 되고요, has been looking for,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직업을 쭉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다. 자, 밑에 거는요, 자동차가 나오고요, 1시간이 나옵니다. I'm all wet. 나 완전히 다 젖었대요. 왜 젖었겠어요? 씻었겠죠? 세차를 했겠죠? 여기 wash 있습니다. 원래 씻다인데 이제 자동차로 가면 세차하는 거죠? 내가 1시간 동안에 차를 쭉 이렇게 세차를 했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have been washing 이렇게 가고요. 주의할 포인트는 결국 하나죠. 요거 has 쓸 것인가 아니면은 have 쓸 것인가? 요거 한번 딱 주의해 주시고 been 동사 ing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다른 문제들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낯설 수 있고요. 쓸때좀 주의할 포인트 있잖아요. 다 써보시고요. 우리 잠깐 복습하고 돌아옵니다. 자, 복습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방금 배운 시제 뭡니까? 아, 엄청난 시제 배웠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완료 알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have나 has been 동사 ing 형태고요. 현재 완료의 느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진행의 느낌,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희 또 다른 시제 만나러 갑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끝냈고요. 또 추가 문법 한번 또 만나볼까요? 이번에 만날 추가 문법은요. 이 뭐요? 과거 완료와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시제입니다. 그쵸? 이제 시제가 되게 종류가 많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동사의 양념을 더해주면서 동사의 의미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주죠. 과거 완료 굉장히 유명한 시제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단 형태. head pp를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거 완료. 자, 그리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이제 과거 일들 중에서요. 더 먼저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이런 걸좀 구분해 줄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이런 거죠. 현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과거에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더 먼저 일어났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을 때요. 얘는 과거로 쓰면 됩니다. 우리 현재랑 좀 가까운 쪽은요, 그냥 과거로 쓰면 되는데, 이게 더 과거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를 써주라는 겁니다. head pp요. 정말 많이 이제 쓰이는 예문 중에 하나가 기차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기차가 떠나버렸다. 이런 예문 참 많이 쓰거든요. 기차역에 도착을 했죠. 근데 기차는 그 전에 먼저 갔죠. 그때 요런 거는 이제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만나면은 금방 한 방에 이해됩니다. 과거가 있어요. He went out. 그는 나갔어요. 나갔죠. 근데 뭐한 다음에 he had finished. 과거 완료입니다. 저녁을 다 먹은 다음에요. 누가 더 먼저입니까? 이게 더 먼저예요. 저녁 다 먹고 그 다음에 나갔다. 상식적으로 이해 잘 되시죠? 또 해볼까요? 그 소녀는요. had been sick입니다. 아팠다라는 거네요. For a year. 1년 동안요. When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을 때요. 자,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가 그를 만났어요.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게 과거죠. 근데 그 소녀는요. 내가 그를 만났던 그 전에 1년 동안에,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팠다라는 겁니다. 쭉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가 지금 이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걸 나타내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head pp를 써줬고요. 그다음 they'd never seen입니다. never이라는 부정이 붙어 있네요. 자, 그들은요 눈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요. they came to Korea.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사실 저도요.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눈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서울 근처에 오니까는 이게 눈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와, 이게 눈이구나 막. 이들도 그랬네요. 한국에 오기 전에요. 눈을 못 봤대요.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 한국에 온게 과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의 기간에 그들이 눈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느낌을 지금 전달하는 건데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또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복잡해졌죠?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게 뭐냐? 쓰는 거는요, 이렇게 써요. had been ing 씁니다. 우리 방금 했던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 살짝만 달라졌잖아요. 사실 얘도 이름이 과거 완료에다가 진행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별로 공부할 게 없는 게, 다시 한번 쭉 그려볼게요. 시간을 쭉 나타내 보면은, 여기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가 나타내는 거는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부터 이게 쭉이 뭔가 동작이나 이런 게 이어져 가지고요, 요 과거까지 이어지는 거. 그래서 이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 일어난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게 과거 완료거든요. 그럼 과거 완료 진행은 뭐냐? 이 어떤 동작이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시작돼 가지고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요. 그 과거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Everything was wet. 모든 게다 젖어버렸죠. 왜? It had been raining for days거든요. 이 과거보다 먼저. 모든 게다 지금 막다 젖어 있어. 그 이전부터 지금 며칠 동안에 계속 비가 왔고, 그리고 계속 비가 오고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시제는 느낌이거든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문장 쓴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우리가 캐치해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봐봐요. We had been dating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데이트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For 10 years 안에요. 10년간 데이트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근처에 뭔가 과거가 안 느껴지지만 분명히 이 문장이 쓰인 어느 곳에는 이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시점까지
그전 10년부터 고 시점까지 10년 동안에 우리가 데이트를 해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We had been dating for 10 years. 우리가 10년간 서로 데이트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럼 우리 바로 엑셀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 이제 밑줄 찾아서 표시도 하고요. 이두 녀석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이요. I had turned off all the lights before I left the office.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느껴지네요. 이제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had PP 아닙니까? 과거보다 더 먼저입니다. turn off가 끄는 거죠. 모든 불을 다 껐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요? 내가요, left the office,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아, 떠나다가 과거입니다, 지금. 근데 그 이전에 불을 다 끄고서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렇게 had PP로 나타내 준 겁니다. 저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Mark had a shower. 마크가 샤워했네요. 자, 요거 과거입니다. 근데요. after 뭐한 다음에요. he had done입니다. had PP 썼네요. 과거 완료네요. 왜 썼나요? 그가 운동을 한게더 먼저야. 그 다음에 샤워를 한 거죠. 그래서 요 과거보다 더 먼저 지금 운동을 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거와 과거 완료 잘할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까지도 우리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요. 지금 문제가 10번까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교재를 보고 있는데 10번까지 쭉 풀어보시고 우리 잠깐 중간 정리하고 다시 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배운 시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제편의 추가 문법이었고요. 두 가지 배웠습니다. 과거 완료가 있었죠. had PP를 표현을 하고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고요. 과거 완료 진행은요.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과거 완료에다가 진행이 합쳐져서 had been ing로 표현을 하고요.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였는 시점까지 계속 무언가가 이어져서 그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때 나타내는 그런 시제입니다. 자, 두 가지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제편을 넘어서서요. 우리 다음 추가 문법, 추가 문법 17번째 겁니다. 수동태와 전치사라고 돼 있죠. 누구에 대한 추가 문법입니까? 딱 느낌 오시죠? 수동태에 대한 거고요. 수동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복습 한번 갈까요? 능동태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당하는 거죠. 그 동작을. 그래서 먹다 그러면 능동태고, 먹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동태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by, 수동태 할때 우리가 by를 썼었죠. 수동태 만들고, 수동태 문장 만들 때 by를 썼었는데요. 이거요, 이제 by 다음에는 딱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by 다음에 딱 대상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밝힐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거를 굳이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y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거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면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보세요. This poem, 이 시는요. was written, 수동태 복습 한번 갈까요?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 시는 쓰여졌다. 그때 이 노란색이 by 짐은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그 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by 짐, 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거는 얘는 있어야 되는 애고요. 보세요. My desk was made. 내 책상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노란색도요, 의미가 있죠. By my mother.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the bridge was built. 그 다리는요, 건설되어졌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villagers. Villagers 하면은 마을 사람들 되고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by 다음에 의미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넣어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는요, 그 시가요, 이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가 되게 중요한 맥락이었다면, 이번에는, 보세요. This poem, 이 시는요, is written, 쓰여져 있다. 뭘로? 언어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당연히, in Latin, 라틴어로 지금 쓰여져 있다. 요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by가 여기서는 딱히 이 문장에, 이 맥락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Chocolate은요, is made,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뭐 초콜릿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저기 마트에서 사 먹는 초콜릿은, 가게에서 사 먹는 초콜릿은 초콜릿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그 노동자분들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카카오로 만들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초콜릿은 메이드 다음에 바이는 생략해 버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생략하고 from 카카오, 카카오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그 다음, the bridge was built.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럽죠? 괜찮죠? 바위 없다고 해서 막 소름 끼치게 이상하고 그렇지 않죠? 그럼 괜찮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걸요. 처음 본다면 무조건 눈에다가 많이 넣어두시고요. 바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치사 바위 말고도요.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이 수동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The air, 공기는요. Be filled with입니다.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공기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뭘로요? Smoke, 연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 pizza, 피자는요. is covered with입니다. 뭐뭐로 덮여 있다는 with를 씁니다. 치즈로 덮여 있다.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our bus, 우리 버스는요. was caught in입니다. 어디 어디에 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지금 잡혔습니까? 교통정체, traffic jam에 꽉 잡혔다, 꽉 갇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His songs, 그의 노래들은요. are known to예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Everybody,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by가 아니고요. 다른 전치사랑 어울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되려면 연습해야죠. 문제가 6개가 있습니다. 저랑 2개를 같이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요거 그 산봉우리는 눈으로 덮여 있다라고 할 때에 덮여 있다. 진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Be covered with고요. The mountain top, 산 봉우리는 is covered with, 덮여 있습니다. Snow,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다음 통째로 한번 가볼까요? 언제 그 다리가 지어졌느냐라고 한다면은 when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when을 썼죠. 그다음에 was를 썼고요. The bridge 썼고요. built나 made를 썼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가 왜 나왔냐면요. by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그 다리가 누구에 의해서 건설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y 이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when 썼고요. 비동사 주어 그리고 pp 써가지고요. 수동태 문장의 의문문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 추가 문법 17번을 통해서요. 수동태에 좀 많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랑은 잠깐 정리하고 옵니다. 자, 우리 수동태 추가 문법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어떤 거 배웠나요? 수동태 그 바이라는 애가요, 필요할 때 쓰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바이 말고도요, 전치사들 딴 것도 많았습니다. 뭐,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은 눈으로 많이 익혀주시고요. 우린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 또 새로운 녀석입니다. 감정동사의 쓰임이라는 거네요. 우리 많이 왔습니다. 추가 문법 18번째 시간이고요. 이런 애들이요. 전부 다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인데 요거는 다른 문법책들에서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었고요. 사실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이거 한 번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보던 아이들이죠. 근데 이게 원래 동사입니다. 그 의미도 잘 봐주세요. 그냥 뭐 쇼크하면은 뭐 충격을 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그 감정을 주고요. 주변에 느끼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쇼크하면요. 그냥 충격 받는 게 아니에요. 충격을 주다.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다. 누군가를. 인트레스트는 누구에게 흥미를 갖도록 하다. 익사이트는 흥분시키는 거야, 누구를. 그리고 satisfy나 please는 누구를 만족시키거나 please 하면은 기쁘게 하는 거고요. disappoint도요. 이게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망을 시키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어떤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원래 얘네가 방금 보신 의미가요, 뭐뭐 시키답니다. 충격을 주고요, 흥분시키고요. 근데 그걸 수동태로 바꿔버립니다. 수동태로 바꾸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충격 주는 걸 당하는 거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be shocked는 충격을 받고요. be surprised도 놀라움을 받는 거니까 결국 놀라다가 되고요. be intereste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중1 때부터. 이게 관심 흥미를 받는 거니까는 결국 흥미를 느끼는 거고요. 나머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써야지만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감정을 느끼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요 형태들 있죠. 이 뒤에 나오는 이 형태들을 사전을 아마 찾아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얘네가 동사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앞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 동사예요. 그걸 수동태로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요, 놀란, 뭐 이런 식으로, 뭐 충격받은, 놀란, 흥미있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지금은 우리가 분류를 해서 쓰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어서 쓰던 데에서 요게 나왔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사로 쓸수 있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젊은 배우의 죽음은요, 샥트 하면 이게 뒤에 대상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충격을 받았죠. 그때는 수동태 들어가야 됩니다. was shocked가 돼야 되는 거고요. 충격을 이제 받은 거죠. 어디에? 뭐에 의해서? 그 젊은 배우의 죽음에 의해서요. 자, 마찬가지로 surprised도요, 맨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 뉴스가요, surprised us,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놀랐죠. 그럼 we were surprised. 우리가 놀라게 하는 걸 당한 거니까는 결국 놀란 겁니다. 뭐에? 그 뉴스에 놀랐다. 요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보잖아요. be interested in. 근데 원래 동사예요. 그 영화가요, 나의 흥미를 끌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흥미를 준 거죠. 근데 나는 흥미를 느꼈다 하려면은 I am interested in을 쓰면서 수동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영화에 이제 흥미를 느낀다라는 거고요. 자, 그 영화가요, disappointed, 실망시켰습니다. us, 우리를요. 요거 수동태로 가면은 we were disappointed, 우리는 실망했죠. at이나 by 쓰고 그 영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atisfy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식이요, 만족시켰고요, 기쁘겠죠? 모든 손님들을요. 모든 손님들은요, 만족했고요, 기뻐했습니다. 그 음식이에요. 요 전치사들도 지금 잘 봐주세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가능성이네요. 단어 어렵네요. 무슨 가능성? of meeting the actor. 그 배우를 만난다는 또는 만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요. exciting. 그를 흥분시킵니다. 그럼 그의 입장에서는요. 흥분이 되죠. 뭐에 대해서요? 그 배우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것. 문제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존은 그 스마트폰의 품질에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그 감정을 직접 느꼈잖아요. 수동태로 무난하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 스마트폰의 퀄리티에 Joe was disappointed at이나 by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The quality of the smartphone이요. 어떻게? 그냥 동사 써서 disappointed, 실망시켰다. 누구를? 조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몰랐던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하나 체크해 두시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살짝 더 우리가 레벨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방금 배운 감정 동사 복습하고 올게요. 자, 생소한 이름의 추가 문법이었습니다. 감정 동사라는 건데, 이제 동사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었던 거고요. 우리는 평소에 수동태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be shocked, be surprised,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얘네가 원래 동사였다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이 동사별로 지금 전치사가 수동태가 될때 조금씩 달라지죠? 그것까지 복습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추가 문법 만나볼 건데요. 19번째입니다. 복잡한 수동태라고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동사들이요. 구동사라 그래가지고요. 두세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뜻이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알걸요? take care of 하면은 합쳐야 돼요. take 따로, care 따로, of 따로가 아니라 take care of 하면은 누구누구를 돌보다. 요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처리하다는 뜻도 있고요. 얘네들은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거 수동태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근데 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접착제로 붙인 애들처럼요, 한 덩어리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단어,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 덩어리로 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단어들부터 한번 볼까요? Take care of는 돌보다, left에 비웃다, turn off 불 같은 거 끄는 거, turn off 연기하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Make fun of 놀리다, hand in은 숙제 제출하는 거, carry out은 뭐 계획 같은 걸

실행하는 거, put away는 이제 치우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현재 완료다, 그쵸? have pp나 has pp도 덩어리 아닙니까? 사실은 두 덩어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동태는 너무 간단해. be 다음에요. 여기만 pp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은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결국은 이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돌봄을 받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봄을 받다 그러면은 be taken care of고요. 나머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여기만 바꾼 겁니다. be left, be turned, put은 원래 pp 꼴이 put이죠. put. 3단변은 똑같아요. be made fun of, be handed in, be carried out, be put away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have been pp, has been pp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동사 복잡하게 생겼지만 수동태 바꾸면 덩어리째로 옮겨주면 된다. 그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볼게요. 일단 능동형, 제게 할머니가요, 그를요, takes care of, 돌보십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몇몇 아이들이 지금 돌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의해서 돌봄을 당할 때에는 are taken care of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애들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요, turned off, 끄셨습니다. The television, 아이고, 이런, TV 보고 싶은데, TV를 끄셨습니다. 그럼 TV 입장에서는요, was turned off입니다. 여기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후 10시죠. 10pm 하면은 오후 10시에 TV는 꺼졌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많은 투어리스트 관광객들은요, 능동형입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현재 완료형이죠. 방문을 했어요. The temple, 사원을 또는 절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이나 사원은요, has been visited 이렇게 쓴다고요. 방문 당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느낌은요, 사실은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 아닙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쭉그 사원을 방문해 온 거야. 그리고 이 사원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나타내면은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문을 당해 온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요. 그다음 우리 아버지가요, has printed, has painted, 색칠하셨습니다. Our house blue, 우리 집을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은 has been pp가 되면서 우리 집 입장에서는 has been painted, 색칠이 되었죠. 파란색으로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요. 요렇게 수동태 조금 복잡하게 생긴 것들 바꿔보는 연습을 했고요. 자, 엑서사이즈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말로 옮겨보라는 건데요.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말로 우리가 이제 같이 해보고 화면으로 볼 건데요. 생긴 걸딱 보세요. 여기서 겁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were handed in.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렇게가 한 덩어리니까 모든 그 이제 보고서들은요. 제때 이렇게 were handed in. 제출이 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해석하면은 뭐 제출되었다 되는 거고요. The child I는요, was made fun of입니다. 원래 make fun of가 놀리는 겁니다. 수동태니까요, 놀림을 받았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His clothes. 그의 옷 때문에 놀림을 받았더라. 뭐 한국말 해석은 잘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애들은 수동태 바꿀 때도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뭉쳐서 수동태 바꾸시면 된다. 그것이 포인트. 구동사 몰랐다면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잠깐 복습합니다. 자, 할수 있었죠. 우리 구동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좀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 수동태 어떻게 바꾸느냐?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Take care of, 돌보다죠. 바꾸면은 be taken care of가 되면서 바뀌는 거 없어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뒤에 있는 식구들, 거기다 뒤에다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는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추가 문법 가볍게 한번 가볼 건데요. 추가 문법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동사 편이네요. could, would, used라고 하는 조금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조동사에 대해서 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242쪽이네요. 가볼까요? could나 would가 이제 정중한 요청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조동사가 이게 의미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네가 동사의 양념이에요. 얘네를 동사에다가 뿌리게 되면서 동사에다가 의미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could, would는 정중하게 이렇게 다 요청할 때쓸수 있고요. would나 used는요, 이거 used to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used,
used to 이렇게 빠르게 합치거든요. 얘네들은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 그런 걸 나타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쌤은 여러분들만한 나이 때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요. 컴퓨터 게임. 여러분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빠서 못 하거든요. 사실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안 합니다. 그럼 저가 이런 표현들을 쓸수 있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다. 우드나 유스드로 그런 거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정중하게 갑니다. Could I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요, 당신의 폰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제발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그럼 우즈, 쿠즈 유명한 표현이죠. 역시 정중한 표현입니다. W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저문좀 열어주시겠어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느낌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그 다음에. 밑에는 얘네들이요.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모르면요.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봐봐요. He would 또는 used to sit for hours doing nothing. 그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곤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과거에 옛날에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이렇게 계속 앉아 있곤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랬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는요. used to 뭐뭐 이곤 했대요. be a poor country. 중국이란 나라가 과거에 옛날에는 이렇게 좀 가난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would나 used를 이용해가지고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조동사의 의미 정도만 좀 우리가 더하기를 했네요. 문제 볼까요? A번에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느낌을 살려서 영어로 영작을 하라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가요. 여행을 옛날에, 과거에 많이 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딱 맞는 애들이 있잖아요. would나 used to 쓰면 되잖아요. My father는요, would나 used to 쓰고요. travel a lot 써주면은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과거에 뭐뭐 하시곤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여행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 요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조동사의 힘이에요. 가만히 있는 동사 앞에다가 예를 갖다가 양념을 딱 쳐가지고 요런 식으로 트래벌의 느낌을 더해 주는 거. 이게 조동사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 복습하고 돌아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조동사 추가 문법이었습니다. 의미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쿠드나 우드는 정중한 요청할 때 쓰일 수가 있었고요. 우드나 유스트, 과거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일 나타낼 때쓸수 있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미 파악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갈게요. 정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정답 확인할 건데요. 사실 뭐 이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프닝 때부터 이걸 볼 때부터 답이 어렴풋하게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영어를 참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건데요. 문법을 공부하면은 그 문법을 공부하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좀 다른 게 보입니다. 그냥 단어 해석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얘를 딱 보는 순간 어? 얘 그거잖아. 동사였잖아. 디스어포인트 실망시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수동태로 정말 많이 쓰이더라. 그리고 전치사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애더라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법의 고수로 가는 길이고 영문법을 공부하는 재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꼭 생각해 주셔야 그랬어요. 디스어포인트가 동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되면서 우리가 실망을 했죠. 그리고 전치사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at을 쓸 수도 있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by를 쓸 수도 있었죠. at the movie도 괜찮고요. by the movie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에 실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말고도요. 많은 추가 문법들 전부 다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열공의 흔적들 이제 그 태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머 코치 태그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가장 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몇번 좋아요 눌러드리고 응원해 드렸거든요. 그 열공의 흔적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 찍으셔가지고요. 이 태그를 올려주시고요. 제가 따라가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또 오늘 강의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만날게요. 다음 강의 꼭 오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발 시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정말 폭풍과도 같은 어려운 파트를 막 지나서 조금 더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은 중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일까요? 새로운 파트의 시작이기도 한데, 그렇지. 쭉 읽으면서 무관한 문장을 쏙 찾아내는 그런 유형, 무관한 문장, 흐름상 정확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는 문제 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입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고,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고, 때로는 공부를 해도 크게 발전하는 것 같지 않고, 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폭풍의 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잠잠해 보이는데 어디로 가든 분명히 나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상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물론 지나서 드는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쌤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나와 같은 기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친구들이 물론 똑같은 이런 교육의 기회도 받고 또 시험의 기회도 받고 많은 이 가능성들에 대한 선택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가장 선생님은 중요한 게 살아가면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셋이 뭐야?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예. Even storms, 심지어 폭풍조차도 give us, 우리에게 reasons, 이유를 준대요. 뭐 할 수 있는 이유? To be grateful,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을 지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이든 친구든 혹은 가족이든 아니면 주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로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똑같은 기회를 받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혹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감사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무관한 문장 찾기 파트예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파트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은 파트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 파트가 이 유형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친구를 어렵게 하는 헷갈릴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요소들이 왜 답이 되는지 헷갈리기는 한데 얘가 왜 관련이 없는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첫 번째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총 3시간에 걸쳐서 바로 무관한 문장 유형 한번 가볼게요. 똑똑 유형 분석 가보겠습니다. 일단 발모는 글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속가내는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소재에서 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전혀 관련 없는 뜬금없는 생뚱맞은 녀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눈에 어때? 엄청나게 눈에 띄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유형은 이런 그 문제 같은 경우에 같은 유형에서도 이런 문제는 쉽겠어? 어렵겠어? 그렇지. 쉬운 편이겠지. 그럼 나한테만 쉽겠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쉽겠어? 맞아. 다른 애들한테도 분명히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소재가 나온 거 아주 극명하게 조금 더 쉬운 문제일수록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유형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즉 위나 아래에서 혹은 중심 소재가 분명히 문장 안에 들어와는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얘네들이랑 같은 결을 갖고 있어. 나도 같은 가족이야 우리. 이렇게 그런 척을 하고 있는 문장의 요소가 바로 공통 핵심 주제나 소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관련 없는 소재가
갑자기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눈에 띌 수도 있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문제들도, 우리 푸는 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이나 결론에 논지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죠. 즉, 소재는 같아. 그래서 같은 소재를 썼어. 하지만 위에는 다, 전체적으로는 다 긍정이야. A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관련 없는 문장만 뜬금없이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으로 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다음 문장도 어떤데?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확 갑자기 바꿔주는데 거기에 뒷받침할 문장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향, 다른 결론이나 논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웃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웃을 시킬 때 글의 흐름이나 논지가 다른 경우는 앞뒤 문장의 그 흐름이 앞과 뒤, 그 문장을 주변으로 앞에 뒤에 있는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특히, 잘 들어. 특히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연결어나 대명사나 지시어, 특히나 연결어를 많이 사용해서 야, 나 바로 앞 문장, 얘랑은 관련 없고 그앞 문장이랑 관련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경우들의 문제가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80% 이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어, 특히 이제 5번 문장이나 뭐 4번 문장에 연결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연결어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지, 혹은 그 바로 또 다음 다음에 앞에 있었던 문장이랑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문제를 풀 텐데요. 늘 선생님 시작할 때, 끝날 때뭐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요? 그치, 근거 찾자고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내용 중에서 얘가 과연 왜 틀리는지, 반대로 나머지는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단서가 되는 부분에 표시하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물론 여러분들 단서를 잘 찾아왔겠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풀면서 아, 단서를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구나 이러면 덜 헷갈리겠구나라고 좀 감이 오면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동일하게 단서 찾아가지고 오면 돼요. 자, 일단 앞부분 한번 봤더니 눈에 띄는 소재가 바로 뭐예요? 네. Self-care activities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했을 때 자기를 관리하는 활동, 자기 관리 활동이 됩니다. 자기 관리 활동이 뭐야? 나 관리하는 거. 운동 같은 게될수 있고, 뭐 식단 관리도 될수 있고, 뭐 아니면 새로운 나의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자기 개발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좀더더그 소재를 통해서 그 소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한번 내용을 번호가 있는 바로 전까지 한번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There are few of us. 자, few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러면 이런 우리가 거의 있어? 아니면 많아? 예, 거의 없어. 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Who don't want. 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원한다. 이런 의미요. 적어도 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To make time. 시간을 만들. 즉, 시간을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뭘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내? Self-care activities such as exercise, hobbies, or relaxation. 자,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 혹은 요거 뭐지? 아,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휴식과 같이요.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싶지 않아. 적어도 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나는 그냥 계속 공부만 할 거야. 아, 난 계속 일만 해도 돼.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e start each day. 우리는 매일매일을 시작합니다. With the best intentions, best of intentions.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가장 좋은 의도가 뭐겠어? 자기 개발에 대한 정말 좋은 의도. 오늘만큼은 내가 자기 개발 확실하게 해야지, 내 취미 해야지, 운동해야지, 아니면 꼭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해야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그렇지만요, 그러고 나서는 get stuck. 어떻게 돼요? 갇혀버리게 돼요. By the flood of email messages. 이메일 그 메시지의 홍수 속에 갇히게 되고, 홍수에 갇히게 되고, 라는 얘기야. 지금 뭐야? 일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바쁘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get stuck 타거나 아니면 pulled 하게 된대요. 당겨지게 된대요. 누구에서 당겨져? 어느 속으로? 어느 속으로 끌어와져? Into an unexpected meeting. 예상치 못한 회의, 이 모임 이런 부분으로 끌려와집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그런 일 때문에 나의 자기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에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자기관리 활동이 일단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거야. 그리고 자기관리 활동이 정말 사람들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려고 해. 이걸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뭐야? 그치, 외부 환경 혹은 주어진 여건이 이것을 어떻게 반대하게 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끝났는지 봐봐. Unexpected meeting 아니면 the flood of email messages.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시작합니다. 자, as we struggle to reprioritize so we can get everything done before our deadline. Deadline은 마감이죠. 그죠? 그럼 마감 전에 모든 일을 우리가 끝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했어요? reprioritize. 다시 새롭게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라는 얘기야. 이걸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에 맞추려고 우리가 그 일정을 다시 재조정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이런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고 할 때 often our self-care activities 흔히요 우리의 이런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이 are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이 된대요. 자,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대상이 돼요? To be given up 포기되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과제가 왔어. 아니면 뭐 친구들의 약속이 갑자기 잡혔어.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포기가 돼야 되는 대상이 뭐라는 얘기야? 자기관리 활동이 가장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보세요. 여건이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자기관리 활동에 어떻게 지장을 받게 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웃시켜야 되는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 어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2번 가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한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요. No matter how much we plan,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요. Occasionally have days when that happens.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 이따금씩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오늘은 꼭 운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들어오면 운동 내일 해.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는 거니까 1번과 2번은 전부 다 뭐야? 그치, 외부의 여건에 따라서 이 자기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라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계속 갈게요. In the short term, 뭐예요? 그치, 단기적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봤더니 in the long term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고, 장기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The impact of missing that grant deadline. 자, 뭐 하는 거? That grant deadline. Grant라는 거 여러분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자, 그러면 보조금의 deadline, 마감을 놓치는 것의 영향은요. May be greater than, 뭐보다 더클수 있어요? The impact of missing a woodworking class. Woodworking은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목공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걸 배우는 수업이니까 목공 수업 이렇게 가볼게요. 목공 수업을 놓치는 것, 빠지는 것의 영향보다 더클 거다. 자, 앞에 것의 주어가 뒤에 것의 대상보다 더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조금을 놓친대. 보조금 마감일. 오늘 뭔가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마감일이야. 오늘 안 하면 못 받아. 이거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목공 수업 가는 것보다 이걸 놓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얘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뭘까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일들, 다른 모임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역시 어떻다? 그렇지. Our self-care activities가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needless to say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요. We should try. 갑자기 당위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열심히 자기 관리를 그래도 활동을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자, 봤더니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아? 필요해? Involve. 등록하다라는 뜻이죠. 요거 듣기 평가에 혹은 18번에 목적 찾기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자, 등록해야만, 등록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갑자기 뭐에 등록해? 목공 수업에 등록을 해야 된대요. 뭐 하기 전에요? Before the design class. 디자인 수업 전에 목공 수업에 등록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왜? 왜 그래야 되는데? Because it is more competitive. 그것이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요. 목공 수업을 들려는 사람이 더 많나 봐. 그죠? 더 심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into.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그, 겨, 이, 경쟁이 더 치열하고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하기 때문에? More beneficial to us. 우리에게 더 이롭기 때문에. 라는 얘기야. 그래. 목공 수업이 뭐 디자인 수업보다 더 유익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 상태로 보면 안 돼. 자, 얘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목공 수업과 디자인 수업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가 더 유익하니까 뭘더 해라. 이 얘기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그렇지. 자기 관리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쵸?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 활동, 선생님 여기도 지금 없는데요. 자기 관리 활동이 이것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관리 활동은 여기 뭐가 되는데? Woodworking class가 되잖아요. 목공 수업 같은 게 자기 관리 활동이란 말이야. 선생님, 그럼 이것도 자기 관리 활동? 근데 자기 관리 활동에서 둘 중에 어떤 수업이 더 중요하느냐? 그거는 둘다 자기 관리 활동에 해당이 되고, 이 수업의 경중은 지금 이 전체 흐름과는 관련이 없잖아. 인정?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맞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관련 없는 걸 솎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 문장들이 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나중에 조금 헷갈리는 문장이 있을 때, 아, 얘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끈끈하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가볼게요. 자, 하지만은요,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to 가져와 진주어지. 자, recognize. 인정하고 혹은 인식하고, 그리고 또뭐 하는 게?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nd로 to부정사가 진주어로 병렬 연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요, 이렇게 not prioritize self-care,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에 cumulative, 축적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계속 안 가. 자기가 뭐 운동한다고 해놓고 안 가. 그리고 뭔가 배운다고 하고 안 해.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쌓이겠지, 그지? 그 축적되는 결과를 인식하고, 축적되는 그 영향을 인식하고, 그리고 and to make sure tha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또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norm. 표준보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 늘 그런 norm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끔씩 이따금씩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이렇게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디자인 수업, 목공 수업 두 개에 관련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경중이니까.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는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3번과 5번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 하지만 4번만 붕떠 있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해 봤어요. 나머지 문제는 더 잘할 겁니다. 조금 이제 더 속력을 내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앞부분은 중요한 소재, 그리고 흐름 방향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근로자들은요, 일을 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Access to. 누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접근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 멘토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멘토들은 뭐 해주는 사람인데? That can provide them. 그들에게. 즉, 이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대요. 그리고 또 뭐? 이 사람들이 아마도 뒤에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게 psychosocial support. 심리사회적인 지지도 또 해주는 존재가 바로 멘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뭘,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까? 그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직장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이 조직 내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에 대한 것이든, 그런 가치 있는 정보를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렇지.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멘토로의 접근이 어떻게 확실하게 좀딱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멘토의 어떤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멘토는요, 또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멘토에 역시 뭐가 나와야 돼?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는지 볼게요. 멘토는 또한 제공합니다. Much needed psychosocial support. 필요한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지원을 또, 정말 많이 꼭 필요한 그런 지지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원까지. 뭔가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정보 제공과,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주어진 내용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관련 없는 정보, 혹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aving a diverse network of mentors, 멘토와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멘토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멘토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멘토들의 일과 아주 다양하게 연결을 갖는 거죠. 연결망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해? Dominant group members and minority group members.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배 그룹 구성원들과 그리고 소수 그룹 구성원들 둘 다에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멘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그럼 1번 문장은 지금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하냐? 누구에게 멘토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누구에게? 다수. 다수라는 건 지배적인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소수, minority group members. 소수의 그룹 멤버들한테 이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점이라기보단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네. 그걸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 이 다수와 소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지. 지배적인 그룹이 아닌 마이너리 그룹한테 먼저 이점을 어떻게 주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은요, 필요해요. 다양한 멘토들이 필요하죠. 왜?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자, so that they can get inside. 그들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통찰력을 이 멘토들이 얻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에 대한 통찰력인지 볼게요. What it means to,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하는 게? To be employed by. 자, 뒤에 것에 의해서 고용이 된다는 거. 즉, 여기에 고용돼서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멘토들이요. 자, 그러면 어디에 고용이 돼? 특정한 조직 혹은 특정한 분야나 혹은 어떤 전문 분야, 전문 직종에 고용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멘토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를테면 변호사직을 얻게 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멘토들이 야, 변호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런 부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 고용에 자신들이 고용된 그 집단의 의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은 바로 누구에게? 소수에게 이 사람들이 멘토들이 주는 도움 역시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누구한테 갈까? 다수의 그룹, 지배적인 그룹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수의 이 근로자들은요, benefit 역시 뭐가 나왔어? 이점을 얻는다, 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함으로써? By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 이번에도 멘토들과 네트워크를 갖는데요. 멘토들과 access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첫 문장에 봤던 access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networ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토들과 이렇게 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왜 이점을 얻을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라고 하는 것이 increases their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이해와 그리고 민감성을 높여준대요. 이해를 더 많이 할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거나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요? 고유한 그런 정체성, 고유한 현실? 예, 여기 정체성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뭐에 대한 현실?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 고유한 현실. 각각의 노동자들이 각각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perhaps even their own forms of privilege. privilege가 특권이라는 뜻이죠. 자, 그들만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아마도 특권들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리고 민감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막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든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 다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현실, 마주친 현실이라든가 자신들의 특권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 다수, 즉 지배적인 집단에게도 역시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mentoring has been typically regarded and praised as. 멘토링은요,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칭송되어 왔대요. 요구되어지고 칭송되어 왔대요. 뭐, 이거는 멘토가 그만큼 중요하다. 멘토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상. 자, 그런데 뭘로써? As an essential component. component라는 단어가 구성 성분이나 요소라는 뜻이에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써. 뭐 이것도 괜찮은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에 있어서? I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employers. 뭐래요? 고용주들의 개인적인 발전, 개인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고 정말 좋구나라고 칭송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누구라는 대상으로 확 바뀌었어요. 지금 employee,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workers에 관련된 이야기였다고요. 근데 갑자기 고용주한테 이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좀 이상하다? 맞아. 의심을 해봐야 돼. 4번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3번과 5번이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직원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멘토링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The ultimate goal of these mentoring opportunities. 이러한 멘토링의 그런 기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is to have the individuals, 자, 이 개인들한테 be more informed, 좀더더 정보를 제공하고, identify, 좀더 더, identify라는 건 식별하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동일시 될수 있고, 그리고 and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드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참여하고, 어디와 동일시돼요? 그들의 직장, 그리고 그들의 조직에 좀더더 나와 조직을 동일시할 수 있게끔, 즉그 직업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링의 실제 목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아, 이 멘토링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소수와 다수의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장, 그 조직 자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 3, 5번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4번만 뜬금없는, 관련 없는, 갑자기 고용주에 대한 이 멘토링의 이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아?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이제 앞으로도 쭉쭉 한번 풀어볼까요? 좋아요. 3번. 자, 그러면 3번은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맞아요. Glacier가 뭐예요? 아, 빙하입니다. 자, 그럼 빙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보는, 우린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자, 왜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고? 4번이고. 4번이 왜 정답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Glacier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Glacier가, 영구적이어야 돼. 계속 없어지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계속 남아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4번에서 다양한 이 글레이셔 안에 있는, 빙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암석이나 아니면 광물,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대요. 자, 어디에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어? 학교의 과학 프로젝트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연결고리를 한번 찾고, 그리고 확실하게 4번에, 아, 얘가 너무나도 관련 없는 소재구나. 이게 진짜 소재상으로 봤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자, genuine이라고 하면 진정한, 찐해라는 뜻입니다. 자, 진정한 빙하는요, must be permanent.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영구적이 되어야 됩니다. 빙하 사라지면 안 되고, 진정한 빙하라는 건, 사라지지 않는 그냥 남아있는 형태, 이 영구적인 형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요, this implies that 이 의미는,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의미는 sufficient fresh snow, 충분한 신선한 눈, 새로운 눈, 새 눈이 must accumulate, 쌓여야 돼요. During the cold months, 몇달 동안에, 추운 이몇달 동안에 충분히 쌓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눈이 쌓여줘야 어떻게? 여름 동안에,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녹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어? 상쇄해 줄수 있겠죠. 여름에 좀 녹아도 그걸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눈이 와줘야 어떻게 돼? 빙하가 permanent,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됐지? 자, 뭐이기는 하지만, although on a year to year basis. 자,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마다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빙하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뭐, 때로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expand,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또 contract,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contract라는 단어입니다. 수축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local and global climate conditions. 지역적인 기후 상태나, 아니면 세계적인 기후 상태에 따라서 뭐좀더 많이 생겨서 팽창이 될 수도 있고 좀 적어져서 좀 수축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눈이 잘 쌓여줘서 여름 동안에 조금 녹아도 이게 잘 유지가 되어야 그래야 a genuine glacier must be permanent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glacier가 만들어지기,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today, 오늘날요. Most glaciers, 대부분의 빙하들은요, around the world, 세계 대부분의 빙하들은 are melting, 녹고 있어요. 왜? Global warming climate 때문에 그렇죠. 온난화해지는 기후 때문에 그렇단 얘기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란 이야기지 뭐. 그죠? 자, 그리고 it appears that, 뭐인 것처럼 보여요? The rate of melting, 이 녹는 속도가요, it's accelerating.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Accelerate. 요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자동차를 타면 엄마, 아빠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도 밟으시고 뭐도 밟으세요? 악셀도 밟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Accelerate.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가속화되다, 더 빨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녹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더 빨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빙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봤던 건 permanent,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permanent, 맞죠? permanent, and permanent, and en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점입니다. 그게 뭔데? 온난화예요. 그래서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눈이 좀 쌓여도 그게 너무 빨리 녹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죠? 자, this has been documented spectacularly in places such as the Alps. 알프스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아주 spectacularly라고 하면 인상적으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잘 보여진다는 얘기인데요. 알프스라는 지역이 바로 뭐냐? 역사적인 기록들이 잘 보존이 된 곳이에요. 그리고 Daily sketches. 이 날마다의 그런 일자별 기록들, 스케치 기록들이 남아있고 사진들이 이용 가능한 곳이에요. 뭐하도록? To compare with the present extent of ice. 현재의 이 빙하의 수준, 얼음의 그 수준, 얼음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현재의 이 상태와 잘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상태를 봤을 때 어떻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가속화되고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Even over periods as short as a few decades. Decade가 여러분들 10년이잖아? 그죠? S를 붙였으니까 수십 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수십 년 동안만큼의 그런 짧은 기간에 걸쳐서 선생님, 수십 년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에요? 빙하가 생성된 시간에 비하면 수십 년이란 기간은 짧은 거지. 그지?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satellite images, satellite라고 하면 위성이죠. 위성의 이미지가요,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구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Dramatic reduction of mountain glaciers. 산악 빙하. 산에 쌓이는 그런 빙하의 극적인 감소가 has occurred in the Andes. 안데스 산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뿐만이 아니야 히말라야 그리고 다른 이런 산악지대 이런 그 산맥 이런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번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그치 빙하의 감소에 관련된 거야. 빙하 감소가 또 다른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좀 처음에는 이제 알프스의 사례가 나온 거고 이번엔 산악지대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례 2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있지. 그지?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The various rocks and minerals contained in glaciers. 아까 봤던, 살짝 봤던 문장이에요. 자,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암석, 그리고 광물은요, have become a popular subject.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 프로젝트에 아주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어요. 관련 있어? 없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과학 프로젝트, 학교, 역시 확실한 관련 없는 소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확실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장은 3번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지. 봤더니 it is estimated that 이하라고 추정이 됩니다. 많은 작은 산악 빙하들이 산악지대 그런 빙하들이 will disappear completely 완벽하게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더더 급기야는 완전히 적은 부분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몇년 이내로요? 10년에서 20년 이내로.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가 뭐예요? 그렇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의 뜻이야. 그래서 if not. 뭐가 중요해? 얘가 부정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뭐 하지 않는다면? there's a sudden and unexpected change in the present warming trend. 현재 이런 온난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갑작스러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 추세가 그냥 계속해서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1, 20년 안에 완벽하게 완전히 다 사라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점뿐만 아니라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고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좀 경각심을 주는 질문이 되겠죠. 과학 프로젝트는 웬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정답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한번 연결, 근거들, 단서들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0: 자, 4번은 이 소재 주인공이 누구야?
1: 맞아. 스포츠 투어리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스포츠 투어리즘이 뭘까?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관련된 또 이렇게 비슷한 주제나 소재들이 나올 수 있거든. 투어리즘과 스포츠가 같이 결합이 된 거야.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거 있지? 올림픽 스포츠 행사잖아. 전 세계인들의 행사, 축제잖아. 그러니까 그 운동의 축제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스포츠 관광업의 확대는요, has been influenced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Further development in transportation. 교통의 발달, 더욱더 큰 발달, 그죠? 더 많은 교통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니까, 여러분? 관광이잖아. 관광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뭘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통 발달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소재는 누구? 주인공은 스포츠 투리즘. 그리고 얘가 사실은 뭐 때문에 이게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야? 교통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투리즘은 어떻게 됐다? 익스펜션, 확장이 되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번호는 없지만 여기 이 문장도 우리의 흐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Just as, 뭐와 꼭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철도가 revolutionize, 혁명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어디에? 여행에. 19세기에 여행에 혁명을 불러일으켜 왔죠. 철도가 막 깔리면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국이 뭐야?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건너가는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이렇게 여행의 혁신을 불러왔단 말이야. 혁명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마찬가지요? So the automobile produced even more dramatic changes in the 20s. 20세기에는요, 바로 more, 더욱더 dramatic, 극적인 변화를, 이 자동차가 훨씬 더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뭐의 이야기로 끝났어? 교통 발달 중에서도 railway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동차의 발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1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볼게요. The significance of the car in the development of sports and tourism. 스포츠와 투어리즘을 합해냈네요. 그죠? 자, 스포츠와 관광업의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significance, 중요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mportance, 중요성. 자, 이 중요성, 중요함은요, 일반적으로 attracted, 끌어들였습니다. 상당한 coverage. coverage는 해서 관심? 참 어렵다. 그지? cover라는 게 우리가 그냥 원래 덮다. 이런 뜻인데. 특히 이제 뭔가 언론 보도에서의 이런 보도를 한다라고 할때 coverage라고 할 수도 있고, 관심이라고 해서 interest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땠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자동차의 이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중요성이 has had no less an impact on 어디에 못지 않았어요? 스포츠 투어리즘에도 역시 구체적으로는 또 못지않게 영향을 줬죠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포츠와 투어리즘 각각의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투어리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내용은 바로 자동차가 스포츠 투어리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스포츠 투어리즘.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떻다?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니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1번 좋습니다. 2번 가볼게요. Although originally invented toward the end of 20th century, 19세기 말쯤에 이것이 원래는 발명이 되었는데, 그게 뭔데? 자동차겠지, 뭐. 그것은 시작했습니다. 그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19세기 말년에 개발이 되었어. 예, 발명이 되었어.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었죠. 자, 1920년대 미국에서는 뭐가 되었지? 대중적인 교통의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좀더 늦게 영국에서 또 대중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의 내용은 바로 뭐요? 그렇지. 자동차에 또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각 지역에 미친 영향. 어떤 영향? 대중교통으로서의 영향이야. 그러면 스포츠 투어리즘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동차의 영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내용도 좋습니다. Apart from 이라고 하면 뭐뭐하는 달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와는 다르게요? It's convenience and flexibility. 이거 이외에도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와는 달리가 아니라 야, 여기서 besides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자동차의 편의성과 유연성 외에도 The car has the additional advantages.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장점이 있었어요. 뭐의 장점? Affording 한다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allowing 한다는 장점이야.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As well as가 들어갔죠.

사실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보통은 뒤에부터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또 뭐가 있는가? 좋은 점이, 자동차의 좋은 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편리하고 유연한 것 말고도, 자, 뒤에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짐이나 아니면 장비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다른 지역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줬어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대중교통이 가져온, 자동차로서의 대중교통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 자, 이거 말고도 이것도 이래요라고 해서 게다가라는 정도의 의미, 첨가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용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딱 봐도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 그게 누구야? accommod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accommodation이 뭔데? 숙박, 숙박시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The expansion of reasonably priced good quality accommodation. 가격적으로 적당하고요. 그리고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숙박이, 숙박시설이 뭐랑 관련된? tourism 성장과 관련된. 자, 보세요. 마치 얘가 스포츠 투어리즘이나 투어리즘이랑 관련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를 갖다 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관광업의 그런 성장과 관련해서 적절한 가격, 그리고 좋은 질의 숙박업소의 숙박시설의 팽창은 has also facilitated, 또한 촉진시켜 왔습니다. 뭐를요? The growth of locally based restaurants. 새로운 소재가 또 나왔어요. 숙박시설이 막 팽창을 하면서 많이 생기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현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식당들이 성장을 촉진했다는 얘기예요. 숙박시설이 생기니까 그 주변 식당들도 많이 생겼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랑 지금 완전히 예, 그 흐름이 벗어났어요. 스포츠 투어리즘과도 자동차의 이점과도 자동차가 대중교통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점과도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저 5번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자, 그럼 이 결과는 누구의 결과에 의해서? 3번, 2번, 3번의 결과에 되겠지. 자동차가 대중교통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이점의 그 결과가 It was invaluable for the development of many forms of sports tourism. 그것이, 즉 자동차가 대중교통이 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달에서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근데 invaluable, 가치가 없는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하지만 특히나 어디에? Which required the transportation of people and equipment to relatively remote locations. 상대적으로 비교적 먼 지역까지 사람 그리고 장비들을 날라야 되는, 운송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특히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곳까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자동차가 갈수 있었던 건 스포츠 투어리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가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의 내용도? 네, 5번의 내용도 비슷하게 자동차가 스포츠 투어리즘에 미친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몇 번이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괜찮지? 지금 우리가 보시면 정답의 패턴이 되는 게 어떤 애들은 확실하게 완전히 관련 없는 소재가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제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 있었던 그런 단어들을 심심찮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마치 야, 나도 같은 가족이라니까. 야, 나도 친구야. 이렇게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만 있다면 얘가 완전히 뜬금없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단어가, 예,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각각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겠지?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의 내용은 일단 누구에 대한 거예요? 딜러들에 관련된 거죠. 그것도 그냥 딜러가 아니라 best dealers라는 이야기예요. best dealer가 아주 최고의 판매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 이게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을 딜러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면 이 최고의 판매업자들은 뭘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최고라는 얘기야? Broader service, 더 넓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대요. 근데 그 서비스가 다양하잖아, 서비스 분야가. 그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야, 이 질문은? 맞아요. collection, 수집. 수집품,
수제품을 우리가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 최고의 판매업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쭉쭉 가보면서 이번에도 소재가 눈에 확 띄게 했는지 아니면 소재가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그냥 결론 부분이 좀 다른 건지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Bestsellers, 최고의 판매업자들은요. Offer, 제공합니다. A much broader service, 훨씬 더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비교의 표현이 나왔죠. 누구보다 훨씬 더더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They're merely having their goods on display. 자, have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그냥 제품을 그냥 전시만 단순히 해놓는다거나 해놓아서 and selling from stock. stock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그 재고죠? 재고 상태에 있는 그 재고품을 파는 것. 단순히 그런 것보다 훨씬 더더 많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의 가게에 있는 거 진열해가지고 그냥 그걸 판매하는 거. 그것보다 최고의 판매업자라는 건그 이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 자, once가 뭐예요? once는 한 번이라는 부사의 의미에도 있지만 얘가 문장을 이끌면 they know처럼 뒤에 문장을 이끌게 되면 또 지금 문장을 이끌고 중간에 보시면 또 they can 문장을 이끌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맞아요.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하면은요? They know, 그들이 알면요. The needs of a particular collector, 특정한 어떤 collector, 수집하는 그 사람의 필요, 요구사항들을 안다면. 예를 들면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특정한 어떤 그, 뭐,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 특정한 그한 명의 수집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라는 걸 알아요? 그 그들이라는 게 누구야? Best dealers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판매업자가 딱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They can actively seek. 그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구해요. 뭐를요? 특정한 아이템을 구합니다. 특정한 물품을 구한다는 얘기죠. 왜? To fill gaps in the collection. 자신들이 어떤 수집품 혹은 그 특정한 그 수집을 하려고 하는 그 컬렉터가 원하는 컬렉션 중에 뭘 채우기 위해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요. 뭐 이를테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게 만화책, 슬램덩크, 이런 거, 선생님 집에 쫙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몇 편이 빠져 있어. 그럼 나 그거 모으고 싶은데, 그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럴 때그 빠져있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빠져있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그 권을, 판 권을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냥 딜러가 아니라, best dealer. 최고의 판매업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소재는 누구고? 그렇지. Best dealers. 이 사람들이 되겠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actively seek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고객을 위해서요. 자, 계속 가볼게요. Because it is their business. 그게 바로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어떤 일인데? To which they devote themselves full time. 그들이 전업으로 하는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전업이라는 건 뭐야?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처럼 그냥 시간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업으로 거기에 올인해서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they will inevitably. 그들은요, 필연적으로 have a much wider network.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 훨씬 더더 폭넓은 네트워크,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훨씬 더더 많은 큰 연결망을 갖고 있어요? Any non-professional collector can ever develop. 비전문적인 콜렉터가 수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발달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그 어떠한 다른 네트워크, 연결망보다도 더 큰, 훨씬 더더 넓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훨씬 더더 물건을 많이 구할 수 있는 풀이 넓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정도로 넓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1번은 바로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있어? Wider network.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As a matter of course, 물론요, they can inquire. 그들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ability, about the ability of pieces from dealers in other cities. 다른 도시에 있는 판매업자들한테요, pieces라는 건 조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렉팅하는 그런 작품들이요. 작품의 이용 가능성, 즉, 구매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펼쳐가지고 그쪽에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더 나가요. And most crucially,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in some categories, 어떠한 범주에서는 from overseas, 어디까지도 가요. 해외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까지도 요청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죠? 자, 그러면 이 broader network를, wider network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한다? 그치, 이 사람들은 availability. Availability. Availability. 말을 하면서 쓰다 보면 이렇게 좀 철자가 틀릴 수 있어서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y will be routinely informed of. 그들은요, 일상적으로 소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식이야? 옥션이라는 게 뭐야? 경매야, 경매. 그리고 중요한 개인적인 판매에 대해서도요. 아, 개인 판매 이거 아마도 할것 같아요. 이분 이거 갖고 계신데, 근데 아직 안 판다고 하시는데, 근데 일단 소장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받게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should be well enough connected. 그리고 충분히 잘 연결이 돼 있을 거래요. 어느 정도로? To hear occasionally of items. 그 항목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이따금씩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요? 자, which are not yet quite on sale. 아직까지 판매는 하지 않지만, but might be available for a certain price. 특정 가격일 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따금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wider network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4번 가겠습니다. The main advantage of buying from a dealer. 자, 딜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주된 이점은요? 그럼 그냥 일반 판매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던 거. 어떤 사람이야? Best dealers에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일반 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getting personalized service on your purchases. 여러분들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서비스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일반 서비스가 아니잖아. 와,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그냥 일반 서비스 아니고 지금 컬렉팅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특화된, 더 넓은 우리가 선택지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넓은 연결망을 이용해서, 조직망을 이용해서. 그죠? 그러니까 왠지 4번은 좀 모호합니다. 자, 5번 볼게요. In turn.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봐봐. 이렇게 조금 애매한 문장 다음에 나오는 연결어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3번과 5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they can circulate. 그들은요, 유통할 수 있어요. 혹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연락처를 배부한다는 게 맞겠죠? 뭐와 함께? Want list. 구매 희망 물품이 되겠죠? 그 목록과 함께 자신들의 이 연락처를 유통하고 혹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런 희망 리스트가 되겠어? 관련된 이 대상이나 아니면 바라는 그런 물품에 대한 want 리스트를.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배가 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고객들의 이 컬렉터들의 가능성을요. 뭐할수 있는 가능성? 그들의 이그 고객들의 컬렉팅을 expanding,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늘려주게 됩니다. 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정말 더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상민 고객님, 그 만화책 그몇권다 구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얻을 수 있는 바로 이점이 된다는 거 맞아요. 연결망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더 많은 이런 수집품들에 대한 그 앞에 있었던, 1번에 있었던 뭘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 And then to fill gaps in the collection. 할수 있다. 라는 내용이 5번에도 역시 연결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우리가 봤던 거, 역시 4번.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일반적인 서비스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물 가겠습니다. 똑똑포카, accelerate라는 단어고요. 어느 쪽으로 빠르게 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속도를 더하다. 더 빠르게 하다, 혹은 가속화하다라는 의미, 가속하다라는 의미로 acceleration이라는 명사형까지 똑똑포카로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첫 번째 시간 우리 잘 정리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아지 데리고 미용 한번 간 적이 있었죠?
1: 네네네. Yeah. 기억나요.
0: 맞습니다. 근데 갔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를 맡겼는데 이게 한두 시간에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뭐 나중에 픽업을 할 때 뭐 아빠가 한다던가 뭐 엄마가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저희도 그런 적 있어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문장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몇 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는 예전에 이병자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1: 돌아도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0: That's right.
1: 여러 가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
0: 뭔가 더
1: 느낌이에요.
0: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픽업을 하는
1: 그죠. 강아지,
0: 약간
1: 미용된 강아지를 이제
0: 그렇습니다.
1: 데리고 올 수가 있나 보죠.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 미용을 맡기러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몇 시에 돌아와야 될까요?
2: Do you need something else?
1: Yes. I have a question.
2: Okay.
1: Yeah. My dog haircut
2: Yep.
1: when will done?
2: Oh, when will it be finished?
1: Yes. What time?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1: Call
2: you
1: you?
2: when he's done. When he's finished.
1: Finish.
2: I will
1: My dog
2: call you.
1: finish. Call me.
2: Yes, yes, okay?
1: So.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아빠 번호거든요.
2: Oh, this is your number?
1: No.
2: Okay.
1: My dad number. My dad number call. So my dad 올 거예요.
2: Oh, your
1: Come.
2: dad?
1: Yeah.
2: I
1: Dad come.
2: see.
1: Okay.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Yeah.
2: This
1: Thank you.
2: number.
1: My
2: Okay.
1: dad.
2: Your dad.
1: Yeah.
2: 오케이.
0: 와우, 잘
1: 네.
0: 봤습니다. 이게 제가 또 저의 스토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몇 시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한 두세 시,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털이 많고 막 목욕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아마 3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더라고요.
0: That's
1: 좀 예민한
0: right.
1: 강아지면은 조금 더
0: Yes.
1: 걸리고.
0: 오늘 그 와중에도 패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0: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네.
0: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미션부터 갈 건데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1: 오.
0: 이거는 뭐, 사실은 강아지를 맡기는 상황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1: 네네네.
0: 뭔가 뭐, 물건을 맡기거나
1: 예.
0: 아니면 세탁물 같은 거 맡길 때도 이런

0: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1: 그쵸. 이거는 뭐,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라서
0: Sure.
1: 외워도 되겠네요.
0: 맞아요.
1: 근데 what time should, what time, 몇 시에 should 해야 될까요? 내가 돌아와야.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0: 아.
1: 그 돌아오는 거는 그거죠. 이제 back.
0: Back.
1: 예. back 해야 되냐?
0: I'll be
1: 우리
0: back.
1: 우리 또차 뒤로 뺄 때도 back, back, back
0: Back.
1: 하잖아요. 예. back밖에 없어요, 여기는.
0: 그 가방 back 얘기하는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back.
0: 아, back.
1: 예, 그쵸.
0: All right. So, what time should I back? 우.
1: 어쩐지, 어쩐지 좀 길더라고요.
0: 너무 어쩐지 back을 평소보다 많이 하신 걸 봐서 불안했어요. 자, come back이라고
1: 컴백이구나.
0: 하는 거. back이 사실 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도로 오는 거니까 돌아오다라는
1: 아.
0: 덩어리 동사가 되는 거죠.
1: 아,
0: 그렇죠?
1: should가 저는 동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얘는 조동사죠.
1: 그쵸,
0: 도와주는
1: 그쵸.
0: 친구일 뿐이에요. 해야
1: 그래서, 아.
0: 할까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 네네.
0: 친구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진짜 동사인 come back이 들어와야
1: 써야
0: 되고요.
1: 되는군요.
0: 그런데 얘를 시제를 바꾸려면 back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앞부분에 come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 아.
0: so, 왔다 그리고 PP 형태
1: 예.
0: 어떨까요?
1: 왔다. come 다음에 came이죠.
0: 오케이.
1: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came.
0: Okay.
1: come.
0: Come, came, came.
1: yes.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근히 실수가 있는 동사거든요.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come, came까지는
1: 다시.
0: 많이들 하세요. 근데
1: 오.
0: have, PP 쓸 때는 마지막에 come, came, come.
1: 컴으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0: 맞습니다. 근데 원어민들 중에 약간 슬랭처럼 come 대신에 came 쓰는 사람들도 회화체, you know, 그럴 때는 있긴 한데 이게
1: 네.
0: 정확하긴 해요.
1: 예.
0: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의문사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질문이 있어요. 뭐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 앞에 의문사라는 걸 탑재를 하면
1: 네.
0: 무엇, 뭐 어디, 왜,
1: 어떻게?
0: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오늘은 의문사가 그냥 what이 아니라 what?
1: What time까지네요?
0: 그렇습니다. time까지. 이게 바로 몇 시에? 라는
1: 아,
0: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얘를 질문어 순으로 이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Okay, so I should come back이 아니라 should
1: Should
0: I
1: I
0: come
1: come
0: back?
1: back?
0: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면 get home.
1: 네.
0: come home도 좋지만 get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너몇 시에 집에 왔어? 라고 하면은
1: 네.
0: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려도 돼요?
1: What time?
0: 넌 왔니?
1: What
0: 집에.
1: time
0: 과거니까.
1: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1: 아,
0: 과거예요.
1: 예.
0: What니?이기 때문에.
1: 그죠,
0: So what
1: 그죠.
0: time did you get home? Right?
1: 와.
0: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1: 그죠.
0: did you get home? Did you come home?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 그다음에 what time을 넣어주면
0: That's right.
1: 완벽하네요.
0: 자, 이번에는 should를 여기처럼 넣어볼게요.
1: 네.
0: should는 해야 할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1: 네.
0: 이거 해볼게요. 나몇 시에 떠나야 할까? 그러니까 공항에 처음 가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몇 시에 떠나야 할까?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질문어순 따라간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What time should I leave?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볼게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게 사실 강아지 모량이나 그
1: 네.
0: 멍킴 정도에 따라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난대요.
1: 그쵸. 또, 저희 그 포메리안 스타일로 미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더 걸리잖아요.
0: 오래 걸리죠.
1: 어디는 남기고 어딘 깎아야 되고
0: 그렇죠. 그래서 몇
1: 이러니까.
0: 시 정확히 오라고 잘 말을 안
1: 쉽지
0: 해주거든요.
1: 않죠.
0: 그래서 끝나면 전화드릴게요. 오고
1: 아,
0: 가보겠습니다.
1: 네.
0: 현실적입니다.
1: I'll call you. 내가 전화할 거예요. 언제? When he's 끝나면.
0: Alright.
1: 끝나는 거니까 he's 끝나다. finish. 예,
0: 아.
1: finish. 좋네요. 네.
0: 약간 찜찜하죠. 네.
1: 독일해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finish도 좋은데 이것마저도 모양을 사실 바꿔야 되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아예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1: 네.
0: 뭐냐면은 I'll call you when he's done. 네.
1: 보면 알것 같은데
0: 그렇죠?
1: 또.
0: do라고 하는 건 하다죠.
1: 네.
0: 네, do는 하다인데 그것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PP
1: PP
0: 형태,
1: 형태죠.
0: 맞아요. do, right, did, done인데요. done이라고 하면 다 마친, 다 끝낸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비동사 같이 썼죠.
1: 예.
0: He is done, right?
1: 예.
0: So 그러다 보니까 done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1: 아.
0: 다 마친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So 그가 다 마친 상태일 때, 뭐 강아지가 he라고 친다면은
1: 네.
0: 그때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done 대신에 방금 슬리기 씨가 쓴 거 있죠.
1: 네.
0: 거기 그것을 형용사로 조금 바꿔보세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에 ed를 붙이면 되겠네요. finish it. 그죠?
0: 맞는지 볼게요.
1: 네.
0: finished.
1: perfect.
0: finish라고 하면 그것도 동사가 되죠.
1: 그죠.
0: 끝내다. right? So finished 하면 끝난.
1: 음흠.
0: 이라는 형용사가 되면서 done, finished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1: 네.
0: 자, 그런데 여기에 확장형 패턴이 있어요.
1: 어.
0: I call you. 이거 문장 괜찮아요?
1: 어, 그쵸.
0: 어때? 어, 괜찮죠?
1: 끝내도 되네요.
0: 괜찮아요. 근데, 어, 근데 언제 조언하실 건데요?
1: 예.
0: 어, when he's done. when이 무슨 뜻일까? when.
1: when, 뭐뭐 할 때.
0: 맞아요.
1: 네.
0: 언제, 뭐, 뭐뭐 할 때?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가 done일 때 전화하겠다. 라고 해서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when 평서문 하면 명성, 아, 평서문일 때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쩔 때는 이제 뭐뭐이면으로 해석하는 게 또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 참고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떤 딱 시기에 뭐뭐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그가 떠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1: 어, when he is left?
0: 아, no, no, no. 그냥 평소하면 when he leaves라고 쓰시면 돼요.
1: when he leaves.
0: 네, 왜냐하면 이게 when 뒤에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뭐 will 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기본형,
1: when
0: 현재형으로 쓰시면 돼요. So when
1: 네.
0: he leaves. 자, how about this? 내가 TV를 보고 있었을 때. 자, 힌트.
1: 아.
0: 과거 진행형입니다.
1: When I was watching
0: TV.
1: TV.
0: TV. Alright. So when I was watching TV 하고 있었을 때. 자, 구간만 드린 거고요.
1: 네.
0: 그러면 앞에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어, 나한테 전화해. 그가 떠날 때.
1: Call me when he leaves.
0: 그렇죠. Call me when he leaves. How about this? 넌 나에게 전화를 했어.
1: 네.
0: 근데 내가 TV 보고 있을 때 전화를 한 거야.
1: 아,
0: 넌 나에게 전화했대요.
1: You called me.
0: You called me. When?
1: When I was watching TV.
0: 그렇죠.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1: Yes.
0: And that's why I couldn't answer.
1: 그렇죠.
0: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1: TV 볼 때 전화 절대 못 받아요.
0: 그렇죠.
1: 우리 집중을 그때만큼
0: 집중하거든요.
1: 네, 할 수가
0: 네.
1: 없거든요.
0: Alright, so 이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when을 아, when 쉬운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1: 네.
0: 얘는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Call me when he leaves.
1: Call me when he leaves.
0: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1: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I'll call you when it's done.
0: Alright. 사실 이거는요, when I'm done 써도 돼요.
1: 예.
0: 왜냐면 내가 미용을 하는 거니까.
1: 아.
0: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강아지가 그 미용 상태가 끝났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네.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좀 뒤에는 뭐 본인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어딘가
1: 그쵸.
0: 가야 되나 봐요.
1: 네, 바쁘죠. 네. 네. Can you call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 줄 수 있나요?
0: 전화 줄 수 있나요? 이 번호에.
1: 그쵸. It's my 아빠 번호. 그러면은 that. 너무 짧은데요. That's number.
0: 네.
1: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0: 다음번에는요.
1: 네.
0: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괄호로 해놓을까 봐요.
1: 그러니까.
0: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lright, so can you call this number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It's my dad's number. 일단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좀
1: DN?
0: 보여드릴게요.
1: DN, there's number DN.
0: DN?
1: Yeah. DN.
0: DN. 죄송한데 너무 억지 유행화하는 걸
1: 아, 왜요?
0: 시키려는 것 같아서.
1: 아, 그래요? 이건 안 되나요?
0: 자, 그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dads라고 쓰면 됩니다.
1: 아~
0: okay. So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소유격을 짧게 해가지고 뭐 my car 대신에 mine이라고도 하잖아요.
1: 아, 네네네.
0: Right? 뭐 your book 대신에 yours 하듯이
1: 아~
0: 이거는 도대체 아빠의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컨텍스트로, 그러니까 맥락으로 추리할 수가
1: 네네네.
0: 있기 때문에 dads라고 하면 아빠의

0: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1: 아, 그 아빠 거예요.
0: It's my dad's.
1: 전화 주세요.
0: Right? 그쵸, the phone number, right? 네. Okay. 자, 그리고 우리가 전화한다라고 할 때요. Hey, call me, call him. 음? 누구에게 전화한다도 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네. 전화번호를 그냥 넣어버려도 돼요.
1: 아.
0: 그럼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1: 예.
0: Okay? So 여기서는 뭐예요? Can you call 하고 나서 me가, this me가 아니라 this number 예. 아니면 실제 번호가 나와도 돼요. 1234에 뭐 5678 something like tha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꼭 내 전화기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1: 예.
0: 너 이 번호에 전화했니?
1: 오.
0: 그럼 어떡할까? 너 이 전화 이 번호에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1: 오.
0: Hey, did you call this number?
1: 네.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번엔 숫자를 아예 넣어볼게요.
1: 오케이.
0: 1, 2, 3, 4, 5, 6, 7, 8로 전화해주세요. Please 이러면서.
1: 아하.
0: Please부터.
1: Please call 1, 2, 3, 4, and 5, 6, 7, 8.
0: Yes.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도 된다. 오. 전화번호를 넣어도 된다.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1: 네.
0: Alright, you guys, let's read this, okay? So, did you call this number?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Please call 1, 2, 3, 4, 5, 6, 7, 8.
1: Please call 1, 2, 3, 4, 5, 6, 7, 8.
0: 네, 자, 여기에 참고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1: 네네.
0: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익히라는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냥 교재에 참고로 필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1: 네.
0: 자, 어떤 기기로 전화를 해달라, 특정한 기기에 전화해달라고 할 때는 on을 써주십니다.
1: 아하.
0: 네, 그냥 call my cell phone 하지 마시고요. call someone, right? 여기까지 하고
1: 예.
0: 나서 on my cell phone 이렇게. 왜냐면 내가 내 셀폰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office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hey, call me on my cell phone. 기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뒤에다 on을 추가하기. 자, 그리고 장소 있죠?
1: 네.
0: 나 사무실로 전화해달라. 나 집으로 전화해달라. 이렇게 장소와 함께 쓰고 싶다면 as을
1: 넣어주세요. 아~
0: you know what I mean?
1: Yes.
0: Right? So, hey, call me at my office. 나 집에 오늘 없을 거거든. So, call me at my office.
1: 사무실로 전화하면?
0: That's right.
1: 네.
0: Alright. So, 이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Okay? Good.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 문제 없죠. 아빠께 전화 드릴게요.
1: Oh.
0: 아, 이분 굉장히, 저 아직 기억이 나는데
1: 네.
0: 너무 친절하신 분이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1: 그래요?
0: 딴 데로 가셨나 봐요.
1: 아,
0: 연락이 안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더 목 좋은 데로 가셨겠죠.
0: 그래서 저희 예. 강아지 털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1: 문제 없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no problem.
0: No problem?
1: 네. 프러블.
0: 어, 네. 실망할 뻔했잖아요.
1: EM인가? UM인가? 아우, 네. 헷갈리네. 갑자기 역시, 헷갈리네요.
0: 역시 멈추면 안 돼요.
1: 예. 달려야 돼요. 돼요.
0: 맞아요.
1: 예. I'll call him, I'll give a call.
0: Give him a call.
1: Give him a call.
0: 그게 뭘 것 같아요? 뭐예요?
1: 나는 그에게 줄 거예요, 전화를.
0: 네. 오케이. 연락을 주겠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Right, no problem. No problem. 이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No problem. 문제 없어요.
1: 네.
0: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주겠다. 자, 참고로 이거 말고 no problem 대신에 제가 다른 건 다양한 거를 왕초보 영어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조금 굉장히 구어체에 가까운 가벼운 거 하나. 그게 바로 sure thing.
1: Sure thing.
0: 굉장히 가볍고 많이 비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좀 친근한 느낌 준달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oh sure thing, sure thing. 이거 결국에는 oh sure, no problem. 의미는 같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전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알고 계시더라고요. Hey, call me 대신에 give 누구
1: he.
0: a call, right? 뭐 아마 노래 가사 이런 데도 났던 기억이
1: give
0: 나는데요.
1: Me a call.
0: Give me a call,
1: baby,
0: right?
1: Baby.
0: Yeah.
1: Yeah.
0: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듣잖아요. Give me a call, baby, baby.
1: 맞아요.
0: Give 뒤에 me가 나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러니까 그 네. 형식을 머릿속에 딱 대입을 시켜서
0: 맞아요.
1: 이것도 어디 많이 본 건데 라고 유추를 했어요.
0: 그게 네. 얼마나 좋아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0: 이거예요. 딱 이 차이예요.
1: 네.
0: 미국 사람들이 왜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1: 머리가
0: 더 좋아서? 아니라 그걸 계속 들은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give me a call, 뭐 baby baby 이거를 계속 들으면 우리도 익숙한 거예요.
1: 그쵸.
0: 이제. 그래서 누가 나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give a call, baby, baby 이러면 아, 아니야 거기 뭐 있어야 돼.
1: me 있어야 될 걸?
0: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야,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0: 중요하겠네요.
1: Of course, 노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거를 암기하는 걸 넘어서 give someone a call. So, 목적어를 바꾸면은 이 사람에게 연락을 주는 겁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ive 과거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0: Gave.
1: Gave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전화 줘. 오늘 밤에.
0: 아하. Give me a call tonight.
1: Hey, give me a call tonight. Call me tonight.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0: 예.
1: 자, how about this? Give의 과거 다시 한번.
0: Gave.
1: Gave. 그러면 나 이미 그녀에게 전화했어. 아. 나는 이미 그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0: 예. I already gave her a call.
1: 그렇죠.
0: 아.
1: me가 아니죠. her죠.
0: Yes.
1: So I already gave her a call. 이런 식으로 하면 I already called her. 이거나 마찬가지다.
0: 그러네요. 거.
1: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me a call tonight.
0: Give me a call tonight.
1: I already gave her a call.
0: I already gave her a call.
1: 네, 그리고 왠지 give me a call. 뭔가 라임이 좀 살아있으면서
0: 맞아요.
1: 가사에 그래서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0: 네.
1: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자, 참고로 give me a call, 연락 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call 대신에 buzz를 쓰는 거예요. 버즈가 약간 울림이죠.
0: 아, 진동소리군요.
1: 맞아요. 진동소리, 뭐 벌소리 이런 거
0: 아,
1: 하는 게 버즈예요.
0: 네네.
1: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들으면은 알람이 되겠죠. 어? 뭐가 왔네?
0: 그렇죠.
1: 그래서 에이, give me a buzz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연락
0: 달라는. 네.
1: 이거는 네. 뭐 구식 표현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시면 I mean, 이거 쓰는 게 최고 좋기는 하죠.
0: 네.
1: 약간 격식이기도 하고. 근데 남이 얘기했을 때 버즈를 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0: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1: That's right.
0: 네.
1: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0: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그렇죠. 질문 어순으로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0: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
1: 그렇죠. It's my dad or it's my dad's phone number.
0: 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1: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hat time? 하고 나서 뒤에 질문 어순 이어가는 거.
0: 네.
1: 사실 그 어순 지키는 게 제일 여기선 키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1: Alright. 자,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0: 네.
1: 제가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should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몇 시에 제가 돌아와야 할까요?
0: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Ooh,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Yes.
1: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갈 텐데 집에 도착하는 거 get home입니다. 오는 거
0: 네.
1: get home. 너 몇 시에 집에 도착했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0: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그렇죠.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Yes.
1: Just like that. 자, 세 번째요. should를 또 써볼게요.
0: 네.
1: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나 몇 시에 가야 되지?
0: What time should I leave?
1: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did you get home?
3: what time should I leave?

0: Very nice.
1: Yes.
0: 자, 다음은요? 어, call 하고, call me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화번호를 써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어렵진 않죠, 이거? 응?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아,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당신은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어요?
1: Can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Can you call this number? Phone number 써도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phone까지 굳이 안 써요. 우리도 전화번호 대신 그냥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니까.
1: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이거 내 친구 번호야. 막 이러면서.
1: 아.
0: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오. Did you call this number?
1: 오.
0: 이렇게요.
1: Yes.
0: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234567 8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1: Yes, please call 1234567 8.
0: Okay,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자 부담 번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화 달라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1: 네네네.
0: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please call 1800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1: 아~
0: 자주 딱 들릴 거예요. 그럼 바로 번호 나오네. 약간 반갑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잘 들리겠는데요?
0: 아, 그럼요. 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Did you call this number? Please call 1234-5678.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3: I'll call you when he's done.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3: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좋습니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Oh, no problem.
1: Yeah.
4: I'll give him a call.
1: Yeah, ok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you guess my password?
0: That's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at time?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너 몇 시에 학교 갔니?
1: 오.
0: 네,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항상 낭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낭독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게 낭독입니다.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1: 네.
0: 소리 내서 약속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Hi. 안녕하십니까?
0: So we say hello 안녕하십니까 to you guys, and also we say hello to each other quite often.
1: We do.
0: Yeah,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saying hello to other kinds of people.
1: Like strangers?
0: Strangers, yes.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talking to strangers.
1: Yes.
0: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Perfec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nteractions with strangers vary among countries.
0: 여기서 말하는 vary라는 것은 very good 할 때 그 very가 아니고요.
1: No.
0: very라고 해서
1: very.
0: 달라진다, 다르다란 뜻이에요.
1: It's different.
0: Yeah. Interactions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among countries, 나라마다, 나라 속에서 서로 다르다, 나라마다 달라요 라는 뜻이고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케일라 씨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들어볼까요?
1: 오케이,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0: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1: So Kayla said,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0: 네.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구조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1: That's right.
0: 일반적으로 in some 했으면 보통 또 in other가 나오는 게 또 흔하게 보이죠. 그래서 mm-hmm. 그것도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In some countries, 어떤 나라들에서는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Mm-hmm.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대요. Talking to strangers.
1: Yeah.
0: 낯선 사람과 정말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mm-hmm. in some countries, They're not really comfortable.
1: Mm-mm.
0: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1: Mm-hmm.
0: 이따가 전체 이야기 속에서는 실제로 나라가 세 군데가 언급이 되죠?
1: Yes, she talked about three different countries, which okay. we will hear about a little later.
0: Mm-hmm.
1: For now, let's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1: 렛츠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n Korea.
1: 제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러시아에서 보낸 시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 이거를 이제 보냈다라는 말 없이 mm-hmm. 여기 영어 문장에서는 그냥 my time in America, in Russia, in Korea
0: yeah.
1: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냈던 시간, 러시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비교해 보면
0: mm-hmm. She says they have very different ways of interacting with strangers.
1: 여기서 말하는 they는 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0: yes.
1: have very different ways, 아주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of interacting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방법이 아주 달라요.
0: All right, so how is it in America?
2: In America, it's totally normal where if you're sitting on the bus or a cafe or even at a bar for someone to come up and start talking to you.
0: In America, it's totally normal where if you're sitting on the bus or a cafe or even at a bar.
1: 자, 여기 재밌는 게 중간에 where가 들어갔잖아요.
0: Where?
1: It's a normal situation where.
0: where
1: 이런 느낌으로 써준 건데
0: yeah.
1: 그 situation이라는 말 아니면 상황, 뭐 문맥 이런 말이 빠지고 그냥 it's totally normal 그냥 that 느낌으로 쓰였어요.
0: Yeah,
1: 네, normal
0: in this case,
1: that.
0: Like, 네. It's normal that.
1: 네, 그런 느낌으로 쓰였고 미국에서는 아주 정상입니다.
0: Yeah.
1: If you're sitting on the bus, 버스에 앉아 있거나 or if you're in a cafe, at a cafe, in a cafe, mm-hmm. even at a bar.
0: Yeah.
1: 아무튼 버스, 카페, 바에 앉아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발생하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0: That's right. And what is she talking about? For someone to come up and start talking to you.
1: Mm, 네.
0: So that's what's normal.
1: It is normal. 전체 구조를 다시 좀 붙여보면 여러 단어들 빼보고 It is normal for A to do B. A가 B를 하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for someone to come up and start talking to you. 미국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상황 자체가
0: yeah.
1: 정상이에요.
0: Yeah.
1: 네.
0: So what types of things do they say?
2: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oh, I love your bag. Where'd you get it? Or, oh my gosh, your dog is so cute. Can I touch it? Or, you know, even if they just want to kind of buy you a drink at a bar in a flirtatious way, it's not considered weird.
0: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oh, I love your bag. Where'd you get it?
1: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strangers, 낯선 mm-hmm.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Oh, I love your bag. 가방 예쁘네요. 당신의 가방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거 mm-hmm. 가방 예쁘네요.
0: Yeah, the 네. bag is nice looking. 네. It's pretty.
1: 저도 이런 유형의 말 처음 들었을 때, mm-hmm.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아마 27살 때인가 가봤을 때 I love your t-shir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0: Oh.
1: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달라는 건가? 사겠다는 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거든요.
0: 아.
1: 그런데 그게 아니고 티셔츠 예쁘네요.
0: Yeah.
1: 이거죠.
0: So just say thank you and keep it moving.
1: 맞아요. Thank you 하면 돼요.
0: Always say thank you.
1: 네, I love your bag. 가방 너무 예쁘네요. Where did you get it? 여기서는 where did you get it을 줄여서 발음을 해줬죠. Where did you get it?
0: Where did you get it?
1: 어디서 사셨어요?
0: And another thing they might say is, or oh my gosh, your dog is so cute. Can I touch it?
1: 네,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거나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은 Oh my gosh, 와 강아지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Can I touch it?
0: Mm-hmm.
1: 만져봐도 되나요? 라고 하고요.
0: Mm-hmm.
1: 강아지가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면
0: right.
1: him, her 할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0: Yeah, so
1: Can I touch it?
0: It.
1: 네,
0: for animals, it's okay to say it.
1: It is okay.
0: Not for people.
1: Of course, never. 그래서 Can I touch it? 만져봐도 되나요? 이런 말들을 한대요.
0: Uh-huh. And she says... Or, you know, even if they just want to kind of buy you a drink at a bar in a flirtatious way, it's not considered weird.
1: 단어 보겠습니다. 교태를 부리는 시시적거리는
0: flirtatious. Flirtatious.
1: Flirtatious.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0: yeah.
1: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flirtatious라고
0: yeah,
1: 하고
0: flirtatious.
1: 그 행동 자체는 flirt.
0: Yeah, you're flirting,
1: 네.
0: right? You look so beautiful. You fell from heaven. Let me buy you a drink.
1: Do you have a boyfriend? Do you have
0: yeah.
1: a girlfriend? 이런 것까지 넘어가는 게 이제 flirting 단계인데
0: uh-huh.
1: 그것을 형용사로 flirtatious라고 말하고 있고요.
0: That's right.
1: Or, you know, even if they just want to,

0: 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say hello and give a smile to strangers when out and about, and the reaction I get depends.

0: depends on where I am. Personal space can vary across the world. For example, in South American countries, people stand closer while talking to strangers, while in Romania, people tend to stand farther away from strangers.
1: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0: David says,
1: I say hello and give a smile to strangers when mm-hmm. out and about. Mm-hmm. Out and about when I am이 생략되었습니다.
0: Yes.
1: When I am out and about, 밖에서 뭐 돌아다닐 때 저는 인사를 하고 say hello 하고 give a smile to strangers.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And the reaction I get,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받는 반응은 depends on where I am. 반응이 내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mm-hmm.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 True.
1: Of course, it should.
0: And Rachel says,
1: personal space, 개인 공간 있잖아요. 개인이 mm-hmm. 편안하게 느끼는 This... 공간을 personal space라고 하는데 okay. your personal space
0: Thank
1: seems
0: you.
1: to be quite big.
0: Yes.
1: Can vary across the world. Mm-hmm. 개인 공간, 편안하게 느끼는 개인 공간은 mm-hmm. 세계 곳곳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 Right.
1: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South American countries, mm-hmm. 남미의 국가에서는 people stand closer while mm-hmm. talking to strangers.
0: Right.
1: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더 가까이 서 있고 mm-hmm. while in Romania, mm. 루마니아에서는 people tend to stand farther away from mm. strangers. 낯선 사람들로부터 더 멀리 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0: That's true.
1: Yeah.
0: For sure. All right,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t's been a pleasure teaching you.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이번 주 우리 계속해서 동명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동명사에 대한 어떤 신박한 것을 공부하게 될까요? 자, 그 힌트 바로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I appreciate your meeting me. I appreciate your meeting me. 살짝 재밌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meeting이라는 이 동명사 앞에 your이라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인데, 먼저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라는 거, 결국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이다 라는 거 지금쯤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들 때는 동사 뒤에 ing 붙여주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또 해석이 된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동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 저는 살짝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도 헷갈립니다. 아니, 그냥 주어도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는 또 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명사라는 거, 여기도 지금 적혀 있지만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명사긴 한데 어떤 그 본질은 동사로부터 이 동명사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결국 동작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는 명사이지만 동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동작에는요, 이 동작의 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작을 누가 했느냐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결국은 그 동작의 주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동명사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딱 넣어주면요, 그러면 자, 동작의 주체가 표현이 돼서 그냥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뭐 하기 또는 누가 뭐뭐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동명사의 의미가 확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뭐 하기, 그 뭐뭐 하기를 누가 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게 의미상의 주어, 동작의 주체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개념 말로만 들으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활용된 문장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 의미상의 주어에 익숙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동명사 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가 조금 있지만 같이 읽어보면 opening the window, opening the window, opening 열다 라는 뜻이니까 창문 열기 또는 창문 여는 것 정도로 이 부분 해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자, 이거를 내가 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창문 여는 것, 이런 말을 하고자 하면요, 그냥 그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 넣어서 이렇게 My opening the window, My opening the window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동작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쵸?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창문을 여는 것, 이란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사용된 문장 보자면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Do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자, do you mind라는 거, 당신은 언짢아 하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해서 당신은 내가 창문을 여는 것을 언짢아 하실까요? 라는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좀 어색하니까 자연스럽게 바꿔보자면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정도의 뜻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굳이 opening the window 앞에 my가 들어가냐?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니까 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동명사 구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Staying out
so late. Stay in이 머무는 것 이런 뜻이죠. out은 밖에, so late는 늦게까지니까 늦게까지 밖에 머무는 것 정도로 이제 이 동명사구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나 밖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너 네가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있는 거 밖에 있는 거라는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소유격 또는 목적격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You're staying out so late. You're staying out so late. 그러면 뜻이 네가 밖에 늦게까지 머무는 것이란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활용해서 문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I don't like your staying out so late. I don't like your staying out so late.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네가 밖에 밤늦게까지 머무는 것이 나 그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제가 파티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 신나했어요. 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승규가 파티를 연다고? 그래서 신났다는 거죠. 요거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나했어요.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People were excited. People were excited. 무엇에 대해서 신나한 거죠? 전치사 about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신난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신난 거예요? 내가 파티를 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throwing a party가 아니라 my throwing a party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my 소유격 대신에 목적격 써서 me throwing a party 라고 해도 같은 뜻이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eople were excited about my throwing a party. 좋아요.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는 그가 프랑스어를 해서 놀랐어요. 와, 철수가 프랑스어도 안에 놀랐다는 거죠. 요거 이제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살짝 우리말을 좀 바꿔볼게요. 조금 더 영어 문장으로서 만들 때 쉽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프랑스어를 해서 놀랐다라는 부분을 그가 프랑스어를 하는 것에 놀랐다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가 프랑스어를 하는 것. 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e were surprised. 우리가 놀란 거죠. 무엇에 의해서? 자, by. 무엇에 의해서 by. 그래 놓고 그가 프랑스어를 하는 것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He's speaking French. He's speaking French.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We were surprised by his speaking French.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I appreciate your meeting me. I appreciate. 내가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뭘 감사하냐면 your meeting me. 당신이 나를 만나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아주 그냥 우리말로 줄이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몰라버리면 여기 your가 왜 들어간 거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나 평소에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배울 때. 근데 알고 나면 아,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구나 라는 것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의 내용 중요했으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Hey yogis, I hope you're having an amazing day. And if you're ready, let's get started with some yoga and some English, okay?
1: 안녕하세요. 박인희 피트오피스의 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빨리 요가랑 영어 하러 가요. Let's go!
0: Wow, okay. So today, like I said, our pose is going to be reverse warrior, alright? So, send one foot back and plant the back heel firmly on the ground. Yes? An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end one foot back and plant the heel firmly on the ground. Good. Now, open your body up into warrior two. All right? And I'll do that one more time. So, open your body up into warrior two. Good. Now, leaving the back hand where it is, take out the front hand and flip it up. Yeah? And I'll do that one more time. So, leaving the back hand where it is, take out the front hand, hello, and flip it up. Yeah? Good. Now, briefly send that hand forward and bring it in by sending it over your head, past your back shoulder. Yeah? And I'll do that one more time. So, briefly send that hand forward and bring it in by sending it over your head, past your back shoulder. Yeah? Very good. Your back hand can rest on your thigh or your calf, depending on how deep you want to stretch. All right? An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r back hand can rest on your thigh or your calf, depending on how deep you want to stretch. All right? Good. Your upper body faces the front, yeah? And you can look either at the front or the ceiling if it doesn't strain your neck. An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r upper body faces the front. You can look either at the front or the ceiling if it doesn't strain your neck. Yeah? Good. Now when you're done, do it on the other side. So, ba-doop, ba-doop. Yeah? And I'll do that one more time. So, when you're done with this, do it on the other side. So flip, out, bend. Really good. So that was it. That was warrior, a reverse warrior. All right? Let's go get some English studying done. Did you get that? Leaving the back hand where it is, take out the front hand and flip it up. Briefly send that hand forward and bring it in by sending it over your head, past your back shoulder.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린 동안 여러분은 편히 쉬고 계셔도 괜찮고 오늘 한 자세 복습하고 계셔도 괜찮은 거 아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 bring in 그리고 take out이에요. bring in 하면은 가지고 오다 또는 데리고 오다라는 뜻도 있고요. take out은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 아니면 뭐 가지고 가다 또는 데리고 나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데이트 신청을 하다 그것도 테이크아웃이고요. 그리고 포장 음식도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요. 테이크아웃 음식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요가 자세 설명할 때 take out the front hand and flip it 이랬어요. 앞손을 꺼내서 뒤집어주세요 이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bring in 할 때 your hand, send your hand forward and bring it in 했어요. 그래서 잠시 밖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가지고 오세요 이런 의미였죠. 그렇게 해서 bring in, take out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갈게요.
2: Can you bring in the groceries for me, please?
3: Yes, ma'am.
2: And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o?
3: Whatever you need.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Can you bring in the groceries for me? 이럽니다. 장본 것 좀 갖고 들어와 주겠니? 이렇게 합니다. groceries라고 하지 않고요. groceries 이렇게 합니다. groceries 좀 희한한 발음이죠. 어쨌든 오늘의 표현 bring in. 오늘 장본 것 좀 가지고 들어와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ma'am, 네 마님 이러는데요. 우리 네 마님이란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yes ma'am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조금 농담식으로 많이 요새는 많이 쓰고 있어요. And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o?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you take out? 가지고 나갈 수 있겠니? 뭐를? The trash. 쓰레기 좀 갖고 나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whatever you need. 필요한 건 뭐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른 아들 같기도 하고, 그죠?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2: Can I take you out? Look, we're friends. I'll get Chinese takeout and wine. Your favorite. I'm in.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Can I take you out? Take out, take you out. 오늘의 표현 나왔어요. 데이트 신청해도 되겠니? May I take you out? Can I take you out? 이러면은 혹시 내가 너를 데이트에 데리고 나가도 될까?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Look, we're friends. Look, 우리는 친구야. 너 왜 그래? 우리 친구인데. 그랬더니 I'll get Chinese takeout. 중식 takeout 내가 준비할게. And wine. 와인도 같이 준비할게. Your favorite.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m in 이럽니다. I'm in. 완전 코리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we did the reverse warrior today and I'm so, so proud of you. Next time we will do warrior 3, okay? So many warriors.
1: 오늘 우리 거꾸로 전사 자리 같이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사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0: 영어 표현 bring in이랑 take out 다시 한번 복습해봤는데요. bring in 가지고 오다, 뭐 데리고 오다라는 뜻도 있고 take out도 그 반대 의미가 되겠지만 포장 음식이란 뜻도 있고 데이트 신청도 뜻도 있으니까요. 잘 활용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I will miss you so much, okay? Bye!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Good to see you all.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약이 들어있는 그 컵 속에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dy to go for listening today's listening story? Okay, then let's go for it.
1: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job. 잘하셨어요. Healer, 즉 칼라와의 그 devotion, 헌신과 그리고 노부인의 모여 신뢰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괜찮으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치유자의 헌신이 있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그들은 인접한 마을에 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2.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0: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이 약이 들어있는 컵에는요, 치유자의 헌신과 그리고 노부인의 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를 캐치하셨어야 돼요. 두 번째 문장도 보죠.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그들은 인접한 마을에 살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자주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엔 아시죠? 자막을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놓친 부분, 잘못된 부분, 잡지 못한 부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0: Okay,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첫 번째 listening point부터 해보죠.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자, 여기서 are, the, of, the,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내용어. There are the devotion, 여기 강세가 있죠? Of the healer, healer.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억양을 좀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이렇게요. 간단하죠? 구글 리스닝 1.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Okay. 구글 리스닝 2.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억양. Okay. 구글 리스닝 3.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되셨죠?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Give a shot.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한 번 더.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0: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자, 여기서 they in the 제한 나머지가 내용어예요. 그 부분이 어조가 높아지겠죠. They live 짧게 발음하시고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Village 하실 때 여러분 강세가 뒷부분에 없잖아요.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리고 V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만 밖에서 안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Village가 아니고 Village. Village. 강세를 앞에 정확하게 주시면 끝발음 G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발음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Okay, Google Listening 3.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Great job.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Excellent. 자, 그렇다면 이번엔 네, 영국식 발음입니다. 들어보면서 비교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2.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0: 네, 영국식 발음에서는 cannot이 can't, 거의 아처럼 들리고 come도 come이 아니라 거의 come에 가 can't come 이렇게 들리네요. 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n this cup of medicine 했습니다. 약이 들어있는 이 컵 속에는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there are the devotion, 헌신이 있습니다. 누구의 헌신이에요? Of the healer. 치유자의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빈칸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rust, 신뢰죠. 믿음이죠. From the old lady, 즉 노부인의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의 핵심 단서들이 여기서 들리셔야 되겠죠? Okay, move along.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라고 했는데 이때 neighboring은요 village를 꾸며주고 있죠. 인접하고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살고 있는데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인접해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But can't come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As often 자주요. 왜냐하면 because the distance is blank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quite far 자, far라는 형용사 앞에 quite가 써서 꽤 먼, 즉, 왜냐하면요,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주 못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100% 도전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0: Get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Welcome to Kristen Cho's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nd even if you don't go to work, 만약에 출근을 안 한다고 해도 사실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거를 배워서 you can use these sentences and patterns in different situations. All right? So everybody is welcome.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1: 10분 후에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0: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1: 아, 네, 문제 없습니다.
0: No problem.
1: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는 거 어때요?
0: 이거를 바로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아, 좋습니다. Sounds great. 다음 주 초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0: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Al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is dialogue in more detail. So, there you have it. That's our main dialogue for today.
1: 쉽죠?
0: Right. And we can learn some very useful and easy expressions. And most importantly, natural expressions. So, you're on the phone and you have to get off.
1: 이제 끊어야 되는데, I gotta go.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무리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전화 통화를 끊어야 되는데
0: Let's take a look. All right.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1: 그래서 뭐 I have to cook dinner. 뭐 I have a meeting. I have to 뭐 pick up my son. 다 그걸 교체할 수 있어요.
0: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of course In here means later.
1: 그러니까 10분 후에 이렇게 미팅이 있다.
0: So you could say 10 minutes later or in 10 minutes.
1: In이 더 쉽죠.
0: So I have to go.
1: 자, 여기에서는 If you look at this, you think 어디를 가야 돼?
0: That is true. But of course, it just means that I have to end this phone call.
1: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 have to go. 이런 말을 굉장히 원어민들이 많이 써요. Oh, sorry, I gotta go. I gotta go. I have to go. 이런 게 뭐 I have to hang up. 이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0: So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1: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뭐.
0: And then, right.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1: 자, 한국말로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는 게 어때요? 그러는데 뭐 연락할 때 한국 분들이 뭐 contact, I'll call you, I'll contact you.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0: But, of course, this is 출근 영어. So, I'm going to teach you a really, really important basic phrase in the business world.
1: 자, 이 touch base. Why don't we 할 때는 이 pattern은 뭔가 이렇게 제안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0: Touch base는 contact하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So,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1: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연락을 합시다. 네,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0: So, aha, new expression. Alright, sounds great.
1: 자, 이런 거는 뭐 원어민들이 항상 말합니다.
0: Sounds good, sounds great, alright. Okay,
1: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0: Alright, so we've got some patterns and we've got some new expressions.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자,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1: No problem.
0: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1: Sounds great.
0: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Okay, let's look at some key patterns and phrases. So this one is a pattern. Why don't we? Okay, we should do this. I would like you to do this. No, why don't we?
1: 질문식으로 하지만 이게 제안인 거죠.
0: So, 뭐뭐 하는 게 어때요? So, why don't we talk about it in the meeting room? Okay, so 그것에 관해서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때요?
1: Right,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회의실에서 얘기합시다.
0: Why don't we talk about it in the meeting room? The next example,
1: Why don't we discuss this matter another time? So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얘기하는 게 어때요? So it's a very nice way of making a suggestion. Okay, so why don't we 이제 간단하게 이 회의 뭐 어떤 뭐 비즈니스 상황이 안 있을 때 뭐 why don't we have dinner at 뭐 you know Suji's 뭐 why don't we take the subway instead of the car so we can use this pattern in any situation not just for business okay all right next key phrase 정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Touch base. 자, 이게 야구에서 이 베이스가 있죠. First base, second base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딱 터치하면서 다음 베이스를 가는데 그러니까 딱 터치하는 게 연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두 사람이 딱 연락하는 거예요. So, let's touch base in a few weeks. 자, 몇 주 후에 다시 연락합시다. Okay, let's contact each other. Let's call each other in a few weeks. Okay. I'll touch base when I get an answer to your question.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질문 답을 몰라요. I'll touch base when I get an answer to your question. 자, 당신의 질문에 대해 답이 나오면 제가 연락할게요. So, touch base는 거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럴 때 contact를 해야 되죠. So, I'll touch base with you next week. Let's touch base. 우리 같이 서로 let's touch base next week.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so touch base instead of contact. Good phrase.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we want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Keep the real speed natural. 자, 이 딱 하나하나 이 발음을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이 리듬을 타야 돼요. All right, so let's get started.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Sounds great.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How was it? Not bad? All right, let's do it one more time.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Sounds great.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Oh-ho! All right, so, 자, practice makes perfect.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you're going to sound just like me. Well, maybe close. Okay,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main dialogue. 10분 후에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Ah, 네,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는 게 어때요? Hmm, 좋습니다. 다음 주 초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Good job! Alright guys, so we learned some great pattern. We learned a great pattern. Why don't we? When you're making a suggestion, 특히 조금 polite 해야 될 때, you know, oh, let's do this, 이런 것보다, why don't we do bliss? And then also touch base, which is another word for call or contact. So touch base는 정말 이 business, 출근 영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Alright, remember, keep those expressions in mind. I'll be back again for some great business English. We'll see you soon. Thank you so much.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Fundamental versus essenti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undamental 그리고 essential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fundamental. 네,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긴 단어들은 강세가 주로 두 군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an 여기에가 제일 강한 강세가 들어가고 앞부분에 fun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fundamental. Fundamental. 네, 이런 리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원어민스러운 발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Fundamental. 좋아요. 네, Fundamental. 이거는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런 말 할 때는 fundamental입니다. 그래서 뭔가 fundamental 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모든 게 다 무너지겠죠. 오케이,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네, 물은 생명의 근본이야. 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겠죠? That is fundamental.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There cannot be life without water.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자, flaw는 결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fundamental 가지고 꾸며주는데 본질적인 결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 무너지겠죠. 네,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다시 한번요.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네, 근면은 성공의 기본이야. 네, 그래서 hard work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이 문장에는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네, 다음은 essential입니다. Fundamental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ssential. Essential. 그리고 또 두 번째 발음은 essential. Essential 혹은 essential.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네, essential은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꼭 필요한 요소들은 essential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필수적인, 핵심적인 등등 이런 거는 다 essential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Essential, 필수적인, essential.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돈이 행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야.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네,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에 필수이지. 그래서 선크림은 여름에 필수이지. 하지만 선크림이 없다고 여름을 못 즐길 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fundamental처럼 이렇게 강한 단어는 안 어울리고 여기서는 그냥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Otherwise, you'll get burnt.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여기서는 essential이 명사입니다. 이거는 필수품들입니다. Okay?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라고 하면 나는 그냥 필수품을 몇 개까지만 챙겼어. 몇 개까지만 챙겼어.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필수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essential 다음에 s를 붙이시면 됩니다. Essentials.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정리해드릴게요. Fundamental, 근본적인, essential, 필수적인. 네, 그래서 이둘 중에 어떤 단어가 좀더 강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fundamental이겠죠. 뭔가 fundamental하면 그러면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뭔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fundamental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거, 정말 중요한 거는 essentia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저 별을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오! 오! 오!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살다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 같은 말을 또 하시니까 내가 답답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결혼한 상황에서는 부부 간에 뭐 이렇게 시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장인, 장모님 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뭐 제가 구체적으로 파고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족 간의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자, 캐터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부터 했는데요. 뭐 잔소리란 말 자체가 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두 개냐면 표현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nag라는 동사도 있고 표현 하나가 또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시각이 좀 다르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뭐 결혼이라는 어떤 소재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 간에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nag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 Nag somebody. Nag somebody. She always nags me. I hate her nagging. Nagging. Nagging. Nag 자체가 우리말의 잔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한테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버릇없는 거죠. 잔소리란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nag를 엄마한테 don't nag me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친구한테 아, 어머니가 자꾸 그 얘기 때문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괴로워. 그럴 때 뭔가 뭐 어머니를 she nags me all the time 이렇게는 해도 어머니한테 stop nagging me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단어를, 이 잔소리란 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직접 안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nag은 그냥 뜻만 알지 마시고, 아, 맞아, 맞아. 그런 뜻이 있으니까. nag somebody. nag somebody. 일단은 단어의 뜻은 알고 언제 써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들어보세요.
1: nag someone. nag someone.
0: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잔소리하다라고 제가 한국말 써놨는데, 요게요. 이게 뭐냐면, be on somebody's back.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셔서 내가 막 듣기 싫어가지고 등을 돌렸네? 근데 내 등 뒤에 대다가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be on somebody's back 하면 이것도 영어 그래서 많이 쓰이는 잔소리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My mom is on my back. My mom is on my back about marriage. 우리 어머니 결혼 때문에 계속 나한테 뭐라 하셔? 이런 거예요. 그죠? 들어보세요.
1: Be on one's back. Be on one's back.
0: Okay. 자, 시각이 다른 거겠죠? Have different views. 이건 어렵지 않아요? View가 시각이고요. 그죠? 생각이 다른 거니까. Have different views. Have different views. 자, 해볼게요.
1: Have different views. Have different views.
0: 자, 그러면은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항상 잔소리를 하신다. 그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친구들, 아유 친구들 그만 만나라. 도움도 안 되는 친구를 왜 만나니? 혹은 뭐 이성 관계를 하는데 왜 그런 이성 관계를 하니?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아까 back 그 단어 써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She is always on my back. 뭐에 대해서 about my relationships.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 영작하기 힘든 문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배웠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문장인데 요 on my back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she를 뭐 누구든 뭐 어머니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she를 뭐 특정하진 않았어요. 지금 누군지. 자,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그죠?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그러면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한다? 잔소리를 한다? 이게 on my back이라고요. 되시죠? 자, 들어볼게요.
1: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0: 이게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들인 것 같은데 오해. 오해가 왜 생깁니까? 소통. 대화를 안 하니까. 거짓말이 들통나다. 이거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들통나거나 그럼 이제 싸움이 됩니다. 자, 오해는 아시다시피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가족 간에도 대화를 안 하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Misunderstanding. 강세 앞에 주시고 들어볼게요.
1: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0: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자, 요거는요 그냥 딱 정해놓고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소통의 부족이란 말을 하듯이 lack of communication. 소통, lack, 결핍, lack of communication. Lack of communication. 자, 소통의 부족. 들어보세요.
1: Lack of communication. Lack of communication.
0: There has been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us. 그러면 우리 사이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거짓말이 들통하다. 자, 이건 뭐냐면 caught이라는 말을 써요. Get caught. 이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하다가 잡혔어. 걸렸어. 그러면 get caught이에요. Get caught. 잡혔다. ing 붙이면 돼요. Lying. 거짓말하다 걸렸다예요. Get caught.

0: line. 다시 한번 get caught line. Get caught lying. 이렇게 세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Get caught lying. Get caught lying.
0: 오케이. 요거 갖고 영작해 볼게요. 거짓말하는 것이 또 한 번 들통났어. 지난번에 거짓말해서 한 번 걸렸는데 또 걸렸어. 이런다면 He got caught lying again. 또 한 번. He got caught lying again. 이런 영작도 쉽지 않거든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보면 쉬운데 이거 탁 없애놓고 막상 하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Get caught lying. 자, 다시요. He got caught lying again. 들어볼게요.
1: He got caught lying again. He got caught lying agai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가족,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뭔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도 사생활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Respect one another. Respect 아시죠? 뒤에 강세, respect one another. 서로 서로를 이렇게 다 존중하다. respect each other 해도 되고요. respect one another 해도 되고요. 다 서로 서로를 존중하다. 들어볼게요.
1: respect one another. respect one another.
0: 자, 오늘의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역지사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혹은 영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역지사지 했어 생각했어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게 대단한 한국어 실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한자성어나 한자어가 있듯이 영어에는 관용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관용구예요. 상대방의 신발에 네가 들어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역지사지의 느낌상 내 신발이 아니라 상대방 신발을 신어보니까 급적 입장이 돼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역지사지하다.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오케이? 들어볼게요.
1: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0: 정말 멋진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긋다. Set boundaries. 이거는요, 서로 간에 아무래도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선을 긋고 넘지 말아야 될 선과 뭐 사생활, 프라이버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Set boundaries. Set boundaries. 들어보세요.
1: Set boundaries. Set boundaries.
0: 자, 그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려고 해보는 것이 좋아요. 가족 간의 갈등에서도. 자, 그럼 아까 shoes 들어간 그 표현 한번 써볼 텐데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게 좋다. 자, you should try to, 노력하라는 얘기죠.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네 자신을 거기다 놔. Put yourself, 어디에? In the other person's shoes. In the other person's shoes.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게 좋아요. 자, 뜻 들어왔죠?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됐죠?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0: Okay.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항상 역지사지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 됐습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잔소리를 하다란 말이 nag란 동사도 있지만 be on somebody's back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 on one's back. 들어볼게요.
1: Be on one's back. Be on one's back.
0: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거짓말이 들통나다. Get caught lying 라고 하죠. 거짓말하는 게 잡혔다. 자, 걸렸다. 들어볼게요.
1: Get caught lying. Get caught lying.
0: 자, 오늘 제일 멋진 표현. 역지사지. Shoes 나오죠.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0: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가족 간의 갈등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신 분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저 뭐 한 척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척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 아픈 척 했어요. 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아프고가 아니고 아픈 척을 하는 거, 이거를 바로 I pretended to 동사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I pretended to 동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I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느냐? 바로 I 과거 동사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이고자 그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는 뭐 하는 척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이제 속이는 행동들을 여러분이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 뭐 하는 척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이럴 때 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자는 척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안 잤는데 자는 척 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자다라는 동사는 바로 sleep입니다. 그래서 I slep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잤어요 라는 의미라면 저는 자는 척 했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pretend라는 동사를 넣어서 I pretended to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 I pretended to sleep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sleep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sleep 해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pretended to sleep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는 척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우는 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울다는 바로 cry입니다. 그래서 I cried 라고 얘기하면 진짜로 우는 거고 I pretended to cry 라고 얘기를 하면 하면서 우는 척을 했다라는 얘기. 두 개의 의미 차이도 구분 지어줄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우는 척을 했습니다. I pretended to cr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cry.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cry 해서 저는 우는 척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sick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아픈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 pretended to be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re you sick? I am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픈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비동사가 붙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아픈 척을 했어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pretended to be sick.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be sick 해서 전 아픈 척 했어요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전 놀란 척 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머, 혹은 진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란 척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놀란 상태가 되어질 때는요. surprise가 아니고 surprised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놀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I pretended to be surprised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란 척을 하는 거. I pretended to be surprised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be surprised.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be surprised. 해서 저는 놀란 척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특정 행동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한 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저 뭐 한 척 했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1: I pretended to sleep. I pretended to sleep. I pretended to cry. I pretended to cry. I pretended to be sick. I pretended to be sick. I pretended to be surprised. I pretended to be surprised.
0: 야, 너 자는 척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 자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땐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앞에 don'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pretend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는 척하지 마, 속이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n't preten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이려고 그 행동을 하지 마, 뭐 하는 척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척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pretend to sleep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pretend to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pretend to 동사, tend to 동사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pretend to sleep. 한 번만 더. 시작! Don't pretend to sleep. 해서 야 너 자는 척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Don't pretend t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 하는 척하지 마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저 놀란 척했어요 라는 표현으로 I pretend to be surprised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안 놀란 척했어요 라는 걸로 하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I pretended no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 놀란 척했어요. 어? 그래? 라고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진짜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돼. 깜짝이야. 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 놀란 척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pretended 하고 나서 no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not to be surprised.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not to be surprised. 이런 식으로 I pretended not to 동사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안 한 척 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뭐 한 척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pretended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입니다. 하루 딱 10분. 그 중에서도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이고요. 우리가 10분 그러면 인터넷 기사 몇 개만 읽어도 훅 날아가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한테 가장 소중한 그래서 행복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r 10-minute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now.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그냥 오는 것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오래 남지도 않습니다. 도전부터 먼저 하시면은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s hit the road with this par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인생을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상대편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만한 충분한, 그렇죠, 이유가 있다가 오늘의 포인트고요.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you have, 그 다음에 뒤에 reas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to 동작을 쓰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이유가 있다. good reason. 뭐 모든 이유가 다 있다. every reason. 이렇게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달랑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practice, right? practice will give you more confidence. So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늘 하듯이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Then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살짝 더 그 다음 단계에서 내려볼 테고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가 다 나왔고요. 즐길, 믿을, 말을 할, 떠날. 사실은 동작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You have good reason 해도 되고요. You have every reason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즐기는 거니까 enjoy. Enjoy, 그 다음에 it까지 하세요.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it. 됐죠? 자, 두 번째는 그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 아시겠죠? 글자 말고, 어, 믿어.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Believe it. 다 좋고요. 그 말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야, 그렇게 말해도 돼. 이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는 거죠. You have every reason to, 그렇죠, say that. 해서 say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떠날. 떠난다가 뭐예요? go 해도 되지만 leave 해서 you have every reason to leave. 그런데 지금이니까 now까지 하시면 딱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예,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작과 함께하는 연습 과정입니다. 그냥 어, 공부해야지. 이거는 totally meaningless. You're wasting your time. 정말 시간 낭비고 예,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할 때만 어, 나 했어.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낭비하세요? 첫 번째부터 갑니다. Your turn time. 그걸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어.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it. 자, 그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 믿어, 믿어. 예, 그래서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it. And miss you입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Your turn. 네, you have every reason to say it. 됐죠? 네, 그래서 바로 맨 마지막에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다.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leave now. 발음 길게 하셔야 돼요. 이거 live 이렇게 쓰시면은 넌 살 충분한 이유가 있어. 물론 그것도 멋진 문장이지만 여기서는 leave 이렇게 길게 발음하셔야 떠나다고요. live 이렇게 발음하시면은 예, 바로 살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tep 2. 인생을 최대한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앞에 다 나왔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뭐 할 거예요? To enjoy your life. 그렇죠? 예, 그런데 최대한이 뭘까요? 가득 찬 게 뭐예요? 컵에 물을 따르면 empty, 그 다음에 to the brim. If you pour the water to the brim of a cup. 그죠? 그러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장자리까지 따르면은 그게 full이잖아요. full. 그래서 to the full.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무던 여기에, 물론 여기에 EST를 붙여서 to the fullest. fullest. 이렇게 쓰셔도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EST가 있건 없건 같은 뜻인데 EST를 쓰면 조금 더 강조겠죠?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맞습니다. 지금 참고 내일 혹은 10년 후부터 인생을 즐기겠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요즘에 YOLO라고 있는데 그게 그냥 흥청망청 뭐 하자 이렇게 뭐 생각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나의 열정을 불사르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예, 내가 그냥 침잠하거나 귀찮은 마음을 귀차니즘을 버리는 거 이게 인생을 즐기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예, 자기 인생을 현재 즐길 수 있는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each and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진실자다는 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아까 나왔잖아요.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그쵸? Yeah, reason to believe. 뭘 믿는 거예요? His love is true. Yeah, his love is real. 다 좋습니다. R-E-A-L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냥 남들은 다 아는 건데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예, 못된 거죠. 자, you have every reason to say 어떤 겁니까요? 그렇죠. To say 뭐라고요? He is lying.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lying 아니고요. 라, 이가 있고 거기다면 잉이 붙어서 발음이 lying처럼 이 발음이 도움된다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 중에 하나만 하셔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니까 나 다 안 외워지는데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자, 두 번 즐겁게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자, 너는 인생을 최대한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맞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다들 행복하자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행복하자고 모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바꿔볼까요? You have every reason, 그렇죠?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아니면 to the full까지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당연하지. 맞아. 그렇죠? I have no reason. 내가 이유가 없는 거죠. Not to라는 얘기는 not to enjoy my life to the fulles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내 인생을 즐기지 않을 해서 not to 그럴 이유는 no reason, 없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또 이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앞에 yep 하는 것은 yes의 아주 친한 사이에서 쓰는 표현. yep, 맞아. 우리말로 그런 느낌이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친구와 함께 나눠서 쭉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il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가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잠풀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꼬리를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노부인이 무엇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 주는 것이 무엇에 비유되어져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And so, they try to share thei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like this.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So, it's like treatment fee.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job. 잘하셨어요. 멀리서 온 그 치유자들에게 무언가를 주시잖아요. 감자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 뭐뭐와 같은 거라고요? 네, 맞아요. It's like a treatment fee 라고 이 부분을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먼 길을 온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노부인이 웃으며 우리를 배웅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Sees us off, 이게 이제 배웅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2.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네, 잘 들리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그 아주머니는요, 자신을 위해서 먼 길을 온 그들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3: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자, 노부인이 웃으며 우리를 배웅해 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보면서 또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And so, they try to share thei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like this.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So, it's like treatment fee.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All right,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ow, 깁니다. Gives is something is 겹자음이에요. Gives something이 아니라 gives something 넘어가시면 돼요. To them, who까지 모두 다 기능어. Came all, 그리고 way가 내용어죠. 더 빼고, 그러면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Google listening 1,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네, 저랑 똑같이 흉내 내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어려운 부분 없죠. Google listening 3,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한 번 더.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자, 여기서 us와 with

0: her 제안 나머지가 내용어죠. 올드의 드라는 자음과 레이디가 이렇게 약간 겹치면서 old lady, 드 사운드 거의 안 들리죠. old lady sees a z, a s, a, 연음현상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이 됐으니 sees us, sees us off. 자, sees도 내용어, off도 내용어거든요. off가 여기선 부사인지라 이때 동사와 부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 off에 더 힘을 주시면 돼요. sees us off with her laugh. with her 할 때 her 소리의 흐 사운드가 잘 안 들리죠. with her, with her, with a laug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listening. On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Alright, 그거 listening. Two,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Good. Google listening 3.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잘하셨어요.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한 번 더.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2.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All right, it's time for us to go over along the story. All right, and so... 그래서 they try to share thei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like this. 이처럼 그들은요, 그들의 그 약초에 관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이건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 보이죠?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그 노부인께서는요,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어떤 것을 주는데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blank for her 했습니다. 빈칸에 came all the way. 먼 길을 온 그들에게. 누구를 위해? 그녀를 위해 먼 길을 온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이런 의미죠. So blank. 여기 첫 번째 빈칸에 it's like a treatment fee. 이게 치료비와 같다. 이것은 치료비와 같은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건 치료비와 같은 것입니다.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blank with a laugh. 방금 연습하셨던 부분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sees us off.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서 소리가 들리게 되면 sees us off, sees us off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배웅하다라고 할 때 see 누구누구 off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를 배웅합니다. 자, 다시 이 문장 보시면 우리는 돌아가는데요. 행복하게, 기쁘게 돌아갑니다. 뭐 하면서, 뭐뭐 하니?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 as는. 노부인께서 웃으면서 우리를 배웅해 주시니 우리는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And so, they try to share thei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like this.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So, it's like treatment fee.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복 학습 아시죠? www.evisa.co.kr 오셔서 지난 김에 고고 리스닝 많이 많이 들으면서 바랍니다.

Welcome to Kristen Cho is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출근해요. 아니, 은퇴하셨다고요? It doesn't, 다시, let's go to work again. All right. Of course, this is focused on business English, but actually, you'll find that a lot of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 we can use in other situations. 그래서 단지 이렇게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회화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과 pattern을 배울 겁니다. Are you guys ready? All right, let's check out today's dialogue. 제가 지금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아, 물론이죠. 그런데 저도 잠시 후면 전화가 안 될 거예요. 내일 전화 주세요.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Call me tomorrow. Great. 좋아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전화할게요. All 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Do you want to find out? Okay. Let's find out. Okay. 자, 이런 상황도 많죠. 이렇게 전화가 할 때 어떤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 잠깐 나중에 전화할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또 in the office, 그 사무실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좀 나이스하게 말할 때. All right. Let's check it out.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자, 이 중요한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네, 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Important call. 그냥 전화가 오고 있어 이러면은 조금 상대방이 그러면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 이건 좀 꼭 받아야 되는 전화. I've got an important call and of course coming in. 들어오는 거죠. Coming in. All right. So,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And we learned this expression, to call someone back, 다시 전화하는 거죠. All right. So then, the person says,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자, 저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화할 수 있지만, 저도 잠시 후면은 전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call me tomorrow. 자, 여기에서는 사실 이 사이에 이 두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잘 알고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call me tomorrow. 근데 만약에 조금 더 polite하게 한다 그러면 could you call me tomorrow? Would you call me tomorrow? 이렇게 물어보겠죠? Alright? So, I won't be available. I won't be free. 자,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Right. So, available, free. I cannot take your call. Okay? All right. So then, the other person says, great. 자, 좋아요.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All right, so this is also another very important 출근 영어 phrase. 자, I'll call you, 전화할 거죠? First thing in the morning. 그냥 in the morning 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전화할 수 있겠지만, 왜 여기에다가 first thing을 할까요? All right, so this means basically 제일 먼저, 그러니까 first thing in the morning.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뜻이죠. 조금 더 강조하고 빨리 전화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Al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Call me tomorrow. Great.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Okay,

Let's take a closer look at some key patterns and sentences and phrases. So here goes our first key phrase. In a, and then you put the time.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시간 후에. Yes. So this is very handy. 뭐, I will call you later. 할 수도 뭐, 2 weeks later, 1 week later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in a. 아주 간단하죠? I'm going to London. 자, London을 갑니다. 저는. I'll be back in a week. 자, 일주일 후에 돌아옵니다. Alright. So 일주일 후에죠. In a week. So if you say I'll be back in 3 days, 그러면 3일 후. I'll be back in a month. 한 달 후. So in a week, 이거는 뭐, I will be back 뭐, you know, after a week.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 week late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In a week. 너무 편하잖아요. It's just so easy. And it's also easy to say after, later. 하는 것보다 in a week, in 3 days, 뭐, in a month. 아주 좋죠. 확 이렇게 흘러나가요. Okay. All right. Next example.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이런 거는 특히 뭐 이렇게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서비스 업체에서 그분이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 때 10분 후에 갈게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럴 때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Or 우리가 쇼핑 갈 때 I'll be with you in a minute. I will be with you in a moment.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면 10분 아니면은 in a minute, in a second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So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I'll be with you in a minute. Oh, I need some help. Oh,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하신 분이 I'll be with you in a minute 이런 말을 많이 하죠. All right, so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Let's look at the next one. So this is another key phrase. First thing, 제일 먼저. So let's talk about this first thing tomorrow. 자, 여기에서는 let's talk about this tomorrow 하면 뭐 내일 이야기를 내일 합시다. 근데 first thing, 이것에 관해서는 내일 제일 먼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합시다. Let's talk about this first thing tomorrow. Let's talk about this first thing next week. Let's talk about this first thing, you know, later this afternoon. Okay, I'll be back from my trip first thing on Monday morning. 거의 이렇게 하루가 시작할 때 사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쓰죠. Morning 할 때,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게 제일 흔한 표현인데요. I'll be back. 제가 월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여행에서 돌아오겠습니다. So, I'll be back from my trip. First thing on Monday morning. So, 아주 일찍 제일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11시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 더 일찍 네, 그런 강조를 하는 거죠. All right, those are our key phrases.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let's do a little shadowing. Repeat after me. Are you ready? Let's do it.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Call me tomorrow. Great.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Woo! That was fast! Okay, let's do it one more time.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Call me tomorrow. Great.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All right, not bad, guys. All right, let's check and see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dialogue. 제가 지금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저도 잠시 후면 전화가 안 될 거예요. 내일 전화 주세요." "좋아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전화할게요." "Great job, everyone!"
All right, you did fantastic today. I hope you enjoy these expressions and keep them in mind. All right, I'll be back again for another round of 출근 영어. Join me soon. See you later.

여러분,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xtraordinary 그리고 exceptional. 네, 두 단어들이 매우 긍정적인 단어들이긴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extraordinary. 네, 이렇게 보시면 두 단어가 합친 느낌이죠. 하지만 발음할 때는 extraordinary. 그래서 A를 그냥 아예 무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extra보다는 그냥 바로 O로 넘어가서 extraordinary. extraordinary. Very good. 네, extraordinary. 네, 아까 보셨지만 두 단어가 extra랑 ordinary가 합쳤잖아요. 네, ordinary가 평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나 아니면 보기 드문 거를 extraordinary라고 합니다. 뭔가 놀랍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문들부터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Extraordinary. 놀라운, 대단한. Extraordinar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네, 이렇게 what 뭐뭐뭐라고 할 때는 감탄사 느낌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뭔가 이 스토리는 흔하지 않고 되게 놀랍고 대단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what an extraordinary stor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Okay, 여기서는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Extraordinary가 amount of work를 꾸며주네요. 그것은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엄청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엄청난 양의 작업.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뭐 물론 그냥 extraordinary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좀 extraordinar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서 말해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Very good.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여기서 appetite, 식욕이죠. 그래서 extraordinary는 appetit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는 대단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extraordinary 배웠고요. 다음은 exceptional로 넘어갈게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여기서 이 X로 시작하지만 exceptional보다는 exceptional. I 발음으로 주로 많이 발음합니다. 그리고 exceptional.

extraordinary 같은 경우는 뭔가 오 되게 놀라운 거예요. 흔치 않고 놀라운 건데 exceptional는 뭔가 정말 뭐를 좀 스탠더드가 높고 뭔가 기준이 높고 또 되게 뭔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예외적으로 뭔가 뛰어나게 뭐를 잘할 때 exceptional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문장도 볼게요. This dish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Exceptional, 우수한, 특출한.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첫 번째 문장은요. Oh, this dish is exceptional. 이 요리는 아주 뛰어나. 그래서 this dish is good. This dish is great. 보다 훨씬 더 우와, 아주 뛰어나. This dish is exceptional. 최고의 칭찬이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그래서 그냥 good, 그냥 great가 아니고 exceptional. 매우 우수해. 이 제품의 품질은 매우 우수해.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그녀는 재능이 특출한 여성이야.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정리해 드릴게요. Extraordinary, 여기 ordinary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놀라운, 대단한,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exceptional, 이거는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Well done!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우리의 경험 중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 우리의 경험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구랑 싸웠거나 갈등을 빚었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쭉 몇 개 주제 남았는데 상처를 받았던 경험. 자, 요것은 뭐 남녀 관계에서 이별을 통해서 얻었던 상처라든가 뭐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긴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상처란 건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표현들을 어떻게 영어권에서는 하는지 그 표현을 좀 찾아보자는 차원인데 요 상처 두 가지가 상처를 주다도 있고요. 상처를

0: 받았다도 있고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he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heart, 심장에 해당하는 그 단어. break one's heart. 자, 이거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거죠. 예를 들어, he broke my heart. 그러면 그가 나한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살짝 기분 상했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큰 상처를 줬을 때 쓰는 표현이란 거 알아두시면서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Break one's heart. Break one's heart. 들어보세요.
1: Break one's heart. Break one's heart.
0: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상처를 주는 거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거면, heart와 break를 묶어서 한 단어로 만들어줘요. heartbroken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be heartbroken. 자, 요 break의 과거분사 형태가 되겠죠? heartbroken. heartbroken. I was heartbroken. 그러면 나는 상처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Be heartbroken. Be heartbroken.
0: 그뭐 문장에 굳이 두 가지를 다 쓴다면 She broke my heart. I was heartbroken.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헤어지다. 헤어지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텐데 break up이죠? break up. break up with 누구누구. 사람을 붙인다면 with랑 붙입니다.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break up까지가 헤어지다고요? 누구누구와는 뒤에 with를 붙인 거예요. break up with someone. 들어볼게요.
1: Break up with someone. Break up with someone.
0: 오케이. 자, 우리 헤어졌을 때난큰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이별의 상처는 누구나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헤어졌을 때 broke up 했을 때 내가 heartbroken이었어. 받은 거니까. 그럼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주면서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we는 뭐 상대방과 그랬으니까 we라고 해야겠죠? when we broke up 했을 때 I was heartbroken. 강세.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when we broke up. 강세 뒤에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0: 됐죠?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이제 잊고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다와 잊고 넘어가다. 그 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이럴 때 영어로 씁니다. 우리도 힐링 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Need time to heal. People need time to heal. If you are heartbroken, you need time to heal. Need time to heal. 느낌 오시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마음의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들어볼게요.
1: Need time to heal. Need time to heal.
0: Very good. 자, 극복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요. Get over. Get over someone. Get over. 자, 이게 뭐 overcome의 어떤 단어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Overcome. 보통 뭐 난관 극복할 때 많이 쓰는데 주로 이별의 상처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극복하다의 의미로 get over somebody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을 제가 여기 써드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나한테 좀 충격이었네. 그걸 잊고 넘어가는 걸 get over라고 그래요. get over. You need to get over that. You need to get over it. 그러면 그 잊어. 잊고 넘어가. You need to get over her. You need to get over him. 사람이 오면 그 친구 잊고 빨리 넘어가. 잊어 빨리. 극복하고 넘어가란 얘기예요. 오케이? get over. 들어볼게요.
1: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0: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move on. move는 움직이는 건데 맞아요. 근데 on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잊고 넘어가는 거예요. You need to move on. You need to move on. 강세는 뒤에 줍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강세. move on. You need to move on. 아, I need to move on. 무슨 뜻이에요? 잊고 넘어가야 돼. 아유, 나도 이거 빨리 잊고 넘어가야 되는데 move on. move on. 느낌 오시죠?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Move on. Move on.
0: 좋습니다. 글을 읽고 넘어가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그럼 get over 하고 move on을 둘다 써볼게요. 네, 아주 문장이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렸다. It took me quite a while. 자,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영어로 뭐라 하냐면 It took me quite a while.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It took me quite a while.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그대로 쓰세요. It took me quite a while. It took me quite a while. to 붙여서 to get over him. and move on. To get over him and move on. 그 친구를 좀 극복하고 move on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시 한번,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요거와 요게 연결되면 너무 좋은 영작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0: 좋습니다. 자, 상처를 받고 나서 힘들죠.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우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성장통이라고 깨닫는 것도 있겠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숙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훈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ess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earn과 lesson을 붙이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learn one's lesson. 그러면 lesson을 배우다가 아니라 교훈을 얻다 혹은 깨달음을 얻다, 깨달은 바가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learn one's lesson. 들어볼게요.
1: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0: 오케이? 성숙해지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 있을 텐데요. mature, 그죠? 예, 성숙해지다, 변하니까 become. become mature. become mature. I became mature. mature. 강세가 완전 뒤에요. mature. mature. 한 번 더. mature. mature. 됐죠? 자, 들어볼게요.
1: become mature. become mature.
0: 오케이. 자, 나는 깨달은 바가 있고 더 성숙해졌다. 그러면 깨달은 바가 있다. 성숙해졌다. I learned my lesson. 깨달은 바가 있다죠? 과거요. I learned my lesson and became more mature. Become mature에다가 이거 한번 붙었어요. More mature 그랬으니까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됐지. 그것 때문에. 됐죠? 이렇게 해서 became, 과거, became more mature. Became more mature. 자, 강세 잘 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learned my lesson and became more mature. I learned my lesson and became more mature.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뭔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써야 되는 표현들인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죠. 줬을 땐 break somebody's heart. 내가 받았을 때는 be heartbroken. Heartbroken. 이거 꼭 기억할게요. Heartbroken. Heartbroken. 자, 들어봅니다.
1: Be heartbroken. Be heartbroken.
0: 그래서 예전에 그 한때 유행했었던 노래 제목에 Heartbreaker라고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Heartbreaker. 그렇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자, 극복하다의 의미로 get over, get over. 강사 뒤에 주시는데 이게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상황이 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get over something or get over someone. 이렇게 들어볼게요.
1: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0: 오케이, 두 가지 다 되어라는 거. 자, 교훈은 lesson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배우다라고 하죠.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교훈을 얻다, 깨달음을 얻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얻고 나서 뭔가 성숙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었던 경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여태까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각각 이런 상황에 이런 표현들을 갖다 쓰면 너무너무 좋다. 그 매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좋은 방송들 수백 편이 다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시든가 EBS English 앱 설치하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또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설치해서 이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랑 또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실 때는 단톡방에 오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올 때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 직접 답변 드립니다. 오케이?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되게 손님이었을 때 그거 편하게 하셔도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좀 여러분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그거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거 편하게 하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거나 허락을 해주거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feel free t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거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eel free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음 놓고 편하게 그 행동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feel free to 동사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해 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you can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네, 그거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아니고 괜찮아요, 편하게 그냥 집처럼 혹은 내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러분이 강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마음 놓고 라는 의미가 돼서요, feel free를 여러분이 넣어서 얘기를 하면 돼요. feel free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느낍니다, 자유롭게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을 놓고요 투동사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면서 you can feel free to 동사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렇죠, you can이 빠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you can을 빼고요 그냥 feel free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 놓고 편하게 그 행동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허락을 해줄 때 조금 강하게 액션을 여러분이 취해줘야 될 때는 feel free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되게 손님에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편하게 그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상대방이 막 고민하면서 막 뭔가를 써보려고 할 때 그거 편하게 쓰시면 돼요,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use라는 동사도 있지만 여러분이 try라는 동사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시험삼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try 많이 쓰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물쭈물할 때 그거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try it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try it.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try it. 그거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여러분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이거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편하게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ask 많이 씁니다. 물어봐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eel free to ask me.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feel free to ask me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ask 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ask me.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요거 하나는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락하다 라는 동사는 되게 contact 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얘기를 하면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ask me, contact me.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편하게 둘러보셔도 돼요. 편하게 살펴보셔도 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둘러보는 거는요, look이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feel free to look around, look arou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러보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feel free to look around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look around.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look around. 어우, 네, 편하게. 네, 살펴보셔도 됩니다. 둘러보셔도 돼요. 라는 표현 feel free to look around으로 또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편하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Feel free to 동사였습니다. You can 동사보다 훨씬 더 강조된 부분이 되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0: 우리 이 문장 배웠어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되게 연락할 때는 시간에 구애하지 말고 아무데나 연락 주세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에 구애하지 마시고요. 아무데나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강조해서 연습 한번 해보죠. 아무데나.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Anytime을 넣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요거 강조해서 anytime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면은요,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많이 쓸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지금 제가 feel free to에서 이 to를 살짝 날렸어요. Feel free to contact me. 이런 식으로 원어민이 많이 쓰니까 to 소리를 약간 누로도 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eel free to contact me 혹은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이렇게도 여러분이 들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Feel free to ask me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 한번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되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앞에 뭐가 많이 붙죠? 그렇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써주시면 좋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라는 살은요, 이렇게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은요, 편하게 여쭤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하나로 다 기억해서 줄줄줄줄 얘기를 하시면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ask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ask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라고 얘기를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 anytime까지 넣으면 아무 때나 언제나 라는 강조의 의미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편하게 그 행동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Feel free to 동사였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 매일 10분 동안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실 무엇인가를 갖고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나 요만큼밖에 못했어 이러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와, 나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뭔가 딱 생겼을 때 이거 예상 밖으로 대단한데?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오늘의 기대치를 딱 한 문장이라고 진짜 한 단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바로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나왔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아. 상황 뭐예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판단 근거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이 바로 since가 되겠습니다. since가 뭐뭐한 이래로란 뜻도 있지만 뒤에 연도나 숫자가 오지 않으면 누가 뭐한 그러면은 바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근거로서의 설명. 좋습니다. 아니면 원인이나 이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let's go and try it out. Okay, step one. 자, 뭐뭐한 이래로란 뜻 말고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because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상황 설명을 정확할 때 보통은 since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since he lied to me. 이것만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죠? 그래서 since he has lied to me.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since he has lied 이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옛날에 거짓말을 했다면 since he li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Since I didn't sleep well. 됐죠? Since I didn't sleep well. 예, since I didn't sleep well. 됐죠? 예, 그 다음에 이미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since I ate. 그렇죠? 예, 그 다음에 my lunch already. 좋습니다. Since I ate 아니면 since I had lunch already. 그 다음 뭐 그냥 lunch만 쓰셔도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에 내가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since I'm not invited, 그쵸? 예. since I'm not invited to the party, 아니면 뭐 to the concert, 뭐 어디에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I can't go ther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작과 함께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 실제 그 동작이 연관된 상황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글자만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거 반복해봐야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같은 말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바꿔서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장 심플한 것이 the simplest thing is the most powerful thing. 아시겠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our turn? 맞습니다. Since he has lied to me. 됐죠? 자,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자, 그러면 your turn? 맞습니다. Since I didn't sleep well.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뭐예요? Had lunch. 그죠? Your turn. 네. Since I had lunch already. 됐죠? 발음도 이것도 already 그거 아니고 already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re 발음만.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since I'm your turn. 네, since I'm not invited. 됐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Let's go and practice more. Step 2.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난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 보세요. 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가 believe 쓰셔도 돼요. I don't.

Don't believe what he says.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써요. I don't buy his story. 이때 buy는 사단 뜻이 아니라 believe. 아유, 내가 안 믿어. 이런 뜻을 구어체에서 buy가 상당히 믿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I don't buy his story since he has lied many times. 그렇죠? Since he has lied. 이때는 he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he has를 줄여서도 이렇게 his라고 쓰고요. He is를 줄여서도 his라고 씁니다. 선생님,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맥상 그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has lied라고 써야 되겠죠? 자, many times만 쓰시면 되겠어요. 종종 주위에서 혹은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영역에서 듣잖아요. 누가 뭘 한다고 했다가 안 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예, 바로 그 믿는 거나 혹은 내가 그런 말을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혹은 그런 상황에서 얻을 이득 때문에 아마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물론 100%는 아닐 수 있더라도 그래서 나의 이익을 빼버리면 예, 내가 받을 이익을 빼버리면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I don't buy his story since he has lied to me. To m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many times.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지금 졸려. I'm sleepy. 그럼 너무 졸리면 I'm so sleepy. I'm so tired. I'm so sleepy. 이거 비틀즈의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I'm so sleepy sinc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I'm so sleepy sinc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맨 마지막 거는요.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네. 그러면 I'm not hungry. 근데 그렇게가 뭐예요? I'm not that hungry. 생각보다 되게 쉽죠? I'm not that hungry. 이게 대시 그렇게란 뜻이에요. I'm not that hungry since I had lunch. 그렇죠? 네, 그런데 뭐예요? Late lunch. 늦은 점심이니까. Since I had a late lunch. 하나 주의하세요. 보통 점심을 lunch라고 하지만 앞에 late, early, big, small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어가 들어간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부담되시면 항상 말씀드리죠. I always say focus your energy on this key sentence here. Try it again.

어른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쌤이 너를 도우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야, 걔가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하기를 믿질 않아. 자, 영어로는요. Sam's doing this to help you. Sam's doing this to help you. 라고 했더니 I don't buy his story since, 그렇죠? He has lied, 줄여서 he's lied many times. 좋습니다. 그게 뭐 사람이 살면서 white lies, 하얀 거짓말, 선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blackmailing, 남을 해코지 한다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절대로 그 이전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ebse.co.kr is just right there for you.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wealth and health. Bye!

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자, 오늘은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다른 얘기하기 전에 곧장 오늘의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해 보이죠?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house needs painting. The house needs painting. 어? 선생님, 저 이 문장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장이 아닙니다. 특히나 needs painting 이 부분 조금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별로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동명사의 수동의 의미입니다. 와, 이름 참 거창해요. 동명사의 수동의 의미. 먼저 수동, 특히나 수동 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우리가 Grammar Inside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이 수동태에 대해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서 조금씩은 들어본 것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싶은 마음으로 살짝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동태라는 거,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죠. 특이한 점은 그 뜻이 뭐뭐 되어지다처럼 어떤 그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뭐 되어지다,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당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수동태라는 거죠. 재밌는 점은요, 자,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동명사가 이 수동태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need, 원하다라는 뜻이죠. 아, need는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want, 이 want가 원하다라는 뜻이고요. deserve는 무언가를 가질만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정도의 뜻으로서 deserve. 그리고 require는 필요로 하다, need와 상당히 비슷한 뜻인데, 이렇게 네 가지 동사 뒤에 동명사가 쓰이면요, 그때는 이 동명사가 뭔가 수동태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 역시나 설명 말로만 들으니까 이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need, want, deserve, require와 함께 동명사가 쓰이는 경우 어떻게 그 수동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동명사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세요. celebrating celebrate가 축하하다 라는 뜻이니까 celebrating 하면은 축하하는 것, 뭐 축하하기 정도의 뜻이 되죠. 근데 그 앞에 방금 제가 언급했던 네 개 동사 중에 하나를 딱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deserve celebrating 요렇게 deserve와 함께 동명사가 붙게 되면, 사용되게 되면요, 뭔가 그 해석에 우리가 수동태 의미를 덧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deserve celebrating을 축하받아 마땅하다, 축하받다라는 게, 이 받다라는 게 뭔가 수동태적인 의미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될 건데, 요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동명사의 수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수동태로 바꿀 수도 이렇게 있는 거죠. deserve to be celebrated. 요 두 가지의 모습 생각해 보시면서 자,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것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같이 읽어 봅니다. His achievement deserves celebrating. His achievement 하면은 그의 업적들, 그가 이룬 것, 요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것이 deserves celebrating, 축하받아 마땅하다. 와, 걔가 진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야, 그건 우리가 축하해줘야지 정도의 뜻이 되는데,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해석할 때 수동의 의미가 덧붙여지게 된다는 거, 아, 요런 특이한 또 재밌는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장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sweeping이라는 거, sweep 하다는 게 이제 쓰는 겁니다. 빗자루 갖다 이렇게 바닥 같은 거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명사가 됐으니까 sweeping, 뭐 바닥 쓰는 것, 또는 그냥 쉽게 청소하기 정도로 볼게요. 이 동명사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네 개의 동사 중에 하나 그냥 툭 던져 봅니다. need sweeping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청소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다 보면 수동의 의미가 묻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되어야 한다. need sweeping이라는 건 청소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걸 이제 영어 문장으로 바꿔보자면 이런 식으로 아예 수동태 써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need to be swept.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재밌죠? 자, 이거 사용된 영어 문장 곧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loor needs sweeping. 바닥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청소하기를. 바닥이 청소하기를 필요로 한다고? 결국,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바닥이 청소되어져야 한다. 바닥이 지금 더러우니까 바닥을 청소해야 해요 정도의 뜻으로서 이 문장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모르면 분명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가지고 직접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두 문장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잔디를 깎아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 자, 우리말 자체를 먼저 바꿔볼게요. 잔디가 배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이거 그대로 영어 문장을 만들면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잔디, the grass. 이것이 필요로 하는 거죠? needs.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배기를. 동명사 써서 mowing. 이렇게 만들어주면 the grass needs mowing. 이라고 말하면 아, 잔디가 기니까 베야 할 것 같아요. 잔디를 깎아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재밌죠? 모르면 이거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어때요? 이 수영복은 손빨래를 해야 해요 라는 것도. 우리말 자체를 좀 바꿔볼게요. 이 수영복은 손빨래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이게 또 아주 정확한 영어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수영복, this swimsuit. 이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뭐 needs 써도 되는데 살짝 바꿔서 requires 이렇게 다른 단어 넣어주고 손빨래 하는 것 동명사죠? hand washing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됐어요. This swimsuit requires hand washing. 그러면 이 수영복은 손빨래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완성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의 문장 어떤가요? The house needs painting. 참고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paint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명사로 그림, 그림 한 점을 뜻하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셨으면요. 그 집에는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 그림을 걸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페인팅이 그림 한 점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어가 없단 말이죠. 이건 동명사예요. need 다음에 동명사가 쓰인 겁니다. 수동의 의미 담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어떻게? 아, 이렇게. 그 집에 페인트칠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페인팅이 그 페인트 칠하는 것, 이란 뜻이거든요. 요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공부하지 않으면 이 문장 분명히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말 자체가 되게 복잡해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예문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런 거 보셔도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의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 편히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catch someone off guard라는 뜻이에요. To catch someone off guard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누군가를 깜짝 놀래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딱 들키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somebody might catch us off guard wobbling really bad 이랬어요. 우리가 이 자세를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잖아요.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딱 들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막 엄청 엄청 흔들리는 wobbling really bad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딱 들키게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딱 볼 수도 있지만 That's okay 이랬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의미였어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실게요.
1: How was your birthday?
2: My friends threw me a surprise party.
1: That sounds so nice.
2: Yes, they completely caught me off guard.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How was your birthday? 생일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My friends threw me a surprise party 랍니다. Throw a party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파티를 던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파티를 연다는 걸 throw a part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threw me a surprise party.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대요. 깜짝 파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That sounds so nice 랍니다. 와, 진짜 좋았겠다. 좋게 들린다. 그랬더니 Yes, they completely caught me off guard 이럽니다. 그들이 나를 caught me off guard. 정말 깜짝 놀래켰어요.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래켰어요. 예상치도 못했어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함께 보실게요.
1: Did you hear about Felix?
2: I did. He got caught off guard cheating on his test, right?
1: That's what people say.
2: What a drama.
0: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1: Did you hear about Felix?
0: 야, 너 필릭스 얘기 들었어? 필릭스 얘기 들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 I did.
0: 들었어.
1: He got caught off guard cheating on his test. Right?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들켰대요. 현장에서 정말 딱 들켰대요.
1: He got caught off guard cheating on his test.
0: 시험, 컴닝이라고 하죠. 시험 컴닝을 하는데 딱 들켰대지? 그렇게 하니까 That's what people say 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That's what people say. 그랬더니 What a drama. 완전 드라마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To catch someone off guard, to be caught off guard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할게요.
1: Guys, we did Warrior 3 today and that was hard. But Good job. And next time we will do something even harder. It's called the standing bow pose. So, good job.
0: 오늘 우리 전사 3 자세가 제반돼요. 굉장히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어요. 다음 시간은 서서 활 자세. 오늘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어 표현 to catch someone off guard라는 표현이었는데요. To catch someone off guard, 누군가를 깜짝 놀래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딱 들키게 만들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I will miss you,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간 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nd good to see you guys as well.
1: Yes. 네. So wonderful.
0: Okay, so let's not be strangers and study together.
1: Yes, that's true. We're 네. not strangers, and this is conveniently this week's topic, right?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1: Perfect. Let's introduce what we're going to talk to today, which is we shouldn't tell kids to avoid all strangers.
0: 아하, 우리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피하는 거는 좋은데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라는 내용입니다. We shouldn't tell kids to avoid all strangers. All strangers가 핵심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물론 피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두 다 피하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illy from the USA.
0: 네, 빌리 씨이고요. 빌리 씨의 요약 문장을 그럼 먼저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Billy 씨, 나와주세요.
2: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0: 영어에서는 stranger가 또 편리하기도 strange하고 관련이 스펠링상으로는 최소한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strangers하고 strange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Billy said,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0: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모든 strangers가 strange한 건 아니다. 모든 낯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사실 stranger라고 하는 끝에 er로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er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stranger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낯선이.
1: Yeah, something you're not used to. It's strange.
0: Yeah, right? So it can be a strange thing if you are not used to the concept.
1: Right. But 내가, it doesn't mean it's strange itself.
0: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요즘 지금 현대 어원을 따져봤을 때는 그 만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영어에서 strange는 이상한 거고 stranger는 낯선 사람이니까 뜻이 겹치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말할 때 스펠링이 거의 똑같으니까 약간 말장난을 할 수 있고요.
1: Yeah.
0: 모든 낯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avoiding all strangers,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는 것이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Solid advice라는 것은 좋은 충고를 말해요.
1: Yeah. Good advice.
0: 네, 좋은 조언. 그래서 가장 좋은 조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Mm-hmm. Right. For sure. Great. How about we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is next to impossible, and I think misses the mark.
1: 먼저 완전히 전적으로
0: altogether. 네. altogether.
1: altogether.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l ALL 쓰고 띄어쓰기 하고 togethe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뜻이 달라요. 모두 다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0: Yes.
1: all together.
0: We're all together.
1: 네, we're all together 아니면은 we are going all together.
0: together.
1: 우리 모두 같이 갈 겁니다라고 말할 때는 we're going all together인데요. I'm going to quit coffee altogether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저는 모두 다 같이 커피를 끊을 거예요가
0: no.
1: 아니고 아예 완전히
0: yeah. I'm really gonna cut coffee. I'm not just cutting back. 네. It's gone.
1: 굳이 이제 좀 장난스럽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e're going to quit coffee altogether.
0: All together.
1: together. 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완전히 같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0: Yeah.
1: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아예 낯선 사람을 모두 피하는 거는 is next to impossible.
0: impossible.
1: 하나의 굳어진 표현입니다. Impossible 옆에 있는 거니까 거의 불가능하고
0: yeah. next to impossible.
1: Almost right. impossible. 그 perfect가 완벽한 거잖아요. Perfect는 또 next to perfect보다는 near perfect,
0: near perfect.
1: 많이 쓰고
0: yeah.
1: impossible은 next to impossible을
0: to.
1: 많이 씁니다. And I think 그것이 제 생각에는
0: it misses the mark. To miss the mark.
1: 네, miss the mark. It misses the target.
0: The target,
1: 네.
0: right? The idea of that is, you know, it doesn't help.
1: 네, 정곡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피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0: Yeah,
1: 위험하니까,
0: to be safe.
1: 네, to be safe. 안전하기 위해서인데 다 피하라고 하는 거는 또 거기에서 논점을 벗어난다.
0: Yeah.
1: 다음 줄 볼까요?
0: He says,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and say hi.
1: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0: uh-huh.
1: 네. In Korea, people don't really say hi.
0: You don't?
1: Unless it's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that you live in.
0: Yeah, and you've seen them regularly in the elevator.
1: Yeah, in the elevator.
0: Yeah.
1: Probably only in the elevator.
0: Yeah.
1: Anyway, back to the sentences.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Mm-hmm. 그 아까 이게 not good advice라고 말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방에서 낯선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길에서 항상 지나다니고 we say hi, 인사도 하죠. Especially in the States.
0: In the States, we say hello. And next, he gives us another example of talking to strangers. And kids who go trick-or-treating are literally knocking on strangers' doors and accepting candy.
1: Trick-or-treating이라고 동사처럼 아예 써버렸는데요.
0: Trick-or-treating.
1: 네, trick-or-treat 하러 가는 거죠. 할로윈 때 이렇게 과자를 얻으러 가는 아이들은 are literally, 말 그대로 진짜 knocking on strangers' doors, 아는 사람 집에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0: Yeah.
1: 그래서 accepting candy,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문에 노크를 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과자를 받아오는 거죠.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0: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1: Stranger danger.
0: Stranger danger.
1: Yeah, it it's, rhymes.
0: Yeah, it's an expression that we use a lot for kids. Stranger danger. Don't talk to that person.
1: 네, stranger하고 danger 둘 다 ger로 끝나다 보니까
0: yeah.
1: 또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낯선 사람의 위험성 이런 뜻이죠.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Stranger danger, 낯선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that show, 이하 내용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내용은요?
0: They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1: 사전적인 정의로는 일단 기하급수적으로란 뜻이에요.
0: That is exponentially. Exponentially.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본다면 1, 2, 4, 8, 16, 32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0: 시간이, exponentially.
1: 네, 오른쪽 X축이 가면 갈수록 Y축으로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걸 말하는데 항상 그것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엔
0: no.
1: 특히나 exponentially 하면 그냥 much more.
0: Yeah, much more.
1: 네.
0: It's much more higher, right?
1: 네.
0: It's much higher.
1: 그래서 지금 이 낯선 사람하고 가족을 비교하면서 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0: No.
1: 그래서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당신에게 가까운 누군가가 hurting you, 당신을 다치게 하는 mm-hmm. 확률이 such as a family member, mm-hmm. 가족과 같은 사람이 is exponentially higher라는 말은 much, much higher.
0: It's much higher.
1: 네, 훨씬 더 높다고 그냥 mm-hmm.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han a stranger yeah. hurting you.
0: True.
1: 그래서 가까운 사람 때문에 다칠 확률이 낯선 사람 때문에 다칠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대요.
0: Mm-hmm.
1: So stranger danger is smaller than close people danger.
0: Family danger.
1: Family danger.
0: All right.
1: Okay.
0: So he says,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1: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그렇다면 mm-hmm.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말로는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항상 right. What should I do?
0: Yeah. What이죠. What should I do? What 네. should they do?
1: 네. 어떻게가 what으로 바뀌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부분 볼까요?
0: Let's take a look.
2: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0: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1: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Mm-hmm. 그러니까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지 말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합니다.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Mm-hmm. 여기서 around는 빼도 같은 의미입니다.
0: Yes.
1: 네, 그냥 아무나 여기저기 따라가면 안 돼요.
0: Mm-hmm, for sure. And he says what else he thinks.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1: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뒤에 나오는 carry around도 이제 around를 빼도 같은 의미입니다. Carry mm-hmm. around, carry a basic cell phone, yeah. carry a basic cell phone. On them, with them, 여러 가지 형태 가능하겠고 mm-hmm. for emergencies, 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mm. basic cell phone, 기본적인 전화기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전화만 yeah. 걸고 뭐 문자
0: yeah.
1: 정도
0: They can just call their mom or send a message or something like
1: yeah,
0: that,
1: yeah.
0: right?
1: But that's it, 그게 전부래요.
0: Yeah. And lastly, he says,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1: 왜냐하면 when it comes down to it,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또는 mm-hmm. 결국
0: yeah.
1: 뭔가 하면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0: True.
1: 낯선 사람이란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일 뿐이니까요.
0: Mm-hmm.
1: Okay.
0: This is true.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But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Of course, if you're a kid and a random person asks you to go somewhere with them, you should say no.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is next to impossible and I think misses the mark.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and say hi, and kids who go trick-or-treating are literally knocking on strangers' doors and accepting candy.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probability of something 하면은 뭐뭐의 확률을 가리키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when it comes down to it이라고 하는 굳어진 표현이 나왔는데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늘은 빌리 씨처럼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When we teach kids not to talk to strangers, we're teaching them to be suspicious, antisocial, and afraid, and perhaps even worse, rude. As kids, we were warned to stay away from strangers on the internet, yet I've made the best friends and met the greatest people through the internet.
0: 다시 한번 볼게요.
1: Shane says,
0: When we teach kids not to talk to strangers, 우리가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we are teaching them

0: to be 이렇게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Suspicious, 의심 많고, antisocial 또는 antisocial, 반사회적이고, 반사교적인 거죠.
1: Right.
0: And afraid, 두려워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And perhaps even worse, 그리고 더 안 좋은 이 영향은 rude, 무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1: Cassie says,
0: As kids, we were warned to stay away from strangers on the internet. 어렸을 때 인터넷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멀리 낯선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Yet, 그런데 I've made the best friends and met the greatest people through the internet.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친구들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대요. Yeah, I have as well.
1: I met you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internet,
0: Through the internet, yes.
1: Nice.
0: I should have stayed away from you.
1: Okay, perfect. So those a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and welcome to Youngo Storytime. I'm Kristen Joe.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Little Bear.
1: 네, 지난번에 되게 안타까웠죠?
0: The bear got hurt. 자, 다른 마을에서 이 곰을 공격을 했죠. 잡아먹으려고. 네. 근데 이제 이 곰이 사실 이 마을에는 한 가족 같은 곰인데 상향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할머니의 자식 같은 곰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친구들 저번에 질문을 줬죠. 왜 이 할머니가 이제 다 다치고 나서 치료를 했는데 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오늘 we will find the answer today. Why she was worried and why she was thinking. Okay, so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The first word is to decide. To decide. 네, 결정하다. To decide. The second word is sorrow. 자, sorrow. 자, sad는 슬프다. 근데 이 sorrow는 아주 큰 슬픔이에요. Very sad. Okay? And the last word, the third word, is to nuzzle. To nuzzle. 코를 비비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아기나 아니면 동물들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비빌 때, 네, to nuzzle, 네, 이렇게 말하죠. Al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Let's begin. 자, 이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생각이 많고, 네, 결정, 네, to decide. That's our word today. So what does she have to decide?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Alright, let's start reading. One evening, the old woman went out walking alone on the shore. She stood and stared up at the night sky. One group of stars blazed brighter than the rest. They were the stars that made the shape of a bear. She looked up at the sky. Perhaps the star bear would help her decide what to do.
1: 자, 혼자 바깥에 저녁에 나갔어요. 그래서
0: she stood and stared up at the night sky.
1: 자, 저녁 하늘을 봤는데, 네, 보면은 여기가 보이죠? 얼마나 별이 많아요. 별이 많죠?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별들이 더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0: 자, they were the stars that made the shape of a bear.
1: 네. 자, 친구들, 이 별자리 중에서 great bear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아, 혹시 이 별자리, 이 big bear, 이 great bear들이, 이 결정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it says here, perhaps the star bear would help her decide what to do.
1: 자,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decide. 결정하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 혼자 결정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 great bear, 이 곰 별자리를 보면서 아, 좀 혹시 도움이 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계속 한번 알아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0: The next morning, the old woman called the bear to her. She had made a decision. It wasn't safe for him to live in the village any longer. The people from the south might hunt him. They might hurt him. Her voice creaked with sorrow. It's time for you to leave, little bear. She put her arms around his neck and hid her face. Her tears ran into his fur. She felt her heart break at the thought of living without him. Go. Her voice was a whisper. Be safe. Be free.
1: 네, 친구들. 정말 너무
0: 슬픈 일이 생겼네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여 마을에 있는 게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It wasn't safe, right? 그러니까 her voice creaked with sorrow. 자, sorrow is our second word. 자, sorrow는 친구들 sad보다는 훨씬 더 슬픈 거예요.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creaked라는 거 이 단어가 나오는데 슬프면요, 목소리가 끽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바로 her voice, 목소리가 살짝 끽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it's time for you to leave. 네, 이제 드디어 little bear, 네가 갈 시간이 됐다. 그동안에 같이 너무 잘 지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갈 시간이 됐다. 여기 그림 보면은 할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 같은데. 이렇게 안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she felt her heart break at the thought of living without him.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혼자 살아야 되니까. 자식 같은데. 그래서 her

0: her voice, she says, go, 가라. 자, be safe, 안전하게 지내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머니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친구들? 네, 너무 슬픈 장면입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bear nuzzled his great head against hers for the last time. He walked slowly out over the ice on silent paws. He looked back over his shoulder only once, then he disappeared. 네, 친구들, 이 그림이, 이 장면을 보면은 벌써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자, the bear nuzzled his great head against hers for the last time. 자, to nuzzle는 our third vocabulary word, 코를 비비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큰 머리로 네, 할머니한테 이렇게 코를 비빈 거예요. 안녕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죠. Right? Silent paws. 걷는 게 눈 위에 이렇게 아주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He looked back over his shoulder only once. Then he disappeared. 자, 한번 돌아보고 이제 사라진 거예요. 네, 서로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we will stop here and finish reading the story next time. 네, 오늘은 정말 너무 슬픈 장면이었죠. 네, 할머니가 자식같이 키운 이 little bear이 큰 곰이 돼서 네, 북극곰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안전하지가 않죠. It's not safe in the village, right? Because he will be hunted by the other village. So she makes a great decision, a big decision. 큰 결정을 하고 보내죠.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책을 읽고. 네,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죠? I'll see you next time. Bye!
1: We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1: 받아든 조언에
3: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1: 완성된 결과에
4: 다 했다.
1: 돌아온 설명에
5: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6: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7: 네가 먼저 봐.
1: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8: AI에 물어봤거든.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1: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9: 시체랑 전체적인 배치 거두기 마음에 들어.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All right, who wants to play? Look what I have here. Go catch it.

your own good! Look! It's time for you to take a bath!

Thank you.

토닥토닥 그림 동화 시골 지와 도시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시골지가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라곤 채소와 과일뿐이었지만 시골지는 만족하며 살았죠. 어느 날 도시지가 시골지의 집에 놀러 왔어요. 시골지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도시지는 도시에 맛있는 음식이 더 많다며 시골지에게 도시로 떠나자고 말했어요. 높은 건물들의 반짝이는 불빛들. 도시 풍경에 시골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시지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시골지를 구멍으로 데려갔어요. 빛을 따라 나와보니 그곳은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골지가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골지와 도시지는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도망쳤어요. 도시지는 시골지를 안심시키며 다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도망쳐 나온 시골지는 도시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시골지는 근사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지난 강의까지는 싸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외국 분이시죠.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어를 느끼면서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 이분이시죠. 에마 왓슨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이분이 어느 영화에 출연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적혀있죠. 이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나요? 만약에 영어에서 시간과 장소를 적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적는지 그 영어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말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0: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곧 공개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Rising Star. Rising Star이라는 것은 Rise가 바로 떠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Rise와 바로 여기에 제가 적어둔 Raise라고 합니다. R-A-I-S-E, Raise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Rise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떠오르는 것이고요. Raise라는 것은 무언가를 들어올리다.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다 혹은 몸을 일으켜 세우다 라고 할 때 일으켜 세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ing star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되겠죠.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라 이 스타,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 되겠죠. 떠오르는 유명인, 그렇죠? 스타가 되겠죠.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Emma Watson은 누구냐면 재능 있는 actress, 배우입니다. 그래서 talented라고 하면 재능 있는이 되겠죠. 재능 있는. 우리가 talent라고 하면 재능입니다. 근데 talented라고 있으니까 재능이 갖게 된, 재능이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여러 영화에 나타났습니다. Several이라는 것은 몇몇의, 여러 몇몇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appear이라는 것은 출연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여러 몇몇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as appeared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이미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appeared라고 하면 만약에 has가 없다면 그녀는 출연했다. 아, 과거에 나왔다.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이렇게 될 것인데요. has appeared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 딱 기억이 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또 반복해서 복습하고 복습할 테니까요. has pp,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뭔가를 했다, 지금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 영화에 과거에도 출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출연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엠마 왓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과거에만 영화배우로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가 되니까요. She's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하면 여기는 이 for 또 나오네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 최근에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이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알려져 있냐면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starring in, star이라는 것은 주연을 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주연을 맡았냐 하면 바로 해리포터 movies, 해리포터의 주연을 맡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연 이름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우리 책에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데 그 주연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바로 Hermione가 되겠죠. 헤르미온느가 됩니다. 영어 발음은 Hermione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헤르미온느 주연 역할을 맡았었죠. 해리포터와 함께요. Ron Weasley 기억나십니까? 이 세 명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아, 그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그 재미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0: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에마 왓슨의 그 다음 항목입니다. 뭐냐 하면 family ties. family는 가족이죠. tie는 뭐냐 하면 이 tie, 묶다라는 의미 아시죠? tie. 우리 남성분들 주로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도 할 때도 있고 이 목에 이 격식을 차려야 될 때 넥타이를 메곤 하잖아요. 그때 뭔가를 묶잖아요. 이 묶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줄과 줄을 묶는다. 매듭을 지어서 묶는다. 묶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두 개를 합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tie라는 것은 유대 관계 혹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amily ties라고 하면 가족 관계가 되겠죠. Emma Charlotte Du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th, 1990가 되겠네요. Emma Charlotte Duer Watson, 이게 본명 전체입니다.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언제 태어났냐면 April, 4월 15일, 1990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와, 이 이름이 기네요. 맞죠?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Emma는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냐면 Jacqueline Lewisby와 Chris Watson의 딸입니다. She has a young brother named Alex.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남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 younger brother이네요. Younger brother named Alex. 남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brother이라고 하면은 오빠인지 형인지 물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지금 여기에는 she라고 했으니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동생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때는 younger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면은 아 남동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Brother 그 자체에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그래서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name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named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이 붙여진 Alex라고 이름이 붙여진 남동생이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 물론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이런 순서대로 쓰자라는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줄은 길게 쳐져 있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시간, 장소 중에서 무엇을 먼저 적나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였죠?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금방 넘어가 버렸죠? 자,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말과 영어의 규칙 차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25, 8, 2024. 아,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8, 25, 2024. 이것이 무엇이냐면 년월일을 적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적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습니다. 2024년 8월 25일이라고 적죠. 만약에 8월 25일이라고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적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대로 작은 것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영국식으로 적는다면은 바로 제일 앞에 있는 1부터 적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1, 월, 년 순으로 적고요. 미국 쪽에서는, 북미 쪽에서는 월, 일, 년 이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25, August 2024이 될 것이고요. 혹은 August 25th, 2024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작은 단위나 범위부터 적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범위로 넘어간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냐 하면 사고방식이 큰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25일 이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 영어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또 다른 큰 증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소가 어디 주소냐면 EBS 주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영어로 이걸 바꾸면은 거꾸로 적으면 됩니다. 281이 가장 먼저 오겠죠. 그래서 281 한류월드 로 일산동구 고양시 경기도 Republic of Korea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도로명부터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Republic of Korea를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큰 범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규칙을 알게 되셨죠. 바로 영어는 작은 것부터 적는다. 우리말은 반대이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보자고요. 시간과 장소 중에 어떤 것을 더 먼저 적는지요.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이 공개됩니다. The event took place. 그 이벤트, 그 행사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자 이제 추측해보세요. In the grand ballroom. 대연회장에. On the top floor of the hotel. 호텔의 맨 꼭대기층에. At 6 p.m. on December 25th. 2023가 되어 있네요. 아, 답이 나왔죠.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장소가 먼저 나오나요? 시간이 먼저 나오나요? 바로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소, 시간, 장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장소와 시간 안에도 보니까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왔죠. In the grand ballroom. 자, 예를 들어서 대연회장, 어떤 호텔에 한 방 이름입니다. 대연회장, 그 행사장이죠. 근데 이 대연회장은 어디에 있냐면 맨 꼭대기 층에 있죠. 대연회장이 큽니까? 층이 더 큽니까? 층이 더 넓잖아요.

0: 그래서 대연회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of the hotel, 호텔이 나오는 것이죠. 아, 그 다음 여기도 그런 규칙이 적용이 되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나타낼 때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연도가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 다음 표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Tom had lunch. Tom은 점심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먹었냐면 at the small cafe on Fifth Avenue at noon on Friday. 아, 이제 눈에 확확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일단은 장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죠. 빨간색이 장소이고 파란색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소 안에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at the small cafe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냐면 톰은 바로 작은 카페에서. 근데 이 카페는 어디냐면 on the Fifth Avenue 5번가에서. Avenue라는 것은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번가에서 작은 카페에서 먹었다. 근데 언제? At noon. Noon이라는 것은 정오죠. 난 12시. 12시에 언제? 어느 날? On Friday. 금요일. 그럼 12시와 금요일을 비교하면 12시가 더 작은 단위, 그 다음에 금요일이 더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부터 순서로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In Paris, France. 자, 파리, 장소가 먼저 나왔죠. 파리, 프랑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연도가 적혀 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물론 여기 있는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런 장소와 시간 순으로,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넓은 것으로 이런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에 대한 이것도 약간 재밌는 팩트 아닌가요? 재밌는 규칙 아닌가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Rise. Rise. She is a rising star in the music industry. Talented. Talented.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everal. Several.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tar. Star.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Name. Name.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점은 바로 급하다고 단어만 무턱대고 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단어입니다. 단어는요, 사실 단어 수준에서만 보면은 외우면은 바로 이 단어 뭐야? 이건 이거야. Fun이 뭐야? Fun을 외운다면 재미있는 이렇게 바로 툭 건드리면 툭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사실 영어 실력 한 영어가 급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어부터 막 많이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게 실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많이 외운다고 무조건 그게 다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현명하게 바람직하게 하는 방법은 어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영어책을 함께 읽자는 것이죠. 영어책을 읽으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family ties, tie라는 게 묶는 거네. 아, 이게 묶는 거, 관계. 아, 그래서 관계라는 뜻이 있구나. 서로서로 묶는 거니까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tie는 관계, tie. 아, 관계. 관계일 때는 ties, 복수를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책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쭉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정리해서 외우고 이러면 정말 유의미하죠. 그러나, 단어만, 영어, 우리말, 이게 쫙 개수만 막 늘어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갑자기 막 급상승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쌓이고 나서 이렇게 외우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영어 책을 좀더 익숙하게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영어 읽기나 듣기나 말하기나 쓰기나 좀 어려운 상태에서 아, 나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급해. 그런다고 단어에 막 뛰어들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그런 공부 방법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친구의 친구가 궁금해. 라고 해서 동네에서 친구의 친구를 뭐 아는 그런 situation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약간 관심이 약간 생기는 건가요?
0: 약간 로맨틱하게 변할 수도 있고요.
1: 이성으로서?
0: 뭐 그러기에는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알던 친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이러다가 친구끼리 오히려 더 친해질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1: 네. 잠깐만,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네.
0: 맞아요.
1: 너네 둘이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면서 약간 또 질투도 나요.
0: 약간 질투도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런 시츄에이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